0: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8월호 첫 번째 페이지. 새로운 달 8월에도 피곤한 먼데이를 즐거운 썬데이로 만들어주실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네.
1: 썬킴에게 물으면 뭐든 답해주는 썬킴의 썬문답 시간입니다. 오늘은 위대한 여행가인가 아니면 희대의 허풍쟁이인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진실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남긴 책과 인물이죠. 동방견문록의 저자 마르코 폴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일단 동방견문록 어떤 책이고 어떻게 세상에 나왔는지 소개해 주시죠.
2: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동방견문록은 베니스, 베네치아 출신의 여행가 마르코 폴로가 쓴 여행기로 알려져 있죠. 1271년도부터 1295년도까지 24년 동안 세계를 중국만 간 거 아니에요. 세계를 여행했고 그중에서 17년을 원나라 있었거든요.
1: 아, 예.
2: 그러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다 여행했기 때문에 솔직히 동방견문록이라고 저 번역하면 안 돼요.
1: 그럼요.
2: 원제목은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1: 네.
2: 영어판은 마르코 폴로의 여행기예요 그냥. 그리고 프랑스어로 번역된 거는 세계의 서술.
1: 세계의 서술.
2: 세계에 대한 서술.
1: 예.
2: 을 일본에서 번역하는 과정에서 동방견문록이 됐거든요.
1: 사실 동방이랑 표현은 서구 입장의 표현인데 또 일본이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2: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동방견문록보다는 그냥 세계의 서술.
1: 오늘 세계의 서술로 하실 건가요?
2: 아니요. 이게 붙여가지고 이게.
1: 편의상 동방견문록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1200년대 후반에 그 여행기를 담은 책이라는 건데. 근데 이걸 마르코 폴로가 직접 앉아서 쓴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2: 마르코 폴로가 지금 곧 말씀드리겠지만 마르코 폴로가 이제 여행을 다 갔다 온 다음에 이 양반이 약간 그 베네치아의 국뽕 차오른다 했거든요.
1: 예예.
2: 아 진짜 베네치아를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부터.
1: 네.
2: 요것도 왜 베네치아가 그렇게 당시에 이른바 그 애국자들이 많은지도 설명이 돼야 돼요. 근데 이른바 이탈리아의 도시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네. 가운데서 베네치아와 제노바가 굉장히 앙숙 관계였어요.
1: 아 예.
2: 그래서 마르코 폴로가 이른바 원나라 갔다가 스리랑카 인도 찍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고향인 베네치아에 돌아왔는데
1: 예예.
2: 마침 그때 베네치아와 제노바가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해전이 펼쳐졌는데 네.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1: 참전하나요?
2: 참전을 직접 합니다.
1: 그래요?
2: 제노바 가만히 있어. 참전했는데 와빠빠빠 네. 잡히네요 포로로.
1: 아, 제노바한테 잡혀요? 예.
2: 그래서 제노바의 그 목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1: 아, 예, 예.
2: 그래도 같이 갇혀있던 그 죄수 가운데서 예. 루스티첼로라고 있었거든. 약간 소설가 겸 약간 글 쓰는 분이었어요.
1: 네네.
2: 어이, 내가 말이야. 지금부터 딱 하는 얘기 재밌, 야, 심심한데 우리 내가 얘기나 들려줄게.
1: 자기가 겪은 걸.
2: 내가 이것도 저것도 했어.
1: 예. 아, 편하게 재밌게 지냈네.
2: 선생님, 잠깐만요. 하시는 말씀 제가 좀 써도 될까요? 써. 잠깐만요.
1: 아, 진짜.
2: 야, 볼펜 가고, 볼펜. 100개 쓰고, 100개 쓰고, 100개 쓰고. 굉장히 비싸게 팔렸습니다. 일일이 비싸라니까.
1: 아, 인기가 엄청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책.
2: 뭐,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였다고 하죠.
1: 야 애초에 마르코 폴로는 어떻게 그 먼 길을 떠나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마르코 폴로의 주장에 의하면.
2: 짧게 말씀드릴게요.
1: 네.
2: 마르코 폴로의 아빠가,
1: 네.
2: 아빠랑 삼촌이 먼저 원나라에 가요. 그러니까 마르코 폴로가 이제 태어나기 전에 아빠가 이제 그 원나라에 먼저 가요. 삼촌이랑. 자, 당시에 베네치아에 마르코 폴로의 아빠도 포함돼가지고 대부분의 베네치아인들이 대부분 돈이 많았어요. 그리고 대부분 어디서 출발했냐면 콘스탄티노플에서 출발했어요. 베네치아가 아니라. 그러면 그거부터 보셔야 되거든요.
1: 네.
2: 물론 베니스에서 출발했겠지만
1: 그렇죠.
2: 실제로 동방 원정은 콘스탄티노플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1: 기점은 콘스탄티노플.
2: 아빠 같은 경우는 1259년에.
1: 아, 예.
2: 여기서부터 이해하셔야지 왜 이 베네치아인들이
1: 예.
2: 동방 원정을 갔는지 이해돼. 마르코 폴로까지. 그걸 아시기 위해서는 짧게 요것만 언급하고 갈게요.
1: 네.
2: 4차 십자군 전쟁을 이해하시 모든 게 다 이해돼요.
1: 아, 그래요? 그게 연결돼요?
2: 자, 봐봐요.
1: 네.
2: 아빠가 출발한 게 1259년이잖아요.
1: 네.
2: 그 원나라로요. 얼마 안 돼요. 그 4차 십자군 전쟁이 1202년에서 1204년까지 한 50년 전에 일어난 전쟁이거든요.
1: 네.
2: 네. 총 8차 전쟁이 있었는데 예. 대부분 다 예루살렘까지는 가긴 가요. 4차 지금 언급하는 4차 전쟁은 예루살렘 근처에도 안 가요. 가장 뻘짓 전쟁이었어요.
3: 아.
2: 어디까지 가냐면 콘스탄티노플까지 갔다가 다시 후퇴를 해요.
3: 아 후퇴예요. 예.
2: 왜냐하면 앞에 있던 1, 2, 3차가요.
3: 네.
2: 전쟁이 다 그 왕 위주로 교황청에서 각 뭐 프랑스든지 독일든지 왕 떠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왕들끼리 가니까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아. 내가 왕인데 이래가지고 실패했다.
3: 그렇쳤어요.
2: 그런 예. 판단은 이제 교황청에서 어떤 판단했냐면
3: 네.
2: 프랑스, 독일 여러 연합국 되니까 연합국이 가니까 안 된다. 한 나라만 가자. 이번에 프랑스 너희들 가라.
3: 아 예.
2: 그래 프랑스 왕 가지 말고 네. 밑에 있는 영주들,
3: 네.
2: 밑에 애들 가가지고. 네. 그러면 약간 분란이 없을 거 아니냐.
3: 그렇죠, 그렇죠.
2: 그렇게 해서 주문을 해요.
3: 그게 4차예요?
2: 그게 4차예요.
3: 예.
2: 영주들끼리 무슨 작전 짭니다. 야, 우리 실패하려면 어떡하지? 1, 2, 3차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저기 내륙 쪽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북부, 지금의 레바논,
3: 네.
2: 이렇게 찍고 가는 코스였거든요.
3: 아, 예.
2: 다 실패했어요.
3: 네.
2: 우리 이번엔 바다로 가자.
3: 아, 바다로 갑니까? 아.
2: 1, 2, 3차 다 실패했잖아.
3: 예, 예.
2: 배 타고 예. 이집트로 가서.
3: 네.
2: 지중해 건너가지고 예. 이집트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자 우리.
3: 어, 예.
2: 그럼 우리 성공이야.
3: 아라비아 반도 쪽으로.
2: 아 그렇죠.
3: 어, 예.
2: 아 그, 거기서 이집트에서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 쪽으로
3: 아, 예, 예.
2: 치고 올라가자.
3: 네네.
2: 그리고 헤 이게 됐다.
3: 네.
2: 그럼 배가 있어야 되잖아.
3: 그렇죠.
2: 베네치아에 전화한 거예요.
3: 배 대달라고.
2: 지금 우리 그 베네치아예요. 당시 그 해상 왕국 해상 강국이죠.
3: 그렇죠. 예.
2: 소국이지만.
3: 예.
2: 당시 베네치아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단돌로,
3: 단돌로라고
2: 하는 80이 넘은 약간 앞이 안 보이는 노인이었어요.
3: 아 예.
2: 정말 평생 돈 단돌로. 우리 프랑스 영주들인데요. 네. 이번에 우리 배 타고 그 십자군 전쟁 갈 거니까 배 좀 구해 주세요. 배? 몇 척 필요한데. 그러면 예. 배를 내가 몇 대 네. 준비하고 돈을 이만큼 너희들 지불해.
3: 예.
2: 된 거예요.
3: 예, 예, 예.
2: 그래서 단돌로나 베네치아 입장에서도 국가적 사업이거든요.
3: 그렇죠, 그렇죠.
2: 그래가지고 베네치아에 있는 모든 조선소 다 지금 배 만들라고. 여기서 십자군 넘어온다고 한다.
3: 네, 네.
2: 십자군이 안 와요.
3: 왜? 노쇼?
2: 노쇼, 이제 노쇼예요, 노쇼.
3: 예. 네.
2: 왕이 구심점이 있어가지고 이걸 가자 해야 되는데 영주들끼리 하다 보니까 야 미안해, 우리 엄마가 가지 말래.
3: 네.
2: 아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3: 아유, 아 진짜로요?
2: 진짜로. 3만 명이 와야 되는데 늦게 만 명만 온 거예요.
3: 허무하네.
2: 단돌로가 야! 다 집합 시켜야 돼.
3: 청구서 다 준비해놨는데.
2: 야 너 돈 그냥 카드 할부된다 왜 안 되냐.
3: 네네.
2: 미안한데 지금요. 안 왔어요 애들요.
3: 아니 단돌로 8승이 넘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2: 단돌로 야 너 단둘이야 맞아볼래야?
3: 예, 예. 야.
2: 여기서 진짜 난감에 빠진 거 십자군들은.
3: 그렇죠.
2: 여기에 단돌로 야 장사꾼의 장사꾼이에요. 일로 와봐요.
3: 아, 왜요, 왜요.
2: 예. 내가 제안 하나 할게.
3: 네.
2: 지금 크로아티아. 거기 자라란 도시가 있었어요.
3: 자라.
2: 옷가게 아닙니다.
3: 네네.
2: 자라란 도시가 베네치아와 경쟁 도시였어요.
3: 네.
2: 똑같이 바다를 두고 아. 무역 도시. 야, 일로 와봐. 십자군. 니들이 자라 좀 박살내. 그럼 우리가 이거 몇 년 유예해 줄게. 채무.
3: 예.
2: 여기에 십자군의 멘붕이 와버려요.
3: 왜요?
2: 자라도 기독교 도시였거든요.
3: 아, 그래요?
2: 아니, 우리가 지금 기독교 그렇지. 입장에서 교황 명령으로 지금 이슬람교랑 싸우러 가는데 우리 보고 지금 같은 카톨릭.
3: 명분이 안 서죠. 에, 자라를 어떻게.
2: 카톨릭 쳐서. 도시를 지금 박살 내라 이거요?
3: 예.
2: 안 그럼 돈 갚아!
3: 하나, 아, 십자군이 좀 난처하네요. 예.
2: 여기에 십자군이, 그렇지. 눈 한번 짝짝 감자! 한번 짝 감고 박살 내자!
3: 고뇌하는 십자군 연기 장난 아니다.
2: 그렇죠. 예, 예. 아, 영화배우라니까요.
3: 예, 예, 예.
2: 그래야 실제로 네. 기독, 카톨릭 군이
3: 네.
2: 카톨릭 도시를 박살을 내버려 자라.
3: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2: 그렇죠. 예. 그걸 내려갑니다.
3: 네.
2: 야, 이번 빨리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3: 네.
2: 그 모든 거 다 챙기고 오면 우리가 다 빚 청산 됐을 거야. 내려와요.
3: 네.
2: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지금의 콘스탄티노플 동로마 제국의 수도까지 갑니다.
3: 아.
2: 근데 여기서 짧게 말씀드리면은
3: 예, 예.
2: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어가지고 콘스탄티노플을 박살 내야 될 일이 발생을 해요. 이게 문제가 커요.
3: 네.
2: 카톨릭 십자군이
3: 네.
2: 물론 뭐 이게 정교, 오르토닥스 국가지만 같은 범 기독교 국가잖아요.
4: 그렇죠.
2: 그 수도를 다 박살낸다?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옆에 단돌로가 또 베니스에서 내려와가지고, 야! 너 이 콘스탄티노플을 박살내야지! 여기 금은보와지 교회에 있는 저기 뭐 성찬들 이게 다 금이잖아, 이거.
4: 단돌로.
2: 다 훔치라고. 그래야지 우리한테도 빚을 갚고, 너희도 저기 뭐야, 그, 원장 갈 비용이 생기는 거 아니야?
4: 그렇죠, 그렇죠.
2: 예. 어차피 한 번 한 놈은 두 번 할 수 있어.
4: 아까 잘해서 한 번 했으니까.
2: 잘해 한 번 했으니까 한 번 더 해. 예. 고민하다가 십자군이 예. 그래.
4: 눈 한 번 또 감나요?
2: 예?
4: 눈 또 감나요?
2: 눈 딱 감고 박살 내자. 예. 아. 실제로 동로마 제국은요. 나중에 그 이른바 오스만 투르크에서 결정적으로 망하지만 실질적으로 동로 기독교 국가였던 동로마 제국은 같은 기독교 십자군에서 멸망해요. 있고요.
4: 타격이 컸군요.
2: 꼭 한 번 쓰여서 못 가요. 이때 동로마 제국은 콘스탄티노플은 다 불타버리고 예. 여기에 있던 모든 금은 보화는 다 십자군과
4: 단돌로.
2: 십자군보다 단돌로가 더 챙겨가요.
4: 아, 단돌로가 진짜 중요한 인물이네.
2: 단돌로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때부터는 베네치아가 지중해 있는 조그만 해상 무역 도시가 아니라
4: 네.
2: 지중해 제국이 돼버립니다.
4: 아, 패권.
2: 그러면서 베네치아인들이 네. 돈 좀 벌어보자고 싹 다 콘스탄티노플로 건너가요.
4: 그래서 마르코폴로 그때, 아버지랑 삼촌도
2: 그때 마르코폴로 아빠도 그때 건너가요.
4: 아,
2: 이걸 아셔야지.
4: 그래, 그래. 이건 중요한 배경입니다. 이거
2: 되게 중요해요, 이거요. 이거를 잡지사에서 얘기한다.
4: 그러네. 그래서 1차로 아버지랑 숙부가 갔었고.
2: 1차로 예. 대부분의 베네치아에 돈 좀 있는 분들, 예. 좀 돈 좀 더 벌어보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베네치아인들이 콘스탄티노플의 상권과 모든 재기를 다 잡아버려요.
4: 네.
2: 그런데 한번 물러났던 동로마 제국의 이른바, 나쁘게 말하는 잔당들, 네. 자녀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딱 요때 1250년
4: 예. 아, 1250년 예.
2: 다시 되찾자 동로마 제국
4: 예.
2: 그 자녀 세력들이 지금의 튀르키예 쪽으로 빠진 상태였거든요
4: 예예.
2: 다시 바다 건너가지고 야 베네치아에도 물러나라
4: 콘스탄티노플 쪽으로
2: 원래 우리 땅이야
4: 예.
2: 다시 되찾자 콘스탄티노플
4: 예.
2: 하면서 자녀 세력들이 다시 넘어와요
4: 그럼 베네치아 상인들은
2: 어디로 가냐면 지금의 크림반도에 아 우리 했잖아요
4: 아, 예.
2: 흑해에 있는 크림반도
4: 아, 예.
2: 에도 베네치아 타운이 있었거든요.
4: 예.
2: 거기로 다 건너가요. 피하러. 아,
4: 베네치아 타운으로. 예, 예, 예.
2: 가까우니까.
4: 그렇죠, 그렇죠.
2: 콘스탄티노플에서 크림반도는 가깝거든요.
4: 가깝죠. 예.
2: 일단 글로 다 가요.
4: 예.
2: 그때 마르코폴로 아빠도 건너갑니다. 크림반도로.
4: 예, 예.
2: 대피를 가요.
4: 예. 마르코폴로는 언제 가요, 그러면? 예.
2: 마르코폴로는 아직까지 엄마 뱃속 베네치아에 있어요.
4: 네네.
2: 그래서 아빠랑 예. 삼촌이랑 크림반도까지 왔어요, 지금. 돈 다 챙기고.
4: 그렇죠.
2: 야, 아우야. 회원님. 우리 돈도 있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저쪽 우리가 동쪽으로 들어가면은 돈 벌 기회가 더 있을 것 같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베네치아 돌아가봤자 뭐 다시 원점 돌아가는 거 아니냐. 어떡할래? 한번 우리가 이 돈 가지고 플러스 알파 한번 해볼래? 그래가지고 네. 그 마르코폴로의 아빠랑
4: 네.
2: 형님이랑 그 지금의 중앙아시아 쪽으로 넘어가요.
4: 아...
2: 이게 신의 한 수였어요.
4: 왜요?
2: 그땐 이미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을 다 건설했던 상태고
4: 네네.
2: 역참 제도가 있었어요.
4: 예, 역참.
2: 40km에 하나씩 역이 하나 있는 거예요.
4: 예, 예, 예.
2: 그러니까 하루에 400km씩 뛰는 말들
4: 아...
2: 하나의 역에 말 400마리씩 가니까 웰컴. 그러니까 위험할 줄 알았는데 네. 너무나 안정화돼 있는 거예요.
4: 아 그래요? 이방인한테 오히려.
2: 네. 그리고 이제 그때가 마침 몽골 제국에서 원나라 쿠빌라이 칸으로 이제
4: 교체의
2: 시기였거든요.
4: 예, 예.
2: 당시 거기 와 있던 이제 원나라라고 할게요. 원나라 사신이 마르코폴로 아빠한테 그 얘기를 한 거죠. 이보쇼. 지금 우리 대칸께서
4: 네.
2: 그러니까 쿠빌라이 칸이죠.
4: 네.
2: 지금 서쪽 문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역참을 타라가지고 대도 그러니까 베이징까지 가셔가지고
4: 네.
2: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떻겠냐. 그냥 말 타고 가시면 된다.
4: 네.
2: 해서 가요.
4: 아, 베이징까지 가요?
2: 대도까지 갑니다. 예, 베이징까지요.
4: 예. 멀리도 갔다 진짜. 예.
2: 딱 오니까 쿠빌라이 칸을 만나요.
4: 예.
2: 니들이 뭐냐? 저 마르코폴로 아빠랑 삼촌인데요.
4: 예.
2: 그러냐? 너희들 세계에 대해서 얘기해 봐라. 굉장히 호기심 많은 칸이었어요.
4: 아, 쿠빌라이 칸이.
2: 뭐 우리 뭐 카톨릭이라는 게 있고 무슨 뭐가 있고. 너희 동네에선 교황이 대장이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황한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그 교역을 좀 통성명도 좀 하고
4: 예.
2: 거의 좀 약간 그
4: 관계를 트자.
2: 관계를 틀기 위해서 예. 다시 가서 교황 보고
4: 네.
2: 현자 100명을 좀 보내달라고 하라.
4: 아, 베네치아의 현자 100명.
2: 100명을. 알겠습니다.
4: 그래.
2: 그러면 뭐 우리 원나라도 좋고 너희 뭐 유럽도 좋은 거 아니겠냐.
4: 네.
2: 알겠습니다.
4: 그래도 베이징에서 베네치아까지 가야 되잖아.
2: 다시 그래.
4: 어. 아 그래요? 유턴. 예. 어.
2: 콘스탄티노플은 못 가고
4: 네네.
2: 돌아가지고 이집트 찍고 다시 올라갑니다. 베네치아로.
4: 아, 쿠빌라이칸이 다시 보낸 거예요.
2: 다시 보냈어요.
4: 예.
2: 그때 집에 가니까 웬 아이가 아빠!
4: 그때 마르코 폴로가 17살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어린 거 아닙니까?
2: 15.
4: 15?
2: 출발했다 17.
4: 15 또 아빠! 이건 아니잖아.
2: 아직 변성기가 안 왔어요.
4: 느껴졌구나.
2: 됐고 잠깐 있어봐봐. 네. 난 이 교 저기
4: 대칸 현자 모아야 돼. 현자.
2: 현자 모아야 돼. 근데 마침 그때 교황이 돌아가신 거예요.
4: 교황이?
2: 네.
4: 어, 예.
2: 오, 우짜지 빨리 데리고 가야 되는데. 자,
4: 네.
2: 그러면 새 교황 선출할 때까지 좀 기다리라고.
4: 네.
2: 근데 그 새 교황이 선출이 됐어요.
4: 예.
2: 모든 설명을 하니까 100명은 못 보내고 그러면 종교 지도자 2명은 보내겠다. 해서 2명을 붙여가지고 출발해요.
4: 네.
2: 하면서 마르코 올라가 봐. 아빠 지금 저기 원나라는 데 갈 건데 너 갈 거니? 네, 하겠습니다.
4: 어, 예, 예. 그때 가는구나.
2: 세 명이 출발해요.
4: 예.
2: 아빠, 삼촌, 마르코 폴로.
4: 네, 네.
2: 그리고 두 명의 성직자.
4: 네.
2: 근데 가다가 이 성직자께서 얼마나 참 따뜻한 방에서 사셨겠습니까?
4: 아, 예.
2: 뭐 내전도 있는 뭐 지역도 지나가고 하니까 저기 갑자기 우리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아. 다시 바티칸으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아서.
4: 아, 이탈해요.
2: 돌아가요.
4: 네.
2: 아, 뭐 우리끼리 가면 안 되는데.
4: 애초에 100명 모아오라 그랬는데.
2: 두 명도 참 뭐라고 예, 할 것 같은데.
4: 예, 예, 예.
2: 일단 가자. 세 명이 다시 가요.
4: 네네네.
2: 근데 마르코 폴로가 굉장히 뭐라고 호기심 천국이었어요.
4: 아.
2: 가면서 모든 걸 다 뭐 했다 몇 월 며칠이 아니라 다 입체적으로 다 보고 갑니다. 야, 이 동네는 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4: 네.
2: 도착했어요.
4: 네.
2: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동방 견문록 내용인데.
4: 아. 그때부터 네. 그러면 뭐 한 20년 가까이 머문 거잖아요.
2: 그렇죠. 그 얘기를 제노바 깜빵에 산 거를 쓴 거 옆에 친구가.
4: 그러면 그 어린 마르코 폴로는 원나라 가서 뭐 한 거예요?
2: 자, 네. 이제부터는 동방 견문록 얘기예요.
4: 예. 네.
2: 내가 말이야 17살 때 도착했어. 거기서.
4: 그치. 지금 뭐 황제 수감 지금 상황이죠.
2: 그 루스티첼로가
4: 예.
2: 이제
4: 예.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2: 17살 때. 내가 가자마자 어? 쿠빌라이칸 앞에서 몇 개국어를 쫙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쿠빌라이칸이 감동을 하더라고. 그리고 뭐 했냐면 그 보통 그 쿠빌라이칸이 그 지방에 관리들을 보낸 다음에 거기 파악을 하고 오라고 시켰어요.
4: 네.
2: 근데 이 친구들이 다 초등학교 탐구 생활만 읽는 거예요. 날씨 맑음, 몇 달 며칠, 여기는 어떤 일이 있었고, 뭐 있었습니다. 끝. 감사합니다.
4: 네.
2: 이거요.
4: 네.
2: 근데 똑같은 지역을 보고 왔던 마르코 폴로는 거기는요, 대카님, 남자가 막 근육질이 막 이렇고,
4: 아.
2: 뭐, 애야, 이거 어디, 이거 뭐 파티, 뭐 저기가 아니면 콜라텍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아,
4: 입체적으로 보고하는구나.
2: 입체적으로 보고.
4: 예, 예, 예.
2: 야, 탐구 생활 보고한 애 쟤 날라가고,
4: 네.
2: 마르코 폴로, 네. 네가 지방에 가서 그 입체적으로 가서 보고를 하고 와.
4: 네.
2: 그래가지고 쿠빌라이 칸의 신뢰를 얻은 다음에 지방에 가서 모든 걸 다 보고 오는 그런 뭐라 할까 그 임무를 띈 거예요.
4: 아, 쿠빌라이 칸 밑에서 일을 했구나. 총애를 받아서.
2: 그래가지고 이제 그 원나라에서 17년 동안 했잖아요.
4: 네.
2: 쿠빌라이 칸의 정말로 오른팔 역할을 했다고 해요.
4: 네.
2: 동방 견문록에 따르면.
4: 마르코 폴로가 원나라를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동방견문록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뭐 쿠빌라이칸의 권력이 얼마나 강했고 황궁과 연애가 얼마나 화려했는지 그리고 역참과 도로망에 대한 묘사도 있고 그리고 항저우를 방문하고 깜짝 놀랐다는 기록이 있다더라고요. 네.
2: 그 원세조가 집권했을 때가 아직까지 남송이 살아있던 때예요. 송나라가 이제 밀려 내려와가지고요. 그리고 항저우가 임안이라고 남송의 수도였어요.
4: 아 그렇군요.
2: 이게 약간 사기다라고 비판하는 측이 뭐냐면 남송 그 항저우 바로 조금만 위에 올라가면 양양이라고 있어요.
4: 양양.
2: 강원도 양양 아니에요?
4: 아니겠죠.
2: 양양이라고 여기를 장악해야지 중원을 장악을 해요. 삼국지에도 맨날 나오는 게 양양이에요.
4: 아, 예.
2: 여기가요?
4: 네.
2: 이 원나라도 양양성을 치고 바로 항저우로 내려와 가지고 남송을 멸망시키거든요.
4: 네.
2: 이게 1275년에 양양성이 함락이 돼요.
4: 아, 네. 네.
2: 근데 마르코 폴로는 75년 이후에 도착했거든요.
4: 예.
2: 원나라에.
4: 네.
2: 근데 동방견문록을 보면 예. 자기가 양양성 함락에 큰 도움을 줬다.
4: 라고 돼 있어요?
2: 라고 돼 있어요.
4: 아, 이거는 좀 결정적이지 않나.
2: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마르코 폴로가 자기가 투석기 있잖아요.
4: 투석기요. 예.
2: 투석기를 자기가 개발해가지고 예. 이거를 원나라 군대에게 줬다. 자기가 개발한 투석기로 양양성이 함락됐다. 아. 1275년도에.
4: 근데 시기가 근데 문제는 맞아.
2: 정사에는 마르코 폴로가 그 이후에 도착했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4: 허언증 냄새도 조금 나는 것 같고요. 이건 뭡니까? 마르코 폴로가 이제 남긴 원나라에 대한 기록 가운데 유럽 사람들이 가장 놀란 대목이 쿠빌라이칸을 연금술사라고 묘사했다.
2: 연금술사.
4: 연금술사.
2: 지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4: 지폐요? 종이 화폐?
2: 종이 화폐를
4: 썼나요, 원나라가?
2: 썼어요. 아. 교초라고 해가지고.
4: 예, 예, 예.
2: 이게 유럽에서는 그 기껏 해봤자 은화.
4: 그렇지.
2: 금화. 예. 실제로 볼 수 있는 실물 귀금속 화폐잖아요.
4: 맨날 주머니에 이렇게
2: 들어가보면
4: 이러고 다니잖아요. 예.
2: 근데 깜짝 놀란 거죠. 이 종이 쪼가리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물물 교환이 됩니까? 이걸 아. 줬는데 저쪽에 물건을 줘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걸 처음 본 마르코 폴로는
4: 네.
2: 아, 저 데칸 쿠빌라이 칸이
4: 네.
2: 이 종이를 금으로 바꾸는 도술이 있구나.
4: 네네.
2: 연금술사다.
4: 네.
2: 라고 믿었다고 하죠.
4: 아. 하지만 여러분 폴로 일행이 베네치아로 나중에 돌아오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실려있는데 이 기록도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던데요.
2: 일단 베네치아에서 너무 일을 잘했어요.
4: 네.
2: 아빠랑 삼촌이랑 마르코 폴로랑.
4: 네.
2: 그래서 계속 집에 간다고요. 저기요.
4: 네.
2: 쿠빌라이카님 저 베네치아 이쪽 가게 칩시오.
4: 예.
2: 아 보시오 부커이. 아,
4: 안 됩니다.
2: 너 일 잘하는데 어디 가냐. 다른 건 다 해도 집에 못 가. 이게 17년이었어요. 당시 몽골 제국이요.
4: 네, 네.
2: 원세주 쿠빌라이 칸 때 약간 쪼개져요.
4: 네.
2: 원나라와 네. 여러 칸국들이 쪼개집니다.
4: 예.
2: 뭐 일칸국, 킵차크 칸국 등등등요.
4: 예.
2: 그 가운데서 일칸국이라고 있었어요.
4: 네.
2: 범 몽골족 패밀리예요.
4: 예.
2: 거기서 쿠빌라이 칸한테 연락한 거죠. 웨이, 뚜르르 우리 저 결혼을 좀 해야 되는데 왕실에서 공주 좀 보내달라고.
4: 예.
2: 그래서 뭐 쿠빌라이 칸도 그래 알았다. 뭐 그 황실 가운데서 진짜 선별해서 능력 있는 분을 보내요.
4: 네.
2: 일칸국에서 사신들이 옵니다.
4: 네.
2: 직접 어떤 공주를 보내는지
4: 확인하러.
2: 확인하러 왔는데 그 자리에 마침 마르코 폴로가 있었어요.
4: 아, 폴로도 같이 보낸 거예요?
2: 아니요. 폴로를 다른 엄마 하다 온 거예요.
4: 아, 예.
2: 그러니까 그 사신들 일칸국에서 온 사신이랑 공주랑 다 있는 거죠.
4: 네.
2: 아, 누구시죠? 아, 야, 대카님!
4: 네.
2: 아신, 아, 맡기신 업무 다 했습니다. 여기 이러고, 아유.
4: 네네.
2: 옆에 일칸국에서 온 사진들이 본 거예요.
4: 어어.
2: 와, 저 친구 일 진짜 잘한다.
4: 일 잘한다. 스카우트를 하나?
2: 저기요.
4: 예.
2: 우리 가는데 좀 무서운데, 예. 저 친구 보고 좀 기다리는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4: 아, 라고 요청을 해요?
2: 요청은 예. 칸한테 하는 거예요.
4: 예, 예, 예.
2: 쿠빌라이 칸한테. 예. 아이, 거짓할 수도 없고.
4: 어, 들어줘야지.
2: 야. 그러면, 에스코트만 했다가, 일칸국이 지금 거의 뭐 이란 이라크 이쪽이거든요.
4: 네.
2: 갔다가 다시 돌아와.
4: 폴로 너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거기까지만 갔다 와.
2: 일단 원나라를 벗어나는 거잖아.
4: 예, 예.
2: 가자.
4: 어.
2: 아빠, 삼촌. 아빠랑 삼촌 같이 가도 돼요? 심심한데? 알았다.
4: 아, 또 그것으로 들어주네.
2: 출발을 해요.
4: 예.
2: 출발을 하면서 들렸던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네시아 찍고.
4: 그러니까
2: 쿠빌라이 칸이 가다가 큰일 나면 안 되니까 대선단을 보내줍니다.
4: 예.
2: 그리고 600명의 선원들을 같이 보내고 이 대선단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인도
4: 이게 바다로 갔구나.
2: 바다로 이제 출발 이제 쭉 거쳐가요.
4: 네.
2: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귀국길에 이상한 모험담들이 나오거든요.
4: 예.
2: 용 봤다.
4: 아니 마르코 폴로가 유니콘 봤다는 얘기가 있던데.
2: 코뿔소였습니다.
4: 예.
2: 그리고 용이다. 악어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4: 네.
2: 공주를 일칸국까지 정확히 딱 모셔다 드려요.
4: 네.
2: 그때 울었다고요, 공주가.
4: 왜요?
2: 가는 길에 너무 정이 들어가지고.
4: 마르코 폴로랑
2: 그, 아빠 삼촌한테.
4: 네.
2: 공주님, 행복하게 잘 사세요. 근데 본 곳에서 연락이 온 거죠. 연락, 저기 큰일 났습니다! 아, 뭔데요? 코빌라이 칸이 돌아가셨습니다.
4: 그 사이에? 아, 그래요?
2: 됐다! 야! 안 갈래! 야! 베이징! 이게 안 가네. 아. 그래서 다시 베네치아로 돌아와요.
4: 아, 그래요? 타이밍이 좋았네.
2: 해서 아. 만들어진 게 동방견문록이다. 이걸 아. 어디서 이제 입체적으로 얘기해요?
4: 마치면서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동방견문록이 후대에 미친 영향력과 역사적 가치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까요?
2: 동방견문록 덕분에 또는 때문에 당시 유럽인들은 아직까지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기 전이기 때문에 당시 세상은 엄청나게 큰 몽골의 원제국과 조그마한 유럽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럽인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 큰 지금 중국 대륙과 이쪽 중앙아시아와 이쪽에 큰 관심이 많았죠.
4: 네.
2: 그래가지고 유럽을 벗어나가지고 더 큰 세계로 나가는 어떻게 보면 기폭제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메리카 대륙의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4: 그러네.
2: 발견이고 현재 미국 건국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4: 아, 네. 원나라와 또 서양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서 오늘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네.
4: 미국과 캐나다에서 아이들이 특히 수영장에서 많이 하는 국민 게임 중에 마르코 폴로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눈을 가린 술래가 마르코라고 하면 다른 친구들은 폴로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 소리가 나는 방향을 짐작해서 물의 저항을 이겨내고 친구를 잡아야 하는 정말 술래 입장에서는 너무 하기 싫을 것 같은 그런 게임입니다. 왜 하필 마르코 폴로라고 주고받는 확실한 기원은 전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술래의 모습이 미지의 세계를 헤치고 나간 탐험가의 모습과 비슷해서가 아닌가 이런 설이 유력하다고 하네요. 7말 8초 아이들과 풀장에서 막바지 휴가 중이시라면 정할 거 없을 때 마르코 폴로 놀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만 셔터.

0: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ea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2: 어휴,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1: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3: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되겠어. 원자를 쓴다는 건 바보 같은 생각이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1시간 이상 중첩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원자를 가져와 봐. 그래서 저희는 조금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해외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나니 한국에 돌아가서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마음 한쪽에는 이런 착각도 있었습니다. 아, 이 정도면 여기저기서 다 모셔가지 않을까?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 길은 처음부터 제가 계획한 대로 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했던 곳에 가지 못했고 한국에 돌아오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고 설명하고 싶은 것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돌아가는 길들이 저를 그 다음 단계로 데려갔습니다.

0: 저는 기초과학연구원 트래픽요원 양자과학연구단을 이끌고 있는 김기환입니다. 사실 저는 양자컴퓨터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양자컴퓨터를 연구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그게 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양자컴퓨터에 대한 거창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 길을 걸어오면서 경험하고 깨달은 것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거나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의심이 드는 분이 계신다면 제 이야기가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박사과정을 받고 있던 2000년대 초 한국에서도 양자컴퓨터라는 개념이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과학원에서 해외 저명한 학자들을 초대해서 강연을 열었고 저도 그 학생으로 그 세미나에 참석했었습니다. 알듯 모를 듯한 강연이었지만 뭔가 재밌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모여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회의적이었죠. 뭐 이런 게 되겠어.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는 개념 자체는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구현하려고 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점차 관심을 접었습니다. 박사 논문 주제도 양자 컴퓨터와는 다른 방향이었고 그쪽은 그냥 꿈같은 이야기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박사학위를 마칠 즈음 포닥자리를 알아보면서 제가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해버린 그 분야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눈을 돌린 사이에도 누군가는 그 길을 계속 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요한 진전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관련 논문들을 읽으면서 솔직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끄럽기도 했고 동시에 이상하게 설레기도 했습니다. 나도 저런 일을 해볼 수 있을까? 그 충격 이후 저는 양자 컴퓨터, 그 중에서도 이온 트랩이라는 방법을 이용한 연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온 트랩을 선택하게 된 데에는 조금 더 개인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원자물리학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원자물리를 시작하신 1세대 연구자들이 계셨고 제 지도 교수님이었던 재원호 교수님을 비롯해 조동현 교수님, 안경원 교수님, 김종복 교수님 같은 선생님들이 한국에서 원자물리와 양자공학 연구의 기반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분들은 해외에서 최신 연구를 배워서 귀국하신 후에도 장비도 예산도 설레도 충분하지 않은 환경에서 실험실을 세우고 후학들을 키워내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그 의미를 충분히 알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 주변에 그런 연구를 하는 선생님들이 계셨고 실험실이 있었고 원자와 빛을 다루는 훈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양자 컴퓨터를 분야를 바라보니 제가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온 트랩이었습니다. 이온 트랩 양자 컴퓨터는 아주 작고 전기를 띤 원자, 그 이온을 진공 속에 붙잡아두고 거기에 레이저를 쏘아 그 상태를 조종하며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온 트랩은 말 그대로 이온을 가두는 장치입니다. 이온은 아주 작은 원자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전기를 띠고 있는 원자입니다. 원래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인데 전자를 하나 잃거나 얻으면 이온이 되는데요.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온을 전기장의 힘으로 붙잡아둘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원자를 진공상태의 공간에 띄워놓고 전기의 힘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붙들어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온 트랩에서 공중에 붙잡아 둔다는 말은 책상 위에 놓여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떠있는 상태로 전기장에 이렇게 하나하나 붙잡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붙잡아 둔 이온 하나하나가 양자 컴퓨터의 가장 작은 정보단위, 즉 큐비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레이저는 왜 쏘느냐? 레이저는 이온에게 아주 정밀한 명령을 내리는 도구입니다. 보통 컴퓨터에서 전기 신호로 0과 1을 바꾸지만 이온 트랩에서는 레이저를 아주 정확하게 쏘아서 이온 상태를 바꿉니다. 쉽게 말하면 레이저로 이온을 조종하는 겁니다. 이온을 공중에 붙잡아두고 그 레이저로 그 상태 하나하나를 바꾸고 여러 이온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만들면 그것이 계산이 됩니다. 물론 실제 실험은 이 말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이온 하나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붙잡아두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레이저도 아주 정밀하게 조절해야 됩니다. 돌아보면 제가 배운 원자 물리의 언어, 원자와 빛을 다루는 훈련, 그리고 실험실에서 익혔던 감각들이 이온 트랩 양자 컴퓨터와 가장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겉으로는 제가 어느 순간 이 분야를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앞선 세대가 만들어 놓은 연구의 토양과 제가 받은 훈련이 저를 그 길로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학위 이후에는 여러 이온 트랩 실험실에 포닥으로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지원했던 곳들과는 다른 곳들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그곳들은 제게 예비된 곳들이었습니다. 첫 포닥은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대학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미 앞서가고 있던 연구자들이 쌓아놓은 기술과 생각들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국 메릴랜드 대학에서 실험 장치를 거의 처음부터 만들고 세팅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장치에서 실험하는 것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장치를 하나씩 하나씩 세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나니 이제는 독립된 연구자로서 고국인 한국에 돌아가서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한국의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마음 한쪽에는 이런 착각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여기저기서 다 모셔가지 않을까?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제가 연구하던 양자 컴퓨터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면접 자리에서 어떤 분이 저에게 던진 질문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김 박사, 지금 이온 큐빅 몇 개 가지고 양자 시뮬레이션 성공했다고 자랑하는데 그거 제 손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왜 굳이 그런 복잡한 장치를 만들어서 컴퓨터도 필요 없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타당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를 몰랐고 그분들을 충분히 납득시킬 만한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작아 보이는 실험이 왜 중요한지, 이 작은 큐비트 몇 개가 앞으로 어떤 길을 열 수 있는지 그 자리에서 충분히 설명을 못했던 겁니다. 결국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중국 칭화대학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돌아보면 제 길은 처음부터 제가 계획한 대로 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했던 곳에 가지 못했고 한국에 돌아오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고 설명하고 싶은 것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돌아가는 길들이 저를 그 다음 단계로 데려갔습니다. 2014년 캐나다에서 열린 학회에서 찰스 베넷 박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베넷 박사님은 양자정보 분야의 중요한 개척자 중에 한 분입니다. 저는 원자를 이용해서 양자정보를 저장하고 전송하는 아이디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제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자를 쓴다는 건 바보 같은 생각이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1시간 이상 중첩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원자를 가져와 봐. 전 처음에는 당연히 그런 결과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단일 원자로는 1분 넘게 중첩 상태를 유지한 그런 결과가 없는 겁니다. 그때서부터 생각했습니다. 왜 안 되었을까? 나중에 살펴보니 그 원자 자체의 성질이 문제가 아니라 원자를 오랫동안 가두어두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주변의 전기 잡음 때문에 이온이 조금씩 움직이고 그렇게 되면 원하는 상태를 오래 유지하고 측정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저희 전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로 잡음을 줄이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었는데요.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잡음을 완전히 없애기 어렵다면 이 흔들리는 이온을 어떻게든 계속 식혀주면 어떨까? 냉각을 도와주는 다른 이온을 함께 붙여서 이 문제를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아주 거창한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이미 알려진 방법들을 조금 다르게 적용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중첩 상태를 처음에는 10분 정도 유지할 수 있었고 이후에는 1시간 이상 유지하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원하거나 처음부터 설계한 방향은 아니었습니다. 학교에서 들었던 날카로운 질문에서 시작된 연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가 이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어떤 분야에서 기여를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할 만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요즘 AI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이 자리 계신 분들 중에서도 AI 때문에 내 직업이 사라지지 않을지, 지금 내가 배우는 것들이 의미가 있을지 그런 불안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연구자로서 이 변화를 가까이서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AI는 정말 빠르고 많이 합니다. 논문을 요약하고 코드를 짜고 계산을 도와주는 일에서 AI는 이미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연구 현장에서 한 가지를 점점 더 확신하게 됩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어디에 기여하고 싶은가, 그것이 훨씬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AI가 아무리 빨리 계산해줘도 어떤 문제가 중요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저희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지식의 양보다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싶은지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저도 처음부터 양자 컴퓨터를 잘 알고 이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몰랐고 틀렸고 돌아갔고 혼나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이 문제 재밌다, 좀 더 풀어보고 싶다, 뭔가를 더 해보고 싶다는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감각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 같습니다. 양자 정보 분야도 그려왔지만 이온트랩 양자 컴퓨터도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많이 남아있는 분야입니다. 지금은 수십 개에서 한 100개 정도 큐비트를 다루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수의 큐비트를 완벽하게 다루는 날이 오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사람들의 관심과 경쟁도 점점 커지지만 그것이 저에게 두려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흥미로운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양자 컴퓨터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가고 싶은 곳에 못 가서 돌아서 왔고 좋은 기회를 스스로 마다하기도 했습니다. 20년을 외국에서 살다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제 길이 맞는 건지 확신했던 순간은 솔직히 많지 않습니다. 돌아보면 확신이 없었던 그 순간들이 오히려 저를 계속 움직이게 했습니다. 정답을 몰랐기 때문에 계속 질문했고, 틀렸기 때문에 다시 생각하게 됐고, 혼났기 때문에 더 깊이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양자 정보 분야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점점 커지면서 예전에는 그토록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던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뜻밖에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함께 연구할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박사과정이든 학부학생이든 이제 막 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된 분이시든 연락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중국에 있으면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무대로 삼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난이도가 높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은 내수시장이 크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좋은 과학기술자들이 기초부터 창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회가 부담없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태생적으로 전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이 없으면 생존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많은 선배들이 맨땅에서 헤딩하며 세계로 나간 기업들, 연구원들이 만들어낸 좋은 선례와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세대가 더욱 발전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여합니다. 우리가 모든 정답을 다 알고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가는 사람이 결국 길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

미니라디오 게시판입니다. GC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주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목소리, 감성 발라드의 주인공 이현우가 올여름 뉴욕을 다시 찾아옵니다. 꿈, 헤어진 다음날 등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명곡들을 이현우 밴드의 풀 라이브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여기에 데디쿨 밴드의 오프닝 공연까지 함께합니다. 8월 14일 금요일 오후 8시 뉴욕 플러싱 타운홀. 티켓 문의는 K스토리 201-401-7006, 201-401-700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단 한 번뿐인 감동의 무대 2026 드림 어게인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올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올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후

0: 식당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릭스에지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2026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가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주최로 열립니다. 올해 대회는 내 장막터를 넓히라 2라는 주제로 오는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사흘간 플러싱 31 스트리트 에비뉴에 위치한 프라미스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 집회 시간은 8월 7일 금요일과 8일 토요일은 저녁 7시 30분 그리고 9일 주일은 오후 5시에 시작되며 강민수 목사, 마크 최 목사, 노희성 목사가 차례로 강사로 나섭니다. 같은 시간에 이 은혜 전도사가 인도하는 어린이 대회도 함께 열립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 기간 동안 무료 셔틀버스가 플러싱 노던 한양마트 앞에서 프라미스 교회까지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6시 20분과 40분, 주일은 오후 4시 20분과 40분 각각 두 차례씩 출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준비위원장 김명옥 목사 전화 718-679-7721, 718-679-772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입니다. 어제와 너무도 다른 날씨, 올해 첫 8월 월요일을 시작하는 뉴욕의 아침이 천둥과 폭우로 잠시 놀라고 있습니다. 8월의 첫 월요일, 올해 맞는 거죠? 오전 7시부터 100년도 넘은 그 옛날 벽돌로 튼튼하게 지은 뉴욕의 아파트 실내에서도 꽝꽝꽝 이렇게 느껴지는 성난 하늘. 어제 그 무덥던 날씨를 기억하며 시원하다라고 하기엔 걱정을 또 하게 하는 비가 일기예보 속의 플래시 플러드, 갑자기 쏟아지는 비로 홍수가 날 수 있다는 경고를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거의 9시까지 발효해놓고 있는데 우리는 8월을 어떻게 보낼까를 8월 들어서 생각하기보다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구나 라면 늘 아쉬워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주말에 스스로 찾아서 뉴욕에 그동안 못 가본 데를 한번 다녀보자 하는 뉴욕시 순례를 시작했는데 한 3주 전쯤엔 브루클린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이 부시윅 지역에 가서 거기 공원과 맞닿아 있는 비치라고 하는 건너편에 이런 맨하탄 이스트 빌리지 쪽의 아파트들을 마주 하는 이스트 리버 쪽이겠죠. 그러니까 바다라기보다는. 하지만 거기에 물에 발도 담그고 왔습니다. 거기서 발견한 어른 손가락 두 개만한 이 초록빛 나는 돌이 만지면 뭔가 이렇게 부드러우면서도 신비한 그런 투명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다른 돌 조각들과 달라서 사진을 찍어 찾아봤더니 뉴욕 역사의 한 조각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Fluorite, 형광색 빛이 난다 해서 형광색이라고 하는데 그 옛날 유럽에서 배들이 들어올 때 배의 무게를 잡기 위해서 바닥에 깔았던 돌이 바로 이런 종류의 돌들도 있었는데 이걸 뉴욕에 도착해서는 배에서 다 버리고 그리고 물건을 싣고 유럽으로 다시 돌아가는 역사 속의 형석 플로라이트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하며 혼자 즐거워했습니다. 월요일 비는 오지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오늘의 이 비는 예상했던 비입니다. 지난주에도 월요일에는 비가 심하게 올 것이다. 알고 있었는데 예보가 정말 맞네요. 그리고 또 어저께까지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저쪽에 뉴저지 맷라이프 스테디움에서 각각 8만 명씩 관중이 모여들어서 엄청난 또 열기를 뿜었던 BTS 방탄소년단의 어제까지 2회 공연, 미국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이 공연이 아마 너무 뜨거워서 하늘로 올라간 그 열기가 비가 돼서 더 심하게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침길에 왔습니다. 제가 지금 스튜디오 창밖을 볼 수는 없는데요. 와, 9시가 되게 한 30분 전에 정말 다시 한번 폭우가 시작되는데 앞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라디오를 켜놓고 운전을 하시는 중이라면 이거 비가 폭우가 쏟아지는데 또 문자를 보낼 수는 없지만 K라디오 US, K라디오 US 이렇게 붙여서 카톡 아이디입니다. 생방송 중에 진행자들에게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카톡 아이디인데 비가 얼마나 오는지 어느 지역에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로 홍수가 났는지를 그렇게 또 보내주시면 K라디오 US 카톡 소통이 되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현재 비가 계속 내릴 거라는 그런 예보만 있습니다. 오후 5시 무렵까지는 비가 최소한 뉴욕과 그 일대에 내릴 거라고 하는데 예상 강수량은 뭐 1인치까지는 안 되고요. half inch 그러니까 한 12.7mm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강수량은. 하지만 갑자기 쏟아지는데 늘 홍수가 나곤 하는 그 지역에 또 걱정이 되는 그렇습니다. 오늘 러닝 지수도 나와 있네요.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불쾌지수가 높다고 합니다. 뭐 이건 불쾌지수를 얘기하기 전에 비가 쏟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뛸 수 있으면 뛰어봐라. 뭐 그런 일기 예보인 것 같은데 오늘 뛰는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비가 어쨌든 5시 무렵에 그치면 선셋을 볼 수가 있을까요? 비 온 뒤에 석양은 더 아름답다는 걸 우리가 또 경험을 통해서 기억하는데 내일 화요일은 구름이 좀 끼지만 비는 그치고 약간 날씨가 이제 지난주보다는 조금 높은 그런 기온입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날씨가 기온이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이번 주 목요일 예를 들어서 거의 90도까지 화씨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32도 섭씨로 이번 주 목요일이면 여름 날씨가 됩니다. 목, 금 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금요일에 다시 비가 돌아올 그런 가능성이 높다. 토요일 절대로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잔담을 하는데요. 아침에 정말 운전하시는 분들 걱정 많이 하셨을 것 같이 그렇게 비가 유리창에 제대로 이 와이퍼가 닦아내지 못할 정도로 비가 많이 쏟아져서 제가 이 더위를 먹은 게 아니라 폭우를 먹고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로 보면 오늘 예상하는 이번 주 썬데이까지도 여전히 그 기온은 올라가는데 어쩌면 이번 주 썬데이는 그래도 맑은 날이 되지 않을까. 덥고 후반부로 갈수록 또 비가 오는 그런 이번 주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8월을 멋지게 보낼까 생각합니다.

미국의 올해 midterm election이 있습니다. 우리가 midterm이라고 하는 것은 연방 하원 의원들이 2년마다 무조건 다 이제 선거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이걸 중간 선거다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연방 상원 같은 경우엔 100명 중에 3분의 1 정도가 이번에 또 다시 선거에 나서게 됩니다. 오늘 예비 선거를 하는 주들로는 미시간주가 있고 미주리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지니아주, 또 워싱턴, 저 북서쪽에 워싱턴주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마크 워너라는 민주당 소속으로 지금 연방 하원 의원 두 명 중에 한 명인 버지니아를 대표하는 마크 워너가 오늘 예비선거에는 예비선거까지는 나서지 않는 거죠. 비가 와서 선거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덜 나가지 않을까,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그랬는데 남쪽은 오히려 비가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버지니아, 워싱턴 DC 비가 내리지 않는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뉴욕과 보스턴, 그러니까 뉴욕의 북쪽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이틀 연속 BTS 방탄소년단이 미국 뉴욕과 뉴저지 지역이라고는 하지만 전 세계에서 그동안에 또 이 투어 중에 BTS 공연을 보지 못했던 많은 팬들과 만났습니다. 두 차례 공연인데 각각 매일 8만 명 정도의 관객이 모여서 진짜 함성과 함께 뜨끈뜨끈 또 막 뭔가 뿜어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체 또 관중들이 다 따라 부르는 아미들이라고 하는데, 이제 새로운 아미, 그전 아미, 원래 BTS가 처음 나왔을 때는 나는 아미가 아니라 진짜 그 노래와 젊은 청년들의 순수한 음악이 좋아서 좋아했는데 아미라고 나를 부르지 말아다오 하는 그 초기에 또 팬들도 있죠. 그런데 BTS의 이번 아리랑 월드 투어에서 특징적인 것은 우리 아리랑이 불려진다는 것. BTS의 아리랑을 같이 따라 부르는 거예요. 좀 믿을 수가 없을 만큼 우리의 한국적인 전통과 정서가 드러난 BTS의 이 월드 투어의 무대는 아리랑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360도 입체 중앙 그 무대를 설치해서 여기에는 또 경회루를 모티브로 한 정자가 설치가 됐고, 무대 바닥에는 태극기와 건곤 감리를 형상화해서 장식하는 그런 무대가 꾸며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통 이 탈, 승무, 강강술래 등 이 춤을 어떤 공연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과 함께 어우러지게 하는 BTS만의 독창적인 무대, 보는 우리가 한국 문화를 또 아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와 하는 탄생을 하면서 믿을 수가 없는 BTS의 이 무대를 함께 또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계속 유튜브에도 올라오고요. BTS의 이 MetLife Stadium에서의 멋진 공연은 2주 전에 바로 이곳 MetLife Stadium에서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에서 전 세계 스타들과 함께 또 음악을 펼쳤던, 짧지만 강렬했던 이제 스타 파워를 보여주는 BTS였습니다. 그래서 그래미상 올해 뭐 새로운 부문을 신설해서 아시아 쪽에 팝 아티스트 퍼포먼스 상을 신설했다. BTS를 거기에 가두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그래서 보이콧을 한 거죠. 말하자면 여기에 우리 출품하지 않겠다. 올해 11월에 BTS를 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그래미상을 우리는 안 한다라고 일찌감치 말을 했는데 지난주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BTS 아리랑 월드 투어, 북미에서만 해도 5개 도시에서 모두 84만 명에 다녀갔고, 유럽 5개 도시에서는 72만 명 정도가 들어가서 BTS와 함께 그 아리랑과 모든 BTS의 새 앨범에 나온, 그리고 그 옛날에 BTS를 알게 했던 네, 그런 음악들을 이어갔습니다. 아미가 왜 BTS를 사랑하는가에 대해서는 자기들에게 inspirational, 영감을 주는, 미래의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그리고 서로 만났을 때 BTS를 통해서 함께 이해하며 금방 친구가 되는 이 커뮤니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들을 한결같이 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아메리칸 드림, 뭐 아메리칸 드림에서는 한국 관광공사와 또 여러 단체들이 함께한 관광, 뷰티, 식품, 콘텐츠, 홍보 부스들이 또 들어서서 이 뉴욕, 뉴저지를 찾은 아미들을 맞았고요. 그리고 뉴욕의 그랜드 센트럴 역에서도 팬들이 BTS 관련 티셔츠를 직접 제작해서 나눠주는 뭐 그런 체험 행사도 있었는데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록펠러 센터 전망대 탑 오브 더 록에서는 BTS 음악
공연 영상을 또 보여주면서 음식도 BTS 특선 메뉴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BTS의 아리랑 월드 투어는 내년 4월에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그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0: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뭔가 이게 월드컵 기간 동안에는 물론 월드컵이라는 이제 본선 대회까지 나와서 뛰는 나라의 선수들이 그렇게 메이저리그 사커처럼 만만치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잘한다는 거 인정하는 게 그렇게 힘든가요? 그렇게 힘들어서 자꾸 이렇게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가요? 2026년 FIFA 북중미 월드컵 일정을 마치고 우리에게 실망과 좌절과 그리고 또 홍명보 감독에 대한 분노도 일으키게 한 지금 홍명보 감독이 참 쉽지 않은 그런 한국에서의 그 청문회도 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간간히 소식을 전해 듣고 있지만 LAFC 메이저리그 사커 팀으로 복귀한 손흥민 선수가 정말 잘하고 있다. 그래서 8월 1일에 밴쿠버 화이트캡스와의 경기에 있어서 근데 by the way 밴쿠버 화이트캡스 진짜 잘하지 않아요? 진짜 월드컵에 나온 선수들 못지않은 그런데 물론 그렇죠. 거기에 또 토마스 밀러 독일에서 그 25년간이나 뛰고 온 선수가 손흥민 선수보다 조금 일찍 들어왔나요? 그 같은 무렵에 메이저리그 사커에 들어온 거죠. 근데 밴쿠버 화이트캡스를 맞아서 LAFC가 1대1로 비기는 경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에 이 손흥민 선수가 나와서 90분 풀타임을 뛰었을 뿐더러 전반 37분에 한 골을 넣어서 선제골을 터뜨린 거죠. 그런데 그 골 보셨나요? 저 하이라이트에서 물론 봤어요. 손흥민 선수가 뭔가 선수가 어떻게 양보를 했다고 해야 되나요? 턱 밀어준 걸 와 손흥민 선수 진짜 멋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경기 지금 연속 골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에 있었던 메이저리그 사커의 올스타 그리고 멕시코 프로축구의 올스타가 맞붙어서 4대3까지 그렇게 엄청나게 골이 나오는 이 경기에서 또 네 골 중에 두 골을 넣고 올스타전에서 MVP를 받았잖아요. 이런 손흥민 선수의 연달아 지금 골을 내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올스타전까지 해서 다섯 골을 넣고 있는 손흥민 선수 7월 17일부터 해서 연속 골을 기록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좋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코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코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4: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5: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4: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3: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호프 NY 또는 문자 호프 NY 467-369로 연락하세요.
6: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오늘도 K라디오와 함께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비는 어느 정도 그쳤는지 창밖을 한번 바라보고 싶기는 한데요. 국제 유가가 갑자기 가격이 떨어졌다. 이게 무슨 말일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이란에 대해서 확대하겠다라고 그렇게 또 위협을 했는데 기름값이 떨어졌다라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국제 유가 오늘 지금 떨어진 가격은 브렌트 크루드 4% 이상 떨어져서 약 84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브렌트 유 크루드 이 가격까지 뭐 알고 거래를 하는 입장은 아니겠지만 이것이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이 또 물가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으로 투자자들이 미국과 이란하고의 전쟁에서 이 새롭게 등장한 일시적인 중단의 신호다라고 얼른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 지금 5달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넘한 상태죠. 이게 아무 느낌이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이 긴장 상태만 한 번씩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미국의 추가 공습을 중단한다고 트루스 소셜, 이 소셜미디어에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란과 중동 동맹국들이 추가 공격을 멈춰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이란과 말을 다시 하는 것을 오늘부터 시작할 것이다. 오늘부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느긋한 그런 표현을 썼기는 했지만 아무튼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시작되면서 공습을 좀 멈춰라라고 했는데 그 전에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130척 정도가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름과 가스를 싣고 액상가스를 싣고 지나다녔는데 지금 주말 동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약 20척이라는 그런 또 발표가 있습니다. 오페크에서도 하루 기름 생산량을 조금 늘리자 그럼으로써 석유시장 안정을 지원하겠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그것 가지고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해협을 재개방하는 협상은 이란과 또 호르무즈 해협을 마주하고 있는 오만이 서로 협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과 직접 협상은 없다라고 이란이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항로를 오만 쪽과 이란 쪽을 해서 조정을 하는 정도로 호르무즈 해협에 더 많은 선박들이 지나갈 수 있기는 할 수 있다라고 이란이 그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카타르도 중재하고 사우디 또 아랍에미레이트도 협상에 다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여는 것이 전쟁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에 아주 큰 중요한, 그렇죠. 지렛대죠. 근데 이 문제는 이란이 이 지렛대를 사용하고 있고 지금 칼자루, 칼을 써서 하는 전쟁이라면 전쟁의 이 칼자루는 이란이 쥐고 있는 건 맞다는 이런 지금 전문가들이 당연히 얘기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 세계 아킬레스건을 찾았다 이란이 에너지 해상 요충지를 이란이 그동안 준비해온 이란의 이란 쪽에서 여러 무기와 또 한 번씩 쏴야 되는 이번에 또 이란을 비롯해서 이 드론을 새롭게 새로운 현대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엄청나게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0: 우리가
1: 미국에 와서 한 뭐 40년, 30년 전만 해도 미국인들이 김을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학교 도시락통에 들어가는 건 물론이고 짭짤한데 그걸 간식처럼 먹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seaweed, 그냥 잡초처럼 잔디밭에서 뽑아내야 하는 seaweed, 바닷속의 잡초라고 이유, 그걸 어떻게 먹느냐고 우리한테 그렇게 김을 먹거나 미역을 먹으면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김과 미역이 엄청나게 미국 사람들에게 지금 미역은 잘 모르겠지만 김은 최소한 미국의 식탁에 올라오고 도시락 속에 들어간 식품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바다 속에서 자라나는 식물인데 멕시코 아무래도 더운 지역이니까요. 멕시코가 얼마나 이 seaweed 말 그대로 바다 잡초 때문에 지금 관광 산업에까지 영향을 받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잠깐 보여주는 그런 보도가 있어서 뉴욕타임즈에서 제가 골라왔습니다. 카리브 해안이 초토화되고 있다. 이건 한국말로 따로 이름이 없습니다. 사르가숨이라고 불리는 갈색 해조류인데 이게 이 해안가까지 몰려들어서 이 갈색으로, 갈색이 연한 갈색이긴 한데 하나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취가 나기 때문에 이 사르가슴 때문에 지금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우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관광 산업의 최악의 지금 상황을 펼치고 있는 이 갈조류, 씨위드를 없애자 해서 1억 1,500만 달러가량의 그 국가 대응 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배만 해도 지금 두 척 큰 배를 거기다가 놓고 30마일 정도의 해안가에 방벽을 쌓아서 사르가숨이라는 와 이게 어떻게 지금 호텔 관광산업의 GDP가 그러니까 관광산업이 9%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이것보다 더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환경당국에 의하면 킨타나오로주, 칸쿤, 툴룸 등 주요 관광지가 이런 엄청난 해조류가 해안가까지 몰려 들어와서 관광객들이 찾지 못하는 뭐 그런 여기를 외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런 지역이 많다라고 합니다. 카리브 전역에 플로리다까지, 플로리다 남쪽까지 이 갈조류가 들어와서 해안가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의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뭐 사르가숨이 있다라는 거는 듣지 못했고요. 미역과 김의 차이는 미역은 같은 갈조류이긴 하죠. 미역과 다시마. 그리고 김 팔에는 초록색이 나는 녹조류잖아요. 아니면 홍조류. 그런데 생태의 형태가 아주 다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런 갈색 중에서도 나쁜 이 사르가숨이 들어와서 악취를 피우지는 않겠다. 물속에 있을 때는 냄새가 안 났겠죠. 근데 이제 해안가로 와서 썩으니까 우리 미역과 김은 그런데 원래 악취가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찬 물에서 보통 나기 때문에 우리는 미역과 김을 오늘 바라보면서 참 고맙다. 온대 해역에서 바위나 양식 이런 데서부터 자라고 줄을 이렇게 매달아주면 거기에서만 자라게 되는 미역과 김이다. 이건 씨위드라고 할 수 없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식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미국의 법무장관 대행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Todd Blanche. 한국에서는 블랑쉐라고 프렌치로 부르는 것 같은데요. 연방 상원에서 지금 청문회에 계속 임하고 있는 모습을 지난주까지 우리가 계속 봤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을 했지만 연방 상원에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인준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단은 공화당 소속의 두 의원, 연방 상원 의원, 세네터 존 코닌, 텍사스를 대표하는 두 명의 상원 의원 중에 하나인데 지금 레임덕입니다. 남아있는 임기 동안에만 활동을 할 수가 있고 4선 연방 상원 의원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말을 안 들었다고 해서 네, 이 상대를 묻혀서 예비선거에서 떨어뜨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떨어진 기존에 잘 활동을 해온 공화당 내 중심 의원들 중에 한 명인데 존 코닌 연방상원 의원과 이번에 더 이상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한 노스캐롤라이나 주를 대표하는 연방상원 의원 중에 하나인 세네터 톰 틸러스 두 의원이 지금 이 블란체 후보를 막아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IRS 국세청과 트럼프 대통령이 딜을 했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들 그리고 기업에 이거 감사하지 않겠다. 어디시요? 아예 그냥 하지 않겠다라는 조항을 이렇게 세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정부의 탄압과 이 무고한 사람들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의하면 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정부를 상대로 돈을 받아갈 수 있는 weaponization fund 이거를 얼마죠? 18억 달러를 마련하겠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합의 조항에 넣었는데 이거는 안 된다라고 이 서면으로 지금 법무장관 후보에게 받아내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 이거 하겠다라고 지금 옆에서 계속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있습니다. 탓 블란치가 만약에 여기서 인준을 받지 못하면 나는 그냥 대행으로 내년까지 쓸 수 있다. 내년 시작될 때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바람만 지나도 마음이 변할 수 있다. 스치는 바람에도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마음대로 한다. 이거는 우리가 뭐 분명하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기는 한데 이제 레임덕으로 있기 때문에 꼭 이런 걸 하는 건 아니고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노여움을 사는 게 그만큼 두렵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전 같으면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트럼프 대통령이 2기에 들어서면서 감옥에 갈 수도 있었던 그 상황에서 백악관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파워와 함께 또 아직까지 마가 진영에 이렇게 지지하는 국민들 받아서 가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드텀 일렉션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두고 볼 일입니다.

0: 판결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2: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세상에 뭐든 아침과 지금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라디오에서 떨어져야 하는 시간인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인터넷 시대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우리 K라디오 점 찍고 US, K라디오 점 찍고 US를 검색하시면 더 새로워진 업그레이드된 웹사이트 홈페이지가 뜹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나간 소식들도 뉴스도 듣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 맨 위 코너에 거기에 On Air라는 두 단어를 클릭하시면 거기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튜브가 되고 있는 시간에는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고요. 앱도 있고 라디오 없이도 방송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회원 김수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 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와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해온 맨하탄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의 김수보석 47스트리트 5에비뉴 6에비뉴 사이 2층 높이의 한글 간판 김수보석 보입니다. 재테크는 골드바, 실버바도 킴스가 쌉니다. 이번 주 킴스 보석 세일 상품 우리 캐나다 홈페이지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또 뭘 해먹나 걱정이 되신다면 말이 필요 없는 퇴근길 저녁 준비 오늘도 뉴저지 한남 체인안 만나방입니다. 성이모랑 정혜 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어서 소박했던 밥상이 금세 풍요로워집니다. 온갖 나물도 있고요. 국, 찜, 떡까지 반찬 걱정 끝. 잔치 음식 주문도 역시 만나방. 뉴저지 한남 체인 문이 열리면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에스터 하자단의 헬플라인 24시간 365일 언제나 연결됩니다. 우리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전화기 저편의 목소리. 헬플라인 무료 상담 전화 기다리는 상담원이 꼭 받습니다. 정신건강정보와 기관도 안내하는 에스터 하자단의 헬플라인 800-713-9336.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플러싱 154가 노던 볼라버드. 노던 볼라버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의 골프전 2 비전 NX와 GDR Max Pro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다 싶으면 시원한 생맥주 다양한 음식도 함께 즐기실 수 있는 거죠. 네. 잠시만요. 그리고 또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되는데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 자리에 모은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어떤 걸 먼저 외워야 되죠? 플러싱 당구장 이렇게 하시면 빠르지 않을까요? 플러싱 154가 또 노던 볼라바드 2층입니다.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도 제공되는 곳 929-766-0088로 전화 문의하십시오.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웨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지는 곳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보 혜택 안내 모두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내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마트와 여름 의류부터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그리고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오직 뉴저지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입니다.

0: 세상의 모든 아침에서 오늘 이런 타이틀로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킬링필드에서 예술 마을까지 캄보디아의 새로운 미래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캄보디아라는 나라 그러면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앙코르와트가 있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머릿속에 봤다면 또 소식을 들었다면 영원히 남아있을 The Killing Fields, Killing Field라는 영화. 그 영화 속에서 묘사된 비극적인 역사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캄보디아 선교 현장을 직접 다녀오신 뉴욕의 프라미스 교회 허연행 담임 목사님 전화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1: 아유, 안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제 전화기가 더위 먹었나 봐요.
0: 네네. 오늘 아침 폭우로 여러 곳에 또 홍수가 나기도 했다고 하는데 비가 엄청나게 와서요. 뭐 연결하는 선들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캄보디아의 전통적인 문화유산을 생각할 때 킬링 필드라는 영화로 이어지는 그 최근 역사, 비교적 최근 역사의 나라, 캄보디아를 어떤 나라로 기억을 해야 할까? 다녀오신 목사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1: 네, 짧은 시간에 그 따끈따끈한 소식 위주로 네.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네. 전통적인 불교 왕국이죠. 전 국민의 95% 이상이 불교 신자고요.
0: 네.
1: 그러다가 70년대 중반에 그 폴포트의 크메르 루즈라는 공산 세력이 네. 이제 인종 청소를 해서 한 200만 명이 그 살육을 당했고요.
0: 네.
1: 그러면서 불교의 영향력이 이제 약해지면서 영적인 공백이 생기게 됐고 그 틈을 타서 기독교 선교가 지금 아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땅입니다. 가보니까 미국의 달러가 통용이 되는 그런 아주 독특한 경제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0: 네.
1: 그 경제적으로 미국의 영향 그러면서도 중국의 영향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깜짝 놀란 게
0: 네.
1: 요번에 가보니까 공항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신공항이에요.
0: 네.
1: 옛날에 그 있던 공항은 마치 김포공항 같은 조그만 공항이었는데,
0: 네.
1: 이번에 아주 뭐 어마어마하게 큰 공항이, 이전 공항은 폐쇄됐고,
0: 네.
1: 새로운 공항이 프놈펜 외곽에 열렸는데 작년 9월에 오픈이 됐다고 합니다.
0: 네.
1: 많은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갈 수 있는 그 틈이 열렸다라고 하는 1970년대 중반에 킬링 필드 그때 그런 정말 가슴 아픈 그 나라의 어려운 상황이 불교 자체의 전통적인 종교를 좀 흔들어놨다? 그렇게 지금 보시는 건가요?
1: 네, 그렇죠. 근데 그 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캄보디아에 이렇게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을까? 저도 궁금해서
0: 네.
1: 조사를 해봤어요. 현재 네. 선교사님들이 한 600 내지 800 세대가 들어가 있고
0: 네.
1: 인원으로는 1200명 내지 1500명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아주
0: 네.
1: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미국의 영향이죠.
0: 네.
1: 그 현재 총리가 훈센 전 총리의 장남인데
0: 네.
1: 이 사람이 미국 육사 출신이에요. 웨스트포인트 출신이에요.
0: 네.
1: 그리고 그 후에 NYU에서 경제학 석사를 했고
0: 네.
1: 또 영국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해서 서구 사회 자본주의의 맛을 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권이면서도 공산권인 베트남 이런 나라와는 좀 달리 외국인의 종교 활동 또 포교에 대해서 매우 관대한 편입니다.
0: 네.
1: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그 킬링필드로 인해서 그 지식인 계층과 사회 인프라가 완전히 파괴가 되었잖아요.
0: 네.
1: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단순한 교리를 전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0: 네.
1: 학교를 세우고 유치원이나 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많이 세웠어요. 선교사님들이.
0: 네.
1: 그다음에 병원도 세우고 고아원도 운영하고 뭐 직업훈련원도 세우고 우물도 파주고 이런 그 사라진 인프라 그 지원 사역을 아주 공격적으로 펼치다 보니까 그 캄보디아 사회의 필요와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선교 활동에 비교적 자유롭게 된 것 같습니다.
0: 네, 처음 뉴욕에서 지금 전 세계로 이 복음을 펼쳐가고 있는 이 프라미스 교회가 어떻게 해서 캄보디아의 눈을 이렇게 두게 되었나 궁금합니다.
1: 네, 우선 캄보디아의 그 역사와 대한민국의 역사가 조금 비슷한 점이 있어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다고 하는 거.
0: 네.
1: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뉴욕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나름 크게 성공을 하셨는데,
0: 네.
1: 내가 죽기 전에 이 캄보디아 땅에 한국의 세브란스 병원, 그리고 세브란스 의과대학 같은 그런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0: 네.
1: 이분이, 10만 불을 이렇게 투자해서 20년 전에
0: 네.
1: 그 30만 평의 땅을 구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에 기증을 하셨어요.
0: 우와.
1: 그래서 그 한 분의 그 비전으로 사실 시작이 된 겁니다.
0: 네. 캄보디아 선교뿐 아니라 캄보디아에 필요한 것들을 갖춰져 나가면서 그런데 허연행 목사님 예수 마을 Jesus Village를 말씀을 지금 캄보디아의 Jesus Village를 말씀하신 거죠?
1: 맞습니다.
0: 네.
1: 그 여기가 이제 시골인데
0: 네.
1: 수도인 피놈펜과 또 제2의 관광 도시인 그 앙코르와트가 있는 시엠립 딱 중간쯤에 있는 한 30만 평의 땅이에요.
0: 네.
1: 그 깜뽕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름을 갖고 있는데
0: 네.
1: 거기에 우리가 이제 선교센터를 우선 지었고 주택을 300채를 짓는데 그중에 60채를 지금 지었고
0: 네.
1: 그다음에 교회를 지었고 유치원을 오픈해서 애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일종의 종합 선교센터
0: 이제는
1: 네. 기독교 신앙 타운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거기 이제 집 없는 사람들 우선으로 입주가 시작이 되면
0: 네.
1: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 교인들과 1대1로 스폰서십으로 이거를 마치 월드비전이나 뭐 컴패션처럼
0: 네.
1: 이렇게 연결을 해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0: 네, 지금 현재는 그러면 선교센터가 들어섰고 거기서 제가 사진 보내주신 사진을 보니까 어린이들과 만나고 있는 프라미스 교회에서 간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한 그런 성도들의 모습인가요?
1: 이번에 청소년들이 거기를 갔어요.
0: 아, 네.
1: 이제 영어로 아이들에게 여름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0: 네. 실제로 그 개개인의 캄보디아 사람들을 보면 우리나라 한국과 몇십 년대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대 우리가 그렇게 비교를 한다면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인가요?
1: 뭐 제가 어릴 적에 저희 고향의 모습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니까
0: 네.
1: 뭐 60년대, 70년대 도심지는 좀 뭐 번화하고 그렇지만
0: 네.
1: 일단 지방으로 가면은 70년대쯤으로 생각하시면 딱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1세분들이 가시면 자기의 고향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0: 캄보디아의 지금의 모습이 거기 그러니까 농장이라든가 뭐 양어장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기반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선교 사역의 한 부분에 들어가겠네요.
1: 그렇습니다. 선교라는 게 물론 복음을 이제 전하는 것이지만 그분들의 삶 전체를 또 이렇게 변화를 가져오는 게 그게 이제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0: 네. 그래서
1: 단순히 필요한 물질을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던져주는 그런 게 아니라
0: 네.
1: 거기 주민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게 중요하고
0: 네.
1: 그래야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없는 때가 올 텐데 자기들이 알아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물고기를 끼니 때마다 던져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0: 네.
1: 하고 있습니다.
0: 캄보디아. 근데 거기에 또 프라미스 홀을 지어서 그 입당 감사 예배도 드리고 오셨다고. 맞는 거죠? 뉴욕에 프라미스 교회에도 프라미스 홀이 아주 큰 홀이 있어서 우리가 또 월드컵 축구 가슴 아프죠. 네. 대한민국 경기 때 가서 함께 응원하고 그랬는데 캄보디아에도 프라미스 홀이 들어선 거예요?
1: 예, 우리 뉴욕의 프라미스 교회당을 꼭 닮은 네. 약간 작지만 한 1,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홀을 이번 와. 7월 23일에 오픈을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교회로만 쓰는 게 아니고 1차적인 목적은 여기서 그 선교 뮤지컬 네. 라이프라고 하는 뮤지컬을 상설 공연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세웠고요.
0: 네.
1: 그다음에 그 바로 인근에 영국의 본부를 둔 아주 유력한 집안의 자제들이 다니는 그 초중고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어요. 걸어서 네. 5분 거리에. 그래서 그 학교에 수천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인데 이 아이들이 강당으로 쓸 수 있도록 하면서 또 간접 선교를 하려는 목적이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지역 사회를 위한 커뮤니티 센터 등으로 이제 활용을 하면서 가깝게는 캄보디아의 보그마 더 나아가서는 인도차이나의 그 다섯 개 나라가 있잖아요.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0: 네.
1: 그 중에 아주 중심 노른자에 있는 땅이 캄보디아더라고요. 지도를 보니까.
0: 네.
1: 그래서 인도차이나 반도에 선교를 위한 베이스 캠프로 그렇게 이번에 다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0: 네. 제가 이 인터뷰를 위해서 역사를 좀 찾아보니까 1400년대 중반까지 여기 지금 캄보디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그런 힘을 가진 나라가 들어서 있었다. 그러니까 그 옛날의 영화와 어떻게 보면 지금 캄보디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선교를 통해서 프라미스 교회에서 복음도 전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한 나라를 과거의 사건 킬링필드로만 기억하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1: 그렇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과거가 어찌했든 간에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의 종교인데 과거에 있었던 그 비극적 역사를 없었던 일로 우리가 되돌릴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과거에서 얻은 교훈을 가지고 현재와 미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0: 네.
1: 그래서 우리가 지금 캄보디아 땅에서 하려는 모든 이 몸짓은 그 목적이 그 집단적인 국가적인 절망을 경험한 그 땅의 사람들에게
0: 네.
1: 복음 안에 있는 희망을 이제 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킬링필드의 땅에 사는 사람들 그중에서도 어른들보다는 다음 세대들 소위 414 세대들에게 꿈과 희망의 씨앗을 심어서

0: 변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대한민국은 점점 나이든 나라가 되어가고
1: 네.
0: 캄보디아는 굉장히 젊은 세대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네. 희망이 있습니다.
1: 네. 오늘 최근에 캄보디아를 다녀오신 프라미스 교회 선교팀 그리고 거기에 비전 20년 전에 그 땅에 30만 평을 확보하면서 거기에 뭔가가 희망이 심겨지길 원했던 한 마음이 뉴욕의 한 그 이민자의 마음이 오늘날 이렇게 뉴욕 프라미스 교회를 캄보디아에 뛰어들게 해서 우리가 이런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프라미스 교회가 캄보디아는 물론 또 중남미 선교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실지를 한 번씩 들려주십시오.
0: 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이렇게 할애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네, 네. 이번 주 주말에 금토 네. 일요일 3일 동안 뉴욕 네. 할렐루야 대회가 열립니다.
1: 맞습니다.
0: 오셔서 네, 같이 또 힘을 얻고 큰 은혜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뉴욕의 프라미스 교회 허연행 담임 목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우리는 캄보디아의 아픈 역사를 다시 돌아보면서 동시에 그 역사 너머에 있는 오늘의 캄보디아를 만나봤습니다. Killing Fields가 우리에게 캄보디아 과거를 기억하게 했다면 이 예수 마을과 또 프라미스 홀 이런 이야기들은 이 나라의 미래를 함께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참 어려웠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사건만으로 우리를 기억해 준다면 원하지 않는 뭐 그런 거죠.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함께 바라보는 네, 지구인들? 인류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마구 불어나네요. 세상의 모든 아침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믿음 안에서 만날 기회가 없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LES의 프로젝트와 함께하는 CK 크리스천 결혼지원센터가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만남의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제3회 크리스천 싱글 만남의 날이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뉴욕 프라미스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결혼을 희망하는 초혼 크리스천 싱글이라면 지금 바로 ckshingles.org에서 신청하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 믿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제3회 크리스천 싱글 만남의 날을 통해

0: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세요. 자세한 문의는 646-515-5074, 646-369-7124번으로 해주십시오. 무더운 여름을 날린 하이트론스의 핫썸머 세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내부가 보이는 LG 노크온 냉장고와 월풀 4도어 냉장고가 무려 50% 반값 세일. 8월 15일까지 선착순 30분께 드리며 모든 가전제품 프라이스를 매칭해 최저가로 드립니다. 파나소닉, 테라젬 등 프리미엄 명품 안마의자는 최대 40% 할인해드리며 한국인의 필수품 LG 풀무원, 김치 마마 등 인기 김치 냉장고를 최저가 판매합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며 허리와 어깨 통증에 효과가 있는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는 30% 할인하고 코골이, 소화불량 환자에 효과 있고 안마 기능까지 있는 모션 베이스를 매트리스와 동시 구입하면 50% 할인합니다. 한 가지 더, 독일 명품 알텐바흐 저압 냄비가 드디어 판매를 개시했습니다. 영양은 그대로, 조리 시간은 짧게, 집에서도 깊고 진한 국물의 삼계탕 보양식을 뚝딱 완성해보세요. 뉴저지 201-941-0024, 뉴욕 플러싱 718-445-2005, 하이트론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나이아 펠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의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IW그룹, 유택시,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 뷰리 아울렛, 마이클로펫, 인첸트 미네랄소, 하이스트 부동산, SH 현상희 회계사, 로열 댄스 스튜디오, K타이거 태권도, 제외 동포청과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후원하며 월드와이드 칠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매미 소리에 떠밀려서 8월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식지 않은 아스팔트 위로는 누군가의 첫걸음이 놓였겠죠. 이 여름에 못할 건 없습니다. 다만 조금 뜨거울 뿐이겠죠. 8월을 어떻게 보내볼까 생각합니다. 저는 걱정보다는 설렘이 느껴지는데요. 이달을 또 잘 지내면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이 올 테니까요.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하네요. 8월의 투데이도 알차게 익어가겠습니다. 여름 한복판에서 투데이 문을 열겠습니다.

0: 투데이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합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도 있습니다. 929-766-0088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품목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합니다.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합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이죠.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맛있는 국수,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350가지 유기농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러바드에 있습니다. 929-845-0958, 929-845-0958. 더운 여름 베이사이드 B1의 런치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살얼음 동동 띄운 냉면과 갈비 세트, 2열 치열, 녹두 삼계탕과 들깨 녹두 삼계탕, 매콤한 쭈꾸미 곤드레 솥밥, 장어 솥밥에 진한 대왕 갈비탕과 우거지 해장국까지. 점심에는 갓 지은 무솥밥, 콩나물 솥밥, 녹두 빈대떡도 드리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 무료로 제공됩니다. 오늘 점심은 무조건 베이사이드 B1입니다. 718-224-4585. 투데이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삼색 피망 한 팩 2불 99. 상하이 박초이 파운드당 1불 2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4불 49. 니아벨 포도 3파운드 크렘쉘 9불 99. 신선하고 건강한 한 끼를 한 번에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4: 손님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그리운 고국, 그
0: 그리고 아시아. 이제 모국 여행도 클래스가 달라야 합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여행. 푸른투어는 업그레이드된 호텔과 차별화된 식사, 여유로운 일정으로 당신을 모십니다. 강원에서 제주까지 이어지는 뷰티풀 코리아 골든로드 9일. 식도락의 천국 일본 완전 일주 10일. 4배의 감동을 선사할 동남아 4개국 12일. 백두산과 중국 프리미엄 일주 9일까지 푸른과 함께하면 아시아 여행도 특별한 감동이 됩니다. 201-778-4000번 718-928-3333.
5: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6: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7: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6: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7: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6: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7: 866-566-9191. 866-566-9191.
8: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000.

0: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가 열립니다.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열리게 되는데요. 오늘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 계신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김헨리 회장 그리고 써니용 이사장과 함께 자세한 정보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네, 먼저 우리 청취자들께 인사 말씀부터 부탁을 드릴게요.
2: 네네. 저는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22대 회장을 맡고 있는 김현리라고 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1: 안녕하세요. 저는 22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써니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0: 요즘 한창 정말 두 분 많이 바쁘실 텐데, 오늘 좋은 정보 부탁드리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 그리고 15일 개최가 됩니다. 현재 준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2: 네, 저희가 이번 엑스포가 7번째로 진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네. 그동안에 많은 경험하고 또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어서 네.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0: 네.
2: 다만 이제 한 가지 최근에 여러 가지 환율 상황이라든가 경제 여건으로 인해서
0: 네.
2: 기업분들이 직접 참가하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제품을 보내주시고 저희가 전시와 홍보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0: 네.
2: 이런 형식으로 해서 부담을 많이 줄이고 있어요.
0: 아, 그래서 그렇군요.
2: 뭐 작년엔 또 하셨던 분들도 물건 또 보내주시고 그래서 네. 이게 실질적인 어떤 성과를 내는 행사로서
0: 네.
2: 많은 그 한국의 기업들이 참가를 하고 있다는 면에서 네.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아, 이번에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로 또 물건을 받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엑스포가 지금 7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난 6년간 그 행사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특별한 볼거리들 준비하고 계신가요?
2: 네, 아무래도 그동안은 전시라든가 이렇게 방문을 해서 보시는 위주로 되어 있다면은
0: 네.
2: 이번에는 저희가 좀 체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를 준비를 했어요.
0: 네.
2: 또 한국에서 또 상당히 유명한 게 라면 메이커라고
0: 네.
2: 직접 시식도 하시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0: 아.
2: 그다음에 또 어떤 피규어 같은 것도 좋아하시는 어떤 특정한
0: 그렇죠. 어떤
2: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네. 것들을 준비했고요.
0: 네.
2: 문화 행사로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대표하고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태권도,
0: 네.
2: 그래서 K타이거 태권도 시범도 있고 또 요새 분명히 그 K-팝 댄스
0: 그렇죠.
2: 준비를 해서
0: 네.
2: 와서 문화 또 음식 공연까지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와 너무 볼거리가 많을 것 같네요. 문화와 음식과 공연까지 함께 이 한 자리에서 만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이번 엑스포가 한국 중소기업의 미국 진출 그리고 현지 기업인들의 비즈니스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중소기업과 이 현지에 있는 기업인들이 이번 엑스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그건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네. 네, 이번 이제 엑스포, 저희의 엑스포의 가장 큰 목적은 이제 단순히 제품을 전시하는 게 아니라
0: 네.
1: 이제 한국 기업과 미국 현지 기업이 직접 만나서 또 서로 협력하고
0: 네.
1: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이제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드리는 게 저희들의 목적이거든요.
0: 네.
1: 이제 한국 기업의 혜택은
0: 네.
1: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미국 시장의 바이어나
0: 네.
1: 유통 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큰 혜택인 것 같고요.
0: 네.
1: 또 거기다가 현지 시장의 반응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0: 그렇죠.
1: 저희가. 네. 그러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아메리칸 드림 그 센터에서 했던 이유나
0: 네.
1: 이번에 저희가 폴리세일 센터에서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0: 네.
1: 현지 이 계신 예, 여러분들의 시장 반응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0: 그렇죠.
1: 그리고 네. 그리고 김혜리 회장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0: 네.
1: 현지 기업인들에게는 좋은 제품을 이제 가장 먼저 만나서
0: 네.
1: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0: 그렇죠.
1: 특히 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0: 맞아요.
1: 네, 그런 네. 분들한테는 이제 새로운 아이템이나 이제 사업 가능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네. 아주 매우 뜻깊은 이제 자리가 될 것입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런 행사를 하나 준비한다는 게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7회까지 정말 잘 이끌어 오셨네요.
1: 아이고 덕분에 여러분들 덕분에 네. 저희도 이렇게 7회까지 올 수 있다는 생각은 못하고 시작을 했어요. 네. 저희도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미국에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과 그리고 또 이곳에서 활동하는 한인 기업인들 지금 굉장히 정말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그런 기업인들께 우리 회장님께서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아무래도 한국에서 좋은 제품을 만들고 생산을 하고 또 판매를 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0: 네.
2: 너무 제품에 대한 어떤 뭐랄까 자부심이 강하실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 안 맞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0: 아, 그래서 그렇군요. 네.
2: 결국은 이 현지 시장에 맞는 어떤 조사
0: 네.
2: 그와 함께 이제 어떤 팝업 시장 또 스토어 같은 걸 통해서라든가 해서 고객의 반응을 보고 거기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서
0: 네.
2: 또 시장을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0: 그렇죠.
2: 그런 부분에서 저희 한인 경제인 협회가
0: 네.
2: 그런 어떤 각계 역할을 해서 미국 시장을 시장 조사와 그다음에 고객 피드백을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좋은 파트너가 돼서
0: 네.
2: 같이 좀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맞아요. 이게 진짜 저도 보니까 단순한 그런 행사가 아니라 사실 한국의 기업인들과 이 미국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이런 브릿지 역할, 이런 장을 만들어주신다는 게 굉장히 좀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 네, 그렇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준비하시면서 좀 힘든 건 없으세요, 회장님? 어떠세요? 많이
2: 힘든 것이
0: 보시죠?
2: 아무래도
0: 네.
2: 알리고
0: 그쵸.
2: 많은 분들에게 이 취지를 좀 이렇게 알려서 좀 많은 참여를 유도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0: 맞아요.
2: 많은 분들이 오셔서 사업 기회도 또 가지시고
0: 그렇죠.
2: 그다음에 또 즐기시고 그러한 어떤 그 좋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1: 아,
0: 네, 이사장님도 네, 좀 말씀해
1: 주세요. 네, 아니, 말씀 중에 저희가 시장 어려운 건 우리 회장님 말씀대로 어려운 건 사실에 어렵다는 건 뭐냐면
0: 네.
1: 이게 홍보가 그동안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0: 네.
1: 이제 7회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저희 1660
0: 네.
1: 방송 덕분에
0: 네.
1: 너무 여러분들께서
0: 네. 네,
1: 저희한테 리스폰스 많이 주셨어요.
0: 너무 감사합니다.
1: 너무 감사하죠. 예를 들면
0: 네.
1: 뭐 7월 14일날 15일날 벌써 가서 계신 거예요.
0: 오, 미리.
1: 그러니까 제가
0: 네.
1: 저희 1660 방송에 미리 파워에 대해서 너무 놀랐어요. 아니, 저희 전화도 엄청 많이 받고요.
0: 아, 그러셨군요.
1: 관심 많이 보여주시고 해서
0: 네.
1: 정말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0: 너무 감사해요. 그렇다면 이 방송을 또 지금 듣고 계신
1: 네네.
0: 많은 청취자들과
1: 네.
0: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엑스포에 꼭 오셨으면
1: 네.
0: 하는 마음이실 텐데 그분들이 좀 꼭 참석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건지 좀 얘기해 주세요.
1: 아, 너무 여러 가지가 있는데
0: 그렇죠.
1: 제가 짧게 말씀드리자면
0: 네.
1: 이제 올해로 이제 7회를 맞는 이 엑스포는 북미주 엑스포는
0: 네.
1: 정말 한국에 계신 기업들과 미국에 계신 우리 현지 그 이제 기업들을 이제 대표적인 비즈니스 행사로 성장을 저희가 해왔습니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0: 네.
1: 새로운 거래처와 사업 파트너를 만날 수 있고 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0: 네.
1: 우수한 우리 한국 제품을
0: 네.
1: 최신 시장 트렌드를 직접 이제는 확인해서
0: 그렇죠.
1: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인데요.
0: 네.
1: 무엇보다도 이 엑스포는 이제는 저희가 그냥 단순한 전시회가 아니라
0: 네.
1: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0: 아.
1: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장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0: 네.
1: 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또 그 기회가
0: 네.
1: 새로운 비즈니스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잖아요.
0: 맞아요.
1: 네, 그래서 저희는 엑스포에 꼭 참석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그리고 예, 네, 아까 저희 회장님께서 김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0: 네.
1: 이번에 저희 그 라면 메이커 같은 경우는
0: 네.
1: 저희도 직접 가서 시식을 해봤어요.
0: 네.
1: 근데 집에서 끓이는 라면보다 훨씬 맛있어요.
0: 와, 그런가요? 와.
1: 네. 훨씬 맛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0: 네. 네.
1: 그리고 뭐 그렇게 그 라면 메이커가 그게 대단한 고가의 가격도 아니에요.
0: 네.
1: 메이드 인 코리아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그 라면 메이커에 대한
0: 네.
1: 그 제품을 정말 사길 원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실 수 있게 저희가 또 주선해 드릴 거고요.
0: 그렇군요.
1: 이거는 저희는 네, 쓸 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사용할 곳이 아이들 카페테리아나 뭐
0: 맞습니다.
1: 정말 예 우리가 음식을 점심을 할 수 있는 곳에서는
0: 그렇죠.
1: 있으면 꼭 좋을 것 같은 그런 기대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 있는 기회들이 많고요.
0: 네.
1: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0: 네.
1: 하나씩밖에 살 수 없는 그 삐그 그 인형들이 있어요.
0: 아, 그래요?
1: 그 인형들이 이번에 저희한테서 예, 그 인형 같은 경우는
0: 네.
1: 그 디스트리뷰션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또 아니더라고요.
0: 그래서
1: 저희 이번에 행사에
0: 네.
1: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0: 네.
1: 이번에 오셔서 그 인형도 만나보실 수 있고
0: 그렇군요.
1: 아주 여러 기회가 있습니다.
0: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1: 끝으로
0: 네. 네.
1: 저희 기술경쟁협회는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0: 네.
1: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테니까요.
0: 네.
1: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0: 아, 고맙습니다. 아,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는 오는 8월 14일과 15일 양일간 뉴욕 웨스트 나이아 플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가 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서 마련된 엑스포죠. 한국 기업과 네. 제품 홍보도 되고 또 바이어 상담이라든지 프랜차이즈 창업 상담까지 아주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의 정말 그 장이 될 텐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식과 또 문화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공연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연락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사장님?
1: 네네네.
0: 네네네.
1: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받고 있습니다.
0: 저희. 그렇습니다. 문의 전화가 201-917-8013, 201-917-8013번입니다. 네, 간단하게 우리 회장님 끝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2: 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0: 네.
2: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 고맙습니다. 이사장님도요.
1: 아, 예, 여러분들, 우리 정말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 뉴저지 뉴에 계신, 예, 동포 여러분, 아, 저희 유니경제인협회가 이제 7회 북미주 엑스포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네.
1: 예, 8월 14일, 15일, 예, 시간 내셔서 또 가족들과 함께,
0: 네.
1: 지인들과 함께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김현미 회장 그리고 써니용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0: 투데이 돌아왔습니다. 이상우가 부르는 이젠 들으셨습니다. 네, 오늘 투데이 여러분들 많이 청취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함께 해 주실 수 있는 방법들 잠깐만 소개해 드릴게요. 카톡 아이디 알려드리겠습니다. K-Radio US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저희들과 소통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홈페이지로 생방송 듣기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www.kradio.us로 들어오셔서 지금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고 또 다양한 정보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 들어오셔서 K-Radio AM 1660 혹은 K-Radio 라이브 검색하시면 또 실시간으로 저희들 함께 눈으로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K-Radio를 통해서 또 많은 정보와 또 재미있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가 이렇게 오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음악도 함께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다시 여러분 만나 뵐게요.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3: 정준호 변호사.
4: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6: 백천도 펀드당 2불99, 참외박스당 12불99, 배추 금토 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공개 한정 두 박스까지 박스당 14불99, 파 다섯 펀드당 1불99, 냉동 대패 갈비 본살 샤브샤브 스마트카드 공개 한정 파운드당 17불99, 돼지 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양념 마늘 돼지 벌집 목살 스테이크 파운드당 5불99.
5: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8: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7: 북유럽?
8: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7: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9: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10: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 가오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요즘 자녀들에게 괜찮니? 라고 물으면 많은 아이들은 괜찮아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아서일까요? 학업 스트레스, 친구 관계, 가족과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마음속 이야기를 꺼낼 곳이 없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들의 마음을 회복하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제31회 에스더아 재단 청소년 청년 힐링 캠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보 나누겠습니다. 에스더아 재단의 현미숙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1: 네, 방금 오늘 괜찮아요로 되셨는데 네. 왜 그런 부모님한테 솔직하게 안 괜찮아요로 말을 못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0: 네, 네.
1: 첫 번째는 이제 네. 부모님이 또 뭐 솔직하게 말하면 걱정하실까 봐
0: 그렇죠.
1: 네, 그런 걱정. 게 이제 가장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0: 네.
1: 말해봐야
0: 소용없다.
1: 말해봐야 또 다시 또 본인들의 이렇게 그렇죠. 훈계 스타일로 또 하실 거니까 뭐 별 기대 없어서 안 한다 이런 게 두 가지 의견이 좀 나오거든요.
0: 아 맞네요.
1: 예예. 그래서 뭐 걱정할까봐 말 못하는 것도 이제 뭐 그건 어쩔 수 없지만
0: 그렇죠.
1: 예, 약간 만약에 그런 뭐 안 괜찮은 상황에서
0: 네.
1: 안 괜찮다고 말했을 때 어떻게 그러면 응대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그렇죠. 부모님들께서 오셔서
0: 맞습니다.
1: 교육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너무 공감이 되고. 네. 혹은 막 말하면 무조건 저 혼나요. 막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1: 예.
0: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부모로서도 배워나가고 우리 이런 고민에 빠진 청소년 청년들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하고 정말 사실 여러 차례 이야기도 많이 했을 거고
0: 네.
1: 또 뭐 이렇게 설교도 많이 들었을 거고
0: 네. 네,
1: 훈계도 많이 들었을 거고 하지만 본인이 이제 그 어떤 가지고 있는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이 좀 심각하게 되어서
0: 네.
1: 여러 가지 일상에 지장을 준다든지 또 자신의 정신 건강에
0: 네.
1: 또 어떤 학업에 지장을 주는 네. 상황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0: 맞아요.
1: 그런 것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룹 카운셀링,
0: 네네.
1: 그룹 집단 상담을 저희들이 네. 이제 이번에 8월 14일, 15일
0: 너무 좋습니다.
1: 청소년 네. 청년들을 위한 힐링 캠프.
0: 힐링 캠프.
1: 네. 네. 14일, 15일 양일간.
0: 네.
1: 이게 그냥 하루 뭐 2시간, 3시간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0: 네.
1: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0: 그렇죠.
1: 저희들이 점심을 제공하면서까지 이 친구들이 충분히 본인의 고민을 좀 심도 깊게 접근해보게 하기 위해서
0: 네.
1: 전문가 리더들을 모시고
0: 네.
1: 네, 그 소그룹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그룹 상담이
0: 네.
1: 열릴 예정입니다.
0: 그렇습니다. 하루를 온전히 이렇게 쏟아부어서 이틀 동안 하니까
1: 네네.
0: 이게 벌써 31회째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정말 이 청년들이 물론 이틀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그래도 좀 변화돼서 나가는 거 보이지 않으세요?
1: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암만 친한 친구한테도 이렇게 본인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0: 예,
1: 이틀 동안 이제 물론 자기의 문제뿐만 아니고
0: 네.
1: 거기에 참가한 사람들의 문제도 이렇게 경청을 하면서
0: 네, 네.
1: 또 여러 가지 자기의 문제와 대비시켜서
0: 네.
1: 또 이렇게 생각 정리를 하게 되는 시간이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나갈 때는 벌써 이 친구들이 굉장히 눈빛이 좀 달라집니다.
0: 네.
1: 그리고 뭔가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채워져 나가는 느낌이다.
0: 네.
1: 나도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동안 나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0: 네.
1: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어서 참 반가웠다. 뭐 여러 가지 뭐 소감들이 있죠.
0: 그렇죠. 네네. 네. 이번에도 그런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관심 있는 청년들도 청소년들 다 좀 이 부모님들도 혹시 같이 뭐 오시는 분 계세요?
1: 아니요. 부모님들은 참석 못하십니다. 예, 그리고 특히 뭐 형제간들 참석할 때는 같은 그룹에 못 들어가서 왜냐하면 본인들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들을
0: 맞아요.
1: 솔직하게 깊이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0: 네.
1: 친구나 형제들은 같은 그룹에 이렇게 넣지 않습니다.
0: 좋네요. 예. 편안하게 이야기를 네. 나눌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냥 방관하면 안 되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문제들 여러분 이 힐링 캠프를 통해서 좀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대상이라든가 참여 방법 좀 알려주세요.
1: 네. 대상은 8학년부터 네. 저희들이 26세까지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0: 네. 네.
1: 왜냐하면 조금은 좀 심도 깊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0: 네.
1: 너무 연령층이 어리면
0: 그렇죠.
1: 또 이제 좀 참석이 힘들 수 있고요.
0: 네. 네
1: 그리고 장소는 저희들이 이제 직접 만나서 하기 때문에
0: 네.
1: 220-16 유니온 턴파이크에 있는 에벤에스 성교교회에서 저희들이
0: 그렇군요.
1: 예
0: 네.
1: 장소를 빌려서
0: 네.
1: 할 예정입니다.
0: 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고민들이 좀 나누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그 또 에세이 컨테스트가 있었어요.
1: 네.
0: 준비하고요.
1: 예. 저희 이제 에스타 재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른 것은 잘 못합니다. 못하고.
0: 왜요?
1: 안 합니다가 아니고 못합니다. 예, 단지 이제 정신 건강에 대한 부분을 네.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그 좀 폭넓은 대상, 좀 깊이 있는 그리고 다양한 분야로
0: 네.
1: 단지 이제 정신 건강에 대한 부분만 이제 저희들이 이제 포커스를 맞추어서
0: 그렇죠.
1: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0: 네.
1: 에세이 1회입니다. 이것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에 대한 정신 건강 에세이 대회를 네. 저희들이 열 예정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여기서 일단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상금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0: 관심 있죠.
1: 예, 1등이 이제 한 명 1,000불.
0: 아, 그래요?
1: 예, 그다음에 2등은 두 명 500불.
0: 네.
1: 3등은 세 명 300불.
0: 어.
1: 그리고 이제 아너상이라 그래서 그냥 상금은 없지만 저희들이 상장을 드리는 다섯 분한테 드리는 아너상까지 네, 그렇게 해서
0: 네.
1: 5명,
0: 네.
1: 3명, 2명 하면 11명이 이제
0: 그래요.
1: 이렇게 예, 에세이 컨테스트에
0: 네. 예,
1: 수상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많이들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1: 예, 근데 이제 주제가 중요한데.
0: 그렇죠.
1: 예, 첫 번째는 예, 나를 사랑하게 한 순간. 이렇게 해서 예,
0: 사랑하게 한
1: 자기를
0: 순간.
1: 좀 사랑하게 한 순간인데, 예를 들어서 고난이나 좌절, 심리 정서적으로 힘들었던 경험을 일단 돌아보시고요.
0: 네.
1: 그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또 어떻게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0: 네.
1: 뭐 요즘 뭐 유명한 BTS가 Love Yourself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0: 네, 네 맞습니다.
1: 네, 그래서 또 그 만약 그 경험이 오늘의 당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또 지금 자신이 그 자신의 지금 현재의 자신이
0: 네.
1: 그 과거의 자신에게 또 어떤 말을 또 해주고 싶은지.
0: 네. 좋네요.
1: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그거고
0: 네.
1: 두 번째는 내가 바꾸고 싶은 세상이에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정신건강적으로 이제 뭔가를 도움을 받을 때 굉장히 어려웠다. 내가 뭐 쉽게 찾기가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 내용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마음이 힘들 때 주저하지
0: 네.
1: 않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0: 아.
1: 네, 정신건강에 대한
0: 네.
1: 편견이나 문화적, 세대적 장벽을 경험했거나 느낀 점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고
0: 네.
1: 그리고 학교, 가정, 지역 사회가 어떻게 달라지기를 바라고
0: 네.
1: 자신이 만들고 싶은 변화는 무엇인지를 좀 자유롭게
0: 네.
1: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이제 팁을 얻기 위한
0: 예, 좋은 아이디어이기도
1: 합니다.
0: 네. 네.
1: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참고로 또
0: 네.
1: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또 시스템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너무 좋습니다. 이런 정신 건강에 관한 에세이 콘테스트 주제 들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쓰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길 것 같은데 네. 많이들 참여해 주십시오. 이게 혹시 마감?
1: 예, 마감은 8월 18일이고 발표는 9월 8일에 할 예정이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수상자들은 9월 24일 날 갈라 때
0: 네.
1: 직접 오셔서 약간 이제 1등은 약간의 이제 테스티모니 소감도 좀 이야기를
0: 네.
1: 하시고
0: 네.
1: 예, 그때 9월 24일 날 참가를
0: 네.
1: 하셔서 이제 시상식은 그때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0: 아, 그렇습니다. 네. 많이 관심 가져 주십시오. 아, 그리고 이제 또 사실 무거운 얘기죠. 우리가 자살 예방, 이 자살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한 걷기 대회가 준비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
1: 아, 참, 그, 뭐, 다 아시잖아요. 한국,
0: 네.
1: 한국이 이제 굉장히
0: 그렇죠.
1: 자살률이 높다라고
0: 너무
1: 굉장히
0: 높죠.
1: 다들 이제 쉬쉬하고 있는데
0: 네.
1: 이것을 언제까지나 이렇게 아래에 이렇게 묻어둘 것이 아니고
0: 네.
1: 이것을 빨리 캠페인이라든지 또
0: 그렇죠.
1: 자살 유가족 분들이 함께 자리를 해서
0: 네.
1: 뭘 놓쳤는지 그리고 사회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0: 네.
1: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희들이 8월 29일 토요일
0: 네.
1: 아침 8시, 왜냐 날씨 덥기 때문에
0: 그렇죠.
1: 8시부터 11시까지
0: 일찍
1: 네, 프레시미도 있는 커닝햄 파크에서
0: 네.
1: 필드 19에서 저희들이 자살 예방 5K, 5킬로입니다.
0: 아유,
1: 네,
0: 그러니까
1: 뭐 5킬로면은 예, 한 3마일 정도니까
0: 네.
1: 예,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일 거라 생각합니다. 같이 이제
0: 네.
1: 걷기 대회를 하면서
0: 네.
1: 또 특히 저는 이제 많은 유가족 분들이 좀 참여하셔서
0: 네.
1: 본인의 이야기도 좀 나눠주시고
0: 네.
1: 그리고 또 같이 또 공감과 위로를 받으시는
0: 네.
1: 또 그런 시간도 됐으면 좋겠고요.
0: 네.
1: 그리고 또 나는 누구누구를 위해서 걷는다 이렇게 이제 이게 뭐라 그럽니까?
0: 네.
1: 예, 어떤 것들을 이제 들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글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이제 지금 현재 이 세상엔 없지만
0: 네.
1: 내가 그 그리워하는 대상을 갔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적고
0: 네.
1: 이렇게 걸어보면서 다시 이제 기억하는 그런 시간도 이제 이렇게 마련하려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참가비 무료고요.
0: 네.
1: 예, 오시면 또 저희 재단에서 마련한 선물도 이렇게 예, 또 드릴 예정이고.
0: 아, 그래요?
1: 네, 네. 그래서, 네. 좀 의미 있는 시간, 네. 또, 이 사회의 어떤 변화를 만들어가는 첫 번째 결함, 네. 네, 같이 동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0: 아, 너무 좋습니다. 지금 뭐 갈라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준비를 한창 하고 계시겠네요.
1: 네, 네. 조금 전에도 이제 뭐 우리 그 에세이 시상식 말씀했지만 네. 저희 에스타 재단이 12년 동안 모든 프로그램을 이제 이 뭐 이게 걷기 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힐링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0: 그렇죠.
1: 예, 모든 프로그램을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해왔습니다.
0: 맞아요.
1: 그렇지만 그냥 된 게 아니고요.
0: 네.
1: 많은 후원자들께서 계셨기 때문에
0: 그럼요.
1: 이것이 12년 동안 무료로 제공이 가능한 거거든요.
0: 맞습니다.
1: 그 단 하루 저희들이 후원의 밤은 네. 그날 오셔서 기금 마련 후원의 밤이기 때문에
0: 네.
1: 9월 24일 그 레오란도 팔라조에서
0: 네.
1: 저녁 6시부터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한 좌석은 300불로서
0: 네.
1: 이제 저희들 갈라에 참석하시면서
0: 네.
1: 같이 오셔서 그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도 있고
0: 그렇죠.
1: 또 저희 재단을 또 후원하실 수도 있고
0: 맞습니다.
1: 또 앞으로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그동안의 성과도 볼 수 있는
0: 그렇죠.
1: 네,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0: 네.
1: 이렇게 그리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0: 아, 그래요?
1: 보시면 네, 지루하지 않습니다.
0: 아, 재밌나요?
1: 네.
0: 아,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네요.
1: 네, 네. 그리고 음식도 이제 맛있는 만난 음식도 드시고 좋은 사람, 좋은 뜻을 같이 하는 좋은 분들도 만나시고
0: 네.
1: 또 즐거운 시간
0: 네.
1: 또 굉장히 유명한 또 우리 키노트 스피커로 나종호 박사님 예, 또 이제 저희들이 모셨고 또 제이먼 메이플이라고
0: 네.
1: 한국 노래 잘하는 가수죠.
0: 네.
1: 네 그분도 초청합니다.
0: 아 네, 그렇군요.
1: 기대해 주세요.
0: 좋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정신건강에 관한 것은 아마 이 시대가 갈수록 더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1: 예.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죠.
0: 네.
1: 뭐 전부 다들 이제 요즘 고민이 생길 때 뭘 선물할까를 고민하더라고요.
0: 그렇죠. 그렇죠.
1: 부족한 결핍이 없으니까.
0: 네네.
1: 그렇지만 심리 정서적으로는
0: 네.
1: 참 이렇게 허하고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대상을 찾기 어려운
0: 네.
1: 이 시대에 다들 정신적인 어려움은 작든 크든
0: 맞습니다.
1: 누구나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0: 그렇죠.
1: 이것을 혼자만 이렇게 해결하려고 가지고
0: 네.
1: 묵혀두시다 보면
0: 네.
1: 조기 개입이 놓쳐서 나중에 굉장히 손쓸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어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0: 네.
1: 저희들 헬플라인도 항상 24시간 오픈되어 있거든요.
0: 그렇죠. 이거 얘기 좀 해주세요.
1: 지금 너무 많이 바쁘세요. 우리 봉사자분들이 정말 한 두세 달 안에 전화가 제가 볼 땐 한 두세 배로 늘은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그 다양한 문제로
0: 네.
1: 지금 제가 지금 온 건 조지아 뭐
0: 네.
1: 저기 휴스턴 LA 텍사스 뭐 지금 예, 너무 많은 곳에서 네네 지금 이렇게 왜냐하면은 이거는
0: 네.
1: 전화로 상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24시간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통화할 수 있는 시간으로
0: 네.
1: 전화를 주셔서
0: 네.
1: 우리 제가 지금 막 헬플라인 봉사자들한테 계속해서 전화 많이 오니까 또 이거 잘 지켜주세요라고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데
0: 아, 진짜요?
1: 네네 그래서 굉장히 어떤 뭐 제가 이제 전화 안 와요 이런 분들한테 아 그래 뭐 오늘 밤 뉴욕이 참 평안했다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0: 네.
1: 최근에 좀 많이 들어와서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우선 자신의 문제를 오픈한 만큼 치유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0: 아, 물론이죠. 네. 네.
1: 내 문제를 오픈한 만큼 치유된다. 이것은 상담에서 그냥 이렇게 어떤 명언처럼 표어처럼 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오픈조차 못하시는 분들은
0: 네.
1: 어떻게 누군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0: 맞습니다.
1: 그래서 본인이 크든 작든 그리고
0: 네.
1: 어디서든 이런 도움 요청하는 손길
0: 네.
1: 용기를 가지시라고
0: 네.
1: 말씀드리고 헬플라인은 800-713-9336입니다.
0: 그렇죠.
1: 네.
0: 네.
1: 언제든지
0: 네.
1: 열려 있으니까 항상 전화하시고
0: 네.
1: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한 문의는
0: 네.
1: 에스타 재단 전화를 또 직접 하셔야 되는데요. 그것은 917
0: 네.
1: 993
0: 네.
1: 2377
0: 그렇죠.
1: 네. 그런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맞습니다. 이런 전화가 늘어났다는 건 사실 그만큼 많이 힘든 분들이 많이 생겼다는 건데 그래도 이렇게 전화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네. 언제든지 헬프라인 전화는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800-713-9336번 언제든 가능하시고요.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우리 힐링캠프라든지 에세이 컨테스트, 자살 예방 걷기 대회 등등 우리 문의를 하시고 싶은 부분들 917-993-2377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현민숙 박사님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정보 좋은 정보 주셨는데 우리 박사님의 정신 건강은 예. 누가 챙기나요?
1: 아, 제 스스로 챙기고요. 네. 아, 죄송하지만 저도 어저께 또 BTS 콘서트 가서
0: 아, 그러셨군요.
1: 예, 과음을 줄여다 와가지고 목 상태가 좋지 않은데
0: 그렇게 또
1: 예, 너무 뿌듯했습니다.
0: 아, 그러셨군요.
1: 예, 너무, 그렇게 예, 셀프 케어 네. 하고 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아. 네, 우리 위 상상 있어 주시는데요. 다음에도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뵐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께 또 소식 하나 드릴게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데요. 뉴욕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안 아미스 마당에서 나만의 BTS 티셔츠를 직접 만들어 보는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위버스 사전 예약은 물론 현장 입장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밤 11시까지 가족, 친구와 함께 이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봅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이게 사실 한정 수량이어서 곧 품절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서둘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BTS 좋아하시는 우리 팬분들 많이 계시죠?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투데이 여러분과 또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들, 좋은 이야기들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좀 약간 쌀쌀하기도 할까요? 좀 습하기도 하고 비도 오는 날인데 여러분 기분 좋게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투데이 우진숙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K-Radio 게시판입니다. 쥐시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쥐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목소리, 감성 발라드의 주인공 이현우가 올여름 뉴욕을 다시 찾아옵니다. 꿈, 헤어진 다음 날 등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명곡들을 이현우 밴드의 풀 라이브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여기에 데디쿨 밴드의 오프닝 공연까지 함께합니다. 8월 14일 금요일 오후 8시 뉴욕 플러싱 타운홀. 티켓 문의는 K스토리 201-401-7006, 201-401-700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단 한 번뿐인 감동의 무대 2026 드림 어게인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릭세이지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2026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가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주최로 열립니다. 올해 대회는 내 장막터를 넓히라 2라는 주제로 오는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사흘간 플러싱 31 스트리트 에비뉴에 위치한 프라미스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 집회 시간은 8월 7일 금요일과 8일 토요일은 저녁 7시 30분, 그리고 9일 주일은 오후 5시에 시작되며 강민수 목사, 마크 최 목사, 노희송 목사가 차례로 강사로 나섭니다.

0: 같은 시간에 이 은혜 전도사가 인도하는 어린이 대회도 함께 열립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 기간 동안 무료 셔틀버스가 플러싱 노던 한양마트 앞에서 프라미스 교회까지,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6시 20분과 40분, 주일은 오후 4시 20분과 40분 각각 두 차례씩 출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준비위원장 김명옥 목사 전화 718-679-7721, 718-679-772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매일 오전 11시 생활의 지혜는 이제 어디서? K-라디오에서, 라디오 생활백서에서 챙겨가세요. 나는 한다고 하는데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에요. 꼬박꼬박 카드 대금 내고 있고 뭐 나름 한다고 하는데 크레딧은 왜 이런 건지. 자, 그래서 오늘은 한인들의 크레딧 고민을 아주 그냥 시원하게 풀어주실 뉴라이프 크레딧의 돈킴 대표와 함께 크레딧 점수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게 대체 왜 중원지, 기타 등등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깜짝 놀랐잖아요. 구글 리뷰를 봤는데 5점 만점에 5점! 뉴라이프 크레딧의 돈킴 대표님 오셨습니다.
1: 네, 300개가 넘죠.
0: 그러니 와! 네. 어떻게 5점 만점에 5점이 나오죠?
1: 아니요, 4.5도 있어요. 아, 4점도 있어요.
0: 근데 총점은 5점 네, 나와있죠.
1: 평균적으로는 네. 그렇죠.
0: 와. 와, 아니, 근데 뭐 이런 얘기를 진짜 아무 그거 없이 편하게 하시네요. 뭐 5점 만점 5점 나올 수 있죠. 이런 느낌.
1: 아니, 뭐 근데 구글 리뷰는 뭐 네. 굉장히 중요하고요.
0: 네.
1: 그리고 우리가 부탁을 드려요. 솔직하게 좀 써달라고.
0: 네. 네.
1: 네. 솔직하게 썼는데 뭐 어쨌든. 뭐 그 거짓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 고객이
0: 네.
1: 자기가 그 결과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 그대로 써요. 저도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0: 네. 네.
1: 그래서 한 번은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그거 좀 이게 그 이베이였는데.
0: 네.
1: 아무튼.
0: 세게 쓰셔가지고 네, 지워달라고 연락했는데.
1: 네, 그 지워달라고. 그래서 아, 못 지우겠다고.
0: 오.
1: 왜냐하면 그게 어떤 물건을 샀는데 10개가 와야 되는데 6개만 온 거예요.
0: 네. 말이 네. 안 되죠.
1: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똑바로 보냈대. 그래서 그러면 당신들이 처음에 쇼핑할 때 그 사진 보내라고.
0: 네네. 어?
1: 그러니까 이때 그래서 보내라고 이제 그래서 한동안 이제 알규 하다가 이베이에 신고하겠다고.
0: 네.
1: 요새 그 소비자들이 저처럼 굉장히 어그레시브 해요. 자기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0: 그럼요. 네. 그래야 네. 되죠.
1: 네. 너무 황당한 일을 겪어서 저도. 네. 가끔 그런 일이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럼 네. 그때 이제 그렇게 리뷰 올리면은 그 효과가 있어요. 저 리펀드 다 받았어요. 그래서.
0: 네. 잘하셨습니다. 네. 네. 자. 솔직한 리뷰를 많은 분들이 직접 다녀가시고 올렸어요. 그거 한번 쭉 보시면 아실 테고. 대체 왜 이렇게 리뷰가 좋은지. 왜냐하면은 뭐 어떤 위급한 순간에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을 도움을 받고 살려낸 거 아닐까요?
1: 뭐 그런 경우도 종종 있죠.
0: 네. 네. 자, 오늘도 크레딧 관련 얘기들, 어떤 얘기들 나올지 기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크레딧만 좋으면 몇백만 불도 빌릴 수 있다는데, 맞아요?
1: 그거는 뭐 크레딧만으로 몇백만 불을 빌린다는 거는 좀 과장된 면이 있고요.
0: 네.
1: 그거 말고 이제 다른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되겠죠. 몇백만 불을 빌린다는 거는 주로 비즈니스로 올릴 텐데.
0: 네.
1: 그러면은 당연히 그 오너의 크레딧은 좋을수록 좋은 조건으로 많이 빌릴 수 있을 거고.
0: 네.
1: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비즈니스의 그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0: 네. 네. 뭐, 네. 개인적으로는 몇백만 불까지는 필요 없지만 한 만 불 정도.
1: 뭐, 그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0: 아니, 저기.
1: 크레딧만 좋으면.
0: 네, 돈킴 대표님한테 어떻게.
1: 아니, 우리는 뭐, 랜딩해주는 회사는 아니니까. 도와드릴 수 있어요.
0: 네, 농담처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진짜 크레딧이 좋으면 어떤 그,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 순간에, 아, 진짜 그야말로 큰 힘이 되죠. 예.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얘기부터 한번 하나만 풀어보겠습니다. 크레딧 복원에도 반드시 명의가 필요하다? 아, 크레딧을 고치는데도 이거 명의가 있습니까?
1: 명의라는 건 이제 뭐 옛날에 한 몇십 년 전에 한국에서 그런 책이 있었던 거를 기억을 해요.
0: 네.
1: 아, 그러니까 능력이 출중한 의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크레딧을 복원하는 과정도 그 어떤 병의 치료 과정하고 좀 유사해요.
0: 네. 네.
1: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그 환자의 상태, 그 어떤 병인지 디테일하게 우리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 진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걸 이제 크레딧 체크업을 해서 뭐 크레딧 리포트만 그 뽑았다고 해서 뭐 거기서 그걸 누가 그걸 보느냐에 따라서 더욱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겠죠.
0: 네.
1: 그 크레딧 리포트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 뭐 온라인에서도 이제 그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리포트도 있고 그리고 모기지 회사에서 은행에서 그 저 뽑아서 이제 제공하는 것도 있고 그 양식이 굉장히 다양해요.
0: 네.
1: 그다음에 크레딧 리포트 그 크레딧 뷰로 본 원래 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오리지널 리포트라는 것도 있고 그러면 처음에 보면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암호 같아가지고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0: 네. 네.
1: 그러니까 미국 사람 중에서도 그래도 뭐 어느 정도 학력이 있는 사람이 크레딧 리포트를 제대로 파악하고 인식을 하고 분석을 해서 어떤 이게 어떤 문제라는 것을 제시하려면 최소 1, 2년은 공부를 해야 돼요.
0: 네. 네.
1: 다 몰라요.
0: 예. 근데도. 예.
1: 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그 사람의 병이 무엇인지 디테일하게 어떤 내용의 문제가 있는지 그걸 가장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그게 명의의 출발이죠.
0: 네. 네.
1: 그게 당연히 그 원인 분석, 그 현재 상태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그 과정과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0: 네.
1: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그 다음 단계부터도 문제가 생기겠죠.
0: 네. 네.
1: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그 환자나 상태가 전부 다 제각각이고 저희한테 오시는 고객의 그 문제들도 굉장히 다 다양해요.
0: 네.
1: 개인에 따라 큰 차이가 있고 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이라는 결국은 돈 문제인데 그게 이제 물론 뭐 자금이 충분하면 보다 빨리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복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고객의 상황에 맞는 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돼요.
0: 네.
1: 그런 전체적인 과정이 거의 명의 수준의 그 경험과 지식과 능력, 의지가 있는 전문가를 찾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0: 네.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돈캠 대표님을 만났을 때 오진 안 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은 갖고 계신 거죠? 당연한 걸 묻냐라는 표정.
1: 뭐 그건 구글 리뷰를 보시면 아세요. 그건 굉장히 다양하게 자기 그런 거 참 구글의 개인적인 상황을 쓰기가 어려운데
0: 네.
1: 그런 걸 써주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하죠. 네. 그걸 보면 이제 아 진짜 이거는 진짜 리얼 진짜 얘기 같다는 느낌이 드실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단순히
0: 네.
1: 이 일을 시작을 해서 뭐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났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천재적인 지능을 갖고 있다고 해도.
0: 네.
1: 물론 기본적인 지식이라는 거는 뭐 크레딧에 관한 것도 있고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죠. 뭐 모기지도 있을 거고 뭐 은행 관련 업무도 있고 등등해서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제 오래된 경험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0: 네. 네.
1: 그리고 세상은 항상 변해요. 그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은 변한다는 그 격언을 제가 가장 그 깊이 새기고 있는데 그 모든 건 변하기 때문에 트렌드를 따라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0: 네.
1: 구태의연하게 크레딧 뷰로라 그러죠. 크레딧 회사에 그냥 계속해서 편지 보내는 식의 그 10년, 20년 전의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야별로 다 그 트렌드가 바뀌어요.
0: 네. 네.
1: 그걸 팔로우업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0: 자, 앞서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크레딧 리포트만 보고 이거 진단하면 오진 나올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외에 그 크레딧 리포트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그 여러 번의 경험 그리고 지식 트렌드.
1: 그게 실력이죠, 그게.
0: 네. 네. 네.
1: 그게 실력이에요.
0: 네.
1: 실력이 내공이죠.
0: 네. 실력 있으시고 내공 있으시죠?
1: 아니, 그 비즈니스를 지금 거의 13년째인데.
0: 네.
1: 그게 안 되면 이미 망했겠죠.
0: 네.
1: 비즈니스 세계는 굉장히 냉정해요.
0: 아, 저 한 네. 번도 안 해봐가지고.
1: 네. 네. 아까 여하튼 이런 뭐 저희도 스몰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고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서비스를 파는 건데 이게 뭔가 고객이 불만이 쌓이고 하면은 그 안 좋은 소문은 금방 나기 때문에
0: 네.
1: 한 1년에서 2년 버티는 게 어려워요. 네. 이미 망했을 거예요 아마.
0: 네.
1: 열심히 실력을 계속 키우면서 고객들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이 비즈니스로 저도 밥을 밥 벌어 먹고 사는 비즈니스니까
0: 네.
1: 저도 여기서 그게 불가능하죠.
0: 네.
1: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두는 거는 고객이 만족하는 거.
0: 네. 네.
1: 그래야 리뷰도 써주고 또 소개도 할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네. 네.
1: 그러니까 비즈니스 중에 가장 좋은 게 리퍼럴 소개를 통해서 이게 이어지는 비즈니스가 가장 이상적인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
0: 어, 네. 네. 네. 그러네요.
1: 예,
0: 네,
1: 그렇죠. 가장 이상적인 거 광고도 필요 없고.
0: 네. 네. 끝없이 계속.
1: 예, 예, 그렇죠.
0: 추천해 네. 추천.
1: 그렇죠. 그거를 저희가 이제 가장 최고의 그 우선순위에 놓죠. 그러려면은 당연히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0: 네.
1: 그게 그냥 대충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네.
1: 소비자는 굉장히 깐깐해요. 진짜로.
0: 왜 안 그러겠어요?
1: 네, 진짜로. 네. 자기 돈을 주고 케이스를 맡겼는데. 예, 네, 그래서 어디 뭐 다른 곳에 갔다가 그렇게 실패하고 오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6개월 전에 케이스를 맡겼는데 전화하니까 전화도 안 받고 사무실 찾아보니까 이제 완전히 문도 닫았고
0: 네.
1: 그런 분들이 적지 않아요. 네.
0: 그래서 네. 네, 동캠 대표님이 여러 번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크레딧 교정은 동캠 대표님 같은 명의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 일단 시작 첫 단추가 그건 것 같아요.
1: 네, 뭐 저희가 아니더라도 그런 네. 능력이 있는 곳을 찾아야죠.
0: 네. 네.
1: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 입소문이라는 게 무서운 게 저희 손님은 알래스카도 있어요. 알래스카에도 한 7명 있어요.
0: 와.
1: 네. 네. 이미 다 케이스는 끝나 이거 다 결과를 만들어 드린 케이스인데 그분들이 계속 거기서 소개를 해요.
0: 네.
1: 거기도 한 몇천 명 한국 분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
0: 예.
1: 예. 네. 네, 진짜 놀라운 일이죠.
0: 그러니까.
1: 하와이도 한 5명 계세요.
0: 야, 네. 뭐 미주 전체를
1: 예, 예, 예. 아니 뭐 미국 괌은 없어요. 괌은 뭐 거기가 정확하게 미국령인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땅이죠.
0: 그렇죠.
1: 근데 예. 거기서도 크레딧을 통해 그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거기는 없어요.
0: 예. 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대충 네. 이해하셨으리라 네. 봅니다. 이미 그만큼 이제 여러 케이스를 해결하셨고 또 소문난. 네.
1: 그리고 재밌는 게 이게 네. 미국은 한국 사람은 전체 인구의 한 2, 3%밖에 안 돼요.
0: 네.
1: 예. 그래서 한국분이 이제 만족을 하면 그 한국분이 조선족 분도 많이 계시고 그 중국분을 소개하면 중국 사람이 오고 그 자기가 같이 일하던 스페니쉬에서 스페니쉬가 오는 경우도 있고
0: 네.
1: 백인하고 흑인도 그렇게 리퍼럴로 와요.
0: 네. 네. 야, 재밌다. 자, 오늘은 뉴 크레딧 라이프의 돈킴 대표님하고 얘기
1: 나눠요. 뉴 라이프 크레딧.
0: 아우 죄송해요. 이 정신이 이래갖고 되겠습니까? 뉴 라이프 크레딧 돈킴 대표님과 라디오 생활 백서 함께합니다. 저희 광고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기회라면은 귀쫑긋 하실 거죠? BTS. 아, 너무 많이 들었는데. 오늘 마지막 기회입니다. 뉴욕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안에 있는 아미 마당에서 나만의 BTS 티셔츠를 직접 만들어 보세요. 위버스 사전 예약, 물론 현장 입장도 바로 가능합니다. 오늘 밤 11시까지예요. 가족, 친구와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한정 수량이라 품절될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출발! 라디오 생활백서는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또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더운 여름 베이사이드 B1의 런치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살얼음 동동 띄운 냉면과 갈비 세트, 이열치열 녹두 삼계탕과 들깨 삼계탕, 매콤한 쭈꾸미, 군들의 솥밥, 장어 솥밥에 진한 대왕 갈비탕과 우거지 해장국까지 점심에는 갓 지은 무솥밥, 콩나물 솥밥, 녹두 빈대떡도 드리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오늘 점심 이쯤 되면 베이사이드 B1입니다. 718-224-4585 드디어 오픈!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버드 홀 19 스크린 골프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2 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한국 최신 시설에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버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 제공입니다. 929-766-0088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4: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 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출시 대륙횡단 24차라는 대기록은 오직 푸른투어만 가능합니다. 업계 유일 미 전역 9개 지사 직접 운영 미국 투어도 전문가가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5: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6: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7: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6: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8: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뉴욕 뉴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9: 키스 뷰티 그룹에서 코스 설치와 기술 지원을 담당해 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관련 경력이 없어도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516-331-2250 516-331-2250번으로 연락주세요.

0: 백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저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뉴라이프 크레딧의 돈킴 대표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어요. 대표님, 비 오는 날 좋아하세요?
2: 너무 더운 것보다는 비 오는 게 낫죠.
1: 비 오면 근데 이게 너무 끈적된다고 그럴까요? 너무 습해서.
2: 예, 그렇죠. 그게 문제지.
1: 네. 저희 집은 물도 새고요.
2: 예, 저희도 가끔 새요. 네. 그런 미국 집들이 원래.
1: 네. 자, 크레딧 관련 얘기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얘기는 롤렉스가 390불? 거짓말. 이게 뭘까요, 대표님?
2: 아, 저도 이게 그 유튜브를 보다 보면 광고들이 뜨잖아요.
1: 너무 네. 많이 뜨죠.
2: 네, 그래서 클릭해서 봤더니 롤렉스인데 완전 진품처럼 사진을 해놓고 390불이래요.
1: 네. 네,
2: 그래서 아,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1: 네.
2: 네. 네. 네,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
1: 네.
2: 아, 광고에 속지 마라.
1: 네.
2: 광고는 한 3%만 믿으면 될 것 같아.
1: 30%도 네, 아니고.
2: 3%. 예. 네. 특히 크레딧 관련해서, 아, 뭐, TV에도 계속 나오고, 유튜브도 그렇고, 뭐, 신문, 뭐, 정보지 같은데, 굉장히 많아요.
1: 네.
2: 그러니까, 코리안, 한국 커뮤니티 뿐 아니고,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특히 뭐 비탄감해 준다 이런 얘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문제점들을 하나도 얘기하지 않으면서,
1: 네.
2: 아, 예를 들어서 뭐 비탄감을 그 뭐 70에서 80% 해준다, 무슨 그 정부에서 받은 론도 탕감해 준다.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1: 네, 네, 가능하기도 네. 한가요?
2: 가능한 거는 이제 그 정부에서 받은 론은 SBA죠, 주로. 그거는 그, offering compromise라고 내가 괜히 어렵다는 걸 증명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1: 네. 네. 네.
2: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학자금 탕감도 해준다는데 그거는 뭐 굉장히 거의 불가능해요. 저희도 해봤어요.
1: 네. 안 되나요?
2: 네, 안 돼. 안 되는 걸 된다고 자꾸 광고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미끼가 돼가지고.
1: 네.
2: 그리고 뭐 크레딧 뭐 몇백 불이면 다 고쳐줍니다.
1: 네.
2: 그러니까 뭐 밑지는 셈 치고 그냥 맡겨요.
1: 밑지는
2: 뭐 예. 왜냐면 급하니까.
1: 네.
2: 예를 들어서 내가 한 5만 불 크레딧 카드를 쓰고 못 갚았어요.
1: 네.
2: 그래서 1, 2년 지났는데 그런 광고가 나오면 한번 해볼까? 나 크레딧을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데.
1: 제 마음 흔들리네요.
2: 그런 욕구가 생기죠.
1: 흔들리죠. 네. 예.
2: 롤렉스가 390불은 한번 사볼까? 사보면은, 이건 제 개인적인 그 고백인데, 한 7, 8년 전에 길거리에서
1: 네.
2: 누가
1: 네.
2: 그런 시계를,
1: 아.
2: 예, 그래서 50불 주고 샀어요.
1: 예.
2: 근데 그 다음날부터 시계가 안 가더라고요. 생긴 거는 분도... 거의 비슷해요.
1: 그니까. 제가 아는 분은 냉장고를 사더라고요. 한 50불에. 안 온다 그러더라고요.
2: 뭐 그럴 수도 있겠죠.
1: 예. 네.
2: 여하튼 그래서 광고에 나오는 문구들은 한 3%만 믿으시면 돼요. 그거 믿고 맡기면 거의 대부분 다 실패하세요.
1: 네. 네.
2: 거의 실패해요.
1: 속는 네. 셈 치고 맡겼다가 네. 속는군요.
2: 예예. 예. 거의 속는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맡기시고. 한 6개월쯤 지났다가 아무것도 안 되니까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1: 네.
2: 뭐 시간 뭐 그 돈이 큰 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그래도 뭐 몇백 불도 돈이죠.
1: 그렇죠. 네. 네. 시간도.
2: 네. 그리고 맛있는 거 식구들하고 사 먹을 수 있고.
1: 네.
2: 그리고 시간하고 어떤 기대, 정신적인 피해 같은 걸 따지면 몇천 불 손해 본 거죠.
1: 네. 네.
2: 그러니까. 광고는 믿지 마시고 구글 리뷰와 그다음에 평판
1: 네. 네.
2: 그리고 소개 예. 그걸로 결정을 하세요.
1: 네. 네.
2: 그리고 그냥 전화상으로 대충 뭐 얘기하고 그 해드릴게요 하는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돼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 네.
2: 크레딧은 이걸 복구하려면 디테일하게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전화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네. 문서로 봐야 돼요. 크레딧 리포트를. 그리고 그분의 말도 들어봐야 되고
1: 네. 네?
2: 그분의 상황도 다 판단을 해서 전체적인 평가를 내려야지 전화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 있는데 아 그러면 돈 얼마 보내서 해줄게요. 이렇게 맡기는 분도 계세요 실제로.
1: 된다니까.
2: 어 네. 진짜 너무 난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1: 네.
2: 그 신의 경지죠. 리포트도 안 보고 그 사람의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가 있어요. 말만 듣고. 네?
1: 안 되죠.
2: 인간의 기억은 네. 불완전할 뿐 아니라 나한테 불편한 기억들을 안 하려는 그런 어떤 본성 같은 게 또 있어요.
1: 예, 예. 네.
2: 그래서 크레딧 리포트를 체크업을 해서 쭉 이제 제가 이제 그걸 스프레드시트 그 엑셀로 해서 정리 쫙 보여드리면은 이런 거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이렇게 예. 말하는 경우도 많아요.
1: 네. 예.
2: 근데 본인 게 맞아요, 결국은. 네. 그러니까, 롤렉스를 390불에 산다는 광고, 그 다음에 몇백불의 크레딧을 다 복원해준다는 광고는 한 1%만 믿으시면 돼요.
1: 네. 네. 광고에 현혹되지 네. 말자. 네. 네. 진짜 근데 참 다급할 때 크레딧, 이게 뭐 평소에 아무 일 없을 때 크레딧 교정을 하려고 생각 안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다급할 때 전화를 해서 뭐 이렇게 이런저런 상황이다 얘기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러면은 현혹될 것 같아요.
2: 네네. 그렇게, 네, 그렇게 현혹되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1: 네.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구글 리뷰, 그 다음에 지인분들, 실제 경험담, 그리고 추천하는 거, 요런 걸 기준으로 고르시면 크게 실패하지는 않을 것이다.
2: 네네네. 네.
1: 뭐 요것만으로 100%
2: 성공 가능성이 높죠.
1: 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구글 리뷰 5점 만점에 5점, 300개 이상의 리뷰. 실제 그 경험대 졸졸이 달려있다는 게. 여러분 한번 틈날 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보고 하나 캡처해 둔 것도 있는데요. 몇 년 만에 다시 오게 됐어요. 지난번처럼 잘 처리해 주세요. 라면서 이런 분도 계시고요.
2: 네, 그런 분도 뭐, 저희가 뭐, 고객이 한 4,000명이 넘으니까.
1: 네. 그게 다 관리가 네. 되세요?
2: 아니, 이미 다
1: 끝난, 거.
2: 끝난 네. 분들이 뭐 대부분이고, 와. 현재 진행형인 것도 몇백 건이죠. 네.
1: 소개받고 갔는데 사장님이 네. 너무 믿을만 하세요. 일도 확실하게 해주시고, 강추합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2: 너무 많아서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1: 원하는 것도 찾고 문제도 네. 해결하고 아주 속 시원합니다.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예. 크레딧 관련해서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한 2분 정도 이따가 광고를 들을 텐데요. 다음 얘기 넘어가도 될까요?
2: 네네네. 그렇습니다.
1: 네. 거의 예외 없이 older the better. 이게 뭐죠? 오래된 게 좋다는 건가요?
2: 지금 말씀하신 거에 더해서 네. 그냥 오래된 곳을 찾으면 더 좀 더 확률이 높겠죠. 성공 가능성이.
1: 네. 아까 말씀하신
2: 예, 말씀드린 그런 내용하고 이제 같은 선상인데 그 오래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걸 무슨 땅 파서 비즈니스를 사시는 게 아니잖아요.
1: 네.
2: 이게 고객들의 그 문의와 고객들이 이어지지 않으면 비즈니스는 어떤 비즈니스가 다 마찬가지죠.
1: 네.
2: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곳을 뭐 10년 이상 비즈니스를 했으면 상당히 믿을만하지 않겠습니까?
1: 네. 네.
2: 그 다음에 크레딧도 오래된 게 좋은 거예요.
1: 네. 네.
2: 오랫동안 잘 폐양 기록이 많을수록 크레딧은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오래된 친구, 오래된 와인 뭐 이런 그런 것처럼
1: 네.
2: 오래된 게 좋다.
1: 그러니까
2: 오래된 곳을 찾으면 상당히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1: 네.
2: 예, 그리고 지나 보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한 경험들이 많이 쌓여요.
1: 네.
2: 그리고 이게 뭐 그 분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 1, 2년만 가지고 몇 년 했다고 해서 그 분야들을 다 또 연관성이 있고요. 그걸 더 섭렵하기는 어려워요.
1: 네. 오랜 기간 비즈니스를 유지했다는 건 그만큼, 와인 숙성되듯이 신뢰가 쌓이고 쌓여서, 네, 비즈니스를 이어오고 있다는 증거. 뉴라이프 크레딧 서비스의 돈킴 대표님하고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하실 분들 번호 알려드릴게요. 516-574-2577-718-878-3313번도 있습니다. 저희 잠시 후 돌아옵니다.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교통사고 상해 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4: 전화하세요. 201-346-3800.
5: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6: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0: 생활 백성.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 백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예요. 뉴욕 센트럴,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안에 아미 마당에서 나만의 BTS 티셔츠 만들어 보세요. 위버스 사전 예약은 물론이고요. 현장 입장도 가능합니다. 오늘 밤 11시까지 가족, 친구와 함께 특별한 추억 만드세요. 한정 수량으로 품절될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서둘러 오세요. 라디오 생활백서는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에서 무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특별 세일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품목 50% 할인, 여름 캐주얼 최대 75% 할인,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 최대 75% 할인. 국보 이불 유니온점 노던점에서 여름 침구류가 최대 60% 할인합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 결정하셨어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질렸다면 노던 블러버드 160과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만든 반찬이 무제한 재고, 여기에 팁도 없답니다. 오늘은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사발 어떠세요? 노던 160과 국수집 718-799-0885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빨리 돈킴 대표님 만나보고 싶어서 마음이 급하네요. 뉴라이프 크레딧 서비스 돈킴 대표 컨설턴트와 함께 크레딧 교정에 관한 궁금증 풀어보고 있습니다. 주소 알려드릴게요. 158-14 노던 블러버드 2층 플러싱. 에 있고요. 갤럭시 프라자 안에 있습니다. LA에도 브랜치가 있습니다. 상담 전화 516-574-2577. 또 다른 번호 718-878-3313번입니다. 자, 대표님, 이번에 다음 질문이 30불 때문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에이, 이게 붙어야 될 것 같아요. 고작 30불 때문에?
2: 예, 30불 때문에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실제로 있었던 얘기도 하고 그런데 네. 종종 벌어지는데 특히 그 요새 그 보시면 아 그 약간 뭐 금액이 큰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affirm affir affirm 같은 페이머를 여러 번 나눠내는 그런
1: 할부 같은
2: 할부가
1: 네,
2: 있어요.
1: 있더라고요. 네. 네.
2: 그래 그걸 선택해서 하면은 그럼 이제 한 달에 뭐 1000불짜리도 만들어 뭐 100불씩을 뭐 10번 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1: 네.
2: 네. 그런 케이스들이 가끔 이제 큰 돈이 아니니까 그냥 까먹고 있다가 페이를 안 해가지고 컬렉션에 넘어가고 이제 문제가 생겨요.
1: 네. 네.
2: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근데 30불을 안 낸 게 있었어요.
1: 네. 네.
2: 근데 이번에 모기지를 하려고 그 셀러하고 그 집 그 컨트랙까지 하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클로징이 안 되는 거예요.
1: 네.
2: 예. 뒤늦게 알게 된 거죠. 예.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1: 이, 예. 은행에서는. 안 낸 것만 내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
2: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리시트 받아야 되고, 크레딧에서 업데이트를 시켜야죠.
1: 네.
2: 제로. 은행은 1센트라도 내가 채무 불이행 상태에 있는 돈이 있으면 모기지 안 줘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1: 네. 네.
2: 일불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1: 예.
2: 네. 그래서 물론 해결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뭐 오늘 냈다고 해서 당장 내일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1: 얼마나 걸리길래?
2: 최소한 30일 걸리죠.
1: 예.
2: 크레딧 리포트에서 업데이트를. 그걸 우리가 계속 푸시해가지고서 막 매일 전화하고 해서 보다 빨리 할 수 있죠.
1: 예.
2: 그러려면 굉장히 많은 그 노동, 그 시간이 투여가 돼야 되는 거죠.
1: 네. 네.
2: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이거를 한 3, 4개월 그 이전에 발견했으면 보다 빨리 해결할 수 있었겠죠. 큰 돈이 아니니까.
1: 네.
2: 그리고 크레딧도 보다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한 번 이게 이런 몇 10불 뭐 100불짜리 몇 개가 이렇게 문제가 컬렉션을 넘어가게 있었어요.
1: 네.
2: 그러니까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실점수 750점이었는데 620점으로 떨어졌어요.
0: 요 작은 금액이
2: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0: 예.
2: 그 크레딧의 어떤 상태, 어카운트가 문제가 되면 당연히 크레딧을 떨어뜨리죠. 그래서
0: 네.
2: 이런 모기지라든지 뭐 자녀들의 학자금 문제 아니면 뭐 자동차 론을 받으실 계획 있으시면 미리 한번 체크업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0: 여기서 미리라는 게 한 얼마
2: 전? 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0: 네.
2: 최소한 3개월 전에는 체크업을 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빨리 해결을 해야죠.
0: 네. 요 체크업하는 거는 개인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건가요?
2: 뭐 아니면... 개인들이 할 수도 있는데.
0: 네.
2: 잘 문제가 뭔지를 모를 수도 있겠죠.
0: 아, 봐도.
2: 예.
0: 예. 예.
2: 의뢰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0: 네. 예.
2: 이런 뭐 이런 거는 크레딧 체크업 하는 거 해서 하는 거는 거의 무료로 해 드릴 수도 있어요.
0: 네. 네.
2: 문제가 있다는 거는 상담은 무료니까.
0: 네. 네,
2: 상담은 무료예요.
0: 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상담 네. 무료입니다.
2: 예, 예.
0: 부담 없이 전화하시면 네. 됩니다.
2: 첫 번째 상담은 무료예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무료로 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저희도.
0: 그렇죠. 계속
2: 예, 그렇죠. 네. 예. 그런 분도 계세요.
0: 아, 케이스 진행을 안 하고.
2: 예, 계속 물어보기만 하세요. 다섯 번, 여섯 번씩. 그러면 그거는 아니죠. 예.
0: 네.
2: 비즈니스를 저희가 유지할 수가 없겠죠.
0: 그렇죠.
2: 그런 애로사항을 예.
0: 이해해
2: 예.
0: 주시.
2: 예, 이해해 주셔야 돼요.
0: 대부분
2: 예.
0: 이해하실 것 같은데 네. 혹시라도 또.
2: 예, 그런 분들이 계세요.
0: 예.
2: 그래서 이제 그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죠. 그 다음부터는 케이스를 맡기시라고.
0: 네. 예. 해결해야 되니까 네. 문제가 있으니까 네. 맡기라는 거잖아요. 예. 자, 뭐 집을 산다, 자동차를 바꾸려고 한다, 뭐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거 앞두고 있다면 크레딧 체크업을 한번 미리 한 3개월 전에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이런 관련해서 또 상담 전화 언제든 하실 수 있습니다. 516-574-2577-718-8778-3313번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뱅크럽시 이제 자동차 론을 받아야 하는데 가능한가요? 지난해 파산하고 이제 자동차 론 이게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2: 예, 쉽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뱅크럽이 파산하게 되면 파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게 많은데.
0: 네, 해주세요. 궁금해요. 예.
2: 예. 일단은 파산은 그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전부 다 알려드리긴 그렇고 챕터 7이라고 보통 많이 하세요. 부채를 탕감하는 거죠.
0: 네.
2: 성공할 경우에, 디스차지가 될 경우에. 근데 파산을 신청해서 다 그게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디스미스. 코트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0: 네.
2: 네. 네. 근데 그것도 모르고 계시는 분이 많아요.
0: 내
2: 케이스가.
0: 네.
2: 내가 이제 뱅크럽 어토니한테 맡겨서 했는데 내 파산이 성공했는지 안 성공했는지도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0: 네.
2: 근데 성공하지 않았는데 성공한 걸 알고 계시는 분도 많아요. 이해하세요?
0: 아, 예. 예. 예. 난 어차피 신청했으니까.
2: 그러니까 뱅크럽 어터니가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준 거죠.
0: 네.
2: 디스미스 돼가지고 무슨 말씀이냐고 여기 디스미스 됐다고 떠 있는데요. 파산을 코트에서 저지가 리젝트한 거죠.
0: 네.
2: 뭐 여러 가지 경우에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당신은 뭐 집이 있으면 집 팔아서 해결할 수 있는데 왜 파산하려고 그러지? 뭐 이럴 수도 있고
0: 네.
2: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이유가. 그런데
0: 네.
2: 여하튼 뭐 성공할 경우에도 뱅크럽 기록은 챕터 7은 10년 동안 크레딧 리포트에 남아요.
0: 10년이네요.
2: 네, 10년이에요.
0: 네.
2: 왜냐하면 부채를 탕감받았는데 10만 불이고 20만 불이 100만 불이고 부채를 탕감받았는데 그 10년 동안은 그거에 대한 자기가 보상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게 저는 페어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뱅크럽까지 지울 수 있다는 말씀드린 허위 광고죠. 일종의.
0: 네.
2: 가짜 광고가 굉장히 많아요. 뱅크럽 지우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0: 심지어 10년
2: 뱅크럽 기록.
0: 예.
2: 네. 한 7, 8년 지나서는 조금 달라지겠죠. 근데 그 뱅크럽을 하게 되면 뱅크럽을 언제 파일했고 언제 디스차지 됐다는 기록이 퍼블릭 레코드에 떠요. 크레딧 리포트에.
0: 네.
2: 그거는 누구도 그거는 손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코트에 그 기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0: 네네.
2: 그리고 뱅크럽으로 그 디스차지, 그러니까 탕감이 된 빚들이 뭐가, 뭐였는지도 떠요.
0: 네.
2: 현재 밸런스는 제로지만 included in chapter 7 뭐 이렇게 쭉 떠요.
0: 네.
2: 그러면 저희가 보면 아 이분이 대충 어느 정도의 빚을 탕감받았구나는 게 나와요. 네. 이해하셨죠?
0: 네. 네.
2: 그러니까 그러니까 뱅크럽을 했다고 해서 크레딧이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0: 그럼
2: 다 끝난 게 아니라 크레딧이 이제부터 시작이죠. 완전히 망가진 크레딧이죠.
0: 다시 일부러
2: 뱅크럽을 한 크레딧에 누가 돈을 빌려주겠어요?
0: 나라도 안 할 것 같아요.
2: 안 빌려주죠. 네. 네. 그렇지만 방법이 있어요.
0: 어떻게?
2: 그러니까 미국이 그래서 뱅크럽 일종의 실패잖아요.
0: 네. 그렇죠.
2: 예. 네. 그렇지만 미국은 그래도 기회를 줘요.
0: 다시 한 번.
2: 예, 예. 다시 할 수. 뱅크럽 기록 자체는 없앨 수 없지만 저희는 크레딧을 다시 크레딧 스코어를 700 그 이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0: 네.
2: 합법적으로.
0: 시간은 좀 걸리죠.
2: 네, 시간은 걸리겠죠. 예. 한 2, 3개월 이상 걸리죠. 네. 그래서 그 작년에 파산을 했는데 올해 자동차 론을 받으신 분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0: 예.
2: 은행도 팔러스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예 안 주는 은행도 있고
0: 네.
2: 그렇게 주는 은행을 찾아야죠.
0: 예.
2: 그거는 딜러가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어요. 그 대신에 크레딧을 최대한 높여놔야죠.
0: 네.
2: 크레딧을 다시 미국은 파산을 했다고 해서 뭐 몇 개월 지나서 크레딧 카드 아예 발급해 주지 않는 건 아니에요.
0: 아 발급해 줘요? 네,
2: 몇백 불짜리 만들 수 있어요.
0: 예.
2: 그 다시 자기 크레딧을 복구하기 위한 어떤 그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죠.
0: 네.
2: 그런 것도 만들어야 되고 뭐 그 우리가 해야 될까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얘기가 길고.
0: 네.
2: 설령 작년에 파산했더라도 올해 자동차 론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근데 모기지는 최소 2년 이상이 지나야 돼요.
0: 2년.
2: 네, 2년에서 네. 3년.
0: 예.
2: 은행마다 좀 다르긴 한데.
0: 근데 역시. 다르니까.
2: 예, 네, 그렇죠. 예. 근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뱅크럽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게 깨끗이 정리된다는 말씀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크레딧은 완전히 망가진 거죠.
0: 네. 네.
2: 왜냐하면 내가 돈을 갚을 길이 없어서 그 법원의 허락을 받아서 빚을 탕감한 거니까.
0: 네.
2: 쉽게 얘기하면 돈을 떼먹은 거잖아요.
0: 예, 네. 그렇죠.
2: 쉽게 얘기해서 예, 그렇잖아요.
0: 맞는 얘기죠.
2: 합법적으로.
0: 예. 네.
2: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당장 오늘 뱅크럽에 다음 달에 자동차 론을 받는 건 어렵고.
0: 네.
2: 최소한 한 6개월, 1년의 시간이 지나야 되겠죠. 그래도 크레딧을 좀 어느 정도 맥시멈으로 복구할 수 있는 기간도 필요하고.
0: 네.
2: 근데 길은 있다. 그렇지만 쉬운 건 아니지만 길은 있다.
0: 네.
2: 그러니까 결론은 파산을 했다고 해서 크레딧을 완전히 내가 1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사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0: 네.
2: 네.
0: 파산 신청을 하면 그냥 캐시만 쓰고 아무것도 못할 것만
2: 아니 그건 아니에요. 저희한테 오셔서 이렇게 제가 원하는 걸 일정 부분 파산 안 하시고 크레딧을 좋은 상태 유지하는 분 것처럼 할 수는 없죠.
0: 네. 네 기록
2: 상당 나가요. 기간 동안.
0: 예.
2: 그러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쓰고 다 파산 신청하겠죠.
2: 예. 그리고 파산 기록 깨끗이 지워줍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 그런 서비스가 있다면 제가 한 수만 불을 맡기고 저희 고객의 케이스를 맡기겠어요. 진짜. 왜냐하면은
0: 예.
2: 내가 50만 불을 파산을 했는데
0: 네.
2: 그 10만 불 줄 테니까 다 지워주세요.
0: 예.
2: 그럼 할만하잖아요.
0: 할만하죠.
2: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불공평하잖아요.
0: 그렇죠.
2: 세상은 좀 페어 해야 되니까.
0: 네.
2: 그 상식으로 판단하셔라.
0: 네. 네. 그냥 내 상식선에서 판단하시면 네. 좋다.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고. 아, 그래도 신기하네. 파산을 해도 뭐 자동차 론을 받아야 하는데 지난해 파산했고 이게 가능한
2: 일정 부분 크레딧 활동을 다시 할 수 있다.
0: 네. 네. 네. 아, 저는 파산 신청하면 네. 크레딧 카드는 뭐 꿈도 못 꾸는 줄 알았는데 만들 수도 있고.
2: 그건 아니에요.
0: 네.
2: 몇만 불을 한 1, 2년, 2년 사이에 만드는 분도 계세요.
0: 네.
2: 그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저희는 크레딧 카드를 뭐 만드는 건 저희가 전혀 뭐 우리 그냥 무료로 만들어 드려요. 서비스로. 네. 그러니까 구글에서 좋은 리뷰를 써주시는 거예요.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주고 돈 받는 서비스도 굉장히 많아요.
0: 예.
2: 크레딧 카드도 만드는 것도 그것도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일종의 그 뭔가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0: 네.
2: 은행마다 주는 조건도 다 다르고 A은행은 크레딧뷰로 세 군데 중에 두 군데 어디를 본다? 그리고 어떤 건데 한 군데만 본다? 이런 것도 다 달라요.
0: 네.
2: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 나의 조건에 맞는 크레딧 카드를 신청해 좀 더 많은 금액이 리밋이 나올 수 있겠죠. 이것도 상당한 노하우예요.
0: 네.
2: 그리고 그 트레 그것도 다 바뀌어요 계속.
0: 이
2: 예, 그렇죠. 네. 예, 예.
0: 아니 이거
2: 은행의 팔러시도.
0: 네. 네. 그러면은 이것도 사실 서비스로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2: 아 근데 그거는 네. 그거를 차지하는 거는 좀 다른 얘기라서 그러면 우리 평판에 문제가 생겨요.
0: 네.
2: 크레딧 카드 만들어지고 돈 받았다. 이렇게 평판이 나면 이 비즈니스 오래 못해요.
0: 네. 네. 지금 뭐 네.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셨겠지만 동킴 대표님의 예. 철학이랄까
2: 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뭐 하루 이틀 하고 말 것도 아니고
0: 네.
2: 좋은 입소문이 나야 물론 당장 뭐 돈 좀 더 받으면 좋겠지만 그것 때문에 저기 가니까 뭐 그것까지 돈 받더라 이러면은 오래 못 가요.
0: 뉴라이프 크레딧의 네. 돈킴 네. 대표 컨설턴트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2: 무료로 해주는 거는 100% 합법적인 거예요.
0: 네. 다음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세상 일은 진짜 모른다. 내가 어려워질 때 구명보트 하셨거든요.
2: 이거는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때 그 무렵에
0: 네.
2: 크레딧을 그 팬데믹이 기억하시겠지만 팬데믹이 이제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된다고 하고 나서 이게 완전히 모든 게 셧다운이 되고
0: 네.
2: 그리고 뭐 정부가 뭐 론도 해주고 그다음에 뭐 지원금도 주고 그랬잖아요. 그게
0: 맞아요.
2: 시간이 좀 한 몇 달 걸렸어요.
0: 예. 네.
2: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러고 나서 비즈니스가 안 되기 시작들 하셨잖아요.
0: 네.
2: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하니까.
0: 네.
2: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크레딧을 그 무렵에 좋게 만들어 놓은 분들 계시고 빨리 그걸 복구하신 분도 계셔가지고 어떤 분은 그때 SBA 론, EID의 론을 받아서 위기도 넘기고 그걸 잘 활용을 해서 또 다른 비즈니스를 열어서 지금 잘 하고 계시는 분도 꽤 계세요.
0: 네.
2: 근데 그 당시에 그 정부가 굉장히 후하게 지원을 해줬지만 크레딧을 체크업을 했어요.
0: 네.
2: 근데 크레딧이 좋을수록 좀 더 많은 금액을 지원을 했어요.
0: 예.
2: 근데 크레딧이 완전히 나쁜 사람은 아예 못 받았어요.
0: 아, 그랬군요. 네, 그랬어요. 예, 네. 다 받는 예, 줄 알았어요.
2: 그러니까.
0: 예.
2: 그러니까 크레딧 좋은 상태를 유지해 놓으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팬데믹이 다시는 오지 말아야 되겠죠.
0: 근데 네.
2: 그게 아니더라도 그게 준하는 뭐 국가적인 상황, 뭐 올 수도 있겠죠. 또 개인적으로는 특히나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0: 그렇죠.
2: 하다 보면 비즈니스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고 얘기지 못한 이유 때문에 그러면은 세상이 참 야속한 게 내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떠나요.
0: 네. 참.
2: 예, 그게 현실이에요.
0: 네. 네.
2: 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크레딧은 떠나지 않아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활용해서 뭐 론도 받을 수 있고 급하게.
0: 네.
2: 그리고 크레딧 라인이 많으면 그걸 활용해서 위기를 넘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 특히 하시는 분들한테 최소한 한 10만 불 정도의 크레딧 라인을 확보해 놓으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0: 네. 네.
2: 그럼 뭐 비즈니스 크레딧도 있고 그리고 뭐 라인 오브 크레딧도 만들 수 있고

0: 안 좋으면 빨리 복구를 해서 크레딧 라인을 확보해 놓는 게 그게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위기 상황에서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사실상 이 땅은 내가 태어난 나라가 아닌 분들이 많기 때문에
1: 네.
0: 유일하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 상구예요. 제가 네, 보기엔 그래요. 네, 네. 네. 크레딧과 크레딧 라인.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저도 비즈니스 하다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내부적인 요인, 외부적인 요인 등등으로 해서.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비즈니스 거의 못했죠. 저희는 특히나 대면을 해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1: 대면 금지.
0: 예. 네. 그래도 이제 그때 뭐 가운데다가
1: 아, 여기 플러스, 여기 예, 투명
0: 여기 이 여기 그 방송국에도 여기 가운데
1: 맞아요.
0: 그
1: 아크릴 같은 걸
0: 이렇게 막을 치고 그랬잖아요. 예. 저희도 그랬었어요.
1: 예. 네.
0: 딱 벌써 뭐 한 4, 5년 전 얘기지만 그때를
1: 많아요.
0: 예. 그러니까 크레딧이 위기 상황에서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구명 보트가 되죠.
1: 네.
0: 근데 막상 위기가 닥쳐서 그걸 못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1: 네.
0: 미리 네.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네, 구명보트는 괜찮은가? 있긴 네. 있나?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크레딧 관련 궁금증은 언제든지 뉴라이프 크레딧 서비스 동킴 대표 컨설턴트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 플러싱에 사무실이 있고요. 그리고 LA에도 지점이 있습니다. 상담 전화 516-574-2577-718-878-3313번입니다. 한 30초가 남았는데요, 대표님. 이제 참 얼굴에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0: 아, 제가 그 체중은 별로 많이 나가지는 않는데 그
1: 네.
0: 혈압이 약간 높고 콜레스테롤이 이제 유전적으로 좀 높아요.
1: 네. 네.
0: 그래서 제가 이제 키는 5'8'이고 체중이 178까지 186밖에 했었어요.
1: 네.
0: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위고비 알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1: 효과 오셔 부작용 없어요?
0: 아, 부작용은 약간 좀 뭐 그 속이 약간 더부룩한 경우가 있어요.
1: 네.
0: 그리고 소화가 좀 느려진다 그래서 약간 좀 이
1: 건강을 위해서 예, 예. 예 잘 하시고
0: 그래서
1: 끝났
2: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믿음 안에서 만날 기회가 없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LESL 프로젝트와 함께하는 CK 크리스천 결혼지원센터가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만남의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제3회 크리스천 싱글 만남의 날이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뉴욕 프라미스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결혼을 희망하는 초혼 크리스천 싱글이라면 지금 바로 ckshingles.org에서 신청하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 믿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제3회 크리스천 싱글 만남의 날을 통해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세요. 자세한 문의는 646-515-5074, 646-369-7124번으로 해주십시오. 무더운 여름을 날릴 하이트론스의 핫썸머 세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내부가 보이는 LG 노크온 냉장고와 월풀 4도어 냉장고가 무려 50% 반값 세일. 8월 15일까지 선착순 30분께 드리며 모든 가전제품 프라이스를 매칭해 최저가로 드립니다. 파나소닉, 테라젬 등 프리미엄 명품 안마의자는 최대 40% 할인해드리며 한국인의 필수품 LG 풀무원, 김치 마마 등 인기 김치 냉장고를 최저가 판매합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며 허리와 어깨 통증에 효과가 있는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는 30% 할인하고 코골이, 소화불량 환자에 효과 있고 안마 기능까지 있는 모션 베이스를 매트리스와 동시 구입하면 50% 할인합니다. 한 가지 더, 독일 명품 알텐바흐 저압 냄비가 드디어 판매를 개시했습니다. 영양은 그대로, 조리 시간은 짧게, 집에서도 깊고 진한 국물의 삼계탕 보양식

0: 뚝딱 완성해보세요. 유저지 201-941-0024 뉴욕프러싱 718-445-2005 하이트론스 유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나이아 펠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에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IW그룹, 유택시,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 뷰리 아울렛, 마이클로펫, 인첸트 미네랄숲, 하이스트 부동산, SH 현상희 회계사, 로열 댄스 스튜디오, K타이거 태권도, 제외 동포청과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후원하며 월드와이드 칠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충청에서 정청래 후보가 부울경에서 1승씩을 주고받으면서 전당대회 레이스 열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당대표가 되면 윤리위원회와 윤리감찰을 언급하면서 전당대회 이후에도 당내 갈등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주회장 매일부 철의와 영예에서 짚어보고요. 박정희 한판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박정희 한판 승부. 오늘도 철이와 영이 모두 오셨습니다. 먼저 철이의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왜 이렇게 힘이 넘치십니까?
1: 아유, 제작진분들이 네. 바나나를 줘가지고 지금 바나나 충전하고 갔더니 아주 지금
0: 바나나. 예. 예. 오. 자, 영희를 맡고 있는 노영희 변호사님.
2: 예. 네, 안녕하세요.
0: 예, 바나나 드셨죠?
2: 바나나
0: 예.
2: 전 안 먹었습니다.
0: 아, 그렇구나.
1: 햄버거 드셨어요.
0: 오, 버거 버거.
2: 미니 버거.
0: 미니 네. 버거. 자, 오마이뉴스의 과구신 기자님.
3: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요즘 40도가 넘는 곳이 있어요. 경남 양산. 굉장합니다.
3: 40. 2도, 42도. 2.5도를 찍으면서 기상 관측 역사상 최고치를 한번 찍었습니다.
2: 와.
1: 저는 이제 직업 특성상 예. 이 차 안에 야외 차 안에 많이 있거든요. 예. 오늘은 에어컨을 최대한으로 아. 제일 로우로 했는데도 더운 바람이 나와가지고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온도계를 봤더니 39도 찍혔어요.
2: 야.
1: 그러니까 서울도 39도 된 거예요. 이건 정말 너무 힘들어요.
0: 그 직사광선 계속 봐 차 내 온도 굉장히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1: 네. 예. 너무 힘들더라고요.
2: 근데 직업 특성상 차를 야외에 그렇게 땡볕에 세워놔야 되는 게 뭐예요?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3: 이동을 많이 한다.
2: 우리가 하는 직업상 그렇지 않을까?
1: 아니 방송국에 가서
0: 이동을 많이 해야 된다.
1: 네. 또 방송했다가 또 다른 방송 가서 야외 주차장에 차 대놨다가 그랬다 제가 그러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0: 장 소장님 정도면 이제 기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1: 아니에요. 제가 몰고 다녀도 충분합니다.
0: 아, 아닙니다.
1: 근데 정말 야외에서 네. 활동하시고 네. 특히 이제 제가 걱정되는 게 택배하는 분들 있잖아요.
0: 맞아요.
1: 정말 네. 땀 뻘뻘 흘리시면서 물건 내리시고 올리시는 거 보니까 너무 막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예, 수분 보충 잘 하시고 자, 건강 유의해야 될 그런 한 주간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정치 열기도 40도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정치 열기도 이제 40도 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순회 경선 지난 주말에 있었는데 충청과 부울경 정청래 후보, 김민석 후보 1승씩 주고받았고 총합은 정청 후보가 약간 앞서는 그런 결과입니다.
3: 네, 일단 토요일 충청권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이겼는데 예. 불과 0.44%포인트 303표 차로 이겼습니다.
0: 예.
3: 어제 부울경에서는 정 후보가 46.65% 김 후보가 43.85%로 2.8%포인트 차로 정청래 후보가 이겼는데요.
0: 예.
3: 그래서 두 지역을 합쳐봤더니 정청래 45.51 김민석 44.52로 격차는 0.99%포인트 1211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0: 예.
3: 손흥일 후보는 참고로 9.97%였고요. 근데 여기에는 경남 전략지역 이 5% 가중치가 반영되기 전입니다.
0: 예.
3: 첫 주말부터 두 후보가 1승씩 나눠 가지면서 일단 아직까지 대세론을 누가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초박빙 구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예. 자, 상당히 박빙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선호투표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고 대구, 경북, 경남 여기 이제 가중치가 5% 부여돼야 된다.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자, 일단 어느 쪽이 승기다 명확히 봐야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장 소장님.
1: 끝났어요.
0: 아, 왜 그러세요 또?
1: 아니, 저는 제 평론 분석이에요.
0: 누구를 끝났어요?
1: 끝났어요. 김민석 후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0: 아.
1: 선호투표가 아니더라도 예. 1차에서 50% 넘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되면은 수도권 42%의 권리당원이 있고
0: 예.
1: 이제 호남에 33%의 권리당원이 있잖아요. 75% 정도 돼요.
0: 거의 한 80%네요. 그러면 네. 수도권 호남.
1: 근데 이제 부울경이라든지 충청권은 정청래 후보의 강세 지역이다. 김민석 후보도 7% 정도 차이로 질 거다. 그래도 선방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박빙이잖아요. 박빙.
0: 예.
1: 그러면 이제 수도권과 뭐 호남권은 김민석 후보의 뭐 완전한 완벽한 승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어제 나온 걸 보고 아 끝났구나 이제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0: 끝났다.
1: 저의 분석이에요.
0: 예. 자, 우리 노 변호사님은?
2: 저도 김민석 후보가 될 것 같아요.
0: 예.
2: 제가 그때 여기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다니까요.
0: 노영희 변호사 AI.
2: 네, 제가 돌렸어요. 제가 여조를 분석하면서 그 두 분 간의 이 퍼센테이지 차이를 10%로 놓고 네. 그거보다 더 적게 뒤집어지는 거나 뭐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를 넣어서? 넣어서 해봤더니
0: 네.
2: 두 분의 표 차이가 10%를 넘고 그리고 정청래 후보가 45%를 넘어야
0: 예.
2: 선호투표제 이제 물론 가정하고
0: 예.
2: 그다음에 송영길 후보가 10% 정도를 기준으로 이제 받아주고
0: 예.
2: 이순희가 이제 정청래 후보보다는 김민석 후보 쪽일 것 같아서 예. 넣어봤더니 일단 그렇게 해야지 거의 동률이고 그러니까 45대 35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동률이고 예. 그렇지 않으면은 김민석 후보 쪽이 이제 이기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1: 예.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뭐 치고 올라간 거는 맞는데 예. 그게 한계인 것 같고 좀 그거를 극복을 하고 더 넘어서야 되는데 예. 그건 좀 힘에 겨워 보인다.
2: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추세 싸움으로 그 추세를 먼저 딱 사람들에게 임팩트 있게 보여주고 그렇지. 추세 따라서 이렇게 갑니다라고 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예. 그게 충청에서 먼저 김이 팍 세버린 데다가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예. 그다음에 중요한 게 부울경은 원래 김민석 후보에게 불리한 지역이어서 원래는 10% 이상 정도 차이가 나줘야지 조금 안심이 되는 구 지역이었거든요.
0: 예.
2: 근데 그 부분이 완전히 지금 3%도 줄어들 3%도 안 되게 좀 됐고
0: 예.
2: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다 계산해봤더니 1%도 안 됐다는 0.9.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것에 좀 문제가 있는 거고 나중에 5%를 더해서 해봤자 권리당원의 수가 이 호남이나 이쪽 서울을 경계하고 안 맞아요.
0: 예.
2: 그래서 인천, 제주하고 그다음에 서울, 경기, 호남, 전북 이것까지 이제 다 계산해보면 달라지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땐 이번 주 금토가 이제 그 마지막이잖아요.
0: 예.
2: 토요일 날 그 아마 발표가 날 텐데
0: 예.
2: 그 흐름을 보면 거의 맞을 것 같고 이제는 그거보다도 이제 사실은 이건 좀 있어요.
0: 예.
2: 김민석 후보가 만약에 1등이 안 되고 2등이 됐는데
0: 예.
2: 선호 투표제 때문에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김민석 후보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이제 정청래 후보 쪽에서 이거는 못 받아들이겠다. 선호 투표제 문제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0: 예.
2: 근데 그거는 약간 오산이다. 왜냐하면 만약에 선호 투표제를 안 하고 결선 투표제를 처음부터 만약에 갔었을 것 같으면 그러면 송영길 후보가 분명히 김민석 후보하고 또 서로 간에 조금 좀 주고받고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선호 투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렇게 짱짱하게 버티는 것이고
0: 예.
2: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또 다른 국면이 펼쳐지기 때문에
0: 예.
2: 이미 본인이 받아들인다고 했던 이상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0: 예.
2: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최고위원 분포도. 이게 이제 또
0: 정청래계 후보가 3명이 될 것이냐, 2명이 될 것이냐. 5명 안에. 예, 이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
1: 정청래 후보가 새해가 불리하다라는 것을 자기 고백한 전당대회 장이 아니었느냐. 부울경 전당대회 장이.
0: 아, 뭐라고 말했죠?
1: 신천지길 꺼내더라고요.
0: 아.
1: 그거 꺼내는 거 보고, 아, 이제 급하구나.
0: 급하다.
1: 불리하구나.
0: 예.
1: 그렇게 좀 생각한 것 같고.
0: 예.
1: 김민석 후보는 이제 신천지 얘기를 꺼내지 않잖아요. 신천지
0: 그렇죠.
1: 당원이 어쩌고저쩌고 예.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0: 예.
1: 그래서 원래 김민석 후보가 해야 됐었던 그 프레임과 그 구도로 되돌아갔어요. 제가요, 정말 이재명 대통령 잘 지킬게요. 잘 뒷받침할게요. 국정운영 뒷받침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이 프레임 갖고 지금 밀어붙이더라고요.
0: 네.
1: 그런 거 보면 캠프 내에서 신천지 꺼낸 것에 대한 근데 전략적인 미스였다는 것을 충분히 논의한 것 같고
0: 김민석 캠프에서는
1: 예. 그런 다음에 결국에는 우리가 원래 구도대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정청래 후보가 본인은 네거티브 공격 안 하겠다 방어만 하겠다고 했는데
0: 정당방위
1: 예. 이번에는 세게 신천지 얘기하더라고요.
0: 그 정당방위 아니에요?
1: 근데 얘기를 안 꺼냈잖아요. 이제 김민석 후보가
0: 더 이상
1: 안 끊었잖아요.
0: 않는데.
1: 최근에 한 5일 동안은 안 끊었단 말이에요. 근데 먼저 그 문제 제기하고 윤리까지 얘기하고 막 이런 식으로 나간 거 보면은 야 이거 만만치 않구나. 내가 여기서 다시 한번 구도를 좀 바꿔야 되겠구나. 그렇게 새해 불리함을 좀 고백한 것 같다.
2: 저는 그 윤리 얘기 꺼낸 거는 양쪽 다 사실 양쪽 다 꺼냈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은 별로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국민의힘도 아니고 그렇게 꺼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거보다는
0: 예.
2: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된 다음에
0: 예.
2: 사실은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많이 흔들어댔었잖아요.
0: 예.
2: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 다음에 정권 연장이 안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많이 이렇게 좋은 환경, 죄송합니다만 좋은 환경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민주당
0: 예.
2: 입장에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권 연장이 안 됐어요.
0: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출범한 정부였기
2: 예.
0: 때문에.
2: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은 방식으로 사실은 이제 전직 대통령의 탄핵 다음에
0: 이후에?
2: 된 그런 정권인데
0: 예.
2: 만약에 이 정권마저도 또 정권 연장이 안 되고 만약에 여당 대표하고 대통령하고가 서로 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지는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안 맞아서 또 내지는 여당 대표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뭔가를 해서 결과론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0: 예.
2: 저는 정권 연장 당연히 안 될 것이고 이제 정말 또 더 많은 혼란이 이뤄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저거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26년에 벌어지는 전당대회가 아니고 2028년도에 벌어지는 전당대회라 그러면 또 달라질 건데 예. 지금은 2026년도에 벌어지는 전당대회잖아요. 예. 지금은 대통령이 4년이나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정권이 성공하는 데를 맞춰줘야 되고 대통령한테 지금 쓴소리 하면서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번에 아마 권리당원들 민주당 특히 이제 호남 쪽에 저는 전략투표가 사실은 그분들은 항상 이렇게 체질화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또 서울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의 정책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가지고 이 정권이 또 한 번 또 실패한다면 정권 연장이 실패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지금 정청래 대표에 대한 호오를 떠나서 전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투표해야 될 것인가를 아마 알게 될 것이다. 그건 판단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1: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정청래 후보가 막 이렇게 많이 따라붙었잖아요. 진짜 예. 정말 박빙호까지 따라붙은 건 사실인데 그것을 치고 못 올라간 거는 김어준 씨의 탓도 큰 것 같아요.
0: 갑자기 김어준?
1: 네. 어쨌든.
0: 김어준이 뭐 잘못했습니까?
1: 그쪽 진영에.
0: 가만히 있는데 요즘?
1: 가만히 있는 게 잘못한 거죠.
0: 아.
1: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0: 지원사격 안 하고 있다. 딴지 게시판에 계속 글을 올리시는데.
1: 유시민 작가가 열심히 물을 막 퍼부었는데. 이거 한 바가지 더 퍼줬어야 이 펌프가 작동이 되거든요. 그런데 김어준 씨가 논란될 만한 얘기를 안 해요.
0: 사실 유시민 작가가 출연을 그 뉴스공장 김어준 씨 나온 시간대 출연 안 하고 네. 그 탁현민 전 비서관의 네. 그 뷰티풀 고기 네. 출연을 하면서 이렇게 전면적으로 이렇게 막 함께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1: 근데 거기서도 네. 발언한 내용 보면 네. 상당히 좀 자극적인 발언이거든요.
0: 맞아요. 네, 그렇죠. 근데 조명은 받지 못하고
1: 네. 네. 점점 그 영향력이 떨어지는 거는 결국에는 김어준 씨가 어떤 뒷받침을 안 해주고 제 한 발 빼는 거 이것도 영향이 상당히 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김어준 씨가 마음먹고 유시민 씨 거의 이틀 한 번씩 출연시켜가지고 계속 정청래 띄워주고 김민성 막 여러 가지로 혼내주고 이재명 대통령 공격하고 이러면 진영 자체가 상당히 흔들렸을 것 같아요. 어쨌든 많이 보잖아요.
0: 그렇죠.
1: 그분 방송을 많이 듣고 근데 거기서 논란들만 바로 안 하고 싹 빠진 거 보면은 본인이 뭐 어쨌든 빵집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눈치가 빨라가지고 예. 야 여기서는 내가 이게 참전해봤자 정청래 구하기는 힘들겠다라고 판단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저렇게 논란되는 모습을 안 보이는 거면 끝까지 참전 안 할 것 같아요.
0: 이번 주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1: 그렇죠. 예. 그 뭐 유시민 씨 혼자로서는 좀 역부족인 것 같고 김어준 씨가 저렇게 뒷걸음 치는 거 저시 정청래 후보가 치고 올라가는데 한계를 보여준
2: 저는 김어준 씨가 앞으로 뭐 더 이상 관여하거나 참전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네, 판단하고 있고요.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분이 프랑스 갔다 온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인터뷰 이제 한 게 김인석 후보 먼저 했었잖아요. 예. 그때부터 이미 이제 본인은 좀 거리를 두겠다라는 얘기를 좀 한 거라고 보고 특히 유시민 작가가 그때 다스베이다 400회 특집에서
0: 예, 다스베이다
2: 예,
0: 그 마지막 결정을
2: 발언한 것을 상당 부분 편집을 해줬어요.
0: 50%
2: 예, 그 편집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가면 우리 쪽이 분열되기도 하고 이거는 좀 대통령에게 옳지 않다는 생각이 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알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정청래 대표를 버리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은
0: 예.
2: 그래서 저는 그 스탠스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요점은 지금 이런 상황이 되게 불편해하는 그런 또 내지는 대통령 흔들기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라고 보는
0: 예.
2: 진보 진영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되게 많다는 거 그리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조금 잘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
0: 예, 이런 건데 이제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신천지 얘기를 꺼낸 김민석 후보를 본인이 당대표 되면 윤리 감찰을 하겠다라는 말을 했고 그다음에 김민석 후보 역시 그 최고위원 뭐 누가 되더라도 그 전당대회에서 뭔가 심각한 발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윤리위를 열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곽우신 기자
3: 네.
0: 이런 험악한 상황 네. 전대 이후에 네. 실제로 벌어지게 될 것이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3: 그러니까 그 항상 전당대회 때 온도가 좀 지나치게 뜨겁게 지기도 했는데 네. 굉장히 여러 말도 오갔죠. 근데 보통 맞아요. 끝나고 나면은 그래도 이긴 쪽에서 뭔가 대승적 차원에서 이제 메시지를 보내고
0: 통합
3: 네, 그러면서 이제 진 쪽에서도 뭔가 거기 화답하는 식으로 좀 어떤 식으로든 갈등 봉합 과정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민주당 전당대회가 누가 승자로 끝나든지 간에 그 갈등 봉합이 잘 될까? 물음표가 좀 있긴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이미 지지자들끼리 사이에서의 감정이 굉장히 좀 격하게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0: 예.
3: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주자들끼리 한 5 정도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지지자들은 70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표현을 써가면서 서로 싸우게 되잖아요.
0: 맞아요.
3: 그러니까 이 조금씩 조금씩 높아지는 게 더 배가 제곱으로 돼가지고 지지자들끼리 싸우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소위 말해 민주당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나 댓글들 반응들이 서로를 굉장히 경멸하는 식의 언어들을 많이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주자들도 조금 지금부터라도 서로의 언어의 온도를 조금 고려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하게 되면 잘못하면 정말로 당이 뭐 쪼개진다. 그러지 안 되잖아요.
0: 이제 관건은 이번 주 수요일이죠. 2차 TV 토론회가 있습니다. 아, 지난주 1차 TV 토론회는 그냥 무난했다. 그냥 서로 강하게 안 했다. 약간 탐색전 느낌이었는데 이번 주 수요일은 뭔가 진짜 좀 세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예상하시니? 장수장이.
1: 웃겨요. 이거부터 얘기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0: 누가요?
1: 민주당 전준이가요.
0: 전당준비위원회가? 아.
1: 투표 끝나고 난 다음에 TV 토론하는 게 어딨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선택권을 이거는 심각하게 방해한 행위다.
0: 토론하면 모래를 하고 있어요. 해야 되겠네.
1: 일단은 그거부터 좀 비판을 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0: 네.
1: 그 전당대회 연설에도 충청지역 연설회를 하는데 네. 투표가 다 끝난 다음에 말이 돼요? 말이 되냐고요? 이런 일정을 잡는 민주당 전준이 이게 능력이 있는 거냐.
0: 그 투표하기 전에 막 세게 얘기하면 이제 그거 정말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겠는데
1: 안 웃겨요 진짜? 투표 다 끝나고 다음에 연설회를 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0: 그 이번 연설은 이번 주 토론하게 해야 될 당원들 향한 메시지일 수도 그렇죠. 있는 거죠 사실은.
1: 근데 네. 웃기잖아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참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을 민주당 전준이가 결정을 했다. 그것을 바로잡지 않은 지도부는 뭐하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죄송한데 저 첫 질문이 뭐였죠? 열내다가 잊어버렸네.
0: TV 토론에 이제 이번 주.
1: 아니 TV 토론은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0: 아 없어요?
1: 네. 저희들 보면은 네. 크게 실수만 하지 않으면은 네. 그게 딱 꼬투리 잡혀가지고 막 공격당하지만 않으면은 네. 서로 그냥 내가 지지한 후보가 제일 잘했네. 그거예요.
0: 보고 그냥. 싶은 대로 보고 판단하고 싶은 대로 판단한다?
1: 네.
0: 생각 안 바꿀 것이다.
1: 근데 거기서 말실수를 대형 사고 치면은 이제 그게 우리 지지층은 창피하네. 왜 저런 일을 해서 그래. 위축되고요.
0: 예. 예, 예.
1: 상대방은 막 신나해요. 그래서 이제 상대 진영의 결속도를 좀 높여주는데
0: 예.
1: 이분들이 고단수라서 실수는 안 할 것 같아요.
0: 아, 세 분 모두?
1: 그래서 별로 뭐 큰 영향력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일단 저는 뭐 이제 당연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장 말한 것처럼 토론을 먼저 하고 투표를 해야 되는데 투표를 다 한 다음에 그 지역 사람들을 대상으로 토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건 맞는데
0: 예.
2: 실제 뭐 그 앞으로 순서를 바꿔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뭐 특별히 영향은 없었을 거라고 봐요.
1: 그래도 그러면 TV 토론은 무용론이잖아요. 그러니까
2: TV 토론이 아니라 이제 순회 경선에서
1: 경선 연설에.
2: 예. 네, 왜냐하면 TV 토론은 어차피 뭐 그 지역만 있는 사람만 보는 건 아니니까.
0: 예, 예.
2: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TV 토론 자체도 뭐 서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지지하는 맞아요. 사람이 잘했다고 보지 객관적으로 막 판단해가지고 또 그러지는 않아서
0: 예.
2: 그거의 영향력은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죠.
0: 예.
2: 그래서 이제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저는 이번에 이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서 정말로 이 진보 정치를 지지하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정말 사람들이 너무 예의 없이 이렇게 분열적인 언어를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거 되게 싫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나 했을 것 같고
0: 예.
2: 또 하나는 그렇다면 어쨌든 내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부안내동하지 않고 혹세무민 되지 않고 내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조금 판단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제가 호남민을 자꾸 얘기하는 거는 그분들은 자기 개인적인 이득보다는 조금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조금 참아가면서 전략 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0: 예.
2: 그게 저는 진보의 지지자들의 좀 특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0: 예.
2: 그래서 이번에도 서로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점점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많은 분들의 의견이 저는 떠오르고 있고 그거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구에 대한 개인적인 이득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 거지라고 지금 당장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지금 대통령이 1년밖에 안 됐고 1년도 되기 전부터 계속해서 흔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 매일매일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그럼 이게 대통령 탓이라고 볼 수 있느냐? 아니에요. 대통령은 특별히 잘못한 게 지금 없어요. 대통령의 기조나 이런 거 변한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통령을 흔들어야지만 된다. 대통령하고 쓴소리를 주고받아야지만 된다. 내가 대통령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를 내가 지금 막아주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기치를 들고 나오는 사람이 과연 당 대표가 됐을 때 과연 그것이 맞다고 혹은 그것이 이 당을 위해서 혹은 이 정권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할 것인가? 저는 그거는 조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잘 살펴봐야 되고 그거 아니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1: 제가요 만약 선거에 관여하는 참모나 캠프 관계자나 제가 국회의원 뭐 보좌관 후보의 보좌관이었으면은 대단히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0: 어떤 고민이 있어요?
1: 전통적으로 전당대회 하면요 조직표 막 저 한 명씩 더 만나가지고 막 그냥 투표해 주세요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
0: 예.
1: 그런 캠페인이 위주였거든요. 전화 홍보하고. 근데 이제 그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0: 아, 더 이상
1: 그런 선거 캠페인은 이제 그렇게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0: 어.
1: 그러니까 쇼츠로 뭐 1, 2분짜리 만들어가지고 막 돌리면은
0: 예.
1: 금방 100만, 150만 보고 200만 명 보고.
0: 어, 100만이나 봐요? 어휴, 한 판 쓰면 언제 100만 보지?
1: 아니, 그러잖아요.
2: 쇼츠.
0: 그리고 쇼츠 얘기하셨는데.
1: 예, 그것이 파급력과 영향력이 상당히 크잖아요.
0: 얘기 나오신 김에 예. 화제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저도 쇼츠를 봤는데.
1: 뭐예요?
0: 볼콕.
1: 아,
0: 볼콕 셔츠. 자, 과구신 기자 중립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1: 네.
0: 자, 볼콕 그 정청래 후보와 이지은 그 마포 그 당협위원장
4: 네. 전 대변인.
0: 전 대변인.
4: 네.
0: 이게 그게 뭐 문제인가요? 그냥 측근들끼리 그냥 서로 힘들 때 응원할 수 있는 것이고.
4: 아, 제가 말을 해야 될 거예요.
0: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면 보셨어요?
4: 저도 그 나중에 이제 도는 게 안 보려고 해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긴 하더라고요.
0: 예, 예. 네.
4: 두 사람이 어떤 친소 관계가 있고 뭐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뭐 그런 식의 제스처나 액션이 용인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 예.
4: 전당대회 국면에서 당원들이 보시기에는 각자 판단하신 게 좀 다를 것 같긴 합니다.
0: 마포갑 지역위원장
1: 너무 조심한 평은 아니에요. 정말
0: 중립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1: 사고신 기자님 답지 않은.
4: 그러니까 이게 그 그러니까 말 그대로 두 사람이 그러니까 사실 당사자가 만약에 어떤 수심을 느꼈느냐 이런 것도 좀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그 관계가 어떤 관계였느냐.
0: 예.
4: 그러니까 그거를 밖에서 바라보시는 분들이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에 또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텐데.
0: 예. 예.
4: 모르겠습니다. 제가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1: 이게요. 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게 이제. 뒤에서 쿵 볼을 누른 거잖아요. 저게 또 과거 일들이 파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지은, 정청래 이 두 분이 커피숍 가서 커피를 먹다가
0: 예.
1: 정청래 뭐 빨대를 가지고 후 보니까 이지은 그 당협위원장이 뭐야! 막 이런 것도 이제 파묘돼가지고 둘이 뭐 하는 거냐. 이런 사람들이 한 명은 당대표고 당협위원장이고 이게 창피하다. 이런 식으로 막 스토리를 만들어 가잖아요.
0: 예.
1: 이거는 보좌진들이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정말 너무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전당대회 캠페인인 것 같다. 예. 라는 말씀을 드려요.
0: 그러니까 뭐 두 분 별명 마포 남매, 그러니까 지역과 붙어 있으니까 뭐 친한 관계일 수 있죠. 노 변호사님도.
2: 일단 그 이지은 위원장의 얘기로는 정청래 후보가 좀 힘들어 보였다. 그래서
0: 예.
2: 이제 뭐 그랬다는 것 같은데 되게 좀 부적절해 보이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돼서 그거는 좀 조심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0: 예.
2: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저는 논하고 싶진 않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여태까지 논한 저는 어떻게 돼요, 지금?
2: 부적절합니다.
1: 제가 부적절하다고요? 뭐야? 할래나 지금?
0: 아니에요. 제 잘못입니다. 예. 자, 최고위원 후보들 간에도 굉장히 지금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는데 최민희 의원이 일단 선두입니다, 현재까지는.
4: 네, 일단 최고위원 경선은 최민희 후보가 누계 22.58%로 1위를 유지하고 예, 있습니다. 예. 2위는 박선호 후보가 16.41, 한민수 후보가 3위 14.46, 서미아 후보가 13.72, 김용 후보가 12.41% 순으로 여기까지가 당선권으로 불리는 5위까지 순이고요.
0: 예.
4: 다만 아직 초반 두 지역 결과일 뿐이고 한 호남과 수도권 거리당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순위 변동 가능성이 꽤 있는 상황입니다.
0: 예. 후보들과 이제 감정 싸움도 좀 격화되고 있는데 일단 서미아 후보가 최민희 후보에게 예의와 존중을 해달라 공개적으로 요구한 상황인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4: 이게 이제 토요일 날 충청 합동 연설의 예. 자리였는데요. 서미아 후보가 연설 도중에 이재명 정부와 원팀을 이루고 2028년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이뤄야 한다는데 동의하느냐 이렇게 묻자 객석에 앉아있던 최민희 후보가 아니요 이렇게 답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서 후보는 이후 SNS에 당원들의 축제를 외해 비매너와 갈라치기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느냐라면서 상대 후보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을 지켜달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최 후보도 입장을 냈는데요. 서미아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모욕하는 발언을 해서 자신도 모르게 아니요 이렇게 했던 취지로 해명을 하면서 앞으로는 후보들에게 예의와 존중을 지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0: 예, 정청래 후보가 3대 배신을 얘기했는데 3대 배신이 뭐예요?
4: 네. 김민석 후보가 배신을 했다는 게 3대 배신인 건데 첫 번째는 이 후단협 사태 많이 거론되고 있는 거죠.
0: 후보 단일화 협의회 사태.
4: 네, 그렇죠. 김민석 후보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정몽준 후보를 지원했던 사실인 거고, 그 다음에 4년 전 지방선거 패배 당시 책임을 두 번째 배신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당 총괄 선대위원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선거 패배 책임을 돌렸다라는 이야기였고요.
0: 예.
4: 마지막이 지금 신천지 정치개입 의혹을 제기한 걸 당에 대한 세 번째 배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의원에 대한 후보에 대한 윤리 감찰을 지시한 데가 바로 이 이유였습니다.
0: 예, 자 일단 최민희 후보와 서미아 후보 두 분이 굉장히 좀 뭐랄까 좀 강하게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최민희 후보가 이제 아니요라고 대답할 때 이제 뒤에서 주위 의원들이 좀 말리는 모습이 있었고 김용만 의원인가요? 이제 같은 하남 그쪽 지역인데 뭐라고 하니까 또 최민희 의원과 설전하는 모습도 영상에 많이 잡혔더군요.
2: 싸웠어요 두 분이 거기서 진짜.
0: 말싸움.
2: 네, 정말로
0: 손가락질하면서.
2: 오기에 네. 민망할 정도로 둘이서 사실 싸웠는데 김용만 의원도 이제 뭐라고 했지만 사실 최민희 의원이 막 그러면 안 되냐 이제 이러면서 뒤돌아서서까지 좀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그 앞에도 최민희 의원이 여러 번 부적절한 모습 보이는 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최민희 의원이 일단 좀 흥분해서 좀 잘못한 것 같아요.
0: 예.
2: 근데 이제 앞으로는 안 그런다고 하니까 좀 다들 자중할 것으로는 좀 보이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서미화 의원에 대한 그 장애인 비하 논란이 사실은 이 단톡방에서 나왔다는 게 사실은 더 슬퍼요. 왜냐하면 최민희 의원이 뭐 그 당시 얘기한 거는 본인은 그 실제 뭐 당 지지율이 안 떨어졌는데 떨어졌다고 하니까 자기가 아니오라고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서 그 최민희 의원을 조금 지지하는 분들이 그 논란과 관련해서 서미아 의원을 공격하면서 어떻게 저 사람이 의원이 됐느냐, 저 사람이 의원으로서 뭐 되게 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뭐 무슨 전형 때문이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되게, 그리고 뭐 눈이 보이네, 귀가 들리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면서 되게 안 좋은 말들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민주당의 의원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들이 할 수 있는 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매우 옳지 않은 발언이었고, 지금 그런 식으로 지난번에 그 국민의힘에서도 막 뭐 무슨 누구 비하 장애인 비하 논란이 막 그때 있었었잖아요.
0: 예.
2: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뭔가 좀 안 된다고 말했던 그분들이 사실은 또 똑같은 상황에서 자기네 당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열되면서 이렇게 벌어지는 모습이라고 그냥 치부할 수는 없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이 과연 그 당사자들에게도 사실은 전 도움이 안 됐을 거라고 봐서 다음에 있는 그런 연설에서는 그런 모습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예, 연설을 마치고 내려오면서도 네. 서미아 의원에게는 낙수를 청하지 않는 모습.
2: 그러니까 의원. 그것도 다 잡혔어요. 네. 다 일부러 왜냐하면 서미아 의원은 안 보이니까 예. 사실은 이제 누가 자기랑 악수한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이제 기척으로는 다 알잖아요. 왔다 갔다 하니까.
0: 네, 예.
2: 근데 딱 그 앞에서만 건너뛰고 악수를 안 하고 딱 하는 모습 되게 보기 안 좋았죠.
0: 네, 박종희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5: 힘들 때 함께하는 라디오 우리 곁에 참 좋은 친구 K라디오.
6: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7: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올여름 기력 보충은 전통 바베큐 명가 베이사이드 B1이 책임집니다. 주문 즉시 잡은 싱싱한 자연산 장어를 소금, 고추장, 데리야끼 소스로 정성껏 구워드리며 녹두삼계탕과 들깨 녹두삼계탕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트러플 소금과 생와사비로 품격을 높인 최고급 프라임 갈비, 씹는 맛이 일품인 멍석 갈비까지 넓은 단체석과 편리한 주차장, 각종 모임에도 완벽합니다. 여름 보양식과 정통 바베큐는 베이사이드 B1입니다. 718-224-4585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백천도 펀드당 2불99 참외박스당 12불99 배추 금토 1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2박스까지 박스당 14불99 파 5펀드당 1불99 냉동 대패 갈비본살 샤브샤브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7불99 돼지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양념마늘 돼지 벌집목살 스테이크 파운드당 5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네, CBS 박정희 한판성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을 했습니다. 아, 7박 11일의 일정이었는데 자, 오늘 발표된 지지율은 또 취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결과네요.
1: 네, 리얼미터 조사했습니다. 국정수행 긍정평가 45.9%로 대통령 취임 후 같은 기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0: 예.
1: 그 전주보다는 0.4%포인트 떨어지면서 3주 연속 하락이었고요. 부정평가는 1.0%포인트 오른 50.5%였습니다.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50%를 넘겼습니다.
0: 예.
1: 긍정평가를 오차범위 바뀐 4.6%포인트로 앞선 건 결과가 나온 건데요. 반면에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조금 올랐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1,002명을 대상으로 이 조사를 따로 한 건데요. 민주당은 45.1%, 국민의힘은 37.7%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그 전주보다 3.8%포인트가 올랐고 국민의힘은 2.9%포인트 떨어지면서 양당 격차는 7.4%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0: 예, 이번 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으로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2,508명을 조사한 경우 무선 ARS 방식으로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지율 하락 요인. 어떤 게 거론됐죠?
1: 보통 이렇게 보호자료 나오면 기관에서 이렇게 분석한 것 같이 나눠주는데요.
0: 예.
1: 리얼미터는 순방외교의 정상회담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증시 폭락, 특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에 대한 경제 불안, 여기에 부동산 세제 논란과
0: 예.
1: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0: 예.
1: 또 꼽히고 있는 게 이 보안수사권 폐지 입법 논란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0: 예.
1: 세대별로는 30대 지지율이 한 주 만에 7.4%포인트 떨어져서 하락폭이 가장 컸고 중도층도 3.0%포인트가 하락을 했는데요.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은 내려갔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반대로 오르면서 당청 간의 지지율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순방 일정을 굉장히 뭐랄까 바쁘게 잡죠. 비행기 안에서 잠을 자는 그런 일정. 근데 순방을 마치고 나면 항상 당내 이슈 때문에 성과가 빛을 발하지 못한다 이런 평가도 있긴 한데 장 소장이 어떻게 판단하세요?
2: 뭐 하락 요인은 뭐 우리 곽 기자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0: 예.
2: 결국에는 가장 큰 거는 진영의 분열 같아요. 지금 전당대회 때문에 뭐 친명계, 친청계, 뭐 유시민 전 작가의 참전으로 진영이 상당히 좀 감정의 선이 상극적으로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0: 예, 예.
2: 진영 내 분열과 지지층이 좀 거기서 철회를 한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대통령께서 이 전당대회가 빨리 끝나고 나서
0: 예.
2: 이게 당정청 간에 제대로 좀 호흡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산적한 현안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지지율 하락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려운 문제들이잖아요. 주식시장도 어렵고 부동산 문제도 이거 어떻게 이거 금방 해결할 수가 있어요.
0: 그렇죠.
2: 솔직히 부동산 문제 세제 개편안이 나오게 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날 텐데
0: 예.
2: 그거는 민심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인기 없는 정책이거든요.
0: 예.
2: 그런 것들을 지금 해나가셔야 할 때란 말이에요. 이제 2028년 총선 전에
0: 예.
2: 빨리빨리 이제 인기 없고 꼭 해야 되는 국가 미래를 위한 그런 개혁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전당대회 끝나서 대통령에게 좀 제대로 뒷받침을 해주는
0: 예.
2: 그런 지도 체제가 들어서야지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되고 정청래 대표가 안 되더라도 김인석 후보가 되더라도 친청계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부터 해서 친청계 3명 들어가고
0: 예.
2: 최고위원들끼리 맨날 아침에 와가지고 그냥 싸우고 이렇게 되면 국정운영 자체가 이건 힘들어지고 불가능해져요. 그럼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각종 개혁정책과 관련해서 2028년 총선을 치러야 하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다 사사건건 발목 잡을 거예요. 개혁도 안 되죠.
0: 예.
2: 그러면은 뭐 당에서 계속 발목 잡죠. 되게 힘든 나날을 자칫 잘못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보낼 가능성이 있다.
3: 그러니까 이게 야당 대표하고 여당 대표는 역할이 다르더라고요.
0: 예.
3: 몰랐는데 야당 대표는 일단 그 대통령이나 뭐 여당의 정책에 조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시원하게 느낄 정도로 뭔가 이렇게 공격적이고 또 그냥 대통령의 정책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있다고 말해주고 이런 게
2: 돼요,
3: 예, 이런 게 사실은 더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0: 예.
3: 이제 레드 팀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도. 근데 여당 대표는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정말. 싫지만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정책 같은 것들이 있을
0: 예.
3: 때 대통령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0: 예.
3: 그거는 지금 정권 초기 아니면 사실 그거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도 처음에 뭘 하겠다고 했을 때 사실은 결국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뒤에 가서 힘을 다 뺀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해서 죽도 밥도 안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당대표 선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게 바로 그런 측면이었는데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미안하지만 당무개입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나 사실 이렇게 해서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라는 어필을 계속해서 한 거였잖아요. 그랬는데 그나마도 불구하고 나는 너 편이야 너 지켜줄게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뒤에서 딴지 걸고 계속해서 막 비아냥거리고 바지끄댕이 잡는 것 같이 보이고 이거는 사실은 되게 옳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통령도 되게 그게 답답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사실 외국 나가서도 그 뭐 2경이 넘는 시가총액 2경이 넘는 그 기업들하고 뭐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하면서 뭐 칠레하고도 하고 뭐도 하고 여러 가지 예. 엄청나게 잘 했잖아요. 근데 결국 우리 아무도 잘 몰라요. 그 내용 다 묻혀버리기도 하고. 예.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내가 밤새워가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내가 정책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보는 사람들은 아 민주당 시켜놨더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죽도밥도 안 되는구나 예. 그리고 자기네끼리 싸우다가 질이 멸렬하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 거잖아요.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좀 당대표가 누가 되든지 간에 이 부분은 분명히 조금 염두에 두시고 좀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0: 예. 사실 주식시장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슈이긴 한데 조정식 국회의장의 그 연임 발언
3: 아 잘못됐죠.
0: 그거 이제 여파는 그럼 과연 더 작동하지 않을 것이냐. 과거신장 어떻게 판단하세요?
1: 그러니까 이게 그 개헌 이슈가 항상 올라올 때마다 지금 야권에서 명목적으로 반대했던 주요 이유가 바로 이거 대통령 연임하려는 개헌 아니었느냐라는 거였고 그때마다 이제 우원식 의장을 포함해가지고 투자 청와대에서도 그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선을 그어 왔었는데 사실은 일부 야권 지지층에서는 그런 우려 혹은 의혹 같은 것들을 갖고 있었죠. 근데 예. 조정식 의장의 이번 발언이 거기에 불을 확 질러버림으로써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전까지 그래도 우리 대통령이 뭐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 아니지만 일은 좀 잘하지 했던 그런 중간지대 분들이 보시기에는 네. 진짜로 민주당 이 정권이 지금 연임까지 고려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의구심들을 사는 정도의 트리거는 분명히 됐을 것이다. 네. 저는 그런 것도 충분히 지금 국정 상황에서는 긍정 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0: 그래요. 자, 아무튼 순방 이후에 또 전당대회 이후에 국정은 여러 난제가 있는 것을 분명히 보이고 세제 개편안 또 어떻게 작동될지 아직 내용은 공개가 안 됐습니다만 관련한 이야기도 나오는 대로 준비합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얘기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개는 국민 얘기 많이 하고 민주당 얘기 조금 했는데 요즘 민주당 얘기를 한 3분의 2 이상 하고 이제 국민의힘 한 3분의 1 하는 이런 상황인데 오늘 청와대 앞에서 이제 국민의힘 최고위 회의를 갖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영상을 일단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4: 78년간 유지해온 사법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습니다. 무너진 시스템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니 이것을 제대로 다시 세우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국민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지지율 하락이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은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약법에 대해서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0: 예,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의 발언이었는데 내용상으로 또 굉장히 강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예, 엄청 센 말인데 마지막 기회다. 오늘 굉장히 더웠습니다. 삼복더위에 이분들 양복을 입고 이제 말씀을 열심히 하셨는데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봉하마을을 갔더군요.
1: 네. 이 법사위 여당 간사로 이번 보안수사권 폐지법을 주도했던 김용민 의원이 법안 통과 다음 날인 지난 1일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형소법 개정안이 담긴 봉투와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 대통령님이라고 적힌 조화를 올렸는데요.
0: 네.
1: SNS에는 노무현 대통령님 야 기분 좋다라고 하고 계시지요? 라는 글도 올렸습니다.
0: 사진에 지금 유튜버는 사진을 또 김용민 의원의 SNS 올린 사진을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1: 네, 법안 통과 직후에도 사실은 당대표 출마를 포기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라면서 이 보안수사권 폐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검찰개혁 과제의 완수라는 식으로 규정을 했는데요.
0: 예.
1: 반면에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의원은 정반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어제 SNS에 노무현을 위한 복수가 노무현의 정치일 수 없다라면서 노 대통령은 재임 시절 이른바 검수완박을 추진한 적이 없다라고 꼬집었습니다.
0: 예.
1: 오히려 일부 민생범죄에 검찰의 보안수사를 포함한 합법적 통제를 전제로 경찰서의 독자성을 인정하려고 했다. 이제 이런 취지의 주장이었는데요.
0: 예.
1: 그러면서 정청래, 문재인, 김영민 등의 이름으로 직접 거론을 하면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 노 대통령의 뜻과 정치를 왜곡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0: 예, 자 일단 형사소송법 개정안, 보안사업 완전 폐지 문제. 자 이제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제 환영의 메시지를 SNS에 내기도 했습니다만 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노 변호사님?
3: 우선 검찰 개혁을 해냈다는 것 자체는 되게 인정할 만한 성과이고 그동안 예. 많이 고생을 했는데 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러나 저 뭐 변호사로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에 그렇게 정말로 티끌도 하나도 없이 보안사건을 완전히 안 주는 것만이 그 하나의 방법이었나?
0: 최선이었나?
3: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워낙 검찰이 그동안에 자업자득인 면이 있으니까
0: 예.
3: 그거에 대해서 막 강하게 비판하고 싶지는 않지만
0: 예.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여당에서 이걸 또 전당대회 이슈 내지는 득표를 위한 어떤 하나의 행동으로 이거를 지금 빨리 좀 하려고 한 건 아니었나 생각도 조금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최대한 이제 보완을 잘 해가지고 아마 추후 입법도 또 이제 계속해서 있을 예정이라서 하겠다고 하니까 좀 지켜볼 생각이긴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지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대통령은 거부권을 쓸 것 같으면 처음부터 당이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여러 번 말했지만 안 들리니까 그냥 당이 하시고 책임지십시오라 그런 말 안 했겠죠. 그런 말까지 해놓고는 이제 와서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 저는 그거는 오히려 정말 혼란을 야기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보고
0: 예.
3: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거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들리게끔 여당 내에서도 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지금 그 SNS에 그런 얘기도 사실 하나도 안 됐잖아요. 네, 그런 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0: 예.
2: 뭘 지켜보고 생각해봐요. 이거 이 법안 얼마 못 가요. 곧 개정되고.
0: 아 그래요?
2: 뭐 자기들이 알아서 고칠 것 같아요. 2018년 총선에서 불리한 이슈일 수밖에 없거든요.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를 받는 국민들의 여러 가지 억울한 사정들이 계속 보도되면
0: 예.
2: 이 법안 이렇게 고집 못합니다. 이거는 김용민 의원이 아마 역적으로 몰릴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0: 예.
2: 저는 민주당이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민주당에 계신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검찰개혁이 목적이어서는 안 돼요. 검찰개혁을 왜 하냐고요.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의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서 저렇게 형사소송법을 난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는 권력자들, 자신들, 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자신들의 진영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원한과 보복의 감정을 갖고
0: 예.
2: 이렇게 검찰을 망가뜨려 놓은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못 갈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자 일단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정청래 전 대표도 SNS에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합니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고 김용민 의원 아까 저희가 SNS 사진도 유튜브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이제 봉하마을을 찾아서 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동상 옆에서 사진도 찍은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 자 이런 모습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과거신 기자부터 말씀 주시죠.
1: 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그 여러 일련의 사건들이 사실은 민주당 여러 정치인들에게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0: 예.
1: 그런데 다만 이 어떤 검찰개혁의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우려들이 분명히 있었고 지금 보안사건 폐지도 깔끔하게 됐다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그 처리되는 과정들에 있어서
0: 예, 예.
1: 이 상황에서 곧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다분히 좀 그 노 전 대통령이라는 거인이 갖고 있던 자산을 본인들에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 게 아닌가. 그래서는 그냥 이 이슈 자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언급되는 것 자체가 과연 바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0: 예.
1: 정청래 대표나 뭐 김용민 의원도 마찬가지고 박성원 의원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그 반대투표 표결을 한 거라든가 이런 예. 거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정책 행위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연결하면서 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0: 예.
1: 노무현의 유산 위에서 싸울 문제인가 검찰개혁에서 보안수사권 문제가 저는 애초부터 잘 맞지 않는 의제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한 건 따로 하시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것과 추모를 하거나 뭐 유산 이어받은 것도 따로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게 과도하게 연결되는 게 결국에는 자꾸 이전에 더 이상 그분이 직접 말을 할 수 없는 뭐 메시지 낼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진짜 그분의 대리인이야 이런 식으로 자주 소환되는 분이 노무현 노회찬 두 분인데
0: 예.
1: 이 관에서 자꾸 소환되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래서 저는 그런 소환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 저는 진짜 노무현 미안한 말이지만 노무현 파리라고 불리는 행위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0: 네.
3: 실제 김용민 의원이 이 법안을 강하게 밀어붙인 이유는 이제 유효성 간첩 뭐 그런 사건도 좀 있었었고 여러 가지가 예. 있었겠죠. 그리고 정말로 대통령이 검찰의 무도한 여러 가지 때문에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본인도 생각하는 게 있었으니까 그러겠지만 그리고 이제 사실은 검찰이 정말 나쁘게 잘 못 해온 게 있었으니까 그러긴 하지만 그러면서 숙제를 다 끝냈다고 말하는 건 정말 대통령이 내준 숙제가 그거였는지부터 사실은 좀 잘 모르겠어서 그 선의나 본의와는 좀 다르게 그 부분에 좀 조심스러워 보이고요.
0: 예.
3: 그러니까 곽성원 의원 저는 곽성원 의원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0: 예.
3: 곽성원 의원이 대통령은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검수 완박이니 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이런 것들을 원한 게 아니었다든지 이런 얘기를 그냥 노골적으로 하잖아요.
0: 예.
3: 저는 뭐 곽성원 의원도 솔직히 의원으로서 자기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노무현 정신이라고 하는 거를 자꾸 방패막이 삼아서 뭐든지 다 하려고 하는 그거는 좀 지양하라 이런 취지를 저는 들렸거든요.
0: 예. 예. 방비 비용 관련한 설화도 있던데 2억 썼다면서요.
1: 네, 조선일보가 중앙선관위 제출된 국민의힘 정당회계 보고서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예. 지난 4월 대표단 미국 방문 소요 비용으로 모두 2억 380만 원을 집행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0: 예.
1: 장도연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 또 조정훈, 김대식, 김장겸 의원 등이 함께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현장 최고위 마치고 기자들에게 장 대표의 방미 출장 예산은 이란 전쟁으로 고유가인 상황과 물가 인상을 고려해도 이전 당대표들에 대비해 최소한으로 집행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0: 예.
1: 김기현 전 대표 방미 2023년 5박 7일 일정도 2억 1,800만 원. 김무성 선 대표가 2015년 8박 10일 방문했을 때도 2억 3,900만 원 예산을 가까이 사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0: 네, 장 소장님. 김무성 전 대표 때도 2억 3,900만 원. 2015년 얘긴 한데.
2: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네. 뭐 미국 가는데 돈 많이 들죠.
0: 네.
2: 근데 이 돈을 들여서 갔을 때 어느 정도 그쪽에 있는 정관계 인사들과 만나서
0: 예.
2: 교분을 나누고 여러 가지 정보도 습득을 하고 우리 측의 이익을 제대로 전달하느냐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거였잖아요.
0: 그렇죠.
2: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의 이 방미는 돈은 돈대로 썼지만 겨우 뭐 차관보급인가요? 부차관보급인가?
0: 예.
2: 그런 사람만 만나고 온 거 아니겠어요? 본인들 의사당에서 김민수 최고랑 그냥 여행 사진 같은 거나 찍고 오고
0: 샤.
2: 성과가 없었다라는 거를 비판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돈 문제로 뭐 전임 당대표들까지 문제 삼는 것은 문제가 있고 김기현 대표 때는요 그 부장관을 만나고 왔고 김무성 대표 시절에는요 민주당 공화당 그 당대표격인 그 원내대표들 다 만나고 왔어요. 그만큼 외교적인 성과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0: 예, 밀리면 잘 될 거 같으세요?
2: 뭐 개판인데 뭐 되겠습니까? 뭐 지금 두 명 더 임명해서 일곱 명이 됐는데 두 명이 저렇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0: 예.
2: 근데 뭐 권영진 의원을 어떻게 뭐 징계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데 설령 뭐 저런 윤리위에서 징계하더라도 저 뭐 정당성이나 뭐 여러 가지 공정하겠냐 그런 비판 받을 수 있죠.
0: 예. 자, 8월의 첫날, 첫 월요일에 보내드린 청년 영예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세 분 감사드리고요. 저희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8월의 첫 월요일에 보내드렸습니다. 아, 더운 날씨 속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요. 저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또 생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쥐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목소리, 감성 발라드의 주인공 이현우가 올여름 뉴욕을 다시 찾아옵니다. 꿈, 헤어진 다음 날 등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명곡들을 이현우 밴드의 풀 라이브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여기에 데디쿨 밴드의 오프닝 공연까지 함께합니다. 8월 14일 금요일 오후 8시 뉴욕 플러싱 타운홀. 티켓 문의는 K스토리 201-401-7006, 201-401-700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단 한 번뿐인 감동의 무대 2026 드림 어게인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 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웰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2026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가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주최로 열립니다. 올해 대회는 내 장막터를 넓히라 2라는 주제로 오는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사흘간 플러싱 31 스트리트 에비뉴에 위치한 프라미스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 집회 시간은 8월 7일 금요일과 8일 토요일은 저녁 7시 30분, 그리고 9일 주일엔 오후 5시에 시작되며 강민수 목사, 마크 최 목사, 노희성 목사가 차례로 강사로 나섭니다. 같은 시간에 이 은혜 전도사가 인도하는 어린이 대회도 함께 열립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 기간 동안 무료 셔틀버스가 플러싱 노던 한양마트 앞에서 프라미스 교회까지,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6시 20분과 40분, 주일은 오후 4시 20분과 40분 각각 두 차례씩 출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준비위원장 김명옥 목사 전화 718-679-7721, 718-679-772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미 동부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바쁜 월요일 점심 또 따뜻하고 시원하게 어깨를 토닥여드리는 어깨도 이렇게 싹 감싸드리는 여러분의 점심 충전소 1시의 음악다방입니다. 주말 잘 쉬셨나요?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나 휴가 다녀왔잖아 막 이러면서 혹은 저 다음 주에 떠나요 뭐 비행기표가 너무 올랐어 하면서 휴가 준비들 하시는 분들 들뜬 목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런 소리 듣다 보면 좀 부럽기도 하고 나도 어디론가 좀 떠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에 괜히 싱숭생숭해집니다. 하지만 남들이 여행을 떠날 때 묵묵히 일터를 지키고 또 핸들을 잡고 가족들 밥상을 차려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단단하게 돌아가는 거죠. 멀리 떠나지 못하셔도 전혀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매일 오후 1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위한 가장 시원한 음악 휴양지가 매일 차려지니까요. 자,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 라이브로 K라디오 라이브로 검색하셔서 저희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요. 영화 씨가 돌아오긴 했는데 옆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휴가를 떠났다 가끔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비행기표가 캔슬이 갑자기 된 거예요. 공항에서 무려 8시간 넘게 줄을 서서 지금 기다려서 겨우 대체편을 구했는데 이게 내일 화요일 날 뉴욕으로 이제 돌아오는 일정이 되어서 수요일, 원래 오늘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만 수요일에 다시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 곁에 방송으로 다시 복귀할 그런 예정이니까요.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응원해 주십시오. 네, 모든 것들이 돌아와야 되는 일정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 마음이 제일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비가 오니까 시원한 음료도 좋지만 우리 청취자님들 중에는 얼주가들이 많이 계시기도 해요. 하지만 오늘은 좀 비도 내리고 하니까 따뜻한 커피나 차 한 잔 곁에 두시고 월요일의 음악다방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음악도 비 오는 날에 맞춰서 한번 분위기를 조금 잡아봤어요. 원래 첫 곡 항상 깨방정을 떠는 노래를 많이 들려드리는데요. 오늘은 좀 분위기 있게 호세 프레치아노 레인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대왕 호세 펠리치아노의 레인으로 시작해봤습니다. 뉴욕은 지금 비가 조금 잦아들었는데요. 뉴저지나 이런 쪽은 어떠신가요? 한시의 음악다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요일 순서 네, 저희 단골손님들 잠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치마트.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격적인 여름이죠.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시작했습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 50% 할인, 반값에 사실 수 있고요. 여름 캐주얼은 75%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 물건 사실 수 있습니다. 프러싱 유니온 여성복도 최대 75%까지 할인해드리고요.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 최대 60%까지 할인해드립니다. 이만하면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이 아닌가 싶은데요.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번입니다. 우리 반려동물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알려줄 쿨링 매트, 여름 의류,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이에요. 제니의 뭉치는 오직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식품이 아닌 건강을 드리는 유기농원, 900여 가지 대한민국산 유기농 농수특산물과 엄선된 건강식품, 유기농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생후 6개월 아기부터 온 가족까지 즐길 수 있는 건강 먹거리, 품격 있는 건강한 식탁, 유기농원과 함께하세요. 플러싱 노던블루바드 154-08, 154가 노던블루바드 선상에 있습니다. 네, 전화번호 929-845-0958. 올게닉 원 이상 공동 제공으로 한시의 음악다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지난주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뽑아주신 주간베스트 결과를 발표해드리고 이번주 새로운 주제도 또 알려드리죠. 야, 지난주 주간베스트 주제 기억나시나요? 무인도에 가져갈 세 가지였죠. 무인도에 가져갈 세 가지. 정말 기발하고 또 재밌는 사연들이 폭주했는데 그중에서 대망의 장원이 이번 주 정말 또 치열했습니다. 특히 또 방송 마치고 보내주신 응원 메시지들 여러분들이 또 투표해주신 그 투표로 결과가 뒤집혔어요. 그 원래 4번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진아님 사연 아마 그 워킹맘 사연 기억나시죠? 예, 그 워킹맘 사연이 많은 우리 워킹맘 청취자님들의 공감과 응원을 받아서 1등을 하나 싶었는데 야, 이 방송 끝나고 남겨주신 이 카톡들이 몰아치면서 2번 사연 야, 광덕님이 3주 1위를 하시네요. 야.

왜 그 성금 책 가져가시겠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네. Congratulations and jubilation. 아, 목사님이신 줄 알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신지 아니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관동님 3주를 내리 주간베스트 장원을 차지하시네요. 와, 이 정도면 그랜드슬램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아, 지난주에 보내주신 그 주소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위로 스크롤해서 그 주소로 H마트 상품권 축하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동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이번 주 주간베스트 주제를 발표해드릴게요. 자, 오늘 8월의 첫 번째 월요일이죠. 2026년도도 이제 어느덧 8월이고 네 달 남았습니다. 이제 2026년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아 다섯 달 남았네요. 8월부터니까 8, 9, 10, 11, 12, 다섯 달이 남았네요. 자,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꼭 이루고 싶은 한 가지. 네,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꼭 이루고 싶은 한 가지. 그리고 그 이유, 왜 그거를 올해 꼭 하고 싶으신지 그 이유를 보내주세요. 남은 다섯 달 동안 올해 계획 세웠지만 못했던 건강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매일 30분씩 걷고 싶다라든지, 우리 또 추석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한국 여행을 한번 가고 싶다, BTS의 고향이 한국을 한번 가고 싶다라든지, 그렇게 담배 끊으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 이제 8월에 한번 마음을 먹고 한번 정말 이번에 한번 정말 진짜 뭐 이런 거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은 올해가 가기 전에 운전면허를 한번 따고 싶어요 라든지 뭐든 좋습니다. 소소해도 좋고 거창해도 좋고요.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께서 꼭 하고 싶은 한 가지 그리고 그 이유를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자, 이번 주 사연 뭐 또 참여해 주시면 좋은 게, 왜 금연도 주변에 금연하겠다고 이렇게 알리면은 성공률이 더 좋잖아요. 왜냐면 이제 자꾸 담배 꺼내다가도 주변에 눈치도 보게 되고 또 주위에서 그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에이 미스터리 그건 담배 끊는다고 지난번에 그러고 아이 좀 견뎌봐 라든지 이런 것들의 격려를 통해서 그 소원했던 금연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이번 사연 올해 안에 꼭 하고 싶은 일을 적어서 보내주시고 또 요게 방송도 타게 되면 올해 안에 반드시 이루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 성취를 위해서도 이번 주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어떻게 참여하는 거예요? 매주 듣기는 듣는데 그거 아유, 참 마음이 딱 먹어지진 않는데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쉽습니다. 저희 카카오톡 그 플러스 친구에 그 친구 추가에 K-Radio US K-Radio US로 친구 추가를 하셔서 메시지를 거기다 보내주시면 돼요. 오늘도 뭐 편안하게 보내셔서 여러분들 친구 추가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그 방송 진행하는 진행자와 소통도 하실 수 있고 신청곡도 남기실 수 있고 또 저희 매주 진행하고 있는 이 주간베스트에 편안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감은 매주 목요일 2시 저희 방송 끝날 때까지고요. 네, 주간베스트에 선정되신 분께는 우리 동포들의 영원한 방앗간 우리 한아름 상품권을 대구로 선물로 우송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섯 달 남은 올해 안에 여러분 이루고 싶으신 소원도 성취하시고 선물도 받으시는 이번 주간 주간베스트 주제는 올해가 끝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한 가지와 그 이유입니다. 오늘 대체로는 깨방정을 떠는 노래들을 많이 보내드리는데 오늘 이 노래가 날씨에 잘 맞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노래 들으시면 금방 아시는 노래예요.

0: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케어기도 딱이다.
1: 모기지는?
0: 홈모기지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1: 모기지는?
0: 홈모기지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2: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1: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0: 재융자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3: 뱅크오프 홈모기지.
4: 뱅크오프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드.
5: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 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 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방이 출시

0: 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1: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2: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3: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4: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3: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4: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네, 칭추가 말씀드렸더니 우리 또 엠마님이 저희 K라디오 애청자 시겠습니다만 오늘 카톡에 처음으로 한번 연결을 해주셨네요. 어서 오세요. 아, 우리 뉴호랭님도 주말 잘 보내셨냐고 제가 메시지 남겼는데 히읗 히읗 히읗 이렇게만 보내주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잘 보내신 거 맞죠? 자, 오늘 2부 월요일 코너 같은 노래 다른 느낌 순서입니다. 명곡의 재발견 혹은 같은 노래인데 또 이런 버전도 있어요 하는 참신한 버전, 새로운 버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지난주에는 이승철 씨의 아마추어, 네, 아마추어를 미도와 파라솔의 어쿠스틱 버전, 그리고 손승현 씨, 서문탁 씨, 정말 화끈한 하드락 버전으로 비교해서 들어봤었습니다. 같은 노래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하는 노래들이 꽤 있는데요. 오늘은 정말 시대를 초월해서 전 세계인의 가슴을 울린 팝의 명곡 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날씨에도 아주 잘 맞는 그런 노래. 바로 사이먼 가펑클의 대표곡이죠. Bridge over Troubled Water,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가 1970년도에 발표가 됐으니까 벌써 50년이 넘었네요. 56년이 됐네요. 들어도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노래. 특히 이제 폴 사이먼과 아트 가펑클 두 남성 듀엣이잖아요. 폴 사이먼이 곡을 쓸 때 영감을 받은 게 교회 가스펠이었다고 하죠. 가사를 들어봐도 그런 어떤 종교적인 또 기독교적인 그런 위로가 이 안에 담겨 있죠. 첫 가사가 When you're weary, feeling small,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 will lay me down. 뭐 이렇게 우리가 지치고 참 작게 느껴지는 저런 느껴질 때 내가 당신의 그 물을 건널 수 있는 세상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되어드릴게요. 이런 멋진 가사인데요. 우리 미국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거친 풍랑을 만난 다리처럼 참 외롭고 건너지 못할 것 같고 또 힘들고 그럴 때가 또 있잖아요. 여전히 모국어가 아닌 이 영어의 문제들, 늘 언어는 서툴고 문화가 다르고 내 편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곁에서 잔잔하게 이 험한 세상을 건너게 해주는 이 다리 같은 존재가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그게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고 또 고단한 퇴근길에 만나는 친구일 수도 있고 혹은 지금 여러분 귓가에 흐르고 있는 저희 K라디오 방송일 수도 있겠죠. 자, 아트 가펑클의 맑고 거룩하기까지 한 이 보컬과 절정으로 치닫는 오케스트라의 웅장함, 원곡이 주는 오리지널리티의 감동, 사이먼 가펑클의 Bridge over Troubled Water 오리지널을 먼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같은 노래 다른 느낌, 올해 한시의 음악다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같은 노래 다른 느낌. 오늘 오리지널 험한 세상에 다르게 되어 사이먼 가펑클의 노래 먼저 듣고 집어 맞추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시 음악다방입니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들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네, 1시 음악다방 저희 단골 손님들이십니다. 아미, BTS 아미 티셔츠를, 나만의 티셔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늘 있습니다. 오늘 하루이자 마지막 기회인데요. 뉴욕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안에 아미 마당에서 나만의 BTS 티셔츠를 직접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위버스라고 이 하이버에서 운영하는 커뮤니티가 있죠. 이 위버스에서 사전 예약은 물론이고 현장 입장도 가능합니다. 오늘 밤 11시까지고요. 가족, 친구들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드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대신 한정수량이기 때문에 곧 품절될 수 있으니 서둘러서 가셔야 돼요. 다시 한번 장소는 뉴욕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안에 있는 아미 마당입니다. 오늘 한정입니다. 오늘 밤 11시까지입니다. 이치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가 무더위를 알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품목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75%까지 할인하고요.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 최대 60%까지 할인해 드립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번입니다. 에스더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 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상담 전화고요. 24시간 365일 네,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스더재단 헬프라인 전화번호는 800-713-9336번입니다.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자연을 연구하고 가치를 증명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야엘. 이스라엘 장미줄기세포의 생명력, 야엘 발효 화장품, 240시간 저온 발효, 동충하초와 산삼까지 더해서 더 깊은 효능을 뿌리는 야엘 동충하초 사양 공진단. 최상위 1%의 이스라엘 사막 청정 에너지, 야엘 네게보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젊음과 건강은 야엘을 통해 다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야엘 문의 전화는 뉴욕은 718-500-3350, 뉴저지는 201-500-3350번입니다. 드디어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의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가 오픈했습니다. 뉴욕 최초의 골프존 2 비전 NX 그리고 GDR Max Pro 연습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실 수 있고요.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을 하니까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네요. 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프로모션도 제공됩니다. 전화번호는 929-766-0088번입니다.

다른 느낌. 오늘 비 오는 날을 맞아 멋진 팝의 명곡 Bridge of Troubled Water를 함께 같은 노래 다른 느낌으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리지널을 들어봤고요. 자, 이제 멋진 커버 버전 중에 이제 제가 한 곡을 골라왔습니다. 자, 오늘 비교해볼 이 아티스트는 이름만 들어도 입이 떡 벌어지는, 네, 바로 파페라의 황태자 조쉬 그루반, 그리고 R&B 소울의 거장 브라이언 맥나잇입니다. 자, 조쉬 그루반, 아마도 저희 K라디오 청취자들께는 You Raise Me Up이라는 노래로 굉장히 많이 알려진, 네, 그런 클래식컬 팝의 어떤 대명사 같은 그런 가수죠. 자, 이 노래는 풍성한 오케스트라 선율 위에 그의 깊고 단단한 중저음 보컬이, 이 비브라토라고 하는 이 떨림이 굉장히 멋지게 있는 그런 가수죠. 마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거대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단단한 콘크리트 대교가 하나 딱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아마 받으실 거예요. 함께 또 듀엣으로 노래를 불러주는 R&B의 거장 브라이언 맥나잇은 One Last Cry, Back at One으로 우리 한인분들에게도 정말 익숙한 R&B 감성 보컬리스트입니다. 그 특유의 영혼을 울리는 섬세한 R&B 감성과 그 노래 해석력으로 둘이 함께 불러주는 Bridge Over Troubled Water. 같은 노래, 다른 느낌. 어떻게 다른 느낌으로 또 잘 소화해서 불러주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는 조슈 그루반이 직접 연주해 줍니다.

0: 다른 느낌. 오늘 조슈아 그룹안과 맥나이시 함께 불러준, 네. 브라이언 맥나이시 함께 불러준 허먼스장의 다리가 되어졌습니다. 두 다리가 와이스턴 브릿지, 드롱넷 브릿지처럼 두 다리. 여러분은 어떤 다리가 더 괜찮으셨나요?
1: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유저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4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수치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후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후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

원래 같은 노래 다른 느낌은 험한 세상의 다리가 돼요. 폴사이먼과 아트카 펑클 오리지널 버전 그리고 브라이언 맥나이트과 조시 그루발이 함께 또 목소리를 맞춘 네, 그런 두 버전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 주 하시음악다방 주간 베스트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다섯 달 남은 2026년이 끝나기 전에 내가 꼭 하고 싶은 한 가지 네, 그리고 그 이유라고 말씀드렸죠. 보통 이제 이런 거를 버킷리스트라고 많이들 하는데 이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어디서 유래되는지 혹시 그것도 들어보셨나요? 그 영어에 익숙하신 분들은 많이 아시는 kick the bucket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양동이를 걷어차다. 예전에 형틀에 목을 맬 때 양동이 위에 올라서고 그 양동이를 발로 탁 걷어차면 이 탁 줄이 당겨지면서 이제 사람이 죽게 되는데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kick the bucket이라는 말이 죽다라는 그런 슬랭이라고 하죠. 그러다가 2007년이었죠.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먼이 주연한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면서 전 세계적인 유행어가 됐습니다. 이 버킷리스트라는 것이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의 목록을 작성하는 건데요. 뭐 거창하게 죽기 전에 해볼 일이라고 하면 너무 좀 이렇게 멀게 느껴지죠. 하지만 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장점들이 많아요. 첫째, 굉장히 막연하던 내 삶의 어떤 목표나 방향이 어느 정도 이렇게 윤곽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적게 되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가장 먼저 이루고 싶은 소원부터 번호대로 정렬을 하다 보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지게 되죠. 또 이걸 하나하나 이뤄나가면서 이 버킷리스트를 지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이 지식 하나씩 체크해 나가면서 지워나갈 때 이 성취감과 또 삶의 활력도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1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주간 베스트 주제인 나만의 2026년 미니 버킷리스트가 되겠는데요. 평생의 목표까지 갈 것 없이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한 가지. 운동이든 가족 간의 어떤 여행이든 작은 자격증 하나든지 뭐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K라디오 카톡으로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곡 더 듣고 들어올까요? 닐 영이 불러주는 Heart of Gold.

그렇죠. 오르막들 또 이야기 또 주간베스트 지난주 장원을 하신 분을 축하하고 또 새로운 주제를 또 나누다 보니 한 시간이 벌써 훌쩍 지나갔네요. 자, 뜻밖의 일들 우리 영화씨도 오늘 밖에 복귀 예정이었지만 방송에 복귀할 예정이었지만 뜻밖의 또 비행기가 캔슬되는 바람에 8시간 동안 이상 또 줄을 서가지고 비행기표를 또 예매해야 되고 바라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 흔히들 주변에서 많이 하시는 대로 참 생각한 대로 삶과 인생은 또 풀리지 않는 게 또 인생이기도 하고요. 자, 이번 한 주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게 어떤 게 있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저희 캐나다와 함께 행복하게 보내시는 한 주 됐으면 좋겠네요. 남은 오늘 하루도 어깨 쫙 펴고 이번 주 막혔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하시고 기분 좋은 일들로 가득한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시의 막대방 이성훈이었습니다. 내일 옛날 이야기, 추억의 이야기들 또 박물관 가지고 내일 함께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캐나다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믿음 안에서 만날 기회가 없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LES 프로젝트와 함께하는 CK 크리스천 결혼지원센터가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만남의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제3회 크리스천 싱글 만남의 날이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뉴욕 프라미스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결혼을 희망하는 초혼 크리스천 싱글이라면 지금 바로 ckshingles.org에서 신청하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 믿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제3회 크리스천 싱글 만남의 날을 통해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세요. 자세한 문의는 646-515-5074 646-369-7124번으로 해주십시오. 무더운 여름을 날릴 하이트론스의 핫썸머 세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내부가 보이는 LG 노크온 냉장고와 월풀 4도어 냉장고가 무려 50% 반값 세일. 8월 15일까지 선착순 30분께 드리며 모든 가전제품 프라이스를 매칭해 최저가로 드립니다. 파나소닉, 헤라젬 등 프리미엄 명품 안마의자는 최대 40% 할인해드리며 한국인의 필수품 LG 풀무원, 김치 마마 등 인기 김치 냉장고를 최저가 판매합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며 허리와 어깨 통증에 효과가 있는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는 30% 할인하고 코골이, 소화불량 환자의 효과 있고 안마 기능까지 있는 모션 베이스를 매트리스와 동시 구입하면 50% 할인합니다. 한 가지 더, 독일 명품 알텐바흐 저압 냄비가 드디어 판매를 개시했습니다. 영양은 그대로, 조리 시간은 짧게, 집에서도 깊고 진한 국물의 삼계탕 보양식을 뚝딱 완성해보세요. 뉴저지 201-941-0024 뉴욕 플러싱 718-445-2005 하이트론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나이아 펠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에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IW그룹, 뉴택시,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 뷰리 아울렛, 마이클로펫, 인첸트 미네랄숲, 하이스트 부동산, SH 현상희 회계사, 로열 댄스 스튜디오, K타이거 태권도, 제외 동포청과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후원하며 월드와이드 출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0: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도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주말 주셔지는 정말 뜨거웠죠. 세계 곳곳에서 모여도 수많은 아미들의 함성과 열정으로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은 물론 뉴저지 전체가 들썩였던 주말이었는데요. 저도 그 현장에 이틀간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귓가에 그 함성 떼창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은데요. 공연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애국이 꼭 거창한 것만은 아니구나. 한국어 노래를 따라 부르기 위해 가사를 외우고 한글을 배우고 또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찾아온 글로벌 팬들. 바로 옆 아메리칸 드림홀 한인 마트며 한국 음식들 그리고 굿즈 행사장은 외국인 팬들로 넘쳐났습니다. 어쩌면 그것도 대한민국을 가장 아름답게 알리는 또 하나의 힘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뜨거웠던 여름밤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의 하늘도 그 열기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마지막 날 공연이 시작되고 달아오른 영위기를 식혀주기라도 하듯 딱 알맞은 빗방울이 내려주기까지 했습니다. 그 뜨거웠던 여운을 안고 시작한

일요일 마음의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여기는 뉴욕과 뉴저지 오후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유쾌한 이야기로 꽉 채워드리는 인간비타민 김선의 2시의 비타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새롭게 입장해 주실 분을 기대하며 키웨이드 비타민 친구 맺어보실게요. 휴대폰을 꺼내시고요.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를 여세요. 자, 메인 화면 맨 위에 사람 모양 플러스 버튼을 클릭. 자, 아이디로 추가가 보이시죠? 클릭하시고요. 하고 있는 커서 옆에 저희 K-Radio US 생방송 카카오톡 아이디죠. K-R-A-D-I-O-U-S 치시고 검색. 저 K-Radio 카톡 창이 뜨면은 친구 추가 꼭 눌러주시고 신청곡과 사연도 보내주시고 인사 남겨주세요.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죠. 유튜브 북북의 검색창에 K-Radio Live K-Radio Live라고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함께 달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8월의 첫 월요일이에요. 2시 비타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사실 BTS는 이제 K-POP 가수라는 표현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한 팀이죠. 네, 빌보드 정상에 오르고 또 세계 스타디움 투어를 매진시키고 또 UN 연설부터 백악관 방문까지 이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팀을 넘어 세계 대중문화의 한 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래미 시상식 보이콧의 결정도 아시아 가수라서 따로 경쟁하겠다가 아니라 우리는 세계 모든 아티스트와 같은 무대에서 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받고 싶다. 이러한 메시지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죠. 그리고 주말 매트라이프 공연장을 직접 다녀와 보니 더 실감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든 팬들, 국적도 나이도 정말 한 팬덤을 보면서 다양한 이런 팬덤을 보면서 이제 BTS는 아시아 스타를 넘어서 세계가 함께 즐기는 하나의 문화가 됐다는 걸 공연장 전체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한 가지 알려드릴 사항이 있어요. 오늘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뉴욕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안 아미 마당에서요 나만의 BTS 티셔츠를 직접 만들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위버스 사전 예약은 물론 현장 입장도 가능하고요. 오늘 밤 11시까지예요. 가족, 친구와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정 수량으로 곧 품절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서둘러 주세요.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백천도 펀드당 2불99, 참외 박스당 12불99, 배추 금토 1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 카드 공개 한정 두 박스까지 박스당 14불99, 파 5펀드당 1불99, 냉동 대패 갈비 본살 샤브샤브 스마트 카드 공개 한정 파운드당 17불99, 돼지 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양념 마늘 돼지 벌집 목살 스테이크 파운드당 5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3: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2: 북유럽?
3: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리아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2: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4: 7월 15일, 8월 19일 유럽 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7월 지나 8월 첫째 주 월요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2시의 비타민 변함없이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스더하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상담 전화번호입니다. 에스더하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718-799-0133.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자원 품목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 국보입을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친구류를 최대 60%까지 할인하고요.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은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드디어 오픈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투 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 오픈.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다양한 당구를 한 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929-766-0088 929-766-0088.

그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울퉁불퉁 멋진 몸매에 빨간 옷을 입고 새콤달콤 향내 풍기는 멋쟁이 토마토. 근데 그 토마토가 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나는야 케첩 될 거야 쭉. 그다음에 나는야 주스 될 거야. 나는야 노래할 거야. 멋쟁이 토마토 토마토 이런 노래. 아실 텐데요. 멋쟁이 토마토라는 동요잖아요. 저도 그냥 신나게 따라 부르기만 했었던 노래인데 알고 보니까 이 노래에 정말 따뜻한 사연이 숨어 있더라고요. 무려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노래를 만든 고 김영광 선생님의 아들이 공부보다 춤추는 걸 훨씬 좋아했었다고 해요. 보통 부모님들 공부 좀 해라. 윤신혜 씨의 공부합시다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공부 좀 해라.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니? 넌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부모님도 그러시잖아요. 왜 그렇게 춤만 추냐라고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버님은 달랐습니다. 다른 토마토는 케첩이 되고 주스가 되지만 너는 춤을 춰도 충분히 멋진 토마토야. 이런 마음을 담아서 만든 노래가 바로 멋쟁이 토마토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공부를 잘해야 멋쟁이도 아니고 무언가를 꼭 잘해야 사랑받는다는 이야기도 아니었던 거죠. 너는 지금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멋진 아이야. 뭘 하든 응원할게. 그게 이 노래가 전하고 싶었던 진짜 메시지였다고 합니다. 아들은요, 훗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그 마음을 비로소 깨달았다고 해요. 그리고 밴드 활동을 하면서 한국대중음악상 신인상을 받았을 때 이런 수상 소감도 남깁니다. 아직도 토마토가 열심히 춤추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쩌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말일 수도 있고 또 어른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말이 바로 이런 한마디가 아닐까 싶네요.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월요일에 2시에 미스테리. 자, 여러분 벌써 8월이네요. 눈 깜짝할 사이에 연말이 오겠어요. 30년 전 일이 아직도 어제 같은데 요즘 이런 말 한 번쯤 해보셨죠? 자, 어릴 때는 여름방학 한 달도 그렇게 길게 느껴졌건만 이상하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점점 더 빨리 가는 것만 같습니다. 정말 시간이 빨라진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뇌가 시간을 다르게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2시의 미스테리는 우리 모두가 매일 겪고 있지만 아직도 완전히 풀지 못한 미스테리. 시간은 왜 점점 더 빨라지는 것처럼 느껴질까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간을 잃어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1962년 프랑스. 지질학자 미셸 시프르는 세상을 놀라게 할 실험 하나를 시작합니다. 그는 시계도 달력도 햇빛도 없는 깊은 동굴 속으로 홀로 들어갑니다. 밖에서는 날짜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그는 오직 자신의 감각만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아침인지 밤인지 며칠이 지났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달이 지난 어느 날 연구원들이 동굴 입구를 열었습니다. 박사님,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그러자 미셸 시프르는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벌써요? 전 아직 48일 정도밖에 안 지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63일이 지나 있었던 거죠. 무려 보름 가까운 시간을 잃어버린 셈이었습니다. 자, 이 실험을 통해 과학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시계만 보고 시간을 느끼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아침, 햇살, 저녁의 노을, 식사시간, 사람들과의 대화, 계절의 변화, 이런 일상의 신호들이 모여 우리 뇌에게 시간이 흐르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미스터리가 남았습니다. 왜 어른이 될수록 시간은 더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심리학자들은 그 이유를 기억의 밀도에서 찾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모든 것이 처음이죠. 처음 타본 자전거, 처음 간 소풍, 처음 만난 친구. 뇌는 이런 새로운 경험들을 아주 촘촘하게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어린 시절의 하루는 길고 선명하게 기억이 되죠. 반대로 어른이 되면 출근하고 퇴근하고 비슷한 하루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뇌는 새로운 정보가 적다고 판단을 하고 비슷한 기억들을 하나로 묶어서 저장해버리죠. 그래서 시간이 빨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이 시간을 압축해서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행을 다녀오면 이번 여행은 참 길었던 것 같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면 시간이 천천히 흐른 것 같고 이런 말을 하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었던 거죠. 이렇게 새로운 경험은 우리의 시간을 다시 길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됩니다. 자, 그러고 보면 시간을 되돌리는 방법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집에 가시면 서랍 속 오래된 사진 한 장 한번 꺼내보시기 바래요. 30년 전 사진인데도 이상하게 엊그제 찍은 것 같고 잊고 지냈던 친구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그날의 공기와 계절의 냄새까지 떠오르는 순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추억도 사라지는 줄 알죠. 하지만 어쩌면 시간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기억이라는 서랍 속에서 잠시 쉬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사진 한 장을 펼치는 순간
가지고 있던 시간들이 하나둘 깨어나고 멈춰있던 기억의 시계바늘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거꾸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물리적인 시간은 앞으로만 흐르지만 기억 속의 시간은 언제든 우리를 가장 소중했던 그날로 데려다 줄 수 있으니까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미스터리는 저 먼 우주의 미확인 비행 물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마다 서로 다른 속도로 흐르고 있는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약간요. 예전에는 집집마다 두꺼운 사진 앨범 하나쯤은 꼭 있었잖아요. 손님 오시면 꺼내보고 가족끼리 들어앉아 이때 기억나? 저때 정말 웃겼지 하면서 한 장 한 장 넘겨보는 재미가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사진은 예전보다 훨씬 많이 찍는 것 같은데 정작 사진 앨범은 없어졌네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집에 아날로그 사진 앨범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휴대폰 사진첩에는 수천 장, 아니 뭐 몇만 장의 사진이 있는데도 말이죠. 사진은 넘쳐나는데 추억을 꺼내보는 시간은 오히려 더 줄어든 것 같습니다.

대리 이야기를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사진 앨범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정말 소중한 사진만 골라서 인화를 해놓으면 또 언젠가 시간이 훌쩍 흘렀을 때 그 앨범 한 권이 우리를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데려다주는 타임머신이 되어줄지도 모르잖아요. 이번 여름에는요, 휴대폰 속에만 잠들어 있는 추억 몇 장, 이 종이 사진으로 한번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0: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삼색피망 한 팩 2불 99, 상하이 박초이 파운드당 1불 2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4불 49, 니아벨 포도 3파운드 크렘쉘 9불 99. 신선하고 건강한 한 끼를 한 번에 한남 체인에서 만나보세요.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2: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3: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한 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블로바드 92-845-0958 92-845-0958. 자, 8월 한 달간 세일이 시작됐으니까요. 여러분 빨리 방문해보세요. 내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 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와 여름 의류부터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오직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올 여름 기력 보충은 전통 바베큐면과 베이사이드 B1이 책임집니다. 주문 즉시 잡은 싱싱한 자연산 장어를 소금, 고추장, 데리야끼 소스로 정성껏 구워드리며 녹두삼계탕과 들깨 녹두삼계탕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트러플 소금과 생와사비로 품격을 높인 최고급 프라임 갈비, 씹는 맛이 일품인 멍석 갈비까지 넓은 단체석과 편리한 주차장, 각종 모임에도 완벽합니다. 여름 보양식과 정통 바베큐는 베이사이드 B1입니다. 718-224-4585, 718-224-4585. 당신의 지친 피부, 이제는 리셋할 시간입니다. 매일 새롭게 설계될 수 있도록 자연의 에너지로 완성한 프리미엄 스킨케어. 제품 문의는 718-500-3350, 201-500-3350. 건강을 다시 설계하자. 새로움을 연구하는 야엘 제공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르지만요. 자, 오늘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퇴근길에는요, 휴대폰 사진첩이라도 한번 천천히 넘겨보세요. 잊고 지냈던 미소 하나, 그리운 얼굴 하나가 오늘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도 좋은 이야기, 좋은 음악으로 찾아뵐게요. 2시의 비타민 김지연이었습니다.

헬스레디오 게시판입니다. 쥐시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쥐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0: 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K-Radio.
3: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4: La!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손뼉을 짝짝짝 치는 박수의 기원. 고대 그리스의 연극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사람 몸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관을 손이라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손으로 소리를 내며 연극 무대에 찬사를 보낸 데서 비롯이 됐습니다. 축하할 일이 있을 때, 격려의 마음을 표현할 때, 감탄을 하거나 감동을 느꼈을 때 등등 우리는 흔히 박수를 칩니다. 또 한 주를 열심히 살아내야 하는 우리들에게도 두 손 높이 들어 박수를 보내주면 어떨까요? 참 잘해내고 있고 잘해나갈 거라고. 우리 모두 다 같이 박수치며 라라랜드 출발해 보겠습니다.

0: 의학 용어 중에 helpers high라는 말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엔돌핀이 분비되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현상을 뜻한다고 합니다. 남을 돕는다는 게 결국은 나를 돕는 일이고 위하는 일인 거죠. 하기 싫고 좀 귀찮은 일도 어떻게 보면 전부 나를 위한 일이다 하고 생각하면 조금은 좀 위안이 되지 않을까요? 박수도 그래요. 건강에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일단 박수를 치게 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면역력도 강화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손바닥에 다양한 경혈을 자극해서 전신 건강을 돕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건강법인데요. 간단하게 부위별 효능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합장박수라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치는 가장 기본적인 박수인데 손바닥 전체를 마주치면서 치는 박수입니다.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손발 저림과 신경통을 줄여준다네요. 다음은 손끝 박수라고 손가락 끝만 부딪히기인데 눈의 피로를 풀고 시력을 도우며 만성 비염과 코감기 완화에 좋다고 합니다. 또 주먹 박수라는 것도 있어요. 주먹을 쥐고 그냥 박수 치듯 하면 되는데 만성 두통을 예방하고 어깨와 관절의 통증을 풀어준다고 하네요. 또 손등을 서로 치는 손등 박수도 있습니다. 허리와 척추 건강에 도움을 주고요. 요통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물론 한두 번에서 효과를 당장 볼 수는 없겠죠. 그래도 전혀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꾸준히 하다 보면 이게 또 습관이 됩니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박수를 치다 보면 의외로 스트레스나 우울증 해소에도 너무 좋고요. 30초만 힘차게 박수를 쳐주어도 짧은 거리 달리기를 한 것과 비슷한 심박수가 증가하고 신진대사 촉진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우울한 분들 절대 박수 안 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박수를 치다 보면 호흡이 깊어지면서 기분도 좋아지거든요. 무엇보다 손의 신경 자극이 뇌세포를 깨워서 인지기능 향상과 치매 예방에 기여한다고 하니까 올해부터 나의 건강을 위해 박수치는 습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 오늘도 라라랜드 오신 여러분들 환영. 예,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이 광고 나가는 동안에 박수를 다시 한번 골고루 쳐봐야겠어요. 오늘은 2026년 8월 3일 한 달의 시작이자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나의 우아한 삶을 위해 건강한 삶을 위해 건강 뉴스 전해드립니다. 2부에서는 청취자분들의 신청곡 들려드릴 텐데요. 주말부터 신청곡을 미리미리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도 변함없이 또 이렇게 출석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라라라 퀴즈 정답자 발표와 함께 또 새로운 퀴즈도 내드리고 있습니다. 5시까지 저 송은경과 함께해 주세요.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엘리코시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 옴니화재 보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장원 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 반점. 내 생이 누룽지 탕도
1: 703-354-1950. 703-354-1950.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무화과 박스당 8불 99, 줄기 토마토 박스당 5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9불 99 K타운 소불고기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1불 99 송통배 칼슘 가득 지리멸치 어린이용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날씨 이야기. 극심한 폭염이 짜증나 분노를 유발하고 감정 조절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몸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인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극심한 더위는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심장 박동과 혈류를 증가시키고 땀 분비를 촉진하는 등 몸의 스트레스 반응을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불안함과 예민함이 커질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체온이 높아지면 충동 조절과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기능은 저하되는 반면, 감정을 담당하는 뇌 영역은 계속 활성화돼 평소에는 넘길 수 있는 작은 자극에도 쉽게 짜증을 내거나 공격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기온이 높을수록 공격적인 행동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됐으며, 단기간 기온이 상승할수록 폭력으로 병원을 찾는 사례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로스앤젤레스에서는 기온이 21도를 넘을 때 강력 범죄가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폭염으로 인한 탈수와 수면 부족 역시 감정 조절 능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꼽았는데, 땀을 많이 흘리면 수분과 전해질이 부족해져 두통과 피로, 집중력 저하, 짜증 등이 나타날 수 있고요. 높은 기온으로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이러한 영향은 더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짜증이나 예민함은 더위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일 수 있지만, 혼란이나 의식 저하, 경련, 또 의식 소실 등이 나타난다면 열사병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즉시 응급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한낮 야외 활동을 줄이며 냉방이 가능한 공간에서 체온을 낮추는 것이 폭염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느리게 이동하는 강한 뇌우가 오늘까지 계속되면서 폭우로 인한 돌발 홍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체로 흐리고 따뜻하며 습한 날씨에 국지적으로 돌풍과 잦은 번개,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돌발 홍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DMB 지역 이번 주 요일별로 날씨 알아볼 텐데요. 현재 최고 기온은 85도, 섭씨 29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구름이 천천히 걷히겠지만은 그래도 내일 새벽까지 맑은 하늘보다는 흐린 날씨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밤 최저 기온은 66도, 섭씨 19도가 되겠습니다. 내일 화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건조한 날씨 예상되고 있고요. 밤부터 수요일 아침까지 국지적으로 소나기와 뇌우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고 기온 86도, 섭씨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으며, 밤 최저 기온은 69도, 섭씨 21도가 되겠네요. 수요일에는 구름이 조금 더 걷히면서 햇볕이 더 많이 비치고 기온도 약간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대기가 더욱 불안정해져 소나기와 뇌우가 내릴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고 기온은 89도, 섭씨 32도, 밤 최저 기온은 72도, 섭씨 22도로 점차 기온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름 끼고 날씨가 궈줌에도 불구하고 자외선 지수는 7에서 9로 높은 편이고요. 구름이 끼었다고 해서, 또 비가 내린다고 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외면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귀찮더라도 주름과 노화의 주범인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외선 차단제를 열심히 바르는 것이니까 잊지 마시고 꼭꼭꼭 바르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은 대부분 지역이 부분적으로 흐린 날씨 예상되고요. 오후에는 곳곳에 소나기와 뇌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근에 정체된 저기압이 주말쯤 해상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강한 폭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점차 오르는 기온은 목요일부터 90도 이상을 웃도는 무더위가 막판 기승을 부리겠네요. 오다 말다 하는 비는 천둥 번개를 동반할 수 있고요. 이와 같은 날씨는 다음 주 월요일이 지나야 안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해 뜨는 시각은 오후 8시 18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13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다소 덥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견딜만 하죠. 박지현이 부릅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야기.

0: 건강한 인생을 위하여 건강과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는 이 시간 건강 뉴스. 젊다고 콜레스테롤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대규모 추적 연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네요. 국제학술지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20, 30대 성인 645만 명을 장기 추적한 결과 LDL, 나쁜 콜레스테롤이 160g 이상인 젊은 성인은 최저 위험 구간인 90에서 110mg 대비 심근경색 위험이 62%, 뇌졸중은 22% 높았습니다. 질병관리청 2025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은 2023년 기준 19세 이상 성인의 고콜레스테롤 혈중 유병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특정 시점에 전체 인구 중 해당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최근 10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문제는 관리율인데 고콜레스테롤 치료자 10명 중 8명은 총 콜레스테롤 200mg 미만으로 조절이 되지만 유병자 중 치료를 받는 비율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LDL,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데 필요한 생활습관 조정법이 있어서 이 시간에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총 4가지인데요. 연령과 무관하게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 지방의 종류를 교체해야 합니다. 삼겹살 비계, 버터, 가공육에 많은 포화지방을 등푸른 생선과 견과류, 올리브유에 불포화지방으로 바꾸면 나쁜 콜레스테롤이 내려가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과의 균형이 개선되는데 네덜란드 공동연구팀이 60개 식이실험을 베타 분석한 결과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귀리와 보리의 수용성 식이섬유 베타글루칸도 유효하다고 하는데 캐나다 토론토대 세인트 마이클 병원 공동연구에서도 3,974명을 분석한 결과 하루 3.5g의 귀리 베타글루칸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약 10% 낮았고요. 흰 쌀밥에 귀리나 보리를 섞는 것만으로도 시작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탄수화물의 종류도 따져봐야 하는데 기름을 줄이려다 흰쌀, 빵, 단 간식을 늘리면 중성지방이 오르면서 좋은 콜레스테롤에 불리해진다고 하는데요. 미국 역학저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운동은 수치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 확실한 효과를 내려면 주 120분 또는 약 900칼로리에 해당하는 운동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금연은 수치보다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사실 12주 금연 뒤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 자체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항염증 기능과 콜레스테롤 운반 능력은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You are what you eat.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원래는 독일어인데 영어로 번역이 되면서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로 둔갑이 됐다고 합니다. 이 말이 오류이며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먹는 음식이 나를 만드는 것은 분명 맞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옛말에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 더 좋다라고 하지만 아무리 때깔이 좋아도 죽은 다음엔 아무 소용이 없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세요? 적당한 운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먹을까 하는 음식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뉴스 두 번째 소식은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때 5분만 더, 아, 이 영상 하나만 더 하다가 몇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 잊지 않으셨나요? 이런 행동을 반복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스트레스나 나쁜 기분보다는 인터넷에 접촉하고 싶어하는 유혹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일 에센대학병원 교수팀은 성인 90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인터넷을 계속 사용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기분이나 스트레스보다 인터넷을 하고 싶은 유혹인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는 인터넷 문제적 사용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자체를 줄이는 데만 집중하기보다는 인터넷을 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 순간을 알아차리고 이를 조절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돕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인터넷의 문제적 사용은 게임, 온라인 도박, 음란물 이용, SNS, 온라인 쇼핑 등을 과도하게 사용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거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병리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요. 연구팀은 스트레스나 나쁜 기분 때문에 인터넷을 찾고 인터넷을 하면 즐거움이나 안도감을 얻어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는 이론이 제시되어 왔지만 이런 과정이 실제 일상생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참가자들은 설문에서 그날의 기분과 스트레스 수준, 인터넷을 하고 싶은 유혹의 정도, 실제 인터넷 사용 기간, 인터넷을 통해 느낀 즐거움과 안도감, 그리고 인터넷 때문에 다른 일을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 등을 매일 기록했다고 합니다. 분석 결과 인터넷 문제적 사용 정도가 심할수록 일상에서 기분은 더 나쁘고 스트레스는 더 많았으며 인터넷 사용 기간도 더 길었습니다. 또 인간관계나 학업, 직장생활 등 다른 중요한 활동을 소홀히 하는 정도도 더 컸었고요. 또 참가자가 그날 인터넷을 사용할지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변수는 스트레스나 기분이 아니라 인터넷을 하고 싶은 유혹인 것으로도 나타났는데 평소보다 인터넷을 하고 싶은 유혹이 강한 날에는 그날 실제 인터넷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반면 기분은 인터넷 사용 여부를 예측하지 못했고 스트레스의 영향은 매우 적었습니다. 인터넷 사용으로 얻는 즐거움과 안도감은 인터넷 이용을 계속하도록 만드는 보상 역할을 했지만 그 중심에는 역시 인터넷을 하고 싶은 유혹이 있었고요. 유혹이 강한 날일수록 인터넷 사용 시간도 늘고 즐거움과 안도감을 더 크게 느끼는 동시에 다른 중요한 활동을 소홀히 할 가능성도 커졌고요. 특히 인터넷 문제적 사용 정도가 심한 사람일수록 이런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많은 날이라고 해서 인터넷 사용 시간이 반드시 늘어나지는 않았고요. 스트레스가 많은 날에는 오히려 시간적 제약 때문에 사용 시간이 다소 줄어드는 경향도 관찰이 됐는데 그러나 인터넷 문제적 사용 정도가 심한 사람들은 인터넷 사용 시간이 다소 줄어든 인터넷 이용 유혹은 커졌고요. 그 결과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는 정도도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증가했고요. 이는 부정적 결과를 알면서도 행동을 계속하는 중독의 특성을 보여준다고 연구진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터넷을 하고 싶은 유혹이 정서 상태와 인터넷 문제적 사용을 연결하는 핵심 메커니즘이라며 스트레스나 기분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유혹이 생기는 순간을 인식하고 관리하도록 돕는 게 인터넷 문제적 사용의 예방과 치료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네요. 요새 짤 이거 보시더라고 한두 시간 후딱 지나가는 경우 많죠. 보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후회가 되는지 저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후회가 뒤따르니까. 자, 들으시는 곡은 이재영입니다. 유혹.

0: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집부 후코이단.
3: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2: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집구만의 자파 인증.
3: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2: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3: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집구 후코이단.
4: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5: 어, 한 모금 아니잖아.
4: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5: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로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4: 마지막 딱 한 모금만.
6: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0: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본국의 소식입니다. 결혼 4년차 맞벌이 아내가 남편이 한 달 넘게 다른 여성 직원을 매일 아침차로 태워 출근시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 얼마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인데 매일 아침 여직원 태워다주는 남편, 제가 속 좁은 건가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결혼 4년차 맞벌이 부부라고 밝힌 여성은 남편은 평소 성격이 무던하고 착한 사람이며 주변에서도 법 없이 살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남편의 출근 시간이 평소보다 약 20분 빨라진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고 남편은 업무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으나 아내는 이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남편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됐는데, 남편이 매일 아침 특정 여성 직원을 차에 태워 출근하고 있었고 심지어 해당 직원의 집 방향은 회사와 정반대 방향이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이유를 묻자 남편은 해당 여직원이 최근 개인 사정으로 차량을 처분했고 출퇴근이 어려워져 도와준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같은 동료끼리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문제 삼은 부분은 단순히 카풀 자체가 아니라 한 달 넘게 이어진 일을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이어 남편에게 서운함과 불안한 마음을 털어놨지만 오히려 자신을 예민한 사람처럼 취급했다고 합니다. 논란이 된 또 다른 부분은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했다는 메시지였는데, 해당 여직원이 남편에게 대리님 아니었으면 저 진짜 출근 못했을 거예요. 제 마음 알아주는 건 우리 대리님밖에 없네요.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를 본 아내가 항의하자 남편은 힘든 사람 위로해 준 게 죄냐? 며 오히려 화를 냈다고 합니다. 아내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기분이라며 제가 정이 없고 예민한 건지 아니면 배우자 몰래 이성과 매일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소연을 했다고 하네요. 아니, 들키지만 않았다면 이 본이 꼬락스니 보니까 그냥 계속 할 판이구먼. 이? 원래 방귀 놈이 썩낸다고 말이오. 아침 출근길 5분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것도 회사 반대편에 있는 가시네를 데리러 가. 이? 같은 남자라도 요즘 기름값이 월만디 그걸 여줘. 하루 이틀도 아니고 미친놈이네. 미국 텍사스 유명 방송 앵커가 정부 산하 기관으로부터 무료 월드컵 티켓을 받아 관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휴스턴 지역 방송의 간판 앵커가 무료 월드컵 티켓을 받아 입장한 사실이 확인된 뒤 방송에서 하차하게 됐는데, 이 논란은 지역 정치인과 공무원들까지 이해충돌 스캔들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NRG 스타디움을 운영하고 있는 정부기관으로부터 티켓을 받은 여러 유명 인사 중 한 명으로 지목이 됐는데, 이 기관은 각종 주요 행사에 지역 유력 인사들을 초청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송국 측은 뉴스 앵커가 해리스 카운티 스포츠 및 컨벤션 회사로부터 콘서트와 FIFA 월드컵 경기 무료 티켓을 받았다는 보도를 인지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회사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직 처분을 줄 것이며 무엇보다 철저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성명서까지 냈습니다. 여성 앵커는 지난 4월 22일 브루노 마스 콘서트에 이어 6월 17일 포르투갈과 콩고 민주공화국의 월드컵 경기에 참석했으며 두 행사 모두 NRG 스타디움에서 열렸는데, 그녀는 이번 월드컵 경기 티켓 3장을 받아 가족과 함께 고급 스윗룸에서 경기를 관람했으며, 경기가 끝난 뒤 개인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부모님과 함께 휴스턴에서 월드컵 경기를 보는 것은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었다라고 적은 것입니다. 그녀는 에이미상을 4차례 수상한 베테랑 앵커로 정직 당시 오후 5시, 6시, 10시 뉴스 앵커를 맡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
1: 잘한 게 왜 자랑질을요? 자랑을 그 정도면 배 아파 질투하는 종자들도 수두로 뻑적지근하게 많을 텐데 말이오. 조용히 부모님하고 보고 오지 그랬소. 이 정도 되면 유력 인사급은 될 텐데 당연히 초대 받아도 마땅하겠구만. 하이간 자고로 넌 잘 되는 꼴은 통서양을 막론하고 배가 아픈 배비니께.
0: 세계적인 와인 생산지인 미국 캘리포니아의 와인 산업이 심각한 소비 둔화로 휘청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재고가 넘쳐 포도를 수확하는 비용보다 밭에서 썩히는 편이 더 쌀 정도라고 하는데 심지어 와인 농가들은 포도나무를 뽑아내고 밭을 불태우며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실례로 캘리포니아에서 포도 재배업에 종사하는 스미스라는 가문은 1970년대 초부터 농장을 일구며 대형 와이너리에 포도를 공급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와인 수요가 급감하면서 포도 가격을 할인해도 거래처를 찾지 못해 결국 사업을 정리하면서 토지를 전부 매각해야 했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미국 전역의 와인 판매량은 2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 중이며 무엇보다 건강에 대한 경각심으로 알코올 소비가 줄어든 데다 젊은 소비자들이 전통 와인을 까다롭게 느끼면서 다른 주종을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알코올 도수가 높고 맛이 강한 레드 와인이 큰 타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관세 전쟁도 와인 판매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미국 와인의 최대 수출국이었던 캐나다의 일부 주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산 술 판매를 금지했는데 캘리포니아 몬테레이 지역 와인 생산자 대표는 와인 사업을 해온 54년 동안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시기는 처음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2년 동안 와이너리 수백 개가 추가로 문을 닫은 후에야 비로소 저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고 하네요. 캘리포니아문 민주당 텃밭이기도 하고 와인 텃밭인데 대충 답이 나오네요. 아이고 도대체 몇 년 남은 겨우니? 아이 3년도 채 안 남았는데 한국이나 여거나 그놈은 그냥 3년이 문제네. 3년이. 임기가 2년 5개월 정도 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스페인의 대규모 이민자 유입 사태를 재앙이라고 칭하며 반이민 정책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어제 미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빗 별장에서 개최한 강요 회의에서 작금의 스페인을 지켜보면서 그곳에서 일어난 재앙을 목격했다며 마치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한 국가를 침공한 것처럼 보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의원 들이 당선되지 못하면 같은 일이 미국에서 일어날 것이며 훨씬 더 심각하고 규모가 크고 침공하기 더 쉬울 것이다 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경을 갖고 있다. 만약 우리가 집권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스페인 사태를 하찮게 보일 정도로 침공당했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와 국경을 접한 스페인령 세우타에는 약 5만 명이 이주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수십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스페인 내무부는 3만 7,500명은 이미 모로코로 돌아갔으며 수백 명이 추가로 귀환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혼란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반이민 정책 기조의 근거로 활용하며 다가오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도 끔찍한 일이다. 만약 잘못된 세력이 집권하면 3년 후 우리 모습이 바로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고 하네요. 아니, 그래서 지금 모습은 괜찮고? 이? 중국에서 홍수에 휩쓸려 실종이 됐던 반려견이 12일 만에 스스로 집을 찾아 돌아온 사연이 알려지며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집중호우로 발생한 홍수로 암컷 말리노이즈인 반려견을 잃었다는 여성은 당시 강가에 있던 반려견이 거센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갔고 이 가족은 여러 날 동안 강변을 수색하며 이름을 불렀지만 끝내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2일이 지난 다음 외출을 마치고 귀가한 여성은 집안에서 몹시 야윈 개 한 마리를 발견했는데 처음에는 떠돌이 개인 줄 알았지만 목에 걸린 목줄을 보고 자신이 키우던 개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몸무게 약 25kg이던 반려견은 열흘 남짓한 사이 10kg 안팎으로 줄어든 만큼 무척 야위어 있었고 여성은 곧바로 강아지를 끌어안았으며 강아지 역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학원에서 돌아온 아이들도 이 모습을 보고 함께 눈시울을 붉혔다고 하는데 그렇게 돌아온 강아지는 단숨에 물 반 통을 마셨다고 합니다. 이 사연은 여성이 SNS에 영상을 공개하면서 큰 관심을 받게 된 것인데 강아지는 열흘 넘게 굶은 상태라 갑자기 많은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위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 담백한 음식을 조금씩 먹이며 회복을 돕고 있고 혹시나 외로워할 것 같아 수컷 말리노이즈를 데려와 함께 키워왔었는데 강아지가 얼마나 먼 곳까지 떠내려갔는지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얼마나 긴 길을 걸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처음에는 눈빛이 흐렸지만 지금은 생기를 되찾아가고 있고 수컷도 강아지가 돌아온 뒤 다시 활기를 찾았지만 아직은 몸 상태를 고려해 함께 두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아이고 그냥 이 아주 응? 죽은 자식 살아 돌아왔네. 이 살아 돌아왔어. 아이고 참나.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버스 추락 사고로 최소 27명이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알제리 북부의 한 국도변에서 여객버스가 도로를 이탈해 계곡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알제리 보건 장관은 최소 27명이 숨지고 39명이 부상했으며 이 중 2명은 중태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알제리 대통령은 조사 후 어떤 관용도 없이 철권 사법 차계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일부 목격자 말에 따르면 도로 급커브 구간에서 버스가 차선을 이탈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알제리 안전당국 또한 과속 등 인적 요인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알제리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3,838명, 부상자는 3만 7천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1: 무엇이 가급혀 커브길에 속도를 줄이지 못했디야. 내 손에 수십 명의 목숨이 달렸는디 무엇이든 아니라면서 사고는 나는 경우 안전불감증. 이 미국은 사고 하나 남은 기본 앰뷸런스 두 대에 경찰차에 레카차에 차선 죄다 막아놓고 말이오. 너무 오버하는 것이 문젠디 이런 나라들은 괜찮아 괜찮요. 이것이 문제고, 이고, 중간이 없네, 중간이 없어, 이.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나뉘지 않고 그 자체로 평가받길 바란다. BTS 7명이 던진 이 단어 한 마디마디에 미국 주류 음악계와 전 세계 언론이 지금 예상보다 훨씬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래미 보이콧 선언 이후 BTS 노래 에일리언의 차트 역주행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일까요? 이 곡은 BTS가 지난 3월에 발표했던 앨범 수록곡으로 서구 음악 시장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던 상황을 감추지 않고 자부심으로 바꿔낸 곡으로 지역이나 언어로 우리를 나누지 말라는 BTS의 이번 보이콧 메시지와 정확히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프랑스를 비롯한 전 세계 60여 개국 차트에서 다시 1위에 오르며 팬들이 시상식 트로피 대신 세계 차트 1위라는 또 다른 트로피로 연대와 뜨거운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 세계 외신과 주요 방송들은 연일 이 소식을 탑 뉴스로 다루고 있으며 그래미의 폐쇄성을 향해 맹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그래미의 오래된 순혈주의와 폐쇄적인 운영 방식을 향해 가장 정중한 언어로 치부를 가장 아프게 찔렀다라고 보도를 했으며 미국 AP통신은 날카롭고 단호한 거절이래라는 뜻의 sharp rejection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BTS가 던진 명확한 거절 의사이자 맞대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CBS 방송 역시 BTS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특정 지역상을 주며 너희 자리는 여기라고 선을 긋는 건 아티스트에 대한 신뢰이다라고 방송을 했으며 음악 전문지 빌보드는 시청률 감소로 고전하던 그래미 방송은 BTS의 보이콧으로 인해 흥행, 시청률 그리고 수익성까지 치명상을 입을 것이며 가장 열정적이고 막강한 글로벌 시청자층을 잃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포브스도 Who needs whom more? 과연 누가 누구를 더 필요로 하는가? 라며 흥행과 화제성이 절실한 것은 그래미 측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비판이 거세지자 그래미 CEO는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는데 신설된 베스트 아시아판 뮤직 퍼포먼스 부분은 아시아 음악을 격리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아시아 음악의 깊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며 또 수상 기회를 넓히기 위한 것이다. 아시아판 뮤직 퍼포먼스 장르 부분에 출품한다고 해서 올해의 앨범, 올해의 레코드 같은 본선 진입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며 아티스트는 두 부분 모두 노릴 수 있다고 부랴부랴 해명을 했지만 핵심을 벗어난 변명이라며 오히려 역풍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에 외신은 BTS가 본상에 못 오를까봐 보이콧한 것이 아닌데 그래미는 문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시혜적인 태도로 마치 큰 은혜를 베푸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분노했습니다. 그래미의 2027년 개정 규정에 따르면은 한국은 오직 하나의 퍼포먼스 부분에서만 경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새로 생긴 아시아 팝 부분에 출품하는 순간 기존의 BTS가 후보로 올랐던 베스트 팝 돌 그룹 퍼포먼스 카테고리에서는 자동으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결국 아시아 아티스트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 및 압박하는 구조라는 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렇듯 여론이 험악해지자 마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처럼 얘기는 했지만 모순투성이 여론 잠재우기 꼼수의 변명으로 오히려 여론을 자극하고 말았는데요. 해외 언론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BTS의 불참이 아닌 그래미가 세워둔 인종차별적 유리천장을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가 당당히 거부함으로써 보수적 민낯을 폭로한 역사적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묻고 있습니다. 급한 건 과연 BTS일까요? 아니면 그래미일까요?

아이고, 얘들 갈수록 마음에 드네. 이 최다들 좋아하니까 그냥 지는 좀 빠져줘도 될 것 같았는데. 아이고, 이참에 그냥 우치게 나도 아미에 들어가 봐.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 옴니 화재 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부 여기서 줄이고요. 안내 말씀드리시고 2부에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라라라 퀴즈 정답자 발표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2: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복 8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화해 그리고 미래 세대가 함께 만들어갈 통일의 비전을 모색하고자 종교인 대화와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협회회가 주최하는 이번 기도회는 마음을 열고 평화통일을 기도하다라는 주제로 8월 9일 일요일 오후 5시 페어팩스에 있는 성공의 워싱턴 교회에서 열립니다. 종교를 초월한 대화와 기도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3: 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e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2026년 8월 3일 월요일입니다. 라라랜드 2부 순서 오늘 열었고요. 2부 첫 곡은 우리 연민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노래만 살짝이 두고 가요 하시면서 유지유 인생의

어머님들 난리 난리. 이렇게 그냥 TV를 통해서 봐도 너 좀 저렇게 노래를 잘할까 싶은데 실제로 라이브로 보면은 뭐 그 감동은 더하겠죠. 그런데 연미님 어떡해요? 동명이인이었나요? 저는 유지호 그러면은 이 꼬마 가수만 생각이 나서 아이고 어떡하죠? 다음 기회에 제가 다시 한번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시기를 감사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목별님 기도문과 또 신청을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목별님은 주중도 물론이고 토요일과 일요일도 늘 보내주고 계십니다. 기도문을요. 본인이 직접 이렇게 다 쓰시나 봐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네요. 아유.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마음의 평온이 가득한 은혜의 세상이 되시기를. 마음의 평강이 있으면 세상 모든 일이 아름다우며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도 자신 있고 당당하게 하는 지혜와 능력이 마음의 안정으로 가득하오니 오늘도 평온한 평강이 풍성하시기를.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앤디 윌리엄스의 러브스토리 보내주셨습니다. 이 한여름에 듣는 러브스토리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이모니는 어제 저녁 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제니퍼님. 은경씨, 김홍신 작가가 말하는 겪어보면 안다는 인생 이야기가 있는데 라라랜드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보냅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고난과 행복이 함께 하더라. 고난, 슬픔, 좌절, 고통, 아픔이 없으면 인생답게 산 게 아니라고 합니다.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걸.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걸. 코 막히면 안다. 숨쉬는 것만도 행복인걸.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걸.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 큰 재산인걸. 아주 소소한 게 행복인 게 우리는 작고 행복이라는 걸 너무 크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감을 덜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작은 것이 행복인 걸. 죽음이 닥치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 걸.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거를 지금 살아있는 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적을 이룬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우리는 모두 기적의 존재입니다.

네, 그러시면서 인생이라는 거 신청해 주셨습니다. 원래는 유계영의 노래인데요. 오늘은 김호중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조석진님이 보내주신 나의 초창기 이민 시절 이야기 지금 연수로 2년째 연재해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간접 경험하는 것도 있고 이거 보통 정성 아니거든요. 이 전화기에다가 이 글을 쓴다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데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린 다음에 보내주신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은경씨, 저와 제 아내의 LA에서 볼티모어까지 미 대륙횡단 여정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랜드 캐년 사우스 림 정상에서 시작했던 트레일 하이킹은 도중 하차해 묻고 있던 산장 라지로 돌아와서 그랜드 캐년 정상과 협곡들이 하늘과 맞다 한없이 춤을 추는 듯한 하늘 풍경과 사우스 림 라지 식당 안에서 보이는 그랜드 캐년의 웅장하고 신비함에 감탄을 하며 아주 맛있게 점심을 먹고 우리의 긴 여정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지도를 보니 아직도 볼티모어까지는 약 2,500마일 정도 남아있었고 쉬지 않고 운전만 해도 약 40시간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은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자, 일단 그랜드 캐년 사우스 림에서 40번 도로로 플래그스텝 애리조나를 지나 또 앨버커키 뉴멕시코로 향하게 됩니다. 약 5시간 325마일을 운전해야 하는 거리였죠. 운전하면서 볼 수 있는 풍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플래그스텝을 출발하면은 약 2,100m의 소나무 숲과 화산 지형이 펼쳐지는데요. 동쪽으로 갈수록 숲은 점차 사라지고 광활한 사막과 초원, 붉은 메사, 그러니까 평평한 산, 화산 지형이 이어집니다. 중간에는 페인티드 데저트와 또 페트리파이트 포리스트 국립공원이 가까이 있어 시간이 있다면 잠시 들려볼 만합니다. 갤럽에 들어서면 붉은 바위와 인디언 문화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요. 앨버커키에 가까워질수록 도시 뒤로 우뚝 솟은 샌디아 산맥이 장관을 이룹니다. 저희는 페인티드 데저트와 패트리 파이트 포리스트 국립공원에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곳으로 여행할 기회가 있으시면 이 두 곳은 꼭 들려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먼저 페인티드 데저트, 채색 사막인데요. 이 페인티드 데저트는 약 260km, 그러니까 160마일에 걸쳐 펼쳐져 있는 광활한 사막 지형입니다. 특징으로는 붉은색, 분홍색, 주황색, 보라색, 회색, 흰색이 어우러진 언덕과 메사, 그러니까 평평한 꼭대기의 언덕이 장관을 이루고요. 이러한 색은 수백만 년 동안 쌓인 퇴적층 속 다양한 광물 때문에 생겼습니다. 햇빛의 각도에 따라 색이 계속 달라져 특히 일출과 일몰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름은 사막이지만 모래사막이라기보다는 다채로운 암석과 언덕이 펼쳐진 독특한 풍경입니다. 다음은 석화림 국립공원. 약 2억 2,500만 년 전 이곳은 울창한 열대숲이었습니다. 쓰러진 나무들이 화산재와 퇴적물에 묻힌 뒤 지하수에 녹아있던 광물, 주로 석영이 나무 조직을 서서히 대처하면서 나무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돌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돌이 된 나무, 석화목입니다. 정말이지 이 두 곳을 걷고 운전하며 돌아보면서 수백만 년 동안 변천해온 각양각색의 다채로운 암석과 광대한 사막의 형성이 된 독특한 언덕들은 정말이지 환상 그 자체, 절경들이었습니다. 이곳에서만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셨어요. 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예, 이 크로스컨트리인데 이곳 꼭 들려보겠습니다. 그게 그게 올해예요. 올해 꼭 그것을 하겠다라고 제 나름대로 한 10년 전서부터 다짐을 했는데 아이고 벌써 8월인데 어떡하죠?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저는 그래도 한 2, 3년 남았을 줄 알았는데 올해가 제가 꼭 크로스컨트리를 하겠다는 그 해였네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릴 때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음악 나가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그러시면서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원필이 부릅니다. 자, 이제는

0: 우리의 삶이 짧아진 건지 마음속에 나는 그대로인데 세월은 참 빨리도 지나가네요. 끝날 것 같지 않던 무더웠던 7월은 소리도 없이 떠나고 길가의 풀잎 위에 몰래 내려앉은 새벽 이슬 그물 방울 속에 8월이 담겨왔네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달 8월을 함께 마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보내고 그리고 새로 맞이하는 것이 어찌 보면 아쉬운 마음과 설레임으로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난 7월은 우리에게 결코 헛되지 않은 시간으로 우리 인생의 한 페이지에 값지고 소중한 추억으로 아름답게 간직될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8월도 무덥겠지만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창가에 나팔꽃 줄기는 멋지게 하늘거리며 여름과의 작별을 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절의 변함에 자연의 위대함을 새삼 느끼지만 세월이 빠를수록 그냥 마음만 설레집니다. 그래도 밤에 우는 풀벌레 소리, 애절하고 정겨운 소리와 시원하게 불어올 가을바람을 생각하니 우리의 마음속에는 벌써 가을의 그 시원한 느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달 8월에도 바람처럼 세월이 우리를 스쳐간다 해도 사는 동안 아프지 말고 어느 하늘 어느 곳에 살든 작은 것에도 웃음을 나눌 수 있는 나의 소중한 분들 우리 서로 만나지는 못해도 서로 카톡으로 소식을 전할 수 있음에 늘 감사하면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시고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따뜻한 사랑 나누며 웃음 속에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끝에 오늘의 명언도 덧붙여 주셨네요. 거친 파도는 유능한 사공을 만듭니다. 와, 지금 유능한 사공이 되려고 지금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가고 있는 거죠. 예, 위안이 됩니다. 정말 자연 조건이 좋은 곳에서는 인류 문명이 태어나지 않으며 다시 말해 거친 환경 속에서 인류 문명은 이루어진다라고 하시면서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이승철의 곡입니다. 서쪽 하늘. 지금 서쪽에는 비가 오고 있나 봐요. 서쪽 하늘 저 멀리 있는 친구가 생각나는 아침입니다 하시면서 숨소리도 가사의 한 부분이에요. 이승철 씨는 슬픈 노래는 왜 항상 아름답게 느껴질까요? 친구 희숙이가 빨리 완쾌되길 바라며 친구가 제일 좋아하는 곡 이승철의 서쪽 하늘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오늘은 좋은 일을 위해 노력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하루하루 새로운 아침이 주어지는 것은 새 기회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라는 뜻입니다. 오늘 안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는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루가 좋아지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골드님께서 보내주신 글인데요. 너무 좋네요. 구름과 바람이 어우러진 8월의 셋째 날이네요. 참 빠르게 세월이 흘러가죠. 이번 달 지나면 무더위도 함께 지나갈 테니 이 여름 조금만 더 버텨야겠습니다. 바다를 그리며 하시면서 화사의 So Cute 신청해 주셨어요. 우리 골드님 지금 현재 그 챈틀리에 있는 스미스 사이언 뮤지엄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헬리콥터 비행기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시는데요. 와, 세상에 각종 비행기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하시면서 최초의 우주선까지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챈틀리에 이런 뮤지엄이 있었다는 거, 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 92번인가요? 98번인가요? 그 도로 지나갈 때 그 맥린 로드로 빠지기 전에 무슨 뮤지엄이 있던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조만간 한번 가봐야겠는데요.

따라 할 수 없는 화사만의 창법이 있어요. 화사의 So Cute 들으시면서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들려드리고 라라라 퀴즈 오늘의 퀴즈 정답자와 함께 새로운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 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내색이 누룽지
0: 703-354-1950 703-354-1950.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무화과 박스당 8불 99, 줄기 토마토 박스당 5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케이타운 소불고기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1불 99, 통통배 칼슘 가득 지리멸치 어린이용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4: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5: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6: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5: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7: 랄랄라 퀴즈.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랄랄라 퀴즈 정답자 발표함과 동시에 또 새로운 퀴즈 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랄랄라 퀴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0: 네, 세 번째 곡은 바로 큰 별의 바닷가에서 였습니다.
1: 바람이 불어와 생각나게 하네.
0: 자, 네 번째 곡은 바로 키보이스죠. 바닷가에서. 마지막 다섯 번째 곡은 컥컥컥컥 컴온 싹쓸이의 다시 여기 바닷가.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 정답은 바닷가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뽀돌련도님이 퀴즈만 나가면 제일 먼저 정답을 주시긴 했어요. 워낙 또 음악도 많이 알고 젊고 하다 보니까 유리한 면이 많은데, 그래서 사실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자 뽀돌현도님을 애써 몇 번 외면을 했는데 이번에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 퀴즈 정답자는 뽀돌현도님 이현도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정답자에게는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고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중화요리 드실 수 있는 곳이죠.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정통 중화요리 하오에서 드리는 20불 상당의 식사권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퀴즈, 새로운 퀴즈는 어떤 것일까요? 다섯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신 후 공통점을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이번 주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퀴즈는 역시 뽀들현더님께서 내주신 퀴즈인데요. 들으시는 첫 번째 곡은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이라는 곡입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다섯 번째 곡은 김범수가 부르는 보고 싶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곡 모두 들려드렸습니다. 가수와 또 제목을 다 알려드리는 거 보니 좀 어려운 것 같죠? 이 다섯 곡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은 카톡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뽀들현더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우리 연민님께서도 축하해 주셨네요. 지금까지 라라랜드는 한일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화재 보험,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 시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키윤의 부동산이 보인다를 통하여 부동산 관련 상식과 지식을 수년째 전달하다 보니까 간혹 부동산 에이전트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하고 문의해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부동산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한 필수 60시간을 강의할 수 있는 Real Estate Pre-Licensing Education Instructor Certification을 가지고 라이선스를 위한 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간단히 버지니아에서 부동산 에이전트가 되는 절차를 현재의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라이선스는 흔히 에이전트라고 부르는 Sales Person 라이선스가 있고 다음에는 Real Estate Broker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처음 라이선스를 취득하시는 분들은 Sales Person 라이선스를 어플라이 하셔야 하는데 버지니아의 경우 공인된 라이선스 교육 학교에서 공인된 강사로부터 60시간의 수업을 들으셔야 정부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보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온라인 학교도 있고 부동산 회사에서 운영하는 여러 학교들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DPOR로부터 공인된 학교인지 공인된 강사인지를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60시간은 공인된 강사가 수업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받으신 수업이 무효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60시간 교육을 마치시면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 National Portion, State Portion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즉 연방정부의 시험이 있고 각 주마다 따로 요구하는 주정부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내셔널 시험은 105분 동안 80문제를 풀어서 70%를 맞춰야 하고 버지니아 스테이트 시험은 45분 동안 40문제를 풀어서 75%를 맞추어야 통과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오래전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암기 과목과 이해 과목으로 나누어 공부하던 기억이 있으시죠? 암기 과목은 책을 달달달 외우고 시험을 보고 이해해야 하는 과목은 컨셉을 알기 위해서 애쓰시던 기억이 있으십니다. 미국에서 부동산 라이선스 시험은 컨셉 위주의 질문들이 대부분입니다. 간혹 책을 외우다시피 공부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 시험 문제는 책에 나오는 문장 그대로 나오는 내용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컨셉을 이해하고 아셔야 풀리는 문제이고 어떤 예문을 가지고 그 안에서 몇 가지 질문이 파생되기 때문에 그 예문에 나오는 컨셉을 이해하시는 것이 시험을 쉽게 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험을 통과하셨다면 다음 순서는 라이선스를 받고 브로커리지 회사, 즉 부동산 회사에 조인하시는 일입니다. 이후에는 지역의 어소시에이션에도 조인을 하셔야 그 지역에서 세일즈 활동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북버지니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NBAR, Northern Virginia Associate of Realtor에 조인하시게 되면 Virginia Associate Realtor 그리고 National Associate of Realtor에 함께 동시 가입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아있죠. 라이선스를 받고 부동산 세일즈로 도전을 한다면 과연 1년 수입은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저의 대답은 무한대입니다. 세일즈 직업이 한편으론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노력한 만큼 계속 수입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며 내 손님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보금자리를 거래한다는 큰 보람도 있습니다. 매력적인 직업이라 적극 추천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아버지, 창조주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보기 좋게 지으시고 우리에게 숨결을 불어넣으신 주님,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의 모난 곳을 부드럽게 다듬게 하소서. 숨이 멈춘 곳에 숨결을 불어넣게 하소서. 먼저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곡은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신용란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횃불합창단이 부른 내 주여 뜻대로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로마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새 계명을 이장희의 찬양 함께합니다. 이어서 신영조의 음성으로 내 주의 보혈은, 오라토리오 합창단의 곡으로 주 믿는 형제들 함께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말씀 듣고서 인명희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아름다운 본향 아이노삽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렸고요. 김정승의 찬양으로 내 맘이 낙심되며 먼저 함께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두 곡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먼저 이혁진의 주가 일하시네. 이어서 이슬은입니다. 주 나를 아시죠?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CBS 중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임영연아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어려운 일 당할 때 드보라 메이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올게요.

0: 오늘 소중히 여기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 은혜교회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은혜교회 담임이신 이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1: 오늘 인사는 조금 긴데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러브 스토리를 시작하십시다. 오늘부터 사랑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초대 총장이었던 에드워드 목사님은 믿음이 경건한 여성인 사라 여사와 결혼을 해서 11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 후손 1,300명을 조사해 보니 그 가운데 목사와 선교사가 100명이 됐고 대학 교수가 100명, 변호사가 102명, 판사가 30명, 작가가 60명, 의사가 56명, 대학 총장이 14명, 상원의원이 3명, 부통령이 1명 나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 사람으로 무신론자였던 맥스 주크라는 자손을 보면 그 자손 1,200명을 조사했는데 310명이 노숙자였고 150명은 범죄자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70명은 살인죄를 범했고 그들에게 살해당한 사람이 109명이었습니다. 그 후손의 3분의 1은 정신병 경력이 있고 절반 이상은 마약과 알코올 중독과 범죄자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이죠. 엘버트 윈식이라는 박사가 이 두 가문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 두 가문을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가 무엇인가 그것을 적어놨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 가문은 하나님의 원리로 살았고 다른 가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은 철저한 기독신앙을 가지고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 두 번째가 남을 절대 비방하지 않기, 세 번째가 함께 기도하기. 이렇게 여러 개의 원칙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반면에 맥스 듀크라는 가문에는 아무런 원칙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원칙이 얼마나 그 자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여주는 연구였습니다. 오늘 장학금 전달 시기 있죠. 어떻게 보면 장학주일인데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그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 외의 방법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가는 그 비결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의 촌대까지 복을 주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후손을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이고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결과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1세대가 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1세대는 하나님의 율법을 시내산에서

0: 직접 받았는데 2세대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직접 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준 성경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신명기 6장은 신명기 중에서도 신명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기서 들으라라는 단어는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쉐마의 말씀이 되게 유명한데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 명령하시는데 그러면 무엇을 들을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자녀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죠.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사람들은 사랑의 존재입니다. 무엇인가를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랑의 우선순위가 돈이 되면, 돈을 가장 사랑하면 그 돈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죠? 우상이 됩니다. 그래 우리가 우선순위 넘버원 자녀가 되면 그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가장 사랑해야 될 존재가 누구시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사랑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돈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가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그 자녀를 누가 양육하세요? 하나님이 양육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 하신 적 있으세요? 목사님, 연애할 때 했잖아요. 그때는 밤에 11시에 보고 싶다고 전화하면 어떻게 하셨어요? 1시간이라도 달려가셨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시간도 돈도 국경도 다 장애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우리가 희생과 헌신이 있더라도 해주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한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은 결혼과 같은 언약이에요.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언약을 하셨죠? 저도 결혼식 때 하도 정신이 없어서 주례 목사님이 뭘 얘기했는지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언약을 할 때 공통적으로 언약을 하시잖아요. 그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함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하고 언약을 지키려면 우리의 자유가 좀 제한이 됩니다. 예전에는 모든 여자가 연애 대상이었는데 이제 사랑의 대상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아내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모든 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상의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이 마음이 상해갖고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아, 우리 아들한테 뭘 얘기하면 잠깐만 있으래요. 전화를 해서 와이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와이프가 허락하면 되는데 와이프가 허락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은 막 답답해요. 아들한테 야 요번에 어떻게 같이 휴가 갈래? 하면 아버지 잠깐만 기다리세요. 전화해서 여보 휴가 같이 갈 수 있어? 안 돼요.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딸한테 부탁하면 어떻게 돼요? 딸. 여러분들 딸한테 휴가 가자 하면 딸은 어떻게 해요? 남편한테 전화해요? 안 해요. 왜요? 결정권이 딸한테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은 엄마 그때 휴가 가자. 그렇게 딸은 결정을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는 당신은 조금 섭섭해도 아들이 아내에게 전화해서 허락받으면 아, 내 아들이 잘 살고 있구나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아들이 잘 사는 비결이 그거예요. 아내한테 늘 물어보고 허락받고 같이 상의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대요. 어떤 언약? 결혼의 언약을 맺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되 결혼 언약을 맺으셨대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 무슨 잔치에 들어간다고요?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먼저 누구에게 달려가야 돼요? 그 문제보다 먼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 묻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다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여러분들도 자녀들에 향한 계획과 그런 소망이 있죠. 여러분들 자녀가 뭐 되길 원하세요? 어떤 직업을 갖기 원하세요? 목사? 눈이 동그래지시는데 예, 뭐 의사나 변호사나 좋은 직장을 갖기 원하죠. 그런데 그것도 누구에게 먼저 말씀드려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시간과 마음과 힘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곳이 어디여야 돼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직장,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러브스토리의 시작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누구만?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은 감정으로 머무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밥도 안 주고 용돈도 안 주고 뭐 필요한 것도 안 주고 하면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사랑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게 사랑이죠? 사랑은 때로는 희생이 필요하고 때로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생각도 온통 그곳에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다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에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지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래요.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사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무엇을요? 하나님 사랑을. 이 쉐마 이스라엘의 이 말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죠? 어디서? 집에서, 길에서, 누울 때, 일어날 때 하나님을 가르치고 손목에도 그 말씀을 끼래요. 그 다음에 이마에도 끼래요. 여러분들 데모하시는 분들이 여기 이마에 뭐 두르세요? 네, 두건을 확 두르고 뭐 결사 반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이마에 두른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게 손목뿐만 아니라 이마에까지 이것을 두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존재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에 연애하실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언제 생각하셨어요? 아침에만 생각하셨던 분. 나는 점심에만 생각했다, 저녁에만 생각했다, 그런 분 계세요? 그럼 어떻게 생각나셨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도 모자라서 꿈에도 보셨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서 생각나셨어요? 시시때때로 어디 있든지 생각나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당구 치실 줄 아세요? 저도 젊었을 때 당구를 150까지 쳤는데 아주 잘 칠 때가 80이죠. 누구한테도 안 졌어요. 그때는 이렇게 누우면은 당구 다이가 보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치면 이렇게 세 번 맞고 들어간다는 그것만 이렇게 보였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당구 사랑이죠. 그 여러분들 요새 어르신들은 누구 사랑해요? 손주 사랑.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하시기를 이 손주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에 한번 넣어보세요. 얼마나 아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대요.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신다고요?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주신대요. 별로 와닿지 않으시죠? 그런데 두 번째는 뭘 주세요? 11절로 넘어가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채우지 않은 집을 주신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집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주신대요. 근데 이 당시에 가장 필요한 게 우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파지 않는 우물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하면?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안지자 선아 누구 생각? 하나님 생각.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생각하면 뭐 주신다고요? 여러분들 평생 집 하나 장만하는 게 소원이잖아요. 그것을 그냥 주시겠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와플 대학이라는 프랜차이즈를 세워서 연매출 700억 기업을 일군 손정희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은 원래 두 딸의 어머니로서 아동복을 파는 그런 사업을 하셨대요. 근데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해외에다가 생산 공장을 만들었는데 큰 사기를 당함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10억이라는 빚을 지게 되셨대. 그리고 완전히 길거리에 내앉혀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30만원 가지고 니어 거를 빌려서 불법으로 붕어빵 장사하는 그거였답니다. 근데 이 붕어빵 장사를 하다 보면 빚쟁이들이 또 몰려와갖고 빚 독촉하고 그냥 다 부시고 그래서 늘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사셨대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이 두 딸이 성인만 되면 내가 죽으리라 그런 생각으로 사셨대요. 근데 어느 날 큰 딸이 막 울면서 집에 들어온 거예요. 물어봤더니 빚쟁이가 빚 독촉하느라고 큰 딸 학교를 찾아가서 난동을 피웠대요. 그래서 그날 그 큰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자퇴를 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엄마가 그냥 딸을 잡고 엉엉 울었는데 어느 날 자다 보니까 큰 딸이 없어졌어요. 어디 있나 보니까 저 베란다에 새벽 4시 반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너 왜 거기서 그러고 있냐 했더니 내가 교회는 가고 싶은데 버스는 없고 택시를 탈 돈은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미안함에 눈물을 흘리던 그 어머니에게 그 딸이 엄마를 오히려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엄마, 예수님도 머리 둘 곳이 없으셨대. 우리 식구 비 맞지 않고 이렇게 살 집이 있으니 얼마나 좋아. 나는 지금 행복해. 이 말로 엄마가 힘을 얻고 그 보증금을 빼서 그 교회가 있는 용산으로 이사를 갔대요. 딸을 이제 새벽에 새벽 예배를 보내야 되는데 혼자 보내기가 그래서 그를 따라갔대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일날 가서 주보에 보니까 어떤 분이 목적헌금 1,000만 원 이렇게 써있더래요. 그런데 장로님 마음속에 나도 1,000만 원 하고 싶다.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보증금이 500밖에 없어요. 집을 다 빼도 500밖에 없어요. 막 하나님께 떼를 썼어요. 하나님 저도 1,000만 원 목적헌금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래요. 뭐 한 번에 안 내면 어떠냐. 10,000원씩 1,000번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노란 봉투 예전에 얇은 그 싼 봉투를 사갖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10,000원씩 그렇게 헌금을 했대요. 근데 뭐 일주일에 한 번 해서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대요. 그래서 일주일에 13번씩 예배를 참석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사모했대요. 그렇게 하나님께 작은 예물을 드리고 새벽 예배 주님 만나고 그러면서 교회가 너무 좋아서 봉사를 하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주방 봉사, 주방에 있는 설거지는 다 이 손장로님이 다 했답니다. 그래서 한 두세 시 정도 되면은 설거지를 다 하는데 그래도 집에 가기가 싫대요. 교회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여자 화장실, 그 다음에는 남자 화장실. 그렇게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붕어빵 장사를 부흥을 시켜주셨대요. 그래서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붕어빵 장사는 한철 장사라 더워지면 못한대요. 그래서 5월까지 어떻게 버텼는데 그 다음부터 더워서 도저히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무엇을 벌어서 아이들을 먹일까 그렇게 새로운 직장을 찾는데 어떤 대학생이 뭔가 이렇게 휴지에 딱 담아서 뭘 가지고 아침 식사를 가지고 뛰는 모습을 봤대요. 그래서 저게 뭔가 했더니 와플이래요. 그래서 이 붕어빵 장사할 때 노하우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붕어빵 속에 들어가는 팥 이외에 12 제자와 같이 12개의 크림을 만들어서 붕어빵 장사를 했는데 너무 잘 됐다. 그래서 그것을 와플에 적용해서 12가지 와플을 만들어서 파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때 당시에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반죽 하는데 이게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두 손으로 반죽해야 될 그런 아주 바쁜 시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 그러면은 내가 성경은 읽고 싶고 하루에 한 절씩 암송을 하죠. 다음부터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암송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한 결과 와플 가게가 너무 잘 됐는데 학생들이 이 와플 가게의 이름을 줬는데 와플 대학으로 젖었대요. 그래서 그 와플 대학이 프랜차이즈가 되어서 지금은 300개에서 350개 연 매출 700에서 800억이 되는 그런 기업이 됐다는 간증입니다. 손종희 장로님의 인생을 바꾼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업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새벽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업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러브 스토리는 다른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의 러브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세요? 집도 주시고 자가용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조건 하나 하나님과 러브 스토리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과의 이 진한 러브스토리를 시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지금까지 은혜교회 담임이신 이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은혜교회는 제자훈련으로 세워지고 가정교회로 살아가며 다음 세대를 세워 선교적 삶으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은혜교회 예배 시간을 안내합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9시, 주일 2부 예배는 오전 10시 50분,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후 8시,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 45분, 주일학교는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가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드립니다. EM 예배는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주중 모임으로는 중고등부가 금요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9시에는 은혜 한국학교가 있습니다. 2026 서머스쿨은 6월 29일부터 8월 14일까지 진행되며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배우고 즐겁게 교제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교회는 43-37 249 스트리트 리들렉 뉴욕 11363 전화번호는 718-428-1447번입니다. 이상으로 은혜교회 시간을 마칩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교회의 시간.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 은혜교회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은혜교회 담임이신 이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1: 때 빈손으로 걸... 오늘 인사는 조금 긴데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러브 스토리를 시작하십시다. 오늘부터 사랑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초대 총장이었던 에드워드 목사님은 믿음이 경건한 여성인 사라 여사와 결혼을 해서 11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 후손 1300명을 조사해 보니 그 가운데 목사와 선교사가 100명이 됐고 대학 교수가 100명, 변호사가 102명, 판사가 30명, 작가가 60명, 의사가 56명, 대학 총장이 14명, 상원위원이 3명, 부통령이 1명 나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 사람으로 무신론자였던 맥스 주크라는 자손을 보면 그 자손 1200명을 조사했는데 310명이 노숙자였고 150명은 범죄자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70명은 살인죄를 범했고 그들에게 살해당한 사람이 109명이었습니다. 그 후손의 3분의 1은 정신병 경력이 있고 절반 이상은 마약과 알코올 중독과 범죄자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이죠. 엘버트 윈식이라는 박사가 이 두 가문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 두 가문을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가 무엇인가 그것을 적어놨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 가문은 하나님의 원리로 살았고 다른 가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은 철저한 기독신앙을 가지고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 두 번째가 남을 절대 비방하지 않기, 세 번째가 함께 기도하기. 이렇게 여러 개의 원칙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반면에 맥스 듀크라는 가문에는 아무런 원칙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원칙이 얼마나 그 자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여주는 연구였습니다. 오늘 장학금 전달 시기 있죠. 어떻게 보면 장학주일인데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그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 외의 방법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가는 그 비결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의 촌대까지 복을 주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후손을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이고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결과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1세대가 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1세대는 하나님의 율법을 시내산에서 직접 받았는데 2세대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직접 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준 성경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신명기 6장은 신명기 중에서도 신명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기서 들으라라는 단어는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쉐마의 말씀이 되게 유명한데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 명령하시는데 그러면 무엇을 들을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자녀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죠.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사람들은 사랑의 존재입니다. 무엇인가를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랑의 우선순위가 돈이 되면 돈을 가장 사랑하면 그 돈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죠? 우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선순위 넘버원 자녀가 되면 그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가장 사랑해야 될 존재가 누구시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사랑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돈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가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그 자녀를 누가 양육하세요? 하나님이 양육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 하신 적 있으세요? 목사님, 연애할 때 했잖아요. 그때는 밤에 11시에 보고 싶다고 전화하면 어떻게 하셨어요? 1시간이라도 달려가셨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시간도 돈도 국경도 다 장애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우리가 희생과 헌신이 있더라도 해주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한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은 결혼과 같은 언약이에요.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언약을 하셨죠. 저도 결혼식 때 하도 정신이 없어서 주례 목사님이 뭘 얘기했는지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언약을 할 때 공통적으로 언약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함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하고 언약을 지키려면 우리의 자유가 좀 제한이 됩니다. 예전에는 모든 여자가 연애 대상이었는데 이제 사랑의 대상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아내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모든 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상의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이 마음이 상해갖고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아, 우리 아들한테 뭘 얘기하면 잠깐만 있으래요. 전화를 해서 와이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와이프가 허락하면 되는데 와이프가 허락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은 막 답답해요. 아들한테 야 요번에 어떻게 같이 휴가 갈래? 하면 아버지 잠깐만 기다리세요. 전화해서 여보 휴가 같이 갈 수 있어? 안 돼요.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딸한테 부탁하면 어떻게 돼요? 딸. 여러분들 딸한테 휴가 가자 하면 딸은 어떻게 해요? 남편한테 전화해요? 안 해요. 왜요? 결정권이 딸한테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은 엄마 그때 휴가 가자. 그렇게 딸은 결정을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는 당신은 조금 섭섭해도 아들이 아내에게 전화해서 허락받으면 아, 내 아들이 잘 살고 있구나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아들이 잘 사는 비결이 그거예요. 아내한테 늘 물어보고 허락받고 같이 상의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대요. 어떤 언약? 결혼의 언약을 맺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되 결혼 언약을 맺으셨대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 무슨 잔치에 들어간다고요?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먼저 누구에게 달려가야 돼요? 그 문제보다 먼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 묻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다.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여러분들도 자녀들에 향한 계획과 그런 소망이 있죠. 여러분들 자녀가 뭐 되길 원하세요? 어떤 직업을 갖기 원하세요? 목사? 눈이 동그래지시는데 예, 뭐 의사나 변호사나 좋은 직장을 갖기 원하죠. 그런데 그것도 누구에게 먼저 말씀드려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시간과 마음과 힘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곳이 어디여야 돼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직장,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러브 스토리의 시작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누구만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은 감정으로 머무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밥도 안 주고 용돈도 안 주고 뭐 필요한 것도 안 주고 하면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사랑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게 사랑이죠? 사랑은 때로는 희생이 필요하고 때로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생각도 온통 그곳에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에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래요.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사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무엇을요? 하나님 사랑을. 이 쉐마 이스라엘의 이 말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죠? 어디서? 집에서, 길에서, 누울 때, 일어날 때 하나님을 가르치고 손목에도 그 말씀을 끼래요. 그 다음에 이마에도 끼래요. 여러분들 데모하시는 분들이 여기 이마에 뭐 두르세요? 네, 두건을 확 두르고 뭐 결사 반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이마에 두른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게 손목뿐만 아니라 이마에까지 이것을 두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존재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에 연애하실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언제 생각하셨어요? 아침에만 생각하셨던 분. 나는 점심에만 생각했다, 저녁에만 생각했다, 그런 분 계세요? 그럼 어떻게 생각나셨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도 모자라서 꿈에도 보셨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서 생각나셨어요? 시시때때로 어디 있든지 생각나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당구 치실 줄 아세요? 저도 젊었을 때 당구를 150까지 쳤는데 아주 잘 칠 때가 80이셨어요. 누구한테도 안 졌어요. 그때는 이렇게 누우면은 당구 다리가 보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치면 이렇게 세 번 맞고 들어간다는 그것만 이렇게 보였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당구 사랑이죠. 그 여러분들 요새 어르신들은 누구 사랑해요? 손주 사랑.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하시기를 이 손주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에 한번 넣어보세요. 얼마나 아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대요.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신다고요?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주신대요. 별로 와닿지 않으시죠? 그런데 두 번째는 뭘 주세요? 11절로 넘어가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채우지 않은 집을 주신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집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주신대요. 근데 이 당시에 가장 필요한 게 우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파지 않는 우물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하면?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앉으자 서나 누구 생각? 하나님 생각.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뭐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생각하면 뭐 주신다고요? 여러분들 평생 집 하나 장만하는 게 소원이잖아요. 그것을 그냥 주시겠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와플 대학이라는 프랜차이즈를 세워서 연매출 700억 기업을 일군 손정희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은 원래 두 딸의 어머니로서 아동복을 파는 그런 사업을 하셨대요. 근데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해외에다가 생산 공장을 만들었는데 큰 사기를 당함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10억이라는 빚을 지게 되셨대요. 그리고 완전히 길거리에 내앉혀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30만원 가지고 리어커를 빌려서 불법으로 붕어빵 장사하는 그거였답니다. 근데 이 붕어빵 장사를 하다 보면 빚쟁이들이 또 몰려와갖고 빚 독촉하고 그냥 다 부시고 그래서 늘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사셨대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이 두 딸이 성인만 되면 내가 죽으리라 그런 생각으로 사셨대요. 근데 어느 날 큰 딸이 막 울면서 집에 들어온 거예요. 물어봤더니 빚쟁이가 빚 독촉하느라고 큰 딸 학교를 찾아가서 난동을 피웠대요. 그래서 그날 그 큰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자퇴를 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엄마가 그냥 딸을 잡고 엉엉 울었는데 어느 날 자다 보니까 큰 딸이 없어졌어요. 어디 있나 보니까 저 베란다에 새벽 4시 반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너 왜 거기서 그러고 있냐 했더니 내가 교회는 가고 싶은데 버스는 없고 택시를 탈 돈은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미안함에 눈물을 흘리던 그 어머니에게 그 딸이 엄마를 오히려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엄마, 예수님도 머리 둘 곳이 없으셨대. 우리 식구 비 맞지 않고 이렇게 살 집이 있으니 얼마나 좋아. 나는 지금 행복해. 이 말로 엄마가 힘을 얻고 그 보증금을 빼서 그 교회가 있는 용산으로 이사를 갔대요. 딸을 이제 새벽에 새벽 예배를 보내야 되는데 혼자 보내기가 그래서 그를 따라갔대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일날 가서 주보에 보니까 어떤 분이 목적헌금 1,000만 원 이렇게 써있더래요. 그런데 장로님 마음속에 나도 1,000만 원 하고 싶다.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보증금이 500밖에 없어요. 집을 다 빼도 500밖에 없어요. 막 하나님께 떼를 썼어요. 하나님 저도 1,000만 원 목적헌금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래요. 뭐 한 번에 안 내면 어떠냐. 10,000원씩 1,000번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노란 봉투 예전에 얇은 그 싼 봉투를 사갖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10,000원씩 그렇게 헌금을 했대요. 근데 뭐 일주일에 한 번 해서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대요. 그래서 일주일에 13번씩 예배를 참석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사모했대요. 그렇게 하나님께 작은 예물을 드리고 새벽 예배 주님 만나고 그러면서 교회가 너무 좋아서 봉사를 하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주방 봉사, 주방에 있는 설거지는 다 이 손장로님이 다 했답니다. 그래서 한 두세 시 정도 되면은 설거지를 다 하는데 그래도 집에 가기가 싫대요. 교회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여자 화장실, 그 다음에는 남자 화장실. 그렇게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붕어빵 장사를 부흥을 시켜주셨대요. 그래서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붕어빵 장사는 한철 장사라 더워지면은 못한대요. 그래서 5월까지 어떻게 버텼는데 그 다음부터 더워서 도저히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무엇을 벌어서 아이들을 먹일까 그렇게 새로운 직장을 찾는데 어떤 대학생이 뭔가 이렇게 휴지에 딱 담아서 뭘 가지고 아침 식사를 가지고 뛰는 모습을 봤대요. 그래서 저게 뭔가 했더니 와플이래요. 그래서 이 붕어빵 장사할 때 노하우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붕어빵 속에 들어가는 팥 이외에 12 제자와 같이 12개의 크림을 만들어서 붕어빵 장사를 했는데 너무 잘 됐다. 그래서 그것을 와플에 적용해서 12가지 와플을 만들어서 파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때 당시에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반죽 하는데 이게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두 손으로 반죽해야 될 그런 아주 바쁜 시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 그러면은 내가 성경은 읽고 싶고 하루에 한 절씩 암송을 하죠. 다음부터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암송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한 결과 와플 가게가 너무 잘 됐는데 학생들이 이 와플 가게의 이름을 줘줬는데 와플 대학으로 젖었대요. 그래서 그 와플 대학이 프랜차이즈가 되어서 지금은 300개에서 350개, 연 매출 700에서 800억이 되는 그런 기업이 됐다는 간증입니다. 손종희 장로님의 인생을 바꾼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업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새벽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업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러브 스토리는 다른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의 러브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세요? 집도 주시고 자가용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조건 하나, 하나님과 러브 스토리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과의 이 진한 러브스토리를 시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0: 지금까지 은혜교회 담임이신 이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은혜교회는 제자훈련으로 세워지고 가정교회로 살아가며 다음 세대를 세워 선교적 삶으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은혜교회 예배 시간을 안내합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9시, 주일 2부 예배는 오전 10시 50분,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후 8시,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 45분, 주일학교는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가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드립니다. EM 예배는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주중 모임으로는 중고등부가 금요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9시에는 은혜 한국학교가 있습니다. 2026 서머스쿨은 6월 29일부터 8월 14일까지 진행되며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배우고 즐겁게 교제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교회는 43-37 249 스트리트 리들렉 뉴욕 11363 전화번호는 718-428-1447번입니다. 이상으로 은혜교회 시간을 마칩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사건의 공소기각을 요청한 측근 제닌 피로 워싱턴 DC 연방검사장의 해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판단이 대통령의 입장과 배치되면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민주당 소속 25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강제노동 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위법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무역법 301조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버지니아주 구글 데이터 센터 건설을 둘러싸고 물 사용량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뭄 시 지역 수자원 부담 우려가 제기되며 데이터 센터 확장과 인프라 관리 문제가 주차원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국경장벽 공사가 뉴멕시코에서 지하수 개발 논란으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가뭄 속 대규모 취수가 주민과 목장주들의 물 공급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희귀 세균 감염병인 토끼열 의심 환자 3명이 발생해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야토병은 진드기나 감염 동물 접촉으로 전파되며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버지니아주에서 30년 넘게 활동한 제니 타월 전 주 상원의원이 향년 82세로 별세했습니다. 여성 정치인의 길을 연 선구자이자 교육 재정 분야의 주요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화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비자가 이스라엘에 본사를 두는 금융사기 방지 스타트업 바이오캐치를 현금 24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비자는 런던의 사모펀드 펄미라와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바이오캐치를 인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거래는 은행들이 인공지능 기반 금융사기와 계정 탈취가 급증함에 따라 결제 대기업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자는 이번 거래를 통해 키 입력 속도, 터치스크린 압력, 기타 신호를 포함한 데이터를 분석해 실제 사용자를 사기꾼 및 챗봇을 구분하는 바이오캐치의 행동 생체 인식 플랫폼을 얻게 됩니다. 사기와 계정 탈취가 글로벌 경제에 매년 1조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비자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비자의 바이오캐치 인수는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 예방, 사이버 보안 강화, 분석 소프트웨어 판매 등 부가가치 서비스를 확장하려는 비자의 최근 행보와 맥을 같이 합니다. 비자의 부가가치 서비스 책임자인 앤드로 토레 사장은 바이오캐치를 통해 고객들이 금융사기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맨해튼에서 발생한 연쇄 흉기 공격 사건의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50대 한인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 한인사회는 이번 사건을 아시안 대상 증오 범죄로 규정하고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지난달 맨해튼에서 잇따라 발생한 흉기 공격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이 50대 한인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은 지난 7월 23일 오후 맨해튼 어퍼 웨스트 사이드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57세 아시안 남성이 센트럴파크 웨스트와 84가 인근에서 흉기에 찔렸으며 용의자는 이후 인근 유대교 회당 주변으로 이동해서 또 다른 남성을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을 연계해서 수사했으며 용의자에게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브루클린 한인회에 따르면 7월 23일 오후 맨해튼 센트럴파크 웨스트 84가 인근에서 흉기에 찔린 아시안 남성이 57세 한인 남성 성모 씨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성 씨는 당시 거리에서 흉기로 등이 찔리는 중상을 입었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격자 진술 에 따르면 용의자는 성씨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특정 종교와 관련된 구호를 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용의자는 인근 유대교 회당으로 이동해서 또 다른 남성을 흉기로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피해자 모두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한 51세 라울 모랄레스

0: A씨를 증오범죄 혐의 등이 포함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에 한인사회는 아시안을 겨냥한 폭력 행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브루클린 한인회는 지난 1일 브루클린 리프 에릭슨 파크에서 지역 정치, 사회 관계자들과 함께 아시안 증오범죄 근절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브루클린 한인회 측은 성씨에 대한 증오범죄 혐의 적용 과정이 다른 피해자들과 비교했을 때 충분히 검토됐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모든 피해자가 동일한 기준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경찰과 사법당국은 이번 사건의 정확한 동기와 증오범죄 여부를 계속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1: 버지니아주 정치권의 향방을 가를 예비선거가 오늘 치러집니다. 올해 선거는 예년보다 두 달 늦은 8월 휴가철 한복판에 치러지면서 투표율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합니다.
2: 버지니아 유권자들이 4일 예비선거에서 각 정당의 본선 후보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올해 선거는 평소와 다른 시간표를 맞았습니다. 버지니아 예비선거는 통상 6월 셋째 주 화요일에 열리지만 올해는 연방 하원 선거구 재조정을 둘러싼 논쟁으로 일정이 8월로 연기됐습니다. 당초 주의회는 선거구 재조정안을 추진했고 유권자들은 이를 승인했지만 이후 버지니아주 대법원이 해당 계획을 무효화하면서 선거 일정만 뒤늦게 치러지게 됐습니다. 문제는 시기입니다. 8월 초는 많은 주민들이 휴가를 떠나거나 자녀들의 새학년 준비에 나서는 시기입니다. 밥 홀스워스 리치먼드 지역 정치 분석가는 이번 예비선거 시점을 두고 예비선거를 치르기에는 최악의 시기라며 사람들은 휴가를 마무리하고 있고 부모들은 계약 준비를 하고 있다며 7월 말과 8월 초에는 정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예비선거는 본선거보다 참여율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버지니아주 선거관리국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 치러진 주지사 선거에는 약 345만 명이 투표했고 지난 4월 선거구 재조정 주민투표에도 약 31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예비선거는 모든 지역구에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것은 아니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얼마나 유지될지가 변수입니다. 제이 마일스 콜먼 버지니아 대학교 정치센터의 선거분석기관인 사바토 크리스털 볼 부편집장은 버지니아 유권자들은 6월 예비선거에 익숙하다며 8월 초 예비선거는 새로운 경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치 현안이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콜먼 부편집장은 민주당 유권자들은 물가와 생활비 문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반발로 투표에 나설 수 있고 공화당 유권자들은 연방의회 주도권 경쟁 속에서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카렌 헐트 버지니아 공대 정치학 교수는 대통령 선거가 포함된 본선거와 비교하면 투표율은 낮겠지만 연방 상원의원 선거와 물가, 국제정세 등 주요 현안이 투표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예비선거는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첫 번째 정치적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특히 연방 하원 1선거구와 2선거구는 가장 치열한 경쟁 지역으로 꼽힙니다. 1선거구에는 7명의 민주당 후보가 공화당 현역 롭 위트먼 의원에게 도전할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으며 헨리코 카운티 검사장 셰넌 테일러가 선두주자로 거론됩니다. 이 선거구에서는 4명의 민주당 후보가 공화당 현역 제니 키건 의원과 맞설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으며 전직 하원의원 일레인 루리아도 출마했습니다.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경쟁 부족이 투표율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홀스워스 분석가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많은 선거에서 큰 규모의 자금 투입이나 TV 광고 경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며 전국 정당들은 박빙 지역 방어에 더 많은 지원을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휴가철 한복판에서 치러지는 이번 버지니아 예비선거 속 유권자들의 관심 부족이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예비선거는 11월 중간 선거에 첫 판세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K라디오 김승교입니다.
1: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등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 가치 급등이 S&P 500 지수 구성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제보다 훨씬 더 탄탄한 것처럼 부풀린다고 경제방송 CNBC가 3일 전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LSEG의 타진더 딜론 리서치 책임자는 2분기 S&P 500 지수 기업의 이익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다며 비상장 AI 기업 지분 평가이익을 제외하면 전체적인 성장세는 훨씬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DA 데이비슨 질 루리아 매니징 디렉터는 겉으로 드러난 헤드라인 실적 수치가 오픈 AI, 엔트로픽, 스페이스X의 지분 이익으로 인해 크게 부풀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은 지난달 31일 현재 S&P 500 지수 구성 기업들의 61%가 분기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이들 기업의 실적치와 아직 발표하지 않은 기업들의 컨센서스를 토대로 한 2분기 주당 순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47.4%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을 제외하면 EPS 성장률은 28.8%로 낮아진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이미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거대 빅테크들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실적 역학 관계는 더욱 중요합니다. LSEG에 따르면 매그니피센트 세븐으로 불리는 종목들은 S&P 500 지수 구성 기업 전체의 2분기 매출에서 약 35%를 차지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순이익 증가분 32억 달러의 대부분은 엔트로픽 지분에서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 지분에서도 4억 8천만 달러의 이익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아마존의 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240% 이상 급증했지만 투자 이익을 제외하면 실제 성장률은 17%에 가까웠습니다.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의 순이익 성장률은 300% 치솟았지만 스페이스X와 엔트로픽 투자 이익을 제외하면 성장률은 23% 수준에 그칩니다. 이러한 역학관계는 비상장 AI 기업들이 증시에 상장되기도 전부터 빅테크 기업들과 얼마나 깊게 얽혀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CNBC가 짚었습니다. 다만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이익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근본적인 실적 성장은 건전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KKM 파이낸셜의 설립자인 제프 킬버그는 거대 빅테크의 이익 증가세는 비상장 주식 평가액을 포함하지 않아도 입이 벌어질 정도라고 평가했습니다.
0: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 뱅크 제공입니다.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3: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4: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3: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4: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의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5: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K-Radio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센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캔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1: 키스뷰티 그룹에서 호스 설치와 기술 지원을 담당해 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관련 경력이 없어도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516-331-2250 516-331-2250번으로 연락주세요.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뉴욕주 롱아일랜드에서 희귀 세균성 감염병인 토끼열 의심 환자 3명이 발생해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포카운티 보건국은 최근 최소 3건의 야토병 추정 사례를 확인했으며 최종 확진까지는 수주가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은 야토병 확진은 실험실 검사 결과와 함께 임상적, 역학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확인 검사에는 몇 주가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야토병은 프란시셀라 툴라렌시스라는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드문 감염병으로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이 질환은 주로 감염된 야생토끼, 산토끼, 사향쥐, 설치류 등의 피를 빨아먹은 진드기나 사슴 등에 물리면서 전파됩니다. 사람 간 전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염된 동물의 사체를 다루거나 오염된 먼지나 에어로졸을 흡입하는 경우 또는 오염된 물을 마셔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벤더빌트대 메디컬 센터의 윌리엄 샤프너 예방의학 교수는 사냥꾼들이 토끼를 손질하는 과정에서 감염되는 사례가 있어 토끼열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고 설명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야토병은 남성에서 더 많이 발생하며 진드기 활동이 활발한 5월에서 9월에 주로 보고됩니다. 미국에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200건 미만의 환자가 보고됐습니다. 증상은 감염 경도에 따라 다르지만 모든 형태에서 최고 섭씨 40도에 이르는 고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감염 후 잠복기는 일반적으로 3일에서 5일이며 최대 3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스턴 터프츠 메디컬 센터의 임상 미생물학 책임자인 조이 와이즈 박사는 초기에는 갑작스러운 발열과 오한, 두통, 근육통, 극심한 피로 등 독감과 비슷하게 시작된다며 다만 물린 부위의 궤양과 인접 림프절의 통증 부종이 동반되는 게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염된 동물을 만진 뒤 눈을 비비면 눈의 염증과 귀 앞 림프절이 붙는 안선형 야토병이 생길 수 있으며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한 경우에는 인후통, 구강궤양, 편도염, 목 림프절 종창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형태는 오염된 먼지나 에어로졸을 흡입해 발생하는 폐형 야토병으로 기침과 흉통, 호흡곤란 등을 유발합니다. 다른 형태의 야토병을 치료하지 않아 균이 혈류를 통해 폐로 퍼질 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야토병이 드물고 증상이 다른 감염병과 유사해 진단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항생제 치료에 잘 반응하는 질환으로 조기에 진단을 치료하면 대부분 회복이 가능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야외 활동 시 피카리딘 등이 포함된 방충제를 사용하고 긴 양말 등을 착용해 진드기와 곤충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또 사냥이나 야생동물 처리 시에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고 야생동물 고기는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하며 잔디를 깎을 때는 병들거나 죽은 동물을 그대로 밀어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K-POP 그룹 BTS가 오는 2027년 그래미 시상식 출품을 거부하면서 미국 음악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BTS는 최근 신설된 최우수 아시아팝 퍼포먼스 부문이 아시아 음악을 별도의 틀 안에 가두는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출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논란은 다양성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차별을 고착화할 수 있다는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K-Radio에서 전해드립니다.
2: 세계적인 그룹 BTS가 최근 발표한 새 앨범 아리랑을 2027년 그래미 시상식에 출품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BTS는 공식 SNS를 통해 우리의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받기를 바란다며 그래미가 신설한 최우수 아시아 팝 퍼포먼스 부문 출품을 거부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BTS 멤버 전원이 군 복무를 마친 뒤 발표한 첫 정규 앨범이 빌보드 200 차트 1위에 오르는 등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직후 나온 것으로 미국 음악 산업에도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래미를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의 하비 메이슨 CEO는 아시아 음악의 다양성과 성장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부문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해당 부문에 출품하더라도 올해의 앨범이나 올해의 노래 같은 주요 부문에도 동시에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BTS의 문제 제기는 절차가 아니라 구조 자체에 있습니다. 아시아 음악만 별도의 부문으로 분리하는 것이 결국 주요 부문은 따로 있고 아시아 음악은 따로 경쟁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포브스는 이번 논란이 처음이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2023년 신설된 최우수 아프리카 음악 퍼포먼스 부문에서도 아프리카 음악을 세계 무대와 분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고, 최근에는 컨트리 음악 부문을 전통과 현대로 나눈 결정 역시 비슷한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반대로 2011년에는 라틴 재즈와 하와이 음악 등 여러 장르를 하나의 지역 음악 부문으로 통합하면서 소수 음악을 지워버렸다는 반발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문제는 부문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미가 오랫동안 백인 중심의 미국 대중음악에 편중됐다는 인식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느냐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포브스는 BTS처럼 그래미를 공개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아티스트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다고 평가했습니다. 대부분의 신인이나 중견 아시아 가수들은 그래미 후보 자체가 큰 기회이기 때문에 같은 선택을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번 BTS의 결정은 단순히 시상식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음악을 국적과 인종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음악 자체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미국 음악계에 던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헤이 라디오입니다.
1: 뉴저지주 공립학교들의 봄방학 일정이 앞으로 하나의 기준으로 조정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학군마다 달랐던 봄방학 날짜 때문에 자녀가 여러 학교에 다니는 가정이나 맞벌이 학부모들이 겪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0: 뉴저지주가 공립학교 봄방학 일정을 보다 일관되게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마이키 쉐릴 뉴저지 주지사는 최근 각 학군이 참고할 수 있는 공통 봄방학 날짜를 주 교육국이 제시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 S-170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저지 교육국장은 매년 새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인 6월 30일까지 다음 학년도 봄방학 권고 일정을 각 공립학군에 전달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2027년에서 2028학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뉴저지에는 약 600개의 공립학군이 운영되고 있으며 각 학군은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봄방학 날짜를 결정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인근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학교가 다르면 방학기간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여러 자녀가 서로 다른 학군 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가족 여행 계획을 세우거나 아이들의 돌봄 일정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법안 지지자들은 주차원의 기준 마련이 학부모와 교직원의 일정 조율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한 학군에서 근무하고 자녀는 다른 학군에 다니는 경우에도 휴가 계획을 세우기가 한층 쉬워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모든 학교가 반드시 같은 날짜를 사용토록 강제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주 교육국이 권고안을 마련하면 각 학군이 이를 참고해서 학사 일정에 반영하는 구조로 최종 결정권은 여전히 지역교육위원회와 학군에 남게 됩니다. 일부에서는 봄방학 날짜가 완전히 통일될 경우에 여행 수요가 특정 기간에 몰리거나 지역별 교육 일정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뉴저지주는 교육국 권고 일정이 실제 학군 운영에 얼마나 반영될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맑은 하늘에 구름이 조금 끼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 여름 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오늘 뉴욕 낮 최고 기온 85도, 섭씨 29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 70도, 섭씨 21도로 전망됩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많아지면서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3도, 섭씨 28도, 최저 기온 76도, 섭씨 24도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뉴욕 지역과 마찬가지로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다소 올라 덥게 느껴지겠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 88도, 섭씨 31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은 74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흐린 하늘 속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과 오후 모두 몇 차례 소나기가 지나갈 가능성이 있어 이동하실 때 날씨 변화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6도, 섭씨 30도, 최저 기온 76도, 섭씨 24도로 전망됩니다. 당분간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오가는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이 높은 시간대에는 수분 섭취와 건강 관리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8월 4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다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호프 NY 또는 문자 호프 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4: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아이고 여보, 이번 여름에 부모님이 오시는데 나이아가라까지 직접 운전할 생각하니 벌써 무릎이 쑤시네.
1: 당신이 왜 운전을 해?
2: 지금 프린트와에서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 중인데.
0: 진짜? 푸른투어라면 미동부랑 서부 다 아는 곳이지?
2: 그럼 나야가라 캐나다는 물론 서부 4개 캐년까지 다 있어. 호텔, 식사, 관광 완벽 포함이라 우린 몸만 가면 돼.
0: 이번 미국 여행은 제대로 하겠네.
2: 준비는 푸른투어가 다 하니까 여행만 즐기자고.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과 친지 방문 여행도 역시 푸른투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3: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4: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5: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0년 가까이 유지해온 미 정부가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북한 인권 특사를 지낸 로버트 킹 전 특사는 인도적 대북 지원을 위한 방북까지 제한하는 현행 정책은 실익이 없다며 인도주의 활동가들에 대한 방북 허가를 보다 유연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입니다.
6: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북한인권특사가 인도적 대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인의 북한 방문 신청에 대해선 국무부가 방북 허가를 쉽게 내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북한인권특사는 3일 워싱턴 DC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가 2017년부터 시작돼 매년 갱신되면서 2027년 8월 말까지 연장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지난 10년간의 금지 조치가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북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공개적 평가가 없었다면서 관광객뿐만 아니라 미인도주의 활동가들의 방북도 막힌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금지 조치 이후 소수의 미국 시민이 인도적 목적으로 예외를 인정받아 북한을 방문하기는 했지만 2017년 이전보다는 현저히 작은 규모라면서 미국 정부가 국민에 대한 방북 금지 조치를 재고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관광 목적의 방북 금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관광객이 북한에 갔다가 당국에 억류당해 사실상 인질이 되는 상황을 우려한 것입니다. 하지만 킹 전 특사는 인도주의 단체 소속 활동가들의 방북은 지금보다 수월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 당국자들을 상대해본 경험이 많은 이들이 좀 더 쉽게 북한에 갈 수 있다면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대북 인도 지원 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킹 전 특사는 방북 신청에 비용이 많이 들어 미국의 인도 지원 단체들의 부담이 되는 실정이라면서 시간적 지연과 높은 비용 없이 인도 지원 활동가들이 방북 허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북 인도 지원은 민간 구호 활동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민간의 인도 지원이 당국 간 접촉과 교류의 물꼬가 트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내세우면서도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은 비핵화 불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북한 인권특사를 지냈습니다. 미국은 1기 트럼프 행정부 첫 해인 2017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풀려난 직후 숨지자 북한 여행을 금지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5: 다음 소식입니다. 주요 인공지능 모델이 외부기관 시스템에 침입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련 보안 테스트 방안을 확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행정부는 최첨단 AI 모델의 해킹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 테스트 세부 사항을 확정했다고 로이터통신과 악시오스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3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4일 오픈 AI와 엔트로픽, 구글, 메타 등 주요 AI 개발사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테스트 방안은 AI 개발사들이 신규 모델을 정식 출시하기 전 최대 30일 동안 연방정부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의 모델을 조기 제공해 검증받도록 하는 구조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백악관 관계자는 결과에 대한 보고 방식이나 테스트에 어떤 지표를 사용할지 등 세부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는 관련한 성능 지표와 기준 수치 등이 행정명령상 기밀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행정명령을 통해 최첨단 AI 시스템의 해킹 가능성 등 안전성을 평가하는 테스트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AI 보안 논의는 오픈 AI와 엔트로픽의 AI 모델이 인간의 명시적인 지시가 없는데도 외부 기업 시스템에 침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직후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오픈 AI는 최근 자사 GPT 모델들이 외부 AI 플랫폼인 허깅페이스 등을 해킹했다고 밝혔고 엔트로픽도 최근 AI 모델의 과거 행동을 검토한 결과 세계 기업 시스템에 무단 침입한 사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 CEO는 최근 백악관을 방문해 아스트라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자사 차세대 모델을 소개하고 테스트 관련 세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미 의회와 주정부들도 AI 모델의 보안 사고 관련 대응에 나섰습니다. 연방 하원 사이버 보안위원회는 올트먼 CEO에 직접 의회에 출석해 허깅페이스 해킹 사건을 브리핑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공화당 소속 15개 주 법무장관은 오픈 AI에 서한을 보내 주 소비자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음을 알리며 허깅페이스 해킹 사건 관련 모든 증거 문서를 보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픈 AI는 주 법무장관들의 서한을 엄중하게 다루고 있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기술 보고서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10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사기 사건에 연루된 한인 간호사가 선고를 앞두고 도주해 연방당국이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간호사가 한국에 체류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관련 정보를 가진 시민들의 제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7: 연방당국이 510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사기 사건에 연루된 한인 간호사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연방보건복지부 감찰관실은 최근 보건의료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등록 간호사 김지혜 씨를 수배 명단에 올리고 행방을 알고 있는 시민들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당국은 김 씨가 형량 선고를 앞두고 도주했으며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가정 간호업체인 그레이트 케어 홈 헬스에서 등록 간호사로 근무했습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메디케어 환자의 건강 상태와 가정 간호 필요 여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실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자격이 없는 인력이 방문한 경우에도 간호 서비스가 이루어진 것처럼 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런 허위 문서를 통해서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작성하거나 승인한 기록과 관련해서 약 110만 달러가 지급됐으며 해당 업체와 관련된 전체 부당 청구 규모는 510만 달러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주로 한인 고령층 메디케어 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측은 환자 소개 대가를 지급하고 실제로 가정간호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서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레이트케어 대표 문희정 씨는 연방법원에서 징역형과 함께 500만 달러가 넘는 배상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공개 수배 중인 김지혜 간호사의 경우는 유죄를 인정한 뒤 보석 상태에서 선고를 기다리던 중에 도주해서 현재까지 체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김 씨를 의료 사기 관련 주요 수배 대상자로 분류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제보 전화 888-476-4453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5: 트럼프 행정부 2기 임기가 반환점을 돌면서 뉴욕 현장 곳곳에서는 통계 잡히지 않는 이민, 학술, 외교 분야의 구조적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민단속 강화와 연구비 삭감 여파로 미등록 이민자와 이공계 해외 인재들의 발길은 줄어든 반면 뉴욕 거리 한복판에서는 K-POP과 한식 등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되는 극명한 대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K-Radio가 보도합니다.
3: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 정책이 장기화되면서 뉴욕시 내 미등록 이민자들의 대외 활동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뉴욕 지하철 내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초콜릿 및 간식 판매 이민 여성들의 모습이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신분과 관계없이 체류자와 이민자에게 영어 교실과 어린이 프로그램을 제공해온 뉴욕 공공도서관 NYPL 이용자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이민 당국의 대규모 단속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공공장소 방문 자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학술 및 연구 현장의 타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연구비 삭감 기조로 인해 뉴욕 내 주요 대학의 방문 교수와 박사 후 연구원 유입이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기존 외국인 인재들의 이탈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및 무슬림계 이공계 인재들의 경우 본국의 파격적인 조건 제시나 타국 대학으로의 이적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향후 미국 기술 경쟁력에 장기적인 손실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제기구 역시 예산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분담금 납부 지연으로 유엔 사무국은 올 한 해 직위를 21% 감축하는 등 고강도 구조 조정을 진행 중이며 유엔 본부가 위치한 뉴욕 주거 지역에서도 직원들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정치 사회적 위축 분위기 속에서도 K-컬처의 영향력은 뉴욕 전역에서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맨해튼 코리아타운을 중심으로 고급 한식당과 K-뷰티 매장이 늘어난 것은 물론 지난 주말 BTS가 뉴욕 뉴저지 매드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초대형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 문화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현지 10대 백인 청소년들 사이에서 K-POP 아이돌을 주인공으로 한 팬픽 완성이 서머캠프 주제로 등장하고 센트럴파크 등 주요 관광지에서도 한국어 가사에 K-POP 신곡이 울려 퍼지는 등 한국 문화의 저변이 뉴욕 일상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뉴욕 사회 전문가들은 강화된 이민 및 연구 통제 정책이 가져올 장기적 손실과 K-컬처가 가져온 역동성이 2026년 현재 뉴욕의 새로운 단면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K-라디오입니다.
5: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미국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5개 주가 3일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국제통상법원에 따르면 이들 주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주요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 조치가 대통령의 과세 권한을 넘어서 위법한 것이라며 이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드 베럴과 시계 판매업체 콜렉티브 호롤로지 등 중소기업 두 곳도 지난달 24일 강제노동 관세 부과 당일 이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25개 주는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정부 관료들이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무효화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위법하게 활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소송 제기 후 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어떻게 정당화하려 하든 법률과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임시조치로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지만 지난달 24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만료된 바 있습니다. 이에 미 무역대표부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주요 무역 상대국에 10에서 12.5%의 관세를 지난달 24일 새로 부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채로운 뉴스 이슈와 생생한 영어를 함께 전해드리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뉴욕타임스에 실린 The Happiest Cities of 2020 Next 2026년 가장 행복한 도시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왈렛헙의 최신 연구를 토대로 미국 내 182개 대도시 중 가장 행복도가 높은 도시들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가 나가자마자 독자들 사이에서는 숫자 데이터만 본 탁상공론 기사라는 뜨거운 논란도 일었습니다. 기사의 핵심 내용과 독자들의 반론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A national study evaluated multiple public metrics to crown Fremont, California as the happiest city in America due to high well-being and life expectancy. 전국 단위 연구에서 다양한 공공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가 높은 삶의 만족도와 기대 수명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Evaluate, 평가하다, 분석하다 또는 심사하다. Public metrics는 공공 지표, 공식 통계 지표라는 의미이고요. WalletHub는 기대 수명이나 우울증 비율, 소득이나 고용, 삶의 만족도 등의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도시의 행복도를 평가했습니다. Crown A as B, A를 B로 선정하다, A를 B의 왕좌에 올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경기나 순위 발표에서 뉴욕을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했다고 할 때 Crown New York as the most livable city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Researchers emphasize that financial stability, walkable environments, and lower stress levels in smaller metros heavily contribute to overall life satisfaction. 연구진은 경제적 안정과 걸어서 생활하기 좋은 도시 환경, 그리고 중소도시의 낮은 스트레스 수준이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searchers emphasize that 연구진은 that 절 이하의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라는 의미이고요. Financial stability, 경제적 안정, 재정적 안정이란 의미입니다. 그리고 walkable environment, 걸어다니기 좋은 보행자 친화적인 환경을 뜻하는데요. 차가 없이도 상점이나 공원에 걸어갈 수 있는 동네를 a walkable neighborhood라고 부르며 이것은 현대 도시 계획에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가 됩니다. However, local critics argue that office-based data collection ignores severe underground realities, such as alarmingly high youth depression and suicide rates in these top-ranked cities. 하지만 지역에서는 이런 평가에 대해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판 논자들은 행정기관의 통계만으로는 현실을 제대로 담아낼 수 없으며 높은 순위를 기록한 도시들에서도 청소년 우울증과 자살률 같은 심각한 문제가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Local critics argue that 지역 비판 논자들은 that절 이하의 내용을 주장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office-based data collection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탁상공론식 데이터 수집을 의미하는데요.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서류와 통계로만 수집한 자료를 꼬집을 때 office-based data라고 부릅니다. This discrepancy highlights how statistical generalizations can erase the lived experiences of marginalized groups, raising questions about journalistic depth and fairness. 이러한 차이는 통계의 일반화가 사회적 약자들의 실제 삶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언론 보도가 얼마나 깊이 있고 공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Discrepancy, 통계와 실제 사이의 불일치, 차이, gap을 뜻하는데요. 서류상 숫자와 실제 현장의 느낌이 전혀 다를 때 There is a huge discrepancy, 큰 불일치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비판 논자들은 통계가 모든 사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고 언론 보도가 얼마나 깊이 있고 공정해야 하는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Data on paper doesn't always reflect reality on the ground.
서류상의 데이터가 항상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비판론자들은 사실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언론 보도가 얼마나 깊이 있고 공정해야 할지를 지적하는데요. 월렛허브의 연구는 센서스와 노동통계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프리먼트시를 미국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 1위로 꼽았고 높은 소득과 길어진 수명, 쾌적한 날씨가 그 이유였지만 기사가 나간 후 코멘트로 강하게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프리먼트 지역 고등학생의 절반 가까이가 우울증을 겪고 있고 청소년 자살률이 심각하다는 사실이 통계에서는 완전히 묻혔기 때문입니다. 성인 위주의 센서스 데이터와 연구원들의 사무실 통계 분석만으로는 지역 사회 내 아이들과 소외된 이들의 고통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논란은 언론이 단순히 유명 연구기관의 데이터나 순위 발표를 인용해 보도하는 것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삶, reality on the ground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검증해야 한다는 언론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였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저지 한인 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 나이악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획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의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뉴택시, 그레이슬리 HGI 그룹,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뷰리 아울렛, 하이스트 부동산, 송민용 회계사, 백승석 CFP, 써니엄 꽃풍선 파티, 오나니 부동산, 이길수 현대자동차, 월드와이드 출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1973년 설립된 KCS는 지난 53년 동안 한인 이민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공공보건, 교육, 이민법률, 시니어 복지 등 다양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무료 시민권 상담, 메디케이드 가입자를 위한 획기적인 복지제도인 소셜 케어 네트워크, 정신건강 클리닉, 홈바운드 밀과 소셜 어덜트 데이 케어, 그리고 뉴저지에서 킨더부터 5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는 여름방학 캠프 등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문을 연 KCS 웨체스터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매주 수요일 AI와 스마트폰 교육, 서예, 키보드 교실을 무료 점심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나 KCS가 함께합니다. 문의 전화 718-939-6137, 718-939-6137이며 kcsny.org를 방문해 주세요.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믿음 안에서 만날 기회가 없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LESL 프로젝트와 함께하는 CK 크리스천 결혼지원센터가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만남의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제3회 크리스천 싱글 만남의 날이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뉴욕 프라미스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결혼을 희망하는 초혼 크리스천 싱글이라면 지금 바로 ckshingles.org에서 신청하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 믿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제3회 크리스천 싱글 만남의 날을 통해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세요. 자세한 문의는 646-515-5074, 646-369-7124번으로 해주십시오. 올여름 당신이 꿈꾸던 유럽이 펼쳐집니다. 동부관광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여름 초초강추 유럽 여행 2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동반인 50% 파격 세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역사체험 7박 8일, 피사, 베네치아, 로마까지 이어지는 예술과 미식의 일정과 베네치아 곤돌라를 타며 가장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가성비 여행, 오는 8월 17일 단 1회 출발합니다. 두 번째,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 8박 9일, 니스와 모나코의 눈부신 해변을 지나 신이 빚은 알프스 돌로미티의 웅장한 대자연까지, 오직 이 시기에만 허락된 완벽한 8월의 여정을 8월 24일에 단 1회 출발합니다.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행은 역시 동부관광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8-939-1000번, 718-939-1000번.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백악관이 최첨단 AI 모델의 보안 검증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AI 기업들과 비공개 논의에 나섭니다. 최근 AI 모델의 외부 시스템 침입 사례가 잇따르면서 안전성 검증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미국 기업들의 2분기 어닝 시즌이 반환점을 돌며 이익 성장률이 5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AI와 에너지 업종이 호실적을 이끌며 예상보다 강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비자가 금융사기 방지 스타트업 바이오캐치를 약 24억 달러에 인수합니다. AI 기반 금융사기 대응과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행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공시설 훼손 사건의

트럼프 국경장벽 공사가 뉴멕시코에서 지하수 개발 논란으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가뭄 속 대규모 취수가 주민과 목장주들의 물 공급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희귀 세균 감염병인 토끼열 의심 환자 3명이 발생해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야토병은 진드기나 감염 동물 접촉으로 전파되며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버지니아주에서 30년 넘게 활동한 제니 타월 전 주 상원의원이 향년 82세로 별세했습니다. 여성 정치인의 길을 연 선구자이자 교육 재정 분야의 주요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여름철 물놀이 즐기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미 동부 메릴랜드주와 버지니아주에 걸쳐있는 거대한 만인 체사피크만 일대에서 이른바 살을 파먹는 박테리아로 알려진 비브리오균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바닷물 온도까지 상승하면서 체사피크만 일대에서는 이른바 살 파먹는 박테리아, 비브리오균 감염에 대한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메릴랜드 보건 당국에 따르면 최근 체사피크만 지역에서 비브리오균에 노출된 뒤 심각한 피부 감염 치료를 받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브리오균은 따뜻한 해수와 강과 바다가 연결되는 지역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되는 세균으로 여름철 수온이 높아질수록 활동성이 커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비브리오균 감염은 주로 두 가지 경로로 발생합니다. 하나는 피부에 난 상처가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하면서 균이 투입되는 경우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감염된 생굴이나 조개류 등 날것의 해산물을 섭취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개를 잡거나 어구를 다루는 과정에서 작은 상처를 통해 감염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감염 초기에는 피부가 붉어지거나 부어오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일부 환자에게서는 감염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괴사성 근막염이나 혈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간질환, 당뇨,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중증으로 발전한 위험이 더욱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감염 증가의 배경으로 기록적인 폭염과 해수 온도 상승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비브리오균은 수온과 염분 등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따뜻한 계절에 위험 성은 높아집니다. 다만 보건당국은 일반적인 물놀이 자체가 매우 높은 감염 위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과도한 불안보다는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상처가 있을 경우에는 바닷물 접촉을 피하고 물놀이 시에는 방수밴드를 사용합니다. 맨발 대신에 아쿠아 슈즈 등을 착용하고 개잡이 등 해산물 작업 시에는 장갑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피부에 갑작스런 붉은 반점이나 부종, 심한 통증, 물집 같은 것이 생길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한편 비브리오균은 최근 미 남부뿐 아니라 기온 상승 영향으로 일부 동부 해안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와 해수 온도 상승이 세균 분포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버지니아주에서 30년 넘게 페어팩스 알린턴 지역을 대표했던 제니 타월 전 주 상원의원이 향년 82세로 별세했습니다. 타월 전 의원은 1992년부터 2014년까지 버지니아주 상원 제32선거구를 대표했으며 주 상원 재정 세출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에비겔 스펜버거 버지니아주 지사는 3일 사회관계방 서비스를 통해 타월 전 의원은 교육을 위한 헌신적인 옹호자이자 버지니아 여성 정치인의 길을 연 선구자였다고 추모했습니다. 스펜버거 주지사는 그는 버지니아 정계에 진출한 많은 여성들에게 강력한 본보기가 됐다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잘라 하시미 버지니아 부지사도 SNS에서 타월 전 의원은 나를 비롯한 많은 여성들의 멘토였다며 버지니아 역사상 처음으로 주 상원 재정위원회를 이끈 여성이라고 기렸습니다. 마크 워너 연방 상원의원과 팀 케인 연방 상원의원도

0: 각각 SNS를 통해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월 전 의원은 주 상원의원으로 활동하기 전 공립학교 교사와 주의회 보좌관으로 근무했으며 이후 30여 년간 버지니아주 의회에서 활동하며 재정과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의정 활동을 펼쳤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이 5개월 이상 이어지는 가운데 중동 지역을 담당하는 미 중부사령부가 군 분석가들에게 이란을 응징할 새롭고 비관습적인 아이디어를 구한다는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공습을 통한 압박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미 정부의 대이란 전략에 차질이 생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합니다.
1: 미 중부사령부가 군내 분석가들에게 이란을 타격하고 압박할 새로운 방안을 모집하는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미 중부사령부 정보 담당 부서의 한 고위 장교는 지난달 29일 복수에 군 분석가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해당 메일에는 우리는 이란을 압박하고 응징하기 위한 새롭고 창의적이며 비관습적인 방안들을 찾고 있다는 문구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이 이러한 크라우드소싱 방식의 문의를 이메일로 보낸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미군 내부에서 기존 군사 전략의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말 이란에 대한 기습 공격을 시작하며 빠른 시일 내에 이란을 굴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으나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뚜렷한 목표 달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대규모 추가 공습 재개 방침을 밝혔다 하루 만에 취소하는 등 혼선을 드러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 등 영내 리더들로부터 긴장 완화를 촉구하는 전화를 받은 뒤 강경 자세를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미 중부사령부 대변인 팀 호킨스 해군 대령은 중부사령부는 혁신적으로 사고해온 역사가 있다며 최고 수준의 작전 성과를 위해 계급에 구애받지 않고 팀원들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확보와 핵 협상 복귀를 위해 공습을 계속해왔음에도 이란이 굴복하지 않으면서 통상적인 전략 카드가 바닥난 상황이라고 평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사태를 마무리 지을 출구 전략을 모색함에 따라 미군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한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차세대 한인들의 한국 역사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한국 역사 평가 시험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 산하 세종 역사연구소와 차세대 교육위원회는 최근 준비 모임을 열고 8월 15일 광복절 당일 오후 1시 퀸스 플러싱 디모스 연회장에서 제1회 한국 역사 평가 시험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시험은 일반 한인 참가자는 한국어로, 차세대 참가자는 영어로 시험이 출제되며 역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비교적 쉬운 수준의 사지 선다형 문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준비위원회는 이번 행사가 한인사회 최초로 열리는 한국 역사 평가 행사인 만큼 청소년을 비롯한 차세대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조만간 시험 범위와 출제 등급, 방식, 시상 내역 등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11시에는 플러싱 디모스 연회장에서 제66주년 광복절 경축식도 열릴 예정이며 한인회는 광복절 행사와 역사 시험에 많은 한인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신만의 소중한 기억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특별한 미술대회가 열립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 KCS가 제2회 KCS 한국미술대회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 AAF와 함께 진행되며 한국계 학생들의 창의력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 대회 주제는 나의 소중한 기억으로 참가 학생들은 자신에게 의미 있는 순간이나 추억을 작품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참가 대상은 뉴욕주에 거주하는 1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한국계 학생이며 수상자에게는 최대 $1,000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작품 접수 마감은 오는 10월 18일 일요일 밤 11시 59분까지며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KCS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KCS 교육부 전화 718-939-6137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앞으로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에서는 펜이를 사용할 일이 점점 줄어들 전망입니다. 페어팩스 카운티가 2027년 7월 1일부터 현금으로 세금이나 각종 수수료를 납부할 경우에 1센트 단위 계산을 없애고 5센트 단위로 반올림하거나 반내림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납부 금액이 $10 1센트면 $10를 내게 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꼭 기억하실 점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온라인 결제는 지금과 똑같이 1센트까지 정확하게 계산된다는 겁니다. 이번 변경은 현금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조폐국이 1센트 동전 생산을 중단하면서 발생한 동전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겁니다. 사실 펜이는 액면가가 1센트지만 제작 비용은 그보다 더 많이 들어서 오래전부터 생산 중단 논의가 이어져 온 바 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이미 일부 현금 거래에서 펜이 부족으로 거스름돈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현금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0: 라디오 모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삼색 피망 한 팩 2불 99, 상하이 박초이 파운드당 1불 2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4불 49, 니아벨 포도 3파운드 크램쉘 9불 99. 신선하고 건강한 한 끼를 한 번에 한남 체인에서 만나보세요.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치매,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과학적인 예방이 필요할 때입니다. 3,123명의 대규모 임상실험으로 증명된 놀라운 변화. 뇌혈류와 인지기능을 깨우는 PNS 아론사포닌의 힘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건강한 기억력의 완성,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4: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3: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버지니아주 포토토트 카운티에 추진 중인 구글 데이터 센터를 둘러싸고 대규모 물 사용과 전력 수요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장기 가뭄 시 식수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주 상원 의원은 데이터 센터 신규 승인 절차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승교 기자입니다.
3: 버지니아주 포토토트 카운티에서 추진 중인 구글 데이터 센터를 둘러싸고 물 사용량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크 타이슨 포토토트 카운티 계획위원회 위원은 자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 센터가 장기 가뭄 시 로어노크 밸리의 수자원 공급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이슨 위원은 14쪽 분량의 수자원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구글 데이터 센터가 하루 최대 800만 갤런의 물을 카빈스 코브 저수지에서 사용할 경우 현재와 같은 가뭄이 이어질 경우 저수지의 가용 수량이 약 61분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해당 분석을 서부 버지니아 수도 당국에 전달하고 검증을 요청했지만 충분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수도 당국은 타이슨 위원의 보고서를 부정한 적은 없으며 아직 세부 검토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재 구글이 허가받은 취수량은 하루 최대 200만 갤런이며 첫 번째 데이터 센터 건물은 당초 계획과 달리 물냉각 방식이 아닌 공랭식 설계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실제 물 사용량도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도 당국은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개 설명회를 열고 데이터 센터의 물 사용 계획과 수자원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논란은 단순히 물 사용 문제를 넘어 버지니아 전역의 데이터 센터 확산에 대한 정책 논쟁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글렌 스턴티번트 버지니아 주 상원 의원은 에비게일 스팸버거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신규 데이터 센터 승인 절차를 일시 중단하는 주 차원의 모라토리엄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스턴티번트 의원은 데이터 센터의 급격한 증가가 전력망과 수자원 등 기반시설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버지니아의 전력 공급 능력과 인프라 수용력을 먼저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스터티 번트 의원은 데이터 센터의 막대한 전력 수요로 인해 새로운 발전 시설과 초고압 송전설 건설 비용이 결국 일반 주민들의 전기요금과 공공 인프라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수조 달러 규모의 빅테크 기업들이 버지니아에 들어오면서도 충분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은 채 추가 전력 생산과 송전망 구축 비용은 결국 주민들이 떠안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한 데이터 센터 건설 여부를 넘어 급격한 산업 성장 속에서 버지니아의 전력망과 수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주 전체의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버지니아에서는 오는 4일 예비 선거를 앞두고 주요 선거 쟁점으로 경제 성장과 인프라 부담,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 센터 확장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와 물 사용 문제는 유권자들이 주목하는 새로운 정책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승교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공습 가능성을 경고했다가 대화 재개를 이유로 공격을 보류했지만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 자체를 부인하며 강경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 비핵화라는 미국의 목표가 이란의 버티기 전략 앞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양국 간 힘겨루기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공습을 위협했다가 이란과의 대화가 재개됐다면서 보류하고 이란은 미국과의 대화는 없다면서 부인하는 상황이 이란 전쟁의 새로운 패턴으로 굳어지는 모습입니다. 공습 위협을 반복하면서 미국이 달성하려는 호르무즈 해협 완전 개방, 이란 비핵화라는 전쟁 목표가 이란의 버티기 전략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언론은 전쟁 주도권이 이란에 넘어갔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주재한 내각 회의에서 이란을 향한 강력한 공습을 예고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주말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를 타격해 전쟁이 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 작전을 전격 취소한다고 밝혔으며 전날에도 기자들에게 호르무즈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서 그 다음에는 이란의 비핵화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란과 3일 오후 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미국과의 대화가 예정돼 있지 않다고 부인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의 안전보장 경로 합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 협상은 호르무즈 해협을 영해로 두고 있는 이란과 오만 사이의 문제라며 미국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6월 중순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가 파기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공습을 위협했다가 대화를 이유로 보류해왔고 이란은 대화 진행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13일 연속 공습을 중단한 지난달 24일 이후 이란의 요청으로 진지한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으며 바가이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현재 우리는 미국과 어떤 협상에도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습니다. 현재 공개적으로 드러난 대화는 이란과 오만 사이의 호르무즈 관련 협상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이란과의 대화와 관련해 중재국을 사이에 둔 물밑 협상이 진행 중일 수는 있어도 공개된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란이 공습 위협에 굴하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확보를 위한 마이웨이를 걷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습 철회를 두고서 이란 입장에서 보면 누가 전쟁에서 우위인지를 보여준다면서 이란 당국자들이 적극 부각하려는 점, 즉 전쟁을 두려워하는 건 이란이 아니라 트럼프라는 주장의 새 빌미를 제공했다고 짚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제 이란 강경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딜레마를 조롱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의 강경파 평론가인 쉐헤드 무하마드 마란디는 자신의 X계정에 치킨 타코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꼬는 용어인 타코, 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를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의 명소인 리플렉팅 풀 파손 용의자에 대한 공소기각 요청에 분노해 측근인 제닌 피로 워싱턴 DC 연방검사장의 해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은 3일 트럼프 대통령이 피로 검사장에 대한 해임을 고려하고 있으며 그의 분노 수위를 고려할 때 해임될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통들의 전언을 소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피로검사장을 불러서 만날 예정이며 그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참모들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난 이유는 리플렉팅풀 파손 용의자인 전 국가대표 카누 선수 데이비드 허른에 대한 배배심 기소를 취하해달라고 워싱턴 연방검찰청이 지난달 31일 법원에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내셔널몰의 리플렉팅풀을 이름 그대로 파란 하늘과 주변 건물들을 표면에 비추는 연못으로 꾸미기 위해 $1,000,000가 넘는 돈을 들여 물을 빼고 바닥을 칠하는 공사를 벌였습니다. 미 건국 250주년인 지난달 4일 독립기념일에 맞춰 개장하겠다는 일정도 잡았습니다. 하지만 고온다습한 기후 속에 녹조류가 퍼지면서 예산 낭비 논란이 불거졌고 그 와중에 리플렉팅 풀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통령은 이 사건을 반달리즘이라고 비판했고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허른을 기소했습니다. 리플렉팅 풀 바닥에 방수자재가 벗겨진 게 허른의 고의 훼손 때문이라고 본 겁니다. 이를 두고 미 언론에선 리플렉팅 풀 사업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할 희생양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에야 허른의 기물 파손이 아닌 보수공사 부실 시공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법원에 공소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담당 부처인 내무부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검찰이 반기를 든 모양새가 펼쳐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친트럼프 인사로 분류되어온 피로검사장 저격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피로는 실수했다. 그것은 기물 파손이었다며 공소기각 요청을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SNS 등을 통해 설파해온 리플렉팅 풀 파손은 반달리즘 탓이라는 플레임을 뒤집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리플렉팅 풀의 손상이 기물 파손범 소행이라는 믿음을 유지하고 있다고 CNN이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도 지난 주말 SNS에서 피로검사장의 부실 시공 주장을 일축하며 증거가 명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피로검사장은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서 판사와 검사장을 지낸 뒤 폭스뉴스로 자리를 옮겨 방송인 경력을 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에서 개발업자로 사업하던 시절에 친분을 쌓은 그는 오랫동안 자신이 트럼프 가족의 친구라고 소개해왔습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맑은 하늘에 구름이 조금 끼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 여름 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오늘 뉴욕 낮 최고 기온 85도, 섭씨 29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 70도, 섭씨 21도로 전망됩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많아지면서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3도, 섭씨 28도, 최저 기온 76도, 섭씨 24도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뉴욕 지역과 마찬가지로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다소 올라 덥게 느껴지겠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 88도, 섭씨 31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은 74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흐린 하늘 속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과 오후 모두 몇 차례 소나기가 지나갈 가능성이 있어 이동하실 때 날씨 변화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6도, 섭씨 30도, 최저 기온 76도, 섭씨 24도로 전망됩니다. 당분간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오가는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이 높은 시간대에는 수분 섭취와 건강관리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8월 4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1: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0: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2: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3: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시라고요?
4: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3: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4: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5: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6: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5: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6: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5: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7: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5: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6: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8: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애플이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싸고 영국 정부와 다시 한번 정면 충돌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범죄 수사를 위해 암호화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이른바 백도어를 요구하자 애플은 이용자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애플이 암호화한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영국 정부의 요구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애플은 사법당국 등이 이용자의 데이터를 감시할 수 있는 백도어를 만들어 달라는 영국 정부의 요구에 대해 수사권 재판소 IPT에 소송을 냈다고 AFP 로이터 통신과 영국 일간 가디언이 3일 보도했습니다. 백도어는 마치 뒷문으로 몰래 들어가듯이 정상적인 인증을 거치지 않고 암호화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나 계정 등을 뜻합니다. 영국 정부는 테러나 아동 성학대 범죄 수사를 위해 이와 같은 암호화 데이터 접근권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영국은 당초 지난해 전 세계 모든 애플 이용자의 암호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미국과의 마찰에 직면하자 한 발 물러나 이를 철회했습니다. 이후 영국은 접근 대상 범위를 자국 이용자로 한정한 기술 역량 통지서 TCN을 애플에 발부했고 애플은 이에 반발해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애플은 그간 여러 차례 우리는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에 백도어나 만능 열쇠를 만든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절대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한 성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애플은 백도어가 만들어지면 악의적 행위자에 의한 데이터 유출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애플은 영국 정부가 계정 소유주만 접근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고급 데이터 보호 ADP를 우회하는 기능을 요구하자 지난해 초 영국 내에서 아예 ADP 서비스를 중단하는 강경 대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인권단체 리버티 측은 이번 사건은 사생활 보호 권리의 미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며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를 만드는 것은 개인 데이터의 광범위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영국 정부의 요구를 비판했습니다. 애플은 이전에도 정부기관의 백도어 요구를 거부하며 법적 다툼을 벌인 바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연방수사국 FBI는 총기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을 해제할 수 있도록 보안 기능을 우회하는 백도어를 제작해달라고 애플에 요구했으나 애플은 이에 응하지 않고 법적 대응을 벌인 바 있습니다. 팀 쿡 최고 경영자는 당시 공개 서한을 통해 백도어에 대해 현실 세계에서 식당과 은행, 상점과 주택에 이르기까지 수억 개의 자물쇠를 열 수 있는 만능 열쇠나 다름없다며 만약 악의적인 사람 손에 들어간다면 어떤 아이폰이든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 잠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쿡 CEO는 정부는 이 도구가 단 한 번만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기술은 일단 만들어지면 어떤 기기에서든 몇 번이고 반복해서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미국 S&P 500 지수 구성 기업들이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 압박 속에서도 최근 5년 내 최대 분기별 순이익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은 지난달 31일 S&P 500 지수 구성 기업들의 61%가 분기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이들 기업의 실적치와 아직 발표하지 않은 기업들의 컨센서스를 토대로 한 주당 순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47.4% 증가할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1년 2분기 이후 5년 만에 최대 성장률에 해당합니다. 분기 실적을 공개한 기업 중 EPS가 컨센서스를 상회한 경우는 86%에 달했습니다. S&P 500 지수 구성 모두가 실적 발표를 마친 뒤에도 이 비율이 86%로 나온다면 이는 5년 평균과 10년 평균을 훨씬 웃돕니다. 이러한 분기 호실적은 이란 전쟁으로 경제 상황이 크게 나빠진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4월에서 6월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달러 이상으로 올라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됐고 글로벌 채권 매도세도 실질 금리가 뛰면서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이 나빠지고 소비 심리는 역대 최악으로 위축됐습니다. 하지만 기업 실적은 뜻밖의 순풍을 탔습니다. 인공지능 투자 효과가 나타난 빅테크와 고유가의 직접 수혜주인 에너지 종목이 이익 성장세를 주도했습니다. 또한 내수가 예상보다 양호한 가운데 금융과 방위산업을 포함한 다른 업종들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이익 실적을 거뒀습니다. 팩트셋은 엔트로픽 등 비상장 주식 가치 급등으로 시장 예상치 대비 두세 배의 조정 순이익을 발표한 알파벳과 아마존을 제외해도 지금까지 실적을 공개한 기업들의 분기 조정 순이익은 컨센서스를 9.2% 웃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적을 공개한 기업들의 실적치와 아직 발표하지 않은 기업들의 컨센서스를 합친 조정 순이익은 컨센서스 대비 28.8% 많은 수준으로 개선됐습니다. 아비바 인베스터스의 리처드 살다냐 주식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가장 주목해야 할 요소는 테크와 에너지 종목을 넘어 호조세가 시장 저변으로 확대됐다는 것이라며 이런 확장의 폭은 주식시장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결정적인 변곡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서민층이 고유가로 큰 고통을 겪는 만큼 이번 실적 호조는 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공산이 크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짚었습니다. 중산층 이하 가구의 실질 소득은 쪼그라든 반면 증시에서는 투자자들의 쾌재가 이어져 부의 불균형에 대한 반감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 백천더 펀드당 2불99, 참외 박스당 12불99, 배추 금토 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 카드 고기 한정 두 박스까지 박스당 14불99, 파 다섯 펀드당 1불99, 냉동 대패 갈비 본살 샤브샤브 스마트 카드 고기 한정 파운드당 17불99, 돼지 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양념 마늘 돼지 벌집 목살 스테이크 파운드당 5불99.
2: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5

0: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0: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2: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3: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2: 북유럽?
3: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2: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4: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0: 다음 소식입니다.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이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약 6억 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금 가운데 일부를 고객들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아마존은 관세 부담이 실제 구매 가격에 반영된 경우를 확인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환불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5: 아마존이 연방정부로부터 돌려받은 관세 환급금 중에 일부를 고객들에게 환급키로 했습니다. 아마존은 최근 실적 발표에서 약 6억 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금을 받게 됐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관세 비용이 고객에게 직접 전가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 고객에게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올세브스키 아마존 최고 재무 책임자는 특정 상품에서 관세 부담이 고객 가격에 반영된 사례를 추적 할 수 있는 제한적인 경우가 있다면서 대상 고객을 확인한 뒤에 직접 연락하고 자동으로 환불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환불 대상 고객 규모와 지급 시기, 해당 상품 목록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환급은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된 일부 관세에 대해서 법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진행된 조치입니다. 이후 연방정부는 기업들이 납부했던 관세 일부를 반환하는 절차에 들어갔고 6월에는 약 490억 달러 규모의 환급금이 기업들에게 지급됐습니다. 다만 아마존은 환급금 가운데 실제 고객에게 전가된 관세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만 선별해서 돌려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대부분의 상품에서 관세 비용을 자체적으로 흡수했거나 제3자, 판매자가 부담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실제 고객에게 비용이 전가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확인 가능한 일부 사례에 대해서만 고객 환불을 진행하고 나머지 환급금은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마존 외에도 월마트, 홈디포 등 주요 기업들이 관세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만 환급금을 고객에게 직접 돌려주겠다고 밝힌 기업은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존 이용 고객은 별도의 신청을 할 필요는 없으며 회사가 환불 대상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안내 후에 자동 지급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0: 뉴저지주의 이민세관 단속구 구금시설에 수용돼 있던 엘살바도르 출신 이민자가 의료 응급 상황을 겪은 뒤 사망해 당국이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이스는 뉴저지주 뉴어크의 델라이니홀 구금시설에 수용 중이던 41세 에드윈 로페스 코르네호가 의료 응급 상황을 겪은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지난 2일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스는 정확한 사망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민자 권익단체는 고인의 어머니인 마리아 코르네호와 접촉했다며 그가 생전에 발작과 당뇨병, 고혈압 치료를 위한 약을 복용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단체가 공개한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아들과 통화한 지난 1일 아들이 얼굴 오른쪽과 오른손에 저림 증상을 호소했으며 추가 검사를 받을 예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어떤 어머니도 내가 겪는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한다며 내가 원하는 건 정의이며 아들을 잃은 고통은 결코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스에 따르면 로페스 코르네호는 지난 6월 18일 뉴저지주 플레인필드에서 체포됐으며 기존 추방명령 복원 절차에 따라 미국에서 추방될 때까지 델라이니 홀에 구금돼 있었습니다. 아이스는 구금 기간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며 의료진의 진료도 받았다. 모든 피구금자가 안전하고 보안이 유지되며 인도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마이키 세릴 뉴저지 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이번 사망 사건에 깊은 우려를 느낀다며 유가족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답을 들을 자격이 있으며 주정부는 연방의회 대표단과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롭 메넨데스 연방 하원의원은 로페스 코르네호가 2일 몸 상태 이상을 호소한 뒤 시설 안에서 쓰러졌으며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전했습니다. 메넨데스 의원은 의료 관련 여러 사항을 아이스에 질문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유가족과 함께 관련 기록을 공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로페스 코르네호가 약 20년 동안 미국에서 생활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아이스는 로페스 코르네호가 2006년 8월 불법 입국했다가 같은 해 10월 연방법원의 추방 명령에 따라 엘살바도르로 송환됐으며 이후 정확한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다시 불법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셰릴 주지사와 라스 바라카 뉴욕크 시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아이스 구금시설로 다시 문을 연 델라이니 홀을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바라카 시장은 개소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또 다른 가족이 구금시설에서 사랑하는 이를 잃었다며 이번 사건은 적절한 감독과 책임성, 투명성 없이 운영되어 온 시설의 문제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델라이니 홀에서는 지난해 12월에도 IT 출신 41세 남성이 아이스 구금 하루 만에 자연사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숨졌습니다. ABC 뉴스 집계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아이스 구금 시설에서 사망한 사람은 최소 54명에 이릅니다. 모닝 2부 끝으로 성용화 기자의 K매거진 보내드립니다.
6: 뉴스 들으시면서 아 미국 정치 왜 이렇게 복잡하지? 저 단어 어제도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뜻일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특히 우리 삶에 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 그리고 명령 이런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헷갈리기 마련인데요.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지만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 용어들 오늘 몇 가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일상과 조금 밀접한 법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뉴스를 듣다 보면 어떤 거는 빌이라고 부르고요. 어떤 거는 액트라고 부릅니다. 이 이름의 차이가 왜 중요할까요? 빌이라는 것은요. 아직은 아이디어 단계 법안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이런 규칙은 필요하지라고 생각해서 제안하는 문서입니다. 식당으로 치면 메뉴판에 올리기 전에 주방장이 써내려간 새로운 레시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레시피는 주방안, 그러니까 의회에서 엄청난 비판을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재료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 법안 단계에서는 우리 삶의 법적인 강제력이 전혀 없습니다. 아직 논의 중이고 제안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레시피가 주방을 통과해서 사장님, 그러니까 뭐 그 주의 주지사나 대통령이 되겠죠. 이 최종 결재 사인을 받으면 그때부터 이름표가 빌에서 액트로 바뀌게 됩니다. 액트는 법률인데요. 이때부터는 이것을 어기면 처벌을 받거나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진짜 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 권위가 생긴다는 말이죠. 여기에서 또 요즘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뉴욕주의 의료조력사망법인데요. 이 법은 지난해 4월에 하원을 통과했고요. 6월에는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물론 주하원, 주상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캐시 오컬 주지사가 지난 2월 달에 이 법에 서명을 하면서 액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8월 5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비리였다가 이렇게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다음에 주지사가 서명을 하면서 액트가 된 거죠. 빌과 액트, 그러니까 이 두 단어의 차이는 법의 효력 여부입니다. 빌은 법의 효력이 없고요. 액트는 법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의 창과 방패라고 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와 이것을 깰 수 있는 클로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상원은 하원과는 달리 토론 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수당 의원이 법안 통과를 막으려고 연단에 올라가서 말을 멈추지 않는 걸 필리버스터라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과거처럼 굳이 연단에 올라서서 밤새도록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요리법 같은 것을 읊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죠? 나 이제부터 필리버스터 할 거야 라고 의사 표명만 해도 실제 토론 저지 효과를 내는 전략적 필리버스터가 일반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종의 무형의 방패가 된 셈인데요. 그렇다면 이 필리버스터를 어떻게 깰 수가 있을까요? 이때 나오는 용어가 토론 종결을 뜻하는 클로처입니다. 상원의원 100명 중에 60명이 이제는 그만두고 투표를 하자라고 동의를 해야지 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끝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뉴스에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60표를 확보했느냐를 두고 보도를 하게 됩니다. 단순 과반인 51표가 있어도 이 60표가 없으면 법안은 투표 단계 근처에도 못 가보고 사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60표를 확보했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으려고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고요. 또 그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를 하려면 클로처가 필요합니다. 이 클로처는 100명 중에서 상원의원 100명 중에서 60명이 동의를 하는 이 클로처가 없으면 법안은 투표에 붙여지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저 빌이 액트가 되지 못하고 빌로서 남는 거죠. 법을 만들고 싶어도 의회에서 필리버스터에 막혀서 아무것도 못할 때 대통령이나 주지사가 꺼내드는 비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행정명령인데요. 법을 만드는 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의회에서 싸우고 또 수정하고 필리버스터 막느라 세월이 다 갑니다. 하지만 행정명령은 행정부 수반이 펜을 들고 서명하는 순간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민정책이나 환경규제 같은 좀 긴급한 사안에 자주 쓰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행정명령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법원 판결입니다. 행정명령이 기존의 법률이나 헌법을 어기게 되면 법원에서 이것은 무효다라고 판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행정명령은 차기 행정부가 나중에 나는 이게 싫어라고 사인 한 번만 하면 바로 이 행정명령은 폐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를 통과한 액트는 다시 의회 투표를 거쳐야만 폐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액트는 훨씬 더 생명력이 깁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너무 남발한다 이런 식으로 비판이 나오게 되면 의회와 협치가 잘 안 되고 있구나 아니면 이 대통령이나 행정부 수반 주지사가 마음이 아주 급하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브닝 매거진 라이프 섹션에서는 빌과 액트, 필리버스터와 클로처 그리고 행정명령까지 다양한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뉴스는 정보를 물론 전달해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땅의 규칙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주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뉴스에 등장하는 다양한 용어들 쉽게 알아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4일 화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진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2026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가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주최로 열립니다. 올해 대회는 내 장막터를 넓히라 2라는 주제로 오는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사흘간 플러싱 31 스트리트 에비뉴에 위치한 프라미스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 집회 시간은 8월 7일 금요일과 8일 토요일은 저녁 7시 30분 그리고 9일 주일엔 오후 5시에 시작되며 강민수 목사, 마크 최 목사, 노희성 목사가 차례로 강사로 나섭니다. 같은 시간에 이 은혜 전도사가 인도하는 어린이 대회도 함께 열립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 기간 동안 무료 셔틀버스가 플러싱 노던 한양마트 앞에서 프라미스 교회까지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6시 20분과 40분, 주일은 오후 4시 20분과 40분 각각 두 차례씩 출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준비위원장 김명옥 목사 전화 718-679-7721, 718-679-772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광복 8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화해, 그리고 미래 세대가 함께 만들어갈 통일의 비전을 모색하고자 종교인 대회가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워싱턴 협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기도회는 마음을 열고 평화통일을 기도하다라는 주제로 오는 8월 9일 일요일 오후 5시 페어팩스에 있는 성공회 워싱턴 교회에서 열립니다. 종교를 초월한 대회와 기도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신하는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세상을 움직이는 통찰과 경험, 그리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와 함께하는 좋은 아침.
3: 예를 들어 회사 직원인데 뭐 해결사가 된다거나 사업을 하는데 뭐 아이디어를 낸다거나 몰입은 어쨌든 내가 해야 될 거를 재밌게 하는 거야. 나의 모든 세포가 지금 활성화되는 아주 생동감 넘쳐요. 그 문제에 관련된 5만 가지가 머리에 떠 있고 관련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막 흥분이 되고 또 아이디어가 나와서 전율을 하고 뭐 이러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만족감이 커요.
4: 늦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저도 네. 사실 이제 50을 넘겼으니까 지금 제가 지금부터 교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제가 몰입을 배워보겠습니다. 또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3: 그럼요 거라니까. 그럼요 아,
4: 네. 반가운 시간입니다. 네.
5: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나머지 45분의 구범준 PD입니다. 자 오늘 세바시 나머지 45분에 나오시는 분은 이 단어 하나면 다 설명 끝나시는 분입니다. 바로 몰입. 네. 몰입이라는 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영광과 희망을 주시는 분인데요. 세바시

0: 네.
1: 누구나 최고의 나가 있죠.
0: 그렇죠. 그렇죠.
1: 그 몰입을 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최고의 나, 네. 최선의 나가 나오는군요.
0: 네네.
1: 최고의 나는 뭔가요, 그러면?
0: 몰입이라는 게 이제 자꾸 도전을 하면서 그 도전에 대한 최대의 응전인데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내가 능력이 있는지를 몰라요. 어쨌든 내 두뇌가 풀가동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그런 것들이 이제 풀가동되는 상태인데, 그런 상태가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태를 경험하려고 사람들이 게임도 하고 스포츠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주로 생각에 의해서 이제 그런 상태에 도달하는 법을 좀 소개하고 있죠.
1: 아, 게임이나 스포츠를 통해서 이제 몰입하지만 네네. 교수님은 주로 이제 생각 혹은 네. 학습, 네. 공부 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교수님 하신 얘기 중에 제일 신기한 건 또 이 몰입을 경험할 때 엄청난 행복감을 느낀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0: 네네.
1: 이게 사실은 이게 뭔가 도전하고 뭐 공부해야 되고 이런 건 기본적으로 뭐 어렵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건데
0: 네네.
1: 행복감이 든다는 게 진짜 사실입니까?
0: 도전을 수동적으로 하면 시켜서? 고통이에요. 도전을 능동적으로 하면 즐거움이 돼요.
1: 그러겠죠. 예.
0: 그러니까 게임이나 스포츠가 보면은 우리가 임의의 목표를 만들어 놓고 그 목표를 추구하는 행위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그 목표를 추구하기가 어렵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구를 보면 농구 골대에 10m 있는 거에 그 넣는다는 거는 원시인한테 시키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에요.
1: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0: 예,
1: 그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걸
0: 목표를 그렇죠. 설정하고 굉장히 것도. 어려운 도전을 해야 되니까 혼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을 수동적으로 우리가 하면은 고통이지만 능동적으로 할 땐 게임이 된다. 근데 제가 말하는 이제 몰입은 그런 수동적인 도전을 능동적인 도전으로 바꿔주는 법이에요.
1: 예. 근데 수동적인 도전을 능동적으로 바꾸는 데는 몰입의 과정을 거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0: 네네. 올바른 방법으로 이제 몰입을 하면 수동적인 도전이 능동적인 도전이.
1: 아, 그러면 이제 뭐 엄마가 막 이제 제가 학생인데 엄마가 얘는 막 공부해. 좋은 대학 가야지.
0: 네네.
1: 그래서 이제 내가 공부를 하는 건 수동적 도전이잖아요. 이때까지.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럼 이 학생이 몰입을 배우는 순간
0: 네네.
1: 자신의 목표가 명확해지고 자기가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인가요?
0: 그렇죠. 그 아이한테 적절한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이라고 하는 건 뭐 예를 들어서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 문제를 보고 답이 보이면 도전이 아니에요.
1: 그렇죠. 그건 뭐 그냥
0: 예, 이렇게 읽어보고 되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도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몰입의 효과가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문제를 보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뭐 해답을 보거나 뭐 포기를 하거나.
1: 그렇죠. 주로 해답을. 예.
0: 근데 그게 이제 그걸 도전으로 삼는 거예요. 그거를 목표로 삼고 이제 뭐 슬로우 싱킹 편안하게 시간에 쫓기지 말고. 처음에는 몰랐는데 한 뭐 1, 20분 보통 생각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게 이겨요. 근데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그 회로가 도파민 회로가 발달이 안 돼 있어요.
1: 아, 처음에는.
0: 처음에는 그래서 즐거움이 크지가 않아요.
1: 어, 예.
0: 근데 그게 이제 한 10문제, 20문제 정도를 이제 그걸 경험하면 이제 도파민 회로가 발달이 돼요.
1: 어.
0: 그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그걸 도전을 즐길 수가 있어요.
1: 아, 그렇군요. 네. 항상 저는 시작만 경험해가지고.
0: 네네.
1: 아, 이거 좀 힘든데, 어려운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경험을 누적하다 보면.
0: 네네.
1: 그게 생기는군요. 근데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몰입도, 그런 네네. 도전도.
0: 네네.
1: 머리가 좀 좋아야 하는 거 아닌가. 좀 지능이 머리가 타고나야 하는 거 아닌가. 몰입이 좀 애초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0: 아.
1: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0: 운동 신경이 발달한.
1: 그렇죠.
0: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 보면 걔가 어릴 때 뛰기를 많이 했거나 다른 운동을 많이 했어요.
1: 개발한 것이다.
0: 그런 거예요. 예, 그 과거를 우리가 따질 필요는 없고 애가 다른 애보다 예를 들어서 공부에 대한 흥미도 적고 머리가 돌아가는 것도 뭐 예를 들어서 평균 애보다 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걔한테 적절한 도전을 주면 좋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 아이를 기준으로 적절한 도전이면
1: 그 돼요. 그 기준은 그 아이, 나가 되는 거고.
0: 그렇죠.
1: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머리가 좋아지나요?
0: 좋아져요. 그러니까
1: 좋아진다. 네. 이게 지금 제가 듣고 싶은.
0: 아, 네. 이제까지 그 지적인 능력이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는 얘기가 굉장히 역사가 깊어요.
1: 많았죠. 예.
0: 그 흐름을 보면 점점점 생각보다는 후천적이다라고 흐르고 있어요.
1: 뇌는 개발이 가능하다.
0: 그러니까 그게 몇백 년 전부터 유럽에서 그런.

0: 얘기를 했더라고요.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그런데 계속 그게 생각보다 후천적이다라고 가고 있어요. 한편으로. 그래서 이제 뇌과학에 지금 혁신적인 사실 진보를 이루었어요. 정말 놀라울 만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굉장히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철학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답을 이제까지 철학자가 제시한 것보다 뇌과학에서 더 정확하게
1: 과학이 명확하게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0: 지금 예,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천 년 동안에 철학자가 한 그거보다도 더 잘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우리 뇌가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라는 문제인데 뇌과학자들은 완전히 거의 후천적이다라고 그래요. 마치 우리가 태어날 때 그 뇌는 컴퓨터 우리가 처음 샀을 때 그 뇌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깔려 있고 아무 프로그램이 없는.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1: OS만 깔려 있는.
0: 기본적인 OS가 우리도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배가 고프면 울고 뭐 이제 불편하면 울고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있고 나머지는 이제 비어 있는 디스크예요. 하드 디스크예요. 근데 거기서 뭐를 학습하느냐, 뭐를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학습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능력과 개성과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동물들보다 인간이 그 효과가 더 큰데요. 다른 동물들은 빨리 성장해요. 태어나자마자 걷잖아요. 사슴이나 뭐 송아지. 그런데 인간은 굉장히 느려요. 그 성장하는 이 속도가. 그게 뭐냐면 이제 환경에서 내가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천천히 하면서 학습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이제 어떻게 학습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놀라운 능력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1: 그러니까 사실은 머리는 타고 나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답을 하신 거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 네.
0: 그 럭가스의 그 신경과학 그 연구소장 한 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You can create your brain from the input you get.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가 어떤 인풋을 하느냐, 너의 이제 의식에서 인풋을 하는 내용에 따라 너의 뇌를 크리에이트 할 수 있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뇌과학을 보면은 거의 후천적이다.
1: 그런 걸 이렇게 증명하는 사례들이 있을 것 같아요.
0: 5학년 때 몰입을 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을 했어요. 제가 모르는 방법이어가지고
1: 초등학교 이게... 5학년이?
0: 네네. 네. 그러니까 몰입하면 다 가네요. 그러니까 몰입 아카데미에서 아주 흔해요. 그러니까 그 몰입 캠프를 하면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하는 거 아주 흔해요.
1: 아, 그래요?
0: 예. 그래서 제가 새로운 방법인가 하고 인터넷을 봤더니 알고 봤더니 피타고라스 증명하는 방법이 수백 가지가 있는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0: 예. 분명한 거는 그 학생은 그거를 보고한 게 아니에요. 자기 방법으로 자기 했는데 happen to be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스스로 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를 학년에 따라 이제 학년이 이제 낮으면 더 오래 걸리고 중3 정도 되면은 좀 빨리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대략 한 뭐 한 12시간, 6시간 뭐 이렇게 하면은 학생들이 나름의 방식으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예전에 수학자들이 했던 것들을 합니다.
1: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공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0: 네네.
1: 이 몰입이라는 게 우리 일상의 사람들에게는 또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0: 예를 들어 회사 직원인데 뭐 해결사가 된다거나 사업을 하는데 뭐 아이디어를 낸다거나 몰입은 어쨌든 내가 해야 될 거를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험 공부에 이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몰입도를 올리면은 기량이 올라가고 재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사례, 그 사례가 제일 많고요. 그 공부하는 방법 중에 이제 미지의 문제를 도전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학습을 하는 아이들은 나중에 이제 회사 가서 해결사가 되고 뭐 이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1: 몰입이 더 필요하고 사람들이 더 관심 갖는 거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네네. 뭐 스마트폰이니 무슨 뭐 이러저러한 미디어들이니 너무 막 관심을 끄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0: 네네.
1: 그리고 사실 뭐 걱정거리도 옛날보다 더 많아진 것 같고 이런저런. 네네. 뭔가 집중하는 게 되게 어려운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
0: 네네.
1: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몰입이 되게 필요하다. 네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0: 네네.
1: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0: 우리가 산만하다고 하는 거는 그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연은 엔트로피가 높은 방향으로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1: 그러니까 엔트로피 법칙이 우주 질서는 무질서한 곳으로 간다.
0: 감변기가 이렇게 퍼지는 거야. 이렇게 그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야.
1: 이렇게 예. 쫙 퍼지는 거.
0: 예예. 예. 그런 게 무질서하게. 되는 거. 뭐 이런 게 이제 그런 거가 산만하게 되는 거. 뭐 방이 어질러지는 거. 거꾸로는 안 된다고요. 담배연기가 퍼지는 게 모아지진 않고 방이 이렇게 어지러워 있는데 저절로 정돈이 안 돼.
1: 그렇죠.
0: 그래서 그 엔트로피를 감소시키는 거는 저절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법칙이에요.
1: 그게 자연 법칙이다.
0: 네, 자연 법칙이에요. 그래서 쓸모 있는 에너지가 쓸모 없는 에너지로 가는 것도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건데 데그러데이션 된다고 그래요. 그레이드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1: 디그레이드가
0: 되는 거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는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타락하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어떤 게 자연스러우냐를 알면 되게 좋아요.
1: 그러면 방을 어지럽히는 게 자연스러운 행동이네요?
0: 어지러워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별 노력을 안 하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냥 행동을 하면 어지러워지는 거죠. 누군가는 그거를 치우려는 노력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1: 엔트로피의 반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고.
0: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점점 데그레데이션이 되고 타락이 되는 거예요.
1: 타락이라니까 더 좀 심각해지네요.
0: 예, 예. 그렇게 될 수밖에, 그게 자연의 흐름인데 그거를 그렇게 한없이 가면은 이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게 엔트로피가 높은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는 거가 엔트로피를 계속 낮게 유지를 해야만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건데.
1: 나이 드는 것도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고.
0: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엔트로피가 그 낮은 음식을 먹고 엔트로피가 높은 배설물을 배출하고 그럼으로써 계속 생명현상을 유지하는 거가 엔트로피를 낮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산만하게 되는 거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 산만한 상태에서 집중된 상태로 가려면 특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 거꾸로 가는 거야 되니까.
0: 네, 거꾸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내가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군요.
1: 어려움, 이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0: 공짜로는 절대 안 된다.
1: 공짜도 아니다.
0: 공짜로는 안 된다.
1: 아, 그렇군요. 네. 그러나 우리는 이걸 원하죠.
0: 그렇죠.
1: 우리는 그렇죠. 늘 이걸 원하죠.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0: 네네. 그러니까
1: 아까 잠깐 나왔지만 우리가 나이 드는 게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즉 네. 자연스러운 네네. 자연 법칙인데 어쨌든 우리는 이걸 막 거스르고 싶잖아요.
0: 네네네.
1: 근데 나이 들수록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뭐 지적 역량도 그렇고 뭐 기억력도 감퇴되고 네네. 이해력도 지금 딸려지는 것 같고.
0: 네네.
1: 그럼 나이 들수록 우리가 몰입을 잘 하지 못한다. 노력해도 이 네. 말은 어떤 진실인가요? 아니면 거짓인가요?
0: 그거는 내가 그 엔트로피를 낮출 수 있는 능력을 그러니까 저는 그냥 몰입 능력이라고 하는데
1: 몰입 능력
0: 그거를 발달시키면은 이제 몰입을 잘할 수가 있어요.
1: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불리한 거
0: 불리한 거는 이제 신경 전달 물질 분비량이 젊었을 때보다는 작아요.
1: 작으니까
0: 도파민의 그런 양 같은 게 적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가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면 몰입이 쉬워지는 거예요. 거기에 관련된 시냅스도 발달돼 있고 또 내가 편하게 집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참선하는 사람들은 쉽게 그 선 상태에 들어가잖아요. 명상하는 사람도 조금만 시간이 주어지면 이렇게 집중 상태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몰입도 마찬가지.
1: 그럼 뭐 늦은 사람은 없는 거네요.
0: 그렇죠. 그렇죠.
1: 저도 네. 사실 이제 몰입 나 이제 네. 50을 넘겼으니까
0: 네네네.
1: 지금 제가 지금부터 교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제가 몰입을 배워보겠습니다. 또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0: 그럼요,
1: 거라는
0: 그럼요.
1: 얘기죠. 아, 네. 정말 반가운 이야기네요. 근데 이제 살면서 몰입하기에 이제 나이가 많을수록 가족도 생기고 뭐 하는 일도 있고 그러다 보니 뭐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0: 네.
1: 이런 것들은 몰입에 좀 방해가 되는 요소 아닌가요?
0: 이제 가족 때문에 몰입을 못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내가 가족을 행복하게 하고 잘 내가 경제적인 책임을 지려면 내가 또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엔 또 몰입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도 몰입을 가르쳐 주면 좋죠.
1: 아이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네네네.
1: 여러분. 지금 뭐 공부하는 학생을 자녀로 두고 있다면.
0: 네네네.
1: 몰입 한번. 또 이런 질문도 생기는 게 뭐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또 우리가 기질적으로 막 잡념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0: 네.
1: 저도 약간 좀 산만한 스타일이라서 네네.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막 퍼뜩퍼뜩 생각나고 그러는데
0: 네네.
1: 이러면 좀 이런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잡념이 많은 사람들은 몰입이 네네. 좀 어렵지 않나요?
0: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입이라는 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면서 수동적인 몰입을 해봤고 뭐 이제 게임이나 이제 스포츠나 능동적인 몰입도 해봤는데 내가 몰입도를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노력을 해야 내가 몰입도를 올리는지를 몰라서 못하는 거지. 그 원리를 알고 방향만 알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 몰입도를 못 올린다는 거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그냥 네. 우리는 몰입이라는 단어를 알 뿐이지 네. 그 방법을 모르고 있을
0: 눈에
1: 뿐이다.
0: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뭐 몰입이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그렇죠. 하는 거죠. 그래서 몰입의 원리를 알고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하면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1: 여러분 정말 반가운 말씀 아니십니까? 이게 아, 타고난 머리 이것도 아니고요. 나이 드는 거 이것도 아닙니다. 기질적으로 뭐 잡념이 많다? 이것도 몰입을 방해할 수,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방법만 알면. 그래서 이제 우리 교수님의 세바시 강연이 이제 조회수가 거의 200만 가까이 나와서 댓글을 조금 봤더니 네네. 댓글이 다 좋아요. 아, 진짜 좋은 강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몇몇 불만 섞인 댓글이 뭐냐면, 네. 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데요? 네. 이인 거예요. 아. 그 어떻게 하는 건데는 여러분 여기 좀
0: 제가 아니 간단하게 설명을
1: 자 그러면
0: 드릴게요.
1: 오늘부터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는 방법을 네, 좀 설명해
0: 그러니까 주세요. 일단 그러려면 몰입의 원리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1: 몰입의 원리
0: 그러니까 고도로 몰입이 됐다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타자인데 몰입이 안 됐어요. 그럼 공이 치려고 하는데 공이 싹 지나가요.
1: 그렇죠. 삼진아웃 당하겠죠.
0: 네, 네. 몰입이 안 됐으면 근데 내가 몰입이 됐으면 공이 오는 속도가 다 알아요. 그리고 공이 커 보이고, 그러니까 공이 느리게 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1: 그렇죠. 막 느리게 크게 보인다.
0: 예, 예. 얘기를 그런 하죠.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몰입이, 그러니까 고도로 몰입된 상태와 몰입이 안 된 상태의 차이인데, 그러면 고도로 몰입된 상태는 뭐가 다르냐.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게 눈에 안 보이지만, 그게 뭐냐면, 공이 오는 속도를 계산하고 하는 것들은 시냅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구와 관련된 데가 시각 정보와 이 시냅스예요. 투수가 던지고 뭐 이런 모든 것을 처리하는 그 시냅스가 다량으로 활성화가 된 거예요. 다량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몰입이 안 됐을 땐 그 시냅스가 100개가 활성화가 됐다면 몰입이 된 상태에서는 그거의 100배, 1000배가 활성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냅스는 컴퓨터 역할을 해요. 컴퓨팅을 이제 10배, 100배, 1000배로 그 계산을
1: CPU
0: 하니까
1: 속도가 달라지는 거랑 비슷하죠.
0: 그렇죠. 그러니까 속도가 이렇게 느리게 오는 것처럼 계산이 다 되니까. 그리고 다 보이니까 그 공이 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쉽게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량은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가 쳤어. 그러니까 그럴 때 몰입이 됐으면 그 많은 시냅스가 동시에 파이어링이 일어나요.
1: 파이어링?
0: 도파민. 그러니까 도파민을 분비하는 걸 파이어링이라고 그래요. 도파민이 다량으로 분비가 되죠. 그래서 나는 흥분되는 거고 익사이팅한 거고
1: 재밌어지는 거고
0: 네네, 짜릿한 거고 몰입도가 높다는 거는 우리가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관련된 뉴런과 시냅스가 다량으로 활성화된 상태다. 그러니까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활성화 시키려고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 실제로 그 행위를 하면 돼요. 내가 야구에 대한 몰입도를 올리려면 야구라는 행위를 하면은 되는데, 물론 그것도 뭐 절실하게 꼭 뭐 잘하고 싶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효과적이죠. 그런데 이 행위는 지치게 만들어요.
1: 그렇죠. 나를 의미 없는 행위.
0: 그래서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한 시간 운동을 하면 힘이 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활성화시키는 또 다른 방법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식의 무대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의식의 무대에 올려놓으면 관련된 것, 이게 의식의 무대의 내용이 무의식으로 생중계가 돼서 관련된 시냅스들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몰입도를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야구에 몰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야구를 물론 할 때 이제 열심히 하면 몰입도가 올라가는데 끝나고 나서도 계속 내가 야구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1: 생각의 무대에 올린다는 거는 머릿속에서 그 생각을 계속
0: 의식을
1: 하는
0: 한다는 거. 그것을 생각을 하면은 이제 그 관련된 시냅스가 활성화가 된다. 그래서 제가 몰입도를 올리는데 1초도 쉬지 말고 그걸 생각을 해라.
1: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0: 예. 그러니까 그게 왜 1초도 쉬지 않고 나면 시냅스가 비활성화 속도가 빨라요.
1: 아, 활성화되는 것보다 비활성화. 예, 꺼지는 게 더 빠르군요.
0: 예. 그러니까 활성화되는 속도가 더 빨라야 이제 계속 몰입도가 올라가니까. 네네.
1: 시냅스의 원리가 또 그런 게 있고요.
0: 예, 그러니까 원리를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그걸 알고 실천을 하면 효과는 아주 놀라울 만큼
1: 아주
0: 잘
1: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풀고자 하는 어떤 것이 있으면
0: 그렇죠.
1: 그걸 우리의 의식의 무대에 올려두고
0: 올려만 두면
1: 계속 생각하는 거고
0: 그렇죠. 답이 보이지 않는 거는 이제 뭐냐면 지금 내가 인출되는 장기 기억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네네. 내 장기 기억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가 의식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어마어마하니까 계속 이 문제를 의식의 무대에 올려놓고 생각을 하면 이제 활성화된 장기 기억 수가 늘어나요. 늘어나면서 이제 풀리는 거죠.
1: 이걸 1초도 쉬지 말고 계속 생각하라는 거는 결국 긴 시간을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지 뭔가 인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0: 그런 거죠. 그런 겁니다.
1: 그럼 예. 우리는 긴 시간이 필요한 거군요.
0: 그것이 1, 20분 만에 되는 것도 있고 1시간 걸리는 것도 있고 뭐 10시간 걸리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요 1, 20분 만에 답이 나오는 걸로 해야
1: 시작은
0: 예. 그래야 이제 질리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긴 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급함을 버리고 이제 슬로우 씽킹 그러니까 이완된 집중을 하라는 거죠. 참선하듯이 그러니까 이완된 집중, 조급함을 버리고 그냥 느긋하게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1: 이완된 집중. 네. 집중이면 되게 긴장 막 아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완된 네. 집중 약간 모순어법 같아요. 이완된 집중 어떻게
0: 이완된 집중을 하는 분들이 저는 기도를 하는 분들이 이완된 집중을 한다고
1: 정, 신앙을 그래요. 가지신 분들이 기도할 네. 때가 집중이다.
0: 명상 기도가 저는 명상, 기도. 이완된 집중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완된 상태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1: 예. 그렇군요.
0: 잠자리에 들어서 어떤 생각에 잠길 때도 그게 이완된 상태의 집중이고요.
1: 뭐 시각적으로는 어떤 걸 풀겠다고 이러고 있는 것보단 어쩌보면 이렇게 딱 이게 더 나은 자세.
0: 그렇죠. 답을 모르는 문제는 이제 인출의 문제거든요. 그거는 이완된 상태에서 인출이 더 잘 돼요. 기억을 인출시키는 거는 이제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전달물질인데 호르몬인데 아세틸콜린은 부교감신경, 그러니까 이완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될 때 이완된 상태에서 분비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뇌과학적으로도 그러고 예. 이완된 상태에서 훨씬 아이디어가 잘 나옵니다.
1: 그러니까 우리의 주로 뭐 쉽게 표현하기 힘을 빼야
0: 맞아요.
1: 힘을 빼야 할 때 그게 맞습니다. 바로 이완이잖아요.
0: 네네네. 맞습니다.
1: 아, 이건 몰입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고요.
0: 맞습니다.
1: 저는
0: 맞습니다.
1: 몰입은
0: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몰입은 그게 아니다.
1: 네. 이완이 중요한 거예요.
0: 네네. 그래야 길게 생각해도 지치지 않고 그러다가 졸리면 선잠 자고.
1: 진짜 선잠을 되게 중요하게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0: 이 선잠이 몰입도를 올리는 굉장히 강력한 방법이에요.
1: 아, 그렇군요.
0: 아,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기억을 저장을 잘해요.
1: 깨어있을 때는 기억을
0: 예, 저장. 기억을 저장하는 그 신경전달물질이 그 아민성 신경전달물질인데 도파민 들어보셨죠?
1: 네네.
0: 세로토닌.
1: 아, 다 좋은 거. 이게 나와야 된다 하는
0: 예,
1: 거.
0: 노르에피네프린, 뭐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건데 이 세 가지 물질이 단기 기억을 만들어요.
1: 아.
0: 그러니까 이게 기억을 저장하는 물질이에요. 아, 기억을 인출하는 물질은 아세틸콜린이잖아요.
1: 이게 이제 저장과 꺼내는 물질이 다르군요.
0: 서로 달라요. 기억을 또 끄집어내려면 기억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감정의 뇌에 그 장기 기억이 있어요. 감정의 뇌에. 근데 그걸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전두엽에서 감정의 뇌를 억누르고 있어요. 억제하고 있어요. 감정의 뇌를 억누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누가 조금 기분 나쁜 얘기를 했어. 예를 들어서 나의 상관이 예를 들어 조금 기분 나쁜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분노를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사회생활을 못할 거 아니에요.
1: 그걸 그래서 억누르는군요.
0: 그게 그래서 전두엽이 그걸 억누르고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뭐 약간 슬픈 얘기를 들었어. 근데 뭐 눈물을 줄줄 흘리면은 사회생활을 못할 거 아니에요.
1: 때도 없이.
0: 그러니까 전두엽이 감정의 뇌를 억누르고 있으니까 기억을 인출하는 것도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깨어 있을 때는.
1: 신기하네.
0: 네. 그런데 잠이 들면 전두엽도 활동을 안 해요.
1: 전두엽도 잠이 들어요.
0: 네, 전두엽도 거의 잠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억의 인출 능력이, 그러니까 아세틸콜린 양이 많아지고, 이제 기억의 인출이 잠잘 때 엄청 잘 돼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도 잘 나오고, 내가 지금 A라는 문제를 막 공부하다가, 생각하다가, 선잠이나 이제 잠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문제의 의식을 가졌다가 인출이 잘 안 되고 있다가 전두엽이 활동을 안 하니까 엄청 인출이 잘 되는 거예요.
1: 그 기회에?
0: 네. 그리고 깨니까 몰입도가 쫙 올라가 있는 거죠.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단기 기억이, 지금 신경전달 물질로 저장하는 게 단기 기억이거든요. 근데 단기 기억이 계속 누적이 되면 내가 피로를 느껴요. 신경전달 물질로 그걸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잠자면 단기 기억 중에 중요한 건 장기 기억으로 보내고 필요 없는 거는 폐기 처분해요. 그러니까 단기 기억이 싹 비워지니까 부담이 없어요. 선잠을 자고 나면 다 이렇게 정신이 맑아진다라고 얘기하는데.
1: 그렇구나. 우리 컴퓨터에서도 캐시를 확 지워야지 빨라지고 이러는 거랑 똑같네요.
0: 맞습니다. 예.
1: 잠, 선잠이 중요하다는 그냥 뭐 비유인가? 이렇게 했는데 되게 과학적인.
0: 네네.
1: 처음으로
0: 선잠과 깊은 잠을 이용해서 문제 해결을 하고 몰입도를 올리는 겁니다.
1: 깊은 잠도
0: 효과가 큽니다. 선잠.
1: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고민하다가 푹 자는 것도 필요한 일이.
0: 네네. 그러니까 몰입을 해서 막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선잠 자고 나서 해결했다. 어려운 문제는 깊은 잠 자고 해결했다. 뭐 다들 그래요.
1: 우리나라 문화상 잠을 좀 제약시한다. 넌 잠만 자냐? 네. 이런 어? 비아냥이나 그렇죠. 비난도 있는데 네. 잠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
0: 그렇죠. 그러니까 몰입에 의한 창의성은 전부 잠자는 상태로 활용하는 거예요. 잠자는 상태에 고양된 기억의 인출 능력.
1: 이제 그러고 그, 보면 뉴턴이나 알키메데스가 네네. 공부하다가 뭔가를 네. 물론 얘기겠지만 뭐 만유인의 법칙을 발견했다든가 뭐 불의 뭐 이런 했다든가 이게 사실은 계속 고민하다가 약간 이완된 상태에서 그게 딱 인출이 되는 순간 네네. 이걸 뜻하는 거였군요.
0: 그 사람들은 자나깨나 몰입을 했거든요. 뉴턴한테 만유인력을 어떻게 발견했냐 그러니까 내내 그 생각만 했으니까 뭐 아인슈타인은 난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다 그런단 말이죠. 알키메데스도 아마 자나깨나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잠잘 때 풀리는 거예요.
1: 네,
0: 잠잘 때 풀리는 건데 잠잘 때는 또 기억을 저장을 못해. 아까 말한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양이 바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여러 번 꾸는데 깰 때 꿈꿈만 기억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잠잘 때는 또 기억,
1: 그 기억이 안 나는 거군요. 자고 있기 때문에.
0: 기억을 저장을 못해요. 그러니까 몰입하면 이제 밤에 잘 때 이제 답이 다 나오는데 그거가 저장이 안 돼서 잊어버려요. 아침에 일부 떠오르는 거가 있어요. 아이디어가. 몰입할 때 보면 이제 아침에 이렇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상당수는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낮에 이제 우연히 떠올라요. 이제 그걸 세렌디피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운 좋은
1: 세렌디피티, 우연한 만남.
0: 그게 이제 제가 설명하는 세렌디피의 원리입니다. 그렇군요.
2: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3: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4: 어, 한 모금 아니잖아.
3: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4: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3: 마지막 딱 한 모금만.
5: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6: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 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1: 우리가 몰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잠이 중요하다는 거.
0: 네.
1: 잠 많이 자는 분이 스스로 이렇게 자책할 필요가 없네요.
0: 그렇죠.
1: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이 가능성이 있는 분이라고. 네,
0: 잠을 활용하는 거예요.
1: 그렇군요. 네.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50시간 몰입의 법칙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이걸 한번 소개해 주세요.
0: 50시간 몰입의 법칙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러면 이제 3일 동안 연속 1초도 쉬지 않고 생각을 하면은 슈퍼맨의 뇌가 되는 걸 제가 계속 경험을 한 거예요.
1: 그러니까 3일 동안 계속 고민하는 거는 저 3일 내내 그것만 하는 겁니까?
0: 네. 그러니까
1: 아무것도 안 하고.
0: 저희 분야에 뭐 몇십 년간 해결이 안 된 난제 할 때 하는데 그게 놀라운 거는 이게 첫날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헛수고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잡념만 들어오고 딴 생각이 나고 그냥 저는 1초도 쉬지 않고 노력을 하죠. 그렇지만 잡념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잡념이 들어오 몰입도가 낮을 때 잡념이 들어오는 거는 법칙이더라.
1: 그건 당연한 거예요.
0: 예. 그러니까 의식의 무대를 장악하는 거는 누가 점유하느냐는 자극의 싸움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1: 자극의 싸움.
0: 예. 그러니까 자극이 센 애가 이걸 점유하는데 내가 풀리지 않는 문제를 딱 생각하면 진전이 없으니까 이게 자극이 약해요. 그러니까 쉽게 잡념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밀려난 애를 다시 올려놓는 거예요. 이 일을 계속하죠.
1: 그게 이제 의지고 노력이고 그런 거죠.
0: 이게 이제 의도적인 몰입이에요. 해보니까 의도적인 노력이 잡념을 이겨요. 누구나 이걸 해보면 금방 알아요.
1: 근데 우리는 그게 이기기 직전에 그만두잖아요. 그렇죠. 너무 잡념이 그러니까 많아요.
0: 잡념이 들어오니까 이제 소용없다라고 네. 포기를 하는데 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1: 알겠습니다.
0: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밀려난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많은 사람들은 잡념이 들어오면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해서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1: 그렇군요.
0: 예, 그러니까 저는 정말 정신 차리고 아무리 해도 몰입도가 낮으면 잡념이 들어오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냐면 내가 격려받아야 되는 상황이지 자책할 건 아니다.
1: 네, 자책하거나 포기할 그게
0: 그러니까 아니다. 왜냐하면 몰입도가 낮을 때 굉장히 고생스럽거든요. 제가 몰입도가 올라가면 동일한 낮지만 아이디어가 나오고 너무나 즐거워요. 그리고 제가 몰입도가 낮을 때도 동일한 나거든요. 근데 이때는 굉장히 고생을 해. 왜냐하면 풀려고 생각을 해도 딴 생각이 들어오고 그럼 또 다시 그 생각을 다시 하고 조금 있다가 또 딴 생각이 들어오고 다시 오니까 그러니까 계속 고생을 하니까 이거는 격려받아야 되는 상황이지
1: 비난받을 상황이 아니다.
0: 비난받을 상황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1: 그렇군요.
0: 예, 그래서 자신을 격려해야 돼요. 아, 내가 좀 몰입도가 낮구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1: 네가 힘들겠구나.
0: 그렇죠.
1: 힘내라.
0: 그렇죠. 그래야죠. 격려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몰입도가 올라가죠.
1: 그거는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입니까?
0: 난제.
1: 난제라고 한다면?
0: 난제. 아무 생각에도 진전이 없는. 보통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1: 어쨌든 최고치군요. 예, 우리가 예. 풀어야 될 난제.
0: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아니면 이제 이 상태를 경험을 못하는 게 문제가 쉬우면 5시간 만에 풀려버려요. 그럼 내가 몰입도가 그까지 올라가고 끝나요.
1: 끝나버리는 거예요.
0: 그러니까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 아쉬운 점도 있는 거예요.
1: 그게 실링 효과를 만들어내겠네요.
0: 그게 한계. 그러니까
1: 한계를
0: 나는 이만큼 올라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풀려버리고 여기서 풀려버리고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불교 가나선에서 풀리지 않는 화두를 가지고 생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풀리지 말아야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몰입 상태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3일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1: 3일.
0: 예. 네, 그러면 이제 저는 그때까지는 진짜 아이디어가 안 나오다가 3일이 되면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된다는 거는 이제 저희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실험 결과가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리프로듀서블 하다고 그래요. 재현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 우리가 과학적으로 체계화할 수 있어요.
1: 법칙이 되는 건데.
0: 예, 법칙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연속으로 생각하면 한 문제를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하루가 24시간인데 7시간 잠을 자고 17시간이 남잖아요. 17시간을 연속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거를 3일 동안 하면 이제 51시간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50시간 몰입의 법칙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기준으로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을 왜 기준으로 해야 되냐면 초등학생이 몰입을 할 수도 있고 중학생이
1: 그렇죠,
0: 할 수도
1: 그렇죠.
0: 있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지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을 기준으로 그 문제에 관한한 영재의 내가 된다라는 거예요.
1: 50시간을 지내면.
0: 연속으로 생각하면.
1: 성공하면 예. 50시간.
0: 초보자들이 50시간 연속으로 생각하기가 어려워. 이게
1: 어렵겠죠.
0: 생각의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라톤을 처음서부터는 못하죠.
1: 못하죠.
0: 뭐 1km, 5km, 10km 뛰어보면 할 수가 있죠. 이걸 이제 강한 몰입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보다 약한 몰입. 한두 시간 생각하는 거. 이게 연습을 자꾸 하면 이제 가능해요. 그 슬로우 싱킹 배우고 하면 이제 가능한데 그 상태가 되면 영재의 내가 된다. 이거는 제가 이제까지 이런 강한 몰입을 시도한 사람 중에 이런 상태가 안 되는 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상태를 또 몇 개월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분야의 난제들은 그런 상태라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 상태가 되면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그 문제를 고민하는 석학들보다는 내가 앞서 있다는 건 알아요. 이분들이 어디에 막혀 있는지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논문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분들은 도저히 깨닫지 못할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오니까 내가 제일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가 가장 풀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런 상태에서 몇 개월이 가요. 답을 내기까지는. 내가 답을 찾을 때까지는. 그냥 내가 제일 앞서 있는 건 확실한데 나도 답을 모르겠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몇 개월 가면 이제 답이 나와요.
1: 그래서 어쨌든 그 상태에서도 계속 몰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그 상태를
1: 계속. 몰입.
0: 근데 그 상태에서 유지하는 건 전혀 어렵지가 않고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천국에 있는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천국에 사는 것 같아요.
1: 그렇게 그건 정말 솔깃한 말인데요.
0: 네. 그러니까 뭐 몰입을 하는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1: 아, 그렇군요.
0: 예. 그러니까 어떤 최고의 상태, 가장 좋은 상태, 이제 그런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진전이 있으면서 아이디어가 나올 때 전율을 하거든요. 몇 시간마다 전율을 해요. 몇 시간마다 또 아이디어가 나와서 전율을 하고 또 또 가다가 전유를 하고 이제 그리고 그 상태 자체가 전유를 안 할 때도 어떤 상태냐면 몸이 달아오는 상태, 어떤 사랑에 빠진 상태, 어떤 우리가 연인만 생각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돼요. 몸이 달아올라가지고 축구를 막 좋아하는 사람은 뭐 축구만 생각해도 기분이 좋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가니까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몇 개월 가면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저 재료 분야의 여러 문제를 그렇게 해결을 한 겁니다.
1: 대표적인 그 다이아몬드 재생 원리를.
0: 그게 가장 큰 업적이고요. 1년 반 걸린 거고요.
1: 1년 반 동안 네. 지금 아까 50시간을 넘어서 1년 반을.
0: 네네네.
1: 그 경험을 지금 직접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0: 사실 지금도 그걸 인정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서울대 교수가 된 거는 그게 아니고 세라믹스의 비정상 입자 성장. 그게 세라믹스에서 미해결로 남으면 가장 유명한 문제였어요.
1: 아, 그렇군요.
0: 예. 그래서 그거가 지금 완전히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50시간 연속 생각해가지고 몰입도 100%인 상태를 몇 개월을 보내면 그 사람을 기준으로 그 문제에 관한 한 천재의 뇌가 된다라는 거예요.
1: 아, 영재에 대해서 이제 예. 천재의 뇌로.
0: 그죠. 그런 상태에서 몇 개월 보면 난제들을 다 해결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거를 찾았다고 생각하냐면 영재나 천재가 선천적이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노력만 하면 내가 영재가 될 수 있는 방향이 있고 천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내가 그 노력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한테는 제가 아주 좋은 희소식을
1: 드러내요.
0: 예, 전해주는 거죠. 예. 근데 사실... 그거는 제가 저는 그걸 완전히 믿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안 해봐서 그렇지. 그리고 저한테 이제 몰입을 도와달라는 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박사과정이나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을 하고 그런 분들도 그렇게 몰입을 하면서 다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를 내요. 예.
1: 솔깃하네요. 예. 저도 지금
0: 그거는
1: 대바시에 난제에 예. 부딪혔는데 네네. 저도 여기 몰입 아카데미 다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잖아요. 몰입을 잘 해서 뭐 영재의 뇌가 되고 선재의 뇌가 된다고 그 난제, 그 문제를 100% 해결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0: 그러니까
1: 그 결과가
0: 어려우면
1: 실패일 수도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0: 아, 우리가 즉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딱 즉각적으로 답이 나와. 우리가 즉각적으로만 생각하고 답이 안 보이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시간을 생각하면은 해결되는 거가 그거보다 훨씬 많아요. 그 집합이. 그러니까 지금은 답이 안 보이는데 한 시간을 생각하니까 답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한 시간만 생각했을 때 포기하는 사람은 여기까지를 자기가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를 생각하면 또 풀리는 문제 영역이 또 더 넓게 있어요.
1: 있고.
0: 그래서 하루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고 또 하루 동안 생각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가 있으면 뭐 일주일, 한 달 이렇게 늘려가요. 결국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다 풀어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You never fail until you start trying. 당신이 노력하기를 멈추지 않는 한 당신은 결코 실패한 게 아니다.
1: 정말 힘이 되는 얘기네요.
0: 난제니까 몰입도가 낮을 때는 절대로 못 풀 것 같아요. 내가 평생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주눅이 들죠. 내가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생각해도 진전은커녕 잡념이나 들어오고 그 하루 동안 이제 그걸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 날도 그걸 경험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기가 떨어지고 우울해지는데 내가 이 문제 어떻게 푸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내가 평생 노력해도 못 푼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이거 못 풀 수도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거죠. 이걸 못 풀면 헛수가 아니냐. 그때 이제 제가 그 하는 방법이 뭐냐면 결과에 집착을 안 하는 거예요. 과정에만 신경을 쓰는 건데 이 문제 어쩌면 내가 평생 노력해도 해결 못할 수도 있다.
1: 그거를 네. 알고 가는 거예요?
0: 그렇죠. 어쩌면 내가 30% 정도 해결하고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 그래도 상관없다. 내가 해결 못한 70%는 남들이 하면 된다. 근데 분명한 거는 나는 1초도 쉬지 않고 몰입할 거다. 그 내 삶을 불태울 거다. 이것만큼은 틀림없다. 이렇게 하면 이제 몰입이 돼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1: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상황, 그 상태는 뭔가 선인의 상태 같은데요? 돌을 깨우친 사람의
0: 그걸 이제 그 상태를 경험하면 내 삶을 불태우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1: 아,
0: 내가
1: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가 충분히 네. 가치 있다라는 네, 걸 알게 그러니까 되니까
0: 날개를 한껏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날개를 움츠리고 살았는데 평생을 지금은 마음껏 펼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답은 아직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이제까지 몰랐던 깨달음이 계속 만들어지고 한 발 한 발 가고 있어요. 그 자체에 너무나 만족을 해요. 왜냐하면 내 삶을 불태우고 있는 건 틀림없으니까. 그러니까 후회할 일이 없는 거예요.
1: 그러네요. 전혀 예상치 못한 답을 네. 들은 것 같아요. 깊은 어떤 영감을 주시는 말씀 이런 걸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잖아 이런 얘기는 이제 많이 하는데 네네. 교수님은 그 과정을 과정의 참맛 네네. 그 가치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네네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그 몰입하는 그 과정이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0: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모든 세포가 지금 활성화되는 아주 생동감 넘쳐요. 그야말로 그 모든 그 문제에 관련된 5만 가지가 머리에 떠 있고 관련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막 흥분이 되고 또 아이디어가 나와서 전율을 하고 막 이러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만족감이 커요.
1: 아, 저도 그걸 좀 느껴보고 싶네요. 우리 교수님은 이제 학문적인 분야에서 몰입을 통해서 큰 성과와 업적도 남겼고 그러면 개인 성농문 인간으로서 지난 삶을 좀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몰입이 나의 삶에 끼친 영향 이런 거는
0: 어떻게 살아야 이제 죽을 때 후회가 없을까?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 삶이 소중한 건 제가 알았는데 그 이 소중한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답을 잘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희미하게 찾았죠 제가.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고민을 한 거죠. 어떻게 살아야 내가 죽을 때 후회가 없을까? 그걸 하다가 제가 이제 후회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다. 내가 무슨 직업을 갖건 어떤 일을 하건 내 삶을 불태우면 후회할 일이 없다라는 걸 깨닫고 이제 내 두뇌를 내 삶을 불태운다는 거는 제 직업이 연구원이었으니까 아 1초도 쉬지 않고 내 두뇌를 풀가동하는 거다. 그러려면 풀리지 연구하다가 이제 모르는 문제는 수시로 나와요. 그래서 그 모르는 거를 1초도 쉬지 않고 생각하는 거다 해서 그거를 실천을 했어요. 실천하면서 몰입을 제가 이제 경험한 거예요. 몰입을 경험하면서 제 인생을 생각에 걸었어요. 몰입에 걸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 혁명이 일어났어요. 지금 제가 했던 그 업적들은 예전 방식으로 하면 평생을 해도 못할 업적들이에요. 어느 하나도. 저도 굉장히 놀라운 체험을 했고 아, 이걸 세상에 알려줘야겠다고 해서 책으로 소개를 한 거고요.
1: 책으로도 소개했고.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은 몰입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세상에게 이로운 방향으로도 성취를 하고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신 거죠. 또 우리 은퇴를 하셨는데 네. 몰입 아카데미를 세우셔서 네. 이런 걸 또 나누고 계시잖아요.
0: 네네. 제가 스테이터스가 바뀔 때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몰입을 해요.
1: 아, 또 어떻게. 이거 나의 삶에 관한 문제로 네네. 몰입을 하시는 거예요.
0: 내가 이제 서울대 교수가 되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방송 매체에 대해서도 이렇게 제가 강연도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얼마 있으면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나머지 여생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했어요. 한 가지는 제 업적 중에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인정받도록 노력을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살까 고민을 했는데 그 나머지 삶을 올인한다는 거는 나머지 삶하고 바꾸는 거거든요. 이렇게.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바꿀 만한 가치가 있나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인정받지 못한 그 업적에 대해서 그걸 알리려고 나머지 삶하고 바꾼다는 거는 좀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정받으면은 명예가 조금 더 있는 거예요. 이제 명예가. 제가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저는 충분한 명예를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명예를 바라는 건 아니고 근데 나머지 인생하고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게 뭘까 이제
1: 그걸
0: 하다 보니까
1: 생각하셨겠죠.
0: 내가 몰입을 해서 이런 난제들을 해결을 했단 말이죠. 선진국 사람들을 수십 년 앞서가는 이런 이론을 만들고 이 방법을 세상에 알리는 거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 이제 교육이 몰입과는 되게 거리가 먼 거예요.
1: 맞아요.
0: 예. 그래서 이 몰입을 교육에 접목할 수가 있어요. 접목할 수가 있고, 요 비슷하게 접목해서 성공적인 사례들이 많은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헝가리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1: 헝가리 현상이요?
0: 예. 헝가리에서 1900년 초에 어마어마한 천재들이 나왔어요. 노벨상만 7명이 나왔고요. 울프상이 2명. 그리고 우리가 아는 뭐 폰 노이만. 뭐 원자폭탄을 설계한 레오 질라드, 뭐 수소폭탄을 설계한 에드워드 텔러, 뭐 이 사람들이 다 여기 출신이에요. 이제 몰입을 경험하게 하려면 난이도가 높을수록 이제 효과가 크거든요. 그 이제 현관이 현상과 관련된 논문을 제가 이제 읽다 보니까 그 논문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기네 교육은 세계 최고였대요. 세계 최고였는데 until 그러니까 일본이 1945년 후에 그것을 모방하기까지는 자기네 교육이 세계 최고였다 이렇게 나와요.
1: 일본은 어떤 걸
0: 그러니까 1945년이 2차 대전 패망할 때예요. 그쵸. 일본이
1: 패전국이 될 때인데
0: 패전국이 되고 일본을 재건하려고 이제 이 사람들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하는데 이 헝가리안 현상을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였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대학 입시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한 거예요. 그게 일본에서 알고 보니까 헝가리안 현상에서 그게 도입이 된 거예요. 우리도 비슷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 당시 일본은 90분에 한 3문제 정도, 한 문제당 30분을 주는데 서울대는 뭐 한 문제당 10분을 줬던 것 같아요. 6문제에 60분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난이도는 낮죠. 저는 일본이 막 굉장히 잘 나갔잖아요. 80년대, 그렇죠, 90년대. 그렇죠. 네. 그거가 저는 그런 교육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확신을 하기에는 이제 더 필요하죠.
1: 그렇죠.
0: 이걸 또 믿는 이유가 또 있어요. 그러다가 일본이 입시 제도를 쉬운 문제로 바꿨어요. 너무 잘 나가고 그러니까 쉬운 유도리 교육이라고 그래서
1: 그러면서 약간
0: 그러면서 전 노벨상이 일본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지금 과학 분야에서 미국 다음으로 일본이 맞아요. 많아요. 네. 그러니까 노벨상은 젊었을 때 내고 한 3, 40년 후에 받게 돼요.
1: 맞아요.
0: 그 업적이 증명이 돼야 돼요. 증명이 되려면 3, 40년이 걸려요.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1: 유도리 세대가 아닌 거죠, 이거는.
0: 네네네. 저는 이제 입제도가 바뀌어서 일본이 다시 경쟁력을 잃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일본의 교육이 그렇게 쉬운 문제만 내는 걸 비평을 했어요. 생각하지 않은 인간을 만든다고. 그래서 최근에 일본이 다시 부활했어요. 어려운 문제로. 다시. 그렇게 하면 이제 그게 몰입이 필요로 하게 되고, 이제 제가 하는 그 몰입의 효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우리 몰입 아카데미에서 청소년 캠프 하시잖아요.
0: 네네네.
1: 여기서 그 우리 아이들이.
0: 네네네.
1: 그 캠프는 그럼 그런 어려운 난제들을. 네. 풀어라! 하는 캠프군요.
0: 그러니까 이제 각 아이들을 테스트를 다 해서 처음에는 도전이 좀 작다가 이제 애가 잘하면은 도전이 어떤 애는 뭐 한두 시간 하는 애도 있고 어떤 대여섯 시간 어떤 애는 며칠을 몰입해서 풀고.
1: 그런 경험을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없잖아요.
0: 그래서 이제 이런 몰입 캠프가 필요한 거죠.
1: 되게 잘 되겠네요.
0: 네. 아이들이 처음에는 힘들어하지만 나중에는 다 즐거워해요.
1: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저기 우리 교수님이 아이들의 수기를 좀 저한테 보여주셔가지고 봤더니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쓴 수기 처음엔 어려웠는데 나중엔 천국이더라. 그래서 정말 놀란 적이 있습니다. 성인 프로그램도 많잖아요. 우리. 네네. 구독자들은 뭐 성인이 대다수니까.
0: 네, 성인은 이제 원데이 클래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1대1 코칭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몰입을 실천하고 이제 메일을 보내면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1: 아, 직접 교수님이?
0: 네네. 저희가 이제 만약에 숫자가 많아지면 저 말고 다른 분들도 같이 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제가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거가 효과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 성인들이?
0: 네.
1: 그걸 충분히 할 수 있고
0: 네네.
1: 열심히 하면 네. 내가 어느 정도 몰입의 방법에 대해서는 알게 되는 거군요.
0: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몰입이라는 게 책을 아무리 읽어도 실제 실천하면서 맞닥뜨리는 문제들이 있고 지속적으로 좀 끌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한 달, 두 달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공률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1: 제가 그래서 세바시 대학이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0: 네네.
1: 그래서 우리 교수님한테 세바시 대학에서 이 몰입 과정을 하나 네네. 부탁드렸는데
0: 네네. 저도 하기로 했습니다.
1: 해주시라고. 그러면 우리가 약간 이제 그 뭐 좀 소개할 겸 해서
0: 네네.
1: 좀 우리가 성인이잖아요. 뭐 성인도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대학을 졸업한 지 뭐 10년, 20년 이상 된 우리 뭐 중년들이라고 해야 될까?
0: 네네.
1: 그런 분들이 몰입을 좀 배우면 왜 배워야 하는가?
0: 네네.
1: 그 배우면 좋아질 것들. 이런 네네. 거를 잠깐만 소개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그러니까 자신의 잠재력을 이제 확인을 하는 건데 처음에는 작은 도전으로부터 내가 답을 내지 못했던 것들을 계속 도전을 하면서 답을 내요. 그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안 해본 거죠. 잡념이 들어오면 그냥 그쳐버렸던 거예요. 난 안 돼.
1: 맞아요. 맞아요.
0: 예, 근데 거기서 더 나가는 거를
1: 우리가 더 나갈 수 있다.
0: 조급함을 갖지 말고 그 슬로우 싱킹 방법으로 이제 나가면 예 없이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자아실현까지 이렇게 계속 갈 수가 있어요. 아,
1: 참. 가슴이 뛰네요. 듣는 네. 것만으로도. 여러분, 저희가 뭐 세바시 대학에서 조만간 이 과정을 공개할 테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 너무 우리 몰입에 대해서 너무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몰입이라는 우리 황농문 교수님 저자로 있는 이 책을 읽으시면 좋겠고요. 또 몰입 아카데미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 몰입이라는 게 이제 나의 인생에 되게 중요한 키워드이고 또 우리 세상과 함께 나눌 되게 중요한 어떤 뭐랄까 그 방법, 가치 이런 것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데 앞으로 네. 좀 이제 인생 후반전이라고 해도 좋잖아요. 네. 이 몰입을 통해서 어떤 걸 좀 얻고 싶으십니까?
0: 저희 그 서울대학교의 경제학부의 김세직 교수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되게 잘 나갔잖아요. 예전에.
1: 네네네.
0: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1: 굉장히 낮아졌죠.
0: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이게 모든 국민들한테 고통을 주고 있어요. 뭐 청년 실업이라든가.
1: 그렇죠.
0: 뭐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를 연구를 했는데 이분이 우리가 예전에는 후진국이어서 선진국을 추격하는 모방형 경제였다. 우리가. 그래서 주입식 교육에 의해서 배출되는 모방형 인적 자본에 의해서도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고도 성장을 할 수가 있었다. 근데 지금은 선진국에 이제 바싹 진입한 상태여서 이제는 창조형 인적 자본이 필요한데 우리 교육은 여전히 주입식 교육이어서 모방형 인적 자본을 배출하기 때문에 성장 동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거다. 이거를 다시 성장 동력을 얻으려면 우리 교육이 창의성 교육에 올인해야 된다라는 게 이분의 논문이고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동의하는 분들이 서울대학교 창의성 교육을 위한 교수 모임을 만들었어요.
1: 아, 그렇군요.
0: 근데 저는 이제 정년을 해서 더 이상 그 활동에 참여를 못 하는데 저는 그냥 그 일환으로 창의성 교육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 몰입에 의한 학습이 이제 그런 거를 일정량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이런 교육에 이제 몰입을 적용하는 거에 계속 남은 여생을 바치려고 합니다.
1: 그거야말로 저는 진짜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세바시아도 같이 네. 많은 프로젝트를 네. 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황농문 교수님과 함께 몰입에 관한 아주 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시간 자체가 제가 진짜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은 몰입, 또 큰 몰입, 이런 몰입들이 어떤 큰 행복을 가져다 줄지 사실은 실천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입니다. 네. 자, 오늘 좋은 이야기 들려주신 황농문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0: 네, 감사합니다. 네,
1: 저는 지금까지 세바시 구범준 PD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1: 그럼 딱 한 모금. 어, 한 모금 아니잖아.
0: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1: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로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0: 마지막 딱 한 모금만.
2: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연합니다. 네, 오늘이 8월 4일 화요일, 또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네, 벌써 또 8월의 첫 번째 화요일이 되었지요. 어느새 여름의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분들이 계신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방학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약간 또 뭐라도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부담도 또 그런 시간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요. 또 직장인들은 여름 휴가를 계획하시거나 이미 다녀오신 분들도 많으시죠. 네, 이렇게 우리의 여름은 8월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참 신기하죠. 하루가 길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어느새 보면 한 달은 너무나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가끔 멈춰서서 오늘은 어떤 날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떤 날인가 하고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오늘은 미국 해안경비대 날이라고 합니다. US Coast Guard.

그리고 또 오늘이 미국 전역에서 내셔널 나이트 아웃이라고 합니다. 경찰과 소방관,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바비큐도 하고 아이들은 경찰차와 소방차를 직접 체험하면서 이웃들이 서로 얼굴을 익히는 그런 날이기도 한데요.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첨단 장비만이 아니라 서로를 알고 관심을 갖는 공동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기도 하죠. 요즘처럼 개인주의가 강해지는 이런 시대에는 이웃의 이름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따뜻한 인사 한마디, 작은 관심 하나가 더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를 만드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오늘은 더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 한마디, 굿모닝. 네, 또 우리, 저도 방송국 주변에 저희 다른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 마주치게 되면 꼭 인사를 하고 웃기도 하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얼굴들을 익혀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변에 또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군인, 또 경찰, 소방관, 또 청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조금은 더 감사함을 표하는 마음, 인사를 한번 건네보시면 좋겠지요. 뭐 혹시 또 어떤 분들은 식당에서 군인을 만나면은 식사나 또 차값을 몰래 내어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분이신가요? 8월의 햇살처럼 따스하고 또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오늘 화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 2시간 동안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첫 번째 곡은요.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곡가 가브리엘 포레의 시실리엔입니다. 이 포레는 프랑스 후기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작곡가로 화려한 기교보다는 우아한 선율과 또 섬세한 화성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의 음악은 격정적으로 감정을 쏟아내기보다는 잔잔한 호수에 물결이 번지듯 자연스럽게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지요. 이 곡은 시실리엔, 원래 이탈리아 시칠리아 지방에서 유래한 춤고 경식인데요. 부드럽게 흔들리는 8분의 6박자의 리듬이 특징입니다. 이 포레는 이 전통적인 형식을 자신만의 세련된 감정으로 재해석해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클래식 소품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연극 펠레아스와 멜리장드를 위한 부수 음악으로 쓰였는데요. 이후 이 독립된 작품으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곡입니다. 이 곡을 연주를 한 여러 악기들도 있고 또 연주가들이 있는데요. 제가 들려드릴 그 연주가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아, 이분이 그분이신가 하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던 그런 연주일 것 같은데요. 네, 플루트의 황금빛 음색이라는 찬사를 받는 제임스 고메이의 연주입니다. 이분은 북아일랜드 출신인 이곳도 베를린 필하모닉 수석 플루티스트를 지낸 뒤 세계적인 솔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클래식 음악을 대중에게 널리 알린 플루티스트로도 유명합니다. 이 곡 제가 한번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감상해 보세요.

네, 가브리엘 폴의 시실리엔, 제임스 골웨이의 플루트 연주로 감상하셨는데요. 네, 어떠셨습니까? 맑고 투명하면서도 따뜻한 그의 플루트 소리는 이 곡이 가진 우아함과 또 서정성을 더욱 아름답게 표현해 준 것 같지요. 여름 아침에 햇살처럼 부드럽고 살랑이는 바람처럼 편안한 선율이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에 여유를 좀 선물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세상 소식들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시간 미국과 한국 그리고 세계를 움직이는 주요 뉴스들을 함께 전해드리면서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이 정말 중요한 날이죠. 버지니아에서 아주 중요한 선거가 지금 치러지고 있는 날입니다. 네, 오늘은 8월 4일 화요일 버지니아 전역에서는 연방 상원의원과 연방 하원의원 후보를 선출하는 예비선거가 실시되고 있죠. 투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이 되고 오후 7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 줄을 서 있으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줄만 서셔도 되니까요. 네, 오늘 퇴근하시고 꼭 한 표 행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버지니아는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는 민주당 또는 공화당 가운데 한 정당의 투표용지를 선택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양쪽 다 하고 싶은데 하신 분들 좀 망설이시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한쪽 정당만 선택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당을 선택한다고 해서 그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되는 거 아니니까요. 정당에 상관없이 선택하시고 싶은 분에게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올해 선거가 좀 예년보다 특별하지요. 원래 버지니아 예비선거, 과거에는 6월에 치러질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연방 하원 선거구를 새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새로운 선거구가 버지니아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지난번에 받았죠. 그래서 결국 기존 2021년 선거구 지도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고 선거 일정도 네 그래서 오늘 8월 4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났기 때문에 또 민주당은 계속해서 법적인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지요. 이번 선거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것이 연방 상원 선거입니다. 민주당의 현역 상원의원 마크 워너 의원이 당내 경쟁자가 없어서 이미 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되었고요. 이번에 좀 선거를 후보들을 보면서 보니까 거의 민주당에서는 단독 후보로 나오는 분들이 지역에 많더라고요.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킴 페링턴, 버트 미주사와 데이비드 윌리엄스 세 후보 가운데 한 명이 본선에서 워너 의원과 맞붙을 후보로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또 정치권이 주목하는 것은 연방 하원 선거지요. 민주당은 현재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는 제1선거구와 제2선거구를 반드시 되찾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제2선거구에서는 전직 연방 하원의원 일레인 루리아가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2022년 공화당의 젠 키건스 의원에게 패배를 했고 이번에 재대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제1선거구에서는 여러 민주당 후보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 지역 역시 공화당의 롭 위트먼 의원에게 도전하기 위한 후보를 선출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이 두 지역을 포함해서 최대 4석까지 추가 확보할 수 있다고 지금 현재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버지니아가 또 미국 정치의 풍향계로 불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DC와 인접해서 연방 공무원과 군인, 국방 산업 종사자가 많고 도시와 농촌, 진보와 보수가 공존하는 주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선거 결과가 전국적인 정치 흐름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신기한 게요. 제가 선거철에 지난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남쪽으로 여행을 이제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저희 이쪽 노던 버지니아 쪽은 아무래도 민주당이 좀 강세이지요. 그런데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또 공화당을 지지하는 그런 팻말들이 또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노던 버지니아 제8, 9, 11 선거구에서는 또 우리 한인 동포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또 어떤 후보들이 또 승리를 할지 지켜봐야겠죠. 이번 선거가 11월 중간 선거의 전초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경합 지역에서 얼마나 경쟁력을 회복했는지
공화당이 현재 의석을 얼마나 방어할 수 있는지가 오늘 예비선거를 통해서 드러날 것 같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오늘 후보가 결정이 되면 곧바로 11월 본선을 향한 굉장한 선거전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분들에게 이번 선거 정말 또 중요하지요. 북버지니아에서는 많은 한인 유권자와 연방 공무원, 정부, 계약업체의 종사자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다수당이 바뀌면 세금 정책은 물론이고 연방 예산, 국방비, 이민 정책,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부터 선거 후 이제 7시에 선거 줄을 서는 분들까지 선거를 마치고 나면 개표가 시작이 되는데 이 버지니아뿐 아니라 미국 정치권 전체가 그 결과를 지켜보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행사하신 그 소중한 한 표, 그 표가 여러분의 꿈을 담아서 잘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워싱턴 정가에서도 큰 관심을 받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 지도부가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초당적 임시 예산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연방 정부 운영 예산을 오는 12월 1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상원은 이번 주 여름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처리를 한다는 계획인데요. 미국에서는 매년 10월 1일부터 새로운 회계 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연방정부의 상당수 기능이 멈추는 이른바 정부 셧다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정말 매년 10월쯤 이렇게 되면은 연말에 항상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정부 셧다운이죠. 이 지역에 우리 DMV 지역에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 월급을 못 받는 상태가 되기도 하고 또 미루어지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부수적인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데요. 올해는 좀 그냥 무난하게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 셧다운이 도대체 벌어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국방이나 경찰, 항공 관제처럼 국민 안전과 직결된 업무는 일단은 계속 운영이 되고요. 그렇지만 국립공원과 박물관은 문을 닫게 되고 일부 행정 서비스가 중단이 되고 수십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은 일시적으로 무급 휴직에 들어가거나 급여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권 발급이나 일부 민원 처리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그리고 굉장히 시간을 촉박하게 요구하는 그런 민원 처리들도 많은데 그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또 호소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행히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 상원 세출위원장과 민주당의 패티머리 간사가 초당적으로 협상을 하면서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절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논란이 되었던 일부 백악관 예산 집행 권한 확대 조항은 제외가 되면서 민주당의 협조도 이끌어낼 수 있었지요. 그런데 이번 합의가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할 것 같고요. 12월 11일 이후에는 다시 본 예산 협상이 시작이 됩니다. 국방비를 얼마나 늘릴 것인지, 복지 예산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국경 보안과 이민 정책에 얼마를 배정할 것인지 등을 놓고 또 민주당과 공화당이 치열한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인사회 남의 일이 아니죠. 연방정부에서 근무하는 한인 공무원과 군인, 정부, 계약업체 종사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셧다운이 발생하면 급여 지급이 늦어지거나 계약 업무가 또 중단되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지요. 이번 합의로 일단 당장의 위기는 넘긴 것 같지만 미국 정치의 가장 큰 숙제인 예산 문제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또 살짝 또 염려를 하게 하는군요. 네,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다시 한번 워싱턴 정가의 긴장감이 높아질 것으로 또 예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경제와 직결된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정책을 둘러싸고 미국 전역에서 또다시 법정 공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현재 어제 날짜로 해서 25개 주 정부가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발표된 새로운 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면서 시행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관세는 유럽연합을 포함한 60개 주요 교역 상대국의 10%에서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번 소송이 주목받는 이유, 단순히 관세율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초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했던 기존 관세에 대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지요. 그런데 행정부는 이번에는 1974년 무역법 제301조를 근거로 해서 새로운 관세를 다시 시행을 했고 이에 대해서 주 정부들은 이전 관세를 다른 이름으로 되살리려는 것이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행정부는 불공정 무역과 강제노동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합법적인 조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우리 생활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관세를 생각하면 외국 기업이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미국으로 물건을 들여오는 미국 수입업체가 먼저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업들은 늘어난 비용을 모두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일부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생산되는 전자제품이나 의류, 가구, 장난감, 생활용품은 가격이 조금씩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수입품의 경우 가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요. 그렇지만 또 행정부는 관세가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국내 생산과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만들던 제품을 미국 안에서 생산하도록 유도하면 장기적으로는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논리이지요. 결국 이번 또 논쟁의 핵심은 소비자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미국 산업을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자유무역을 통해서 물가를 안정시킬 것인가 라는 선택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앞으로 법원의 판단, 미국뿐 아니라 세계 무역과 금융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어서 한국 소식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지금 며칠째 이 소식으로 인해서 지난달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의 관심과 걱정과 여러 가지 또 많은 말들이 있었던 그런 거죠. 한국 형사사법체계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요한 소식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8월 4일이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지난달이죠.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에 맞춰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 검사는 이제 사건을 직접 인지해 수사할 수도 없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 스스로 추가로 수사하는 보완 수사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검찰은 앞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에 집중하게 되고 실제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다만 검사가 경찰 수사에서 부족한 부분을 발견을 하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경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 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또 검사에게 통보해야 하고 관련 수사 자료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기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지요. 검사가 경찰에 이 부분을 다시 조사해달라고 요구는 할 수 있지만 경찰의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해도 검사가 직접 관련자를 불러 조사를 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 사건을 바로 잡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보완 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징계를 요구할 수 있지만 결국 실제 수사의 열쇠는 계속 경찰이 쥐게 된다는 거죠. 진보 진영과 정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을 오랫동안 추진해온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 청구권을 함께 행사를 하면서 한 기관에 지나치게 많은 권력이 집중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표적 수사나 먼지 털기식 수사,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일부 사실이기도 합니다. 수사하는 사람과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사람을 분리해야 수사기관의 권력 남용을 막고 검찰은 객관적인 법률 판단과 공소 유지에 집중할 수 있다는 논리이지요. 하지만 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조치를 말하면서 모든 권력기관을 국민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한 사필 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비정상적인 형사사법체계를 정상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지지를 하고 있는 거죠.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했을 때 고소인과 피해자뿐만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완책으로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수 진영과 일부 법조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검찰 권력을 분산하는 대신 경찰의 사실상 독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염려를 하고 있죠. 수사기관의 권력 남용이 문제라면 검찰의 권한만 없앨 것이 아니라 검찰과 경찰이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이번 개정안은 경찰 수사를 외부에서 실질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를 지나치게 약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법치주의의 핵심, 어느 한 기관을 무조건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기관도 독점적인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의 구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가 논란이 되는 이유, 최근 실제 사건에서 일어났었죠. 경찰의 초기 수사로 밝혀내지 못했던 중요한 사실이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사례가 근래에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 사건에서 피고인은 처음에는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을 했죠.
그러나 검찰의 보안 수사를 통해서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가 확보가 되었고 결국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성폭행 목적의 살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부친과 경찰 수사팀 사이의 연락 정황, 일부 증거인멸과 수사 은폐 의혹까지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죠. 경찰의 초기 수사가 충분하고 정확했다면 검찰 단계에서 이런 사실을 다시 밝혀낼 필요가 없었겠지만 실제로는 검찰의 보안 수사가 사건의 성격과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경찰이 살인사건을 우발적 범행이나 단순한 강력사건으로 판단해 송치를 했는데 실제로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였다면 앞으로는 누가 그 잘못된 판단을 바로 잡을 수 있겠냐는 것이 문제지요. 검사가 경찰에 다시 조사하라고 요구는 할 수 있지만 같은 경찰 조직이 자신들의 초기 수사 오류나 내부 관계자의 문제를 얼마나 철저하게 다시 조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히 경찰관이나 경찰 관계자가 사건의 연루가 됐거나 이번처럼 지역의 유력 인사와 수사기관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가 의심되는 사건에서는 독립적인 재수사와 외부 견제가 더욱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거나 핵심 증거를 놓쳤을 때 검찰이 직접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진행할 수 있었지요. 물론 검찰의 보안 수사가 언제나 완벽했던 것도 아니고 검찰 역시 권력을 남용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기관의 잘못을 다른 기관이 다시 살펴볼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안전장치였는데요. 그런데 앞으로는 검사가 경찰의 보안 수사를 요구하더라도 실제 수사를 다시 맡는 기관은 경찰입니다. 이것은 경찰의 숙제를 다시 경찰에게 맡기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이른바 수사 핑퐁 현상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검사가 보안 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이 다시 수사에 보내지만 검사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이 다시 경찰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에 경찰 권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는데 이것 또한 검찰 권력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동시에 경찰 권력의 비대화가 가져올 위험을 인정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경찰의 권한이 커지는 것이 걱정이 되고 경찰 수사를 완전히 신뢰하기 어렵다면 먼저 경찰에 대한 독립적인 감찰과 외부 통제, 수사권 책임제, 부실 수사에 대한 형사 징계 책임, 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수사 청구권 등을 마련한 다음에 검찰 보안 수사권을 조정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견제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채 기존 안전장치부터 제거하는 것은 순서를 거꾸로 한 개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양당에서 서로 주장하는 것이 다르지만 국민들 입장으로서는 그 누구도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번에 이 개정으로 인해서. 네, 정부와 여당은 과거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보수 진영은 그 해법이 또 다른 거대 수사 권력을 만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사건, 이 개정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받을지 아니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함께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더욱 국민의 소리를 내어야겠지요.

0: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신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All You Can Eat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1: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2: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1: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구만의 자파 인증
2: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1: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2: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네, 조금 반가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또다시 역대 최고 수준의 판매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를 하면서 미국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소식이 왜 의미가 있을까요? 네, 불과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한국 자동차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을까요? 미국인들에게. 네, 가격은 저렴하지만 품질은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 현대차와 기아를 도요타, 혼다, 포드, 쉐보레 등 세계적인 브랜드와 자연스럽게 비교 대상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판매량이 늘었다는 의미를 넘어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변화인 것 같습니다. 이 자동차야말로 한 나라의 기술력을 가장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산업 중에 하나인 것 같지요. 자동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엔진과 모터 기술은 물론 반도체, 배터리, 디자인,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안전기술, 생산 공정까지 수많은 첨단 기술이 집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국가 기술력의 종합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세계 정상권에서 경쟁을 하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또 한인 동포들에겐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지요. 예전에는 한국인들도 한국차를 차기보다는 또 좋은 차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타는데 요즘은 한국분들, 동포분들 한국차 굉장히 많이 타시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자동차 시장의 경쟁이 전기차만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량을 중심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가 친환경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충전 인프라와 주행거리, 충전 시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아직은 있지요. 조금 더 시간을 기다리고 두고 봐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반면에 하이브리드 차량은 연비가 뛰어나면서도 기존 주유소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저도 하이브리드 차를 지금 타고 있는데요. 집에 퇴근해서 와서 한번 충전을 하면 그걸로 이 방송국을 왔다 갔다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편리하게 주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편리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전기차로 완전히 넘어가기 전까지는 하이브리드가 가장 실용적인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지금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결국 소비자는 이상적인 기술보다 자신의 생활에 가장 편리한 기술을 선택하기 마련이고 또 이러한 소비자의 요구를 얼마나 잘 반영하느냐가 앞으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요즘 한국에 계신 가족이나 친지들과 통화하시면서 한결같은 이야기를 좀 들으셨을 거예요. 밖에 나갈 수가 없다. 네, 올해 한국 기상 관측 이래 가장 심각한 폭염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죠. 프랑스, 유럽,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지금 세계가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상청은 이런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서울 전역에 최고 단계인 폭염 심각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은 경계 단계까지는 있었지만 도시 전체에 최고 단계 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이번 폭염을 단순한 계절 현상이 아니라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경남 양산에서는 42.5도를 기록을 했지요. 이는 1904년 근대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122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이라고 합니다. 기존 최고 기록이 41도를 크게 넘어선 그런 수치지요. 그리고 서울도 어제 낮 최고 기온이 38도 안팎까지 올랐고 또 체감 온도가 40도에 가까운 지역도 있었던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단순히 낮 기온만이 아니라는 거죠. 밤에도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은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볕에 지치고 밤에는 몸이 식지 않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날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도 비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무더위 쉼터도 확대 운영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방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전력 공급 상황도 특별히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2천 명이 넘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을 했고 사망자가 16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과 농촌 등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이번 폭염을 일시적인 이상기후가 아니라 기후변화의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뜨거워진 해수면과 강한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으면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고 여기에 엘니뇨 등 기후 요인까지 겹치면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극단적인 폭염은 더 자주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어 더욱 염려가 됩니다. 이제 폭염이라는 단어가 여름은 덥다라는 그런 수준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전력, 공급, 농업, 경제 활동까지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재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계신 가족과 친지들 많이 계시지요? 네, 안부 전화하시면서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또 한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친지분들 건강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세계가 이렇게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워싱턴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은 어떤 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는 걸까요? 네,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대체로 맑거나 가끔 구름이 지나가겠고 낮 최고 기온은 현재 87도 안팎이고요. 섭씨 30도 내외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조금 70도 안팎으로 비교적 쾌적한 날씨였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오후 들어서 다시 여름 더위가 느껴지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올 가능성은 매우 낮아서 야외 활동하기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햇볕은 상당히 강하고요. 자외선 치수도 높은 편이어서 장시간 야외에 계시다면은 모자와 선글라스 착용하시고 물 많이 자주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는 이번 주말 내내 가끔 소나기가 또 폭우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서요.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차에 두시고 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미국 서부에서는 기록적인 폭염과 산불 위험이 이어지고 있지요. 다행히 우리 DMV 지역은 서부처럼 극심한 폭염은 아니지만 여름철 건강관리는 언제나 중요합니다. 특히 수분 섭취와 실내외 온도차 관리에 신경 쓰셔가지고 건강한 여름을 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 차를 운전하다가 들으시면서 아 지금 내릴 수 없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K-Radio .us를 검색을 하시면은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생방송으로 저희 K-Radio 들으실 수 있습니다. kradio.us 검색을 하시고 우측 상단 온 에어를 누르시고요. 그걸 누르면은 DMB 방송 AM1310을 클릭하시면 항상 언제 어디서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방송 마치시면 점심 드셔야 하지요.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시다면 네, 하우바이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로 함께 가시면 맛있는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 깊은 맛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카톡으로 친구 요청해 주시면요. 자연스럽게 저희가 하우바이하우루에서 전해드리는 20불 쿠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후에 또 초대석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여정을 함께 나누는 귀한 목사님, 네, 총신대 전 총장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름 팥빙수가 생각나는 그런 날입니다. 윤종신의 팥빙수 들으시고 저는 2부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0: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김찬영 목사님과 함께 또 신앙의 여정, 믿음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과는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정말 단순히 한 목회자의 삶을 돌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교회란 무엇인가, 참된 신학은 무엇인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리고 이민교회 미래는 어디에 있는가 등에 대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함께 좀 통찰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찬영 목사님, 오늘 오신 목사님 소개해 주십시오.
1: 네, 오늘 목사님은 정말 귀하신 분이시고 또 제가 나왔던 총신대학원 또 총장님으로 섬기셨고 또 미국에서 많은 공부를 하시면서 또 MDB, THM, 또 PhD까지 미국에서 다 하셨는데 한국에서 총신대 구약학 교수로 총신대 5대 총장님으로 섬기셨고 지금은 아에타라는 선교 현장에서 신학 교육과 목회자 훈련을 위해서 현지 지도자를 훈련하고 목회자들의 지도력을 높이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김의원 총장님을 모셨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2: 예,
0: 목사님.
2: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의원입니다. 저는 16년도에 미국으로 다시 이주해 와서 지금 메릴랜드에 살고 있으며 또 제 아내와 딸 둘, 두 가족이 제 주변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0: 네. 네. 목사님의 이력을 이제 앞서 김찬영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너무나도 많은 경험과 또 경력을 갖고 계셔가지고요. 학문적으로나 또 가르침에 있어서 총장으로서 현재는 또 아이타 신학학위 인준 단체의 또 대표님으로 총장님으로 함께하고 계시지요.
2: 예. 저는 일찍 미국 와서 신학을 하고 그리고 또 본의 아니게 교회가 개척돼서 4년 봉사한 적이 있고 지금 뉴욕 중부교회, 지금 이름을 바꿔서 뉴욕 센트럴 교회, 지금도 아주 큰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서 30년 교수 봉직하고 14년도에 은퇴하고 또 선교사님들의 인도로 현재 아에타 Association of Educators and Trainers in All Tribes

0: 사실 미국에 한국인, 한인들이 만든 신학대학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학위 인준을 받는 게 쉽지가 않은데 아무래도 아이타 신학 학위 인준 단체를 통해서 많은 한인 단체가 세운 그 신학대학 인준을 받을 수 있겠군요.
1: 미국에는 저희들 현재 멤버는 가지고 있지 않고 주로 선교지에
2: 선교지
1: 중심으로 세운 선교지 학교들이 선교지 인준 학교. 그래서 그들의 교수 재교육 그리고 학교가 학사 업그레이드 해주는 작업을 주로 합니다.
2: 우리가 이 아에타도 궁금하긴 하지만 목사님에 관해서 조금 우리 청자님에 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요. 우리 사모님도 정말 귀하신 분이라고 알고 자녀들도 있으신가요? 사모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1: 저희 집사람은 유아 의대를 나오고 미국의 인턴 레지던스를 미국에서 하고
2: 네.
1: 그 다음에 정신과를 뉴욕 주립대학교 스토니브룩 쪽에서 정신과를 마치고
2: 네.
1: 12년 일하다가 제가 한국에 가는 바람에
2: 네.
1: 한국에 따라왔다가 미국 현지에 입대해가지고 미군에
0: 네.
1: 들어가서 20년 넘게 봉사하고 네. 대령으로
2: 한인으로서 한인 여성으로 처음으로 대령을 다하셨다고
1: 예, 한인 여성으로 처음이고 네. 또 놀라운 건 40 초반에 군대를 들어갔는데
0: 네.
1: 20년을 섬길 수 있는 게 참 감사한 일이죠.
2: 네. 근데 좀 아쉬운 점도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여성으로 또 한인으로서 별을 달 뻔했다고 근데 교수님 뒷발을 다니시라고 그걸 놓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1: 예, 주변에서 별을 달리게 하려고 참모대학 국방대학 공부 다 시키고 했는데 아무래도 집사람은 행정으로 나가면 가정과 격리돼서 일하기 때문에 가정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포기하고 대령만 9년 하고 제대했습니다.
0: 그러시군요. 아, 사모님도 너무나도 이제 간증도 많으실 것 같고 정말 한인으로서는 자랑스러운 분이신데 다음에 저희가 한번 모시고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런 시간 좀 고맙겠습니다.
0: 목사님께서 가족 말씀해 주셨는데 5대째 신앙이세요.
1: 예, 저는 제가 5대째고 손주는 7대째고 저희 아버님도 유아 세례 교인이고 그래서 아버님은 어릴 때 동네 다니엘 나는 사무엘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만나면 내 이름은 기억 못하고 사무엘 왔는가 그래서 태어나기 전부터 아버님은 아마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 소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라면서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어지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CCC 대학생 선교회 고등부가 있었어요. 그때 집회였다가
0: 김중권 목사님
1: 김 박사님 인도 때 그때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자원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72년도에 제가 23세 미국에 왔는데
2: 오래전이네요.
1: 그때 워스민스터 애드미션을 워스민스터 학교 애드미션을 가지고 왔는데 그때 막 영주권을 따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애틀랜타 한인교회에서 우리 좀 봉사해달라 해가지고 거기에 내려갔다가 일을 하는데 신학이 뒤로 미뤄지니까 항상 마음에 부담이 됐고 그러다가 이제 텍사스에 전화하니까 중간 대학에 대학을 미국에서 대학을 하면 장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찍 왔기 때문에 대학을 하나 더 해야 되겠다 하고 편입을 알았더니 오케이를 해줘서 가던 길에 자동차 사고를 당했어요. 차는 대파됐고 저는 안경다리만 부러지고
2: 그리고 차가 다 부서졌는데도
1: 아주 원망한 사고였었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께 나를 인도했다는 것보다는 what a lucky I am. 이렇게 내가 살았는데. 그러다가 그해 돌아와서, 애틀랑 돌아와서, 내가 그때 일한 게 편의점에서 일했는데, 그때 오후에 일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새롭게 부르셨는데, 그때 사고 난 게 다시 기억나기 시작하면서, 그때 내가 엄청 회개하며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고 나서는, 내가 공부를 바로 시작한 게 낫겠다. 그래서 곧바로 그 가을에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계속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 길만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 강권하심이니까, 큰 어려움 없이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2: 그래서 한국에서 청신이면 가장 가고 싶었던 대학원 중에 하나가 웨스트민스터였죠.

0: 있잖아요.
1: 예, 예.
0: 어, 거기에 가서 신학을 하셨군요.
1: 예, 예, 예, 맞죠. 거기서 제 MDU THM 끝나고 나서 그 당대는 우리 복음주 신학교 박사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0: 네.
1: 세큘러 대학으로 뉴욕 유니버시티에 가서
0: 네.
1: 라피 밑에서 히브리어 전공을 했습니다.
0: 네, 그러셨군요.
2: 네. 네.
0: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으셔서 좀 안타깝지만 차사고 나면서 다시 예. 깨닫게 하셔서 부름에
1: 그 지난 세월로 보면 하나님의 강건하심 사사고도 강건하심이고
0: 네.
1: 그 다음에 박사과정에 라피하고 신앙 논쟁이 많았는데
0: 네.
1: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라피가 저를 정통 라피로 인정해줘가지고
0: 아.
1: 신앙 논쟁 없이
0: 네네.
1: 예, 언어 일곱 개 고대 언어 일곱 개 공부하면서 맞춰준 것도 강건하심이고
0: 네.
1: 그 다음에 또 떳떳하지 아니하게 집에 성경 공부한 것이 또 교회로 만들어진 것도 제 의사가 아니고
0: 네.
1: 하나님의 강건하심이었고 교회 개척에 4년 넘어서 한 120명 작년 모일 때
0: 네네.
1: 또 총신에서 제가 1년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0: 네.
1: 예, 모교에서 저를 불러서 그것도 강건이요. 3년간 계속 부르셔가지고
0: 네네.
1: 그리고 각관 그러니까 지난 세월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강건하심 같아요.
2: 네.
0: 근데 청년님 얼굴 뵈면 너무 젊으셔가지고 72년에 여기 공부하러 오셨다고 보이지가 않고 72년 정도에 태어나셨다고 하실 정도로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엄청 네. 젊으시게 보이셔가지고
2: 아, 정말 그러시네요.
0: 그러시네.
2: 네. 네. 그 지금 자녀분들이 있고 손주가 지금 7대째라고 하셨어요. 자녀분들
1: 예,
2: 얘기는 좀 해주시겠어요?
1: 네. 네. 하나는 환경과 석사까지 하고 지금 보스턴 쪽에서
0: 네, 네.
1: 환경공학으로
0: 네.
1: 전문인으로 일하고 있고
0: 그러니까
1: 네. 손주가 둘 있고
0: 네.
1: 그다음에 또 둘째 딸은 의사가 돼가지고 손주가 셋 둘째 딸은 저희 집 옆에 살고 있고
0: 네, 네. 네.
1: 그들이 다 신앙생활을 되도록 하니까 참 감사하죠.
2: 그러네요.
0: 둘째 딸은 또 사모님을 따라서 의사가 되셨군요.
1: 아, 예, 예. 예.
2: 네. 아, 정말 그 손주, 손녀분들은 7대째라는 게 얼마나 정말 축복인지를 아마 자라서는 더 알 것 같아요. 그리고
0: 그쵸.
2: 8대, 9대 네. 믿음의 그 계보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정말 가문의
1: 아이고,
2: 축복을
1: 감사합니다.
2: 이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네.
0: 그럼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거의
1: 저희 증조하버 할머님이 하고 저희 할머니 믿으셨는데
0: 네.
1: 그 3.1 만세운동 직후에 선교사와 연결되면서
0: 네.
1: 복음을 받아들이고 초창기에 핍박을
2: 아,
1: 네. 많이 받으시고
0: 그러셨겠군요.
1: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할아버님 믿으시고 증조 할아버님 믿으시고 마지막 거조 할아버님이 벗어나기 전에 예수 믿고 가셨고
0: 네,
2: 네.
1: 그래서 증조부부터 시작된 믿음의 흐름이
2: 우리 한인들의 그 믿음의 계보를 지금 이어가시는 거잖아요. 네. 초창기 선교사님을 통해서도 또 이제 복음을 들으신 분들을 통해서 또 복음을 들으시고
1: 그래서
2: 아,
1: 지금
2: 네.
1: 저희 가정 예배를 드릴 적마다
2: 네.
1: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가문에 믿는 자가 끊어지지 않도록
2: 아, 네.
1: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매일 기도합니다.
0: 그렇죠. 그것보다 큰 축복이 없죠.
1: 예, 네. 예, 예, 예.
2: 아, 얼마나 좋으세요.
1: 아니, 그렇게 된 배후에는
2: 네.
1: 저희 어렸을 때 할아버님이
0: 네.
1: 그 마루터 끝에 앉아서 가족들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기도했던 게 기억이 나요.
2: 아, 네.
1: 내가 할아버지 나이가 되니까
0: 네.
1: 자연히 아이들 기도가 나오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까지 네. 기도 안 할 수 없는
2: 네. 네. 네,
1: 막 그게 믿음의 유산으로 보아줍니다.
0: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총장님은 신앙생활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큰 어떤 스트러글은 없으셨겠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반대한다거나 그런 건 없으셨으니까.
1: 아, 그렇죠.
0: 네. 그래서 그러면 목회하시면서 교수 그 길로 막 들어가시는 게 좀 더 수월한 과정으로 가셨겠네요.
1: 아, 그렇죠. 예, 네. 목양도 아까 말씀한 대로 성경 공부한 게 자연히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었었고.
2: 네. 네.
0: 그럼 그 교회가
1: 예.
0: 그 뉴욕에 있는 대학생들 중심으로 성경 공부하던 그것이 교회가
1: 아닙니다. 교인들 주변에는 교인들 성경 가르쳐 달라고 해서
0: 네네.
1: 성경 가르쳐준 게 모태가 돼가지고 커졌고
0: 네.
1: 그래서 내가 뉴욕 중부 교회를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교인 권사님 한 분이
0: 네.
1: 젊은이를 위해서 일할 거 아니냐.
2: 네.
1: 나이 드신 분은 당신한테 장례만 치러주면 되지 왜 나한테 신고 갔느냐고 이분이 젊은이들 가도록 많이 구원을 하셨어요.
0: 네.
1: 그러니까 제가 뉴욕에 그 롱아일랜드 뒤에 보면 뉴욕 스톤힐브룩 주립 뉴욕 주립대학이 있어요.
0: 네.
1: 스톤힐브룩 뉴욕대학교라고 거기에 가서 한인들 모였는데 가서 이제 예배가 모여있길래 그들 성경을 가르치다가
0: 네.
1: 그중에 12명이 저희 집에 와서 3년간 매 금요일마다 저녁밥 먹고 3시간씩 성경을 가르쳐주는데 그것도 하나 중요한 그룹이 되어지고
0: 네.
1: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제자 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0: 네.
1: 교인들 훈련하다 보니까
0: 네.
1: 네, 그때 교인들의 변화를 눈에 띄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양은 제자 사역을 곁들여야 된다 해서 교회 본질을 제자 사역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0: 네, 네.
1: 그래서 이제 한국에 갔던 집사람이 이제 군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미군들과 결혼한 한인 여자분들의 어려움이 많아요.
2: 네.
1: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고 하면 집사람이 그들 성경 공부 좀 가르쳐라. 그래서 학교가 바쁜데 마침 화요일 날 오전을 비워가지고
0: 네.
1: 그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해서 13년간 그래서 2년 주지하고 딴 지역 가게 되면 그분들 성경 가르치고
0: 네.
1: 가르치면 배웠으니까 이 성경남을 가르쳐라.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분들이 아마 성경을 가르치고 있고.
0: 한국에서 교수님 하시면서.
1: 예, 하면서 중요한 것은 성경을 공부하면서 변화돼요.
0: 네, 네.
1: 가정이 변화되고 변화되니까 자기들의 사명을 알게 되고 가는 곳마다 이제 무슨 공부 끝났는데 뭘 가르쳐야 되고
0: 네.
1: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난 것은 동대문에 사업하는 장로님 집사님들이 또 요청을 했어요.
0: 네네.
1: 그래서 그분들을 또 2년간 가르쳤던 이분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지하교 리더들을 가르치시고
2: 네.
1: 이분들이 중간에 학교들을 만드는 바람에서 본의 아니게 제가 중국에 학교를 개입하게 되고
0: 네.
1: 여러 군데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0: 뉴욕, 네. 한국. 중국, 네. 몽골, 뭐 전 세계의 네. 제자들이 참 많은데요.
1: 근데 재미난 것은 신학교에서 제자는 목양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0: 네.
1: 근데 재미난 것은 신학교를 다닐 때에도 신학생들 따로 모아서 성경 공부를 따로 시켰어요.
0: 네.
1: 왜냐하면 성경을 신학교로 보면 안 되고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때 배웠던 제자들이 다 개척들을 했어요.
0: 네.
2: 네. 네.
1: 지금도 만나면 그때 개척했던 목사님들하고는 아주 가깝죠.
0: 네.
1: 예, 자주 찾아오고, 지금 뭐, 나이가 그때 내가 34세 종신 교수로 가다 보니까,
0: 네.
1: 그분들하고 나이가 나하고 비슷해요.
0: 아.
1: 예, 같이 들어가는데, 아주 반갑게 맞이하고,
0: 네.
1: 얼마나 그들이 교회가 성장했는지.
0: 아, 정말 네. 그 제자들이 축복이었겠어요. 제가 네. 그 고등권에 다니면서, 한 그룹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간 게 있어요.
1: 예.
0: 로버트 콜만 교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12명이 차가지고 들어가고 싶은데도 못 들어갔는데
1: 로버트 콜만이면 아주
0: 네.
1: 참 대표적인 학자인데
0: 너무 귀한 그 자리에 가고 싶었는데 그런데 총장님이 똑같이 한국에서 그 일을 하셨다니까 네. 너무 존경스럽고
2: 네.
0: 학생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1: 네, 재미난 것은 우리 아에타 석간 학교가 한 60여 개 되는데
0: 네.
1: 거기다 제자 사회가 하는 학교는 튼튼해요.
0: 네네.
1: 제자가 제자를 키우니까. 그리고 신학교에서 배운 것 자체가 설교에 도움은 되지만 성경 가르친 데는 큰 도움은 안 되잖아요.
0: 네네.
1: 근데 제자를 키워본 사람은 저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다 보니까
0: 네.
1: 그분들이 다시 다른 사람을 제자로 키우다 보니까 교회도 성장하고 신학교도 그 다음 학생을 받는 것도 준비가 되고.
0: 네네.
2: 네.
1: 그래서 제자 사역은 교회 목양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2: 제자들을 이제 키우시고 또 그분들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런데 단순히 가르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학비도 또 굉장히 많이 또 후원을 하시고 지원을 하신 것 같아요.
1: 됐지. 예, 예.
2: 네.
1: 지금 이제 선교지를 주로 돕는 거니까
2: 네.
1: 마침 저도 연금이 있고 집사람도 연금이 있으니까
0: 네.
1: 가능하면 그걸 좀 아껴서 선교지 가서 봄에 3개월,
0: 네.
1: 가을에 3개월
2: 돕는
1: 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죠.
0: 네.
2: 네.
0: 좀 제자들 가르치면서 행복하셨는데 은퇴하시고 또 그 행복의 그 길을 가고 계시네요.
1: 예, 감사한 것은 종신의 제자들 선교제 많이 있으니까 네네. 이분들이 뭉쳐가지고 함께 대화가 진행되고 이분들이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지니까 아, 감사한 일이죠.
2: 아, 제자들을 선교지에서 뵐 때 얼마나 좋으세요?
1: 네. 아유, 감사하죠. 지금도 교수로 인정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네.
0: 그래서 젊게 사시는 것 같아요. 되게 젊으셨게 보이셔가지고. 근데, 총장님은 어떻게 보면 신학을 많이 공부하셨고, 또 신학회 중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에서 가장 대가라고 하는 총신대학원의 총장님을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문 신학보다는 현장 신학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다른 교수들은 오히려 공부를 그쪽으로 많이 하셨을 건데, 총장님은 그때부터 마음이 교회에 대해 있으신 것 같아요. 좀 그 부분을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1: 90년대 후반 들어가면서 네. 제자들이 졸업하고 노는 제자들이 많아요.
2: 네.
1: 왜 그럴까? 그때 이분들이 신학을 배웠지 성경을 배운 것 같지는 않아요. 성경을 알면 사람을 가르치는데
0: 네.
1: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뭘까, 목양이 뭘까. 그다음에 이제 신학 교육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게 나한테 두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0: 네.
1: 웨스트민스터 THM까지 하고 뉴욕 대학에서 논문 쓰고 논문 수정하면서 교회가 됐어요. 그때 교회 하면서 신학교에서 배운들 하는데 교회가 삐걱삐걱해요.
0: 네.
1: 제가 설교하고 나면은 교인들이 자유주의 얘기한다 그러고 조금 불편한 아규먼트가 있었어요.
2: 네.
1: 그래서 저를 가르쳤던 칸 하비 선교사님, 하비 칸 교수님이 있는데 한국에서 네. 제가 한 학기 배웠고
0: 네.
1: 미국에 와서 웨스트민스터에 첫 클래스에 내가 또 배웠어요.
0: 네, 네.
1: 그때 그 목사님을 우리 교회 사경에 첫 번째 사경에 강사로 불렀어요. 그래서 강사로 오시면서 3박 4일 지나면서 당신들이 가르쳐준 들한테 목회가 안 된다. 시간하게 아규먼트로 빠진다.
0: 네.
1: 그랬더니 그분이 I am so sorry. 우리가 학자, 교수로 키우다 보니까 목양의 부분은 우리가 많이 손을 못 댔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0: 네.
1: 목회를 배우시고 한국 가서 도와주세요.
0: 네, 네.
1: 한국에 20년, 30년 지나면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그걸 그러니까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0: 네.
1: 그러다가 이제 90년 후반에 제 두 번째 안식년 때 미국에 왔고 제자가 달라스에 있었고 그 달라스에 간 김에 달라스 신학교의 교수 양해를 구하고 화요일이었습니다. 새해 감옥을 하루 종일 들었습니다.
0: 네.
1: 세 분 교수한테. 네, 놀라운 건 세 교수가 신학을 가르치지 않고 성경주의를 가르치는데 네. 아주 탁월한.
0: 네.
1: 그때 아주 매우 감동이 컸어요. 아, 신학은 저렇게 가르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안식년 돌아와서 내가 그때 언약신학을 가르쳤는데
0: 네.
1: 구약과 언약. 아규먼트는 빼고
0: 네.
1: 성경 자체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래서 교환 자체로 바꿨어요.
0: 네네.
1: 그때 학생들이 저한테 크리스마스 카드를 제일 많이 보냈습니다.
0: 네.
1: 에, 그때부터 아, 신학보다는 성경 위주로 가르쳐야 되는구나 한 건 바뀌게 된 거죠.
0: 네.
1: 그러니까 학생들의 관심이 성경 중심이 되고 목양 중심이 되면서 그러니까 선교 얘기도 그집어내고.
0: 그러면 그 신학 중심과 성경 중심이 어떻게 지금 구별이 되나요?
1: 가장 중요한 것은 신학기로 오기 전에
0: 네.
1: 성경에 능해야 돼요.
0: 네, 네.
1: 성경에 능한 사람한테 신학은 토대를 세워주는 겁니다.
0: 그런데
1: 네, 네. 성경이 모자란데
0: 네.
1: 신학의 틀을 세워주니까 신학으로 성경을 읽어요.
2: 아.
1: 그래서 나도 목회 초년생 때 첫째 해 문제가 뭐냐면
0: 네.
1: 내가 신학적인 해석으로 교인을 가르친 게 설교인 줄 알았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0: 네.
1: 교인들은 아주 이상한 얘기만 듣는 거죠.
0: 네.
2: 네.
1: 그래서 이제 그 하피칸 교수님에게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 내 구약의 주임 교수였던 팔마 로버슨 교수 그분이 목회하면서 우리를 가르쳤어요.
0: 네.
1: 그래서 MDVTHM 때 가르칠 때마다 5분 동안 목회 얘기를 해요. 목회하면서 네. 가르쳤거든요.
0: 네.
1: 그때 들으면서 학생들, 미국 애들, 아이, 또 목회 얘기하냐. 그런데 제가 90년대 넘어가면서 그 마인드로 저도 구약 따라서 5분간 목회. 현장 얘기를 끄집어냈어요.
2: 네, 네. 네.
1: 근데 학생들 생각으로 현장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하고 현장 사이 괴리가 많은 거죠.
0: 네.
1: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다시 신학을 아마 도운다면 첫 1년, 2년은 이론적인 신학으로 가득하면 성경 좀 가르치고
0: 네.
1: 그래서 MA를 주고 그리고 그중에 목회하기를 원하는 사람 다시 MDV 들어와라. 그래서 MDV 1년은 목회학 이론 가르치고 1년은 강도사 시절이니까
0: 네.
1: 1년은 프랙티컬한 워크샵을 두면 좋겠다. 그것도 커리큘럼 하자.
0: 네.
1: 저는 4년제로 주장합니다.
0: 네.
1: 그래 되면 4년째 이분들이 목양을 배우잖아요.
0: 네, 네.
1: 그럼 교수는 누구냐? 현장에는 목회자들이잖아요.
0: 네.
1: 그 목회자들이 학생들은 어떤 대해서만 받아가지고 당신 목회를 통해서 키우면 돼요. 그러면 신학과 그다음에 현장이 연결되기 시작하잖아요.
2: 네.
0: 그러셔서 총장님은 현장에 무시된 신학은 죽은 신학이다.
1: 아, 그렇죠. 네. 현장의 무시가 현장에 꽃피지 못하면 죽은 신학이죠.
0: 네.
1: 유럽의 신학이 결국 교회를 망가뜨리지 않았습니다.
2: 아, 네. 저처럼 평신도로서 지금 이제 총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학문적으로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말씀 그대로 보는데 이상하게 신학교를 그런 분들이 들어가면은 학문적으로 신학을 해석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랑 다르게 말씀을 오히려 해석을 해서 쉽게도 이런 말도 하거든요. 오히려 신학 가서 신학대학을 가서 성경을 보는 거랑 또 그 조금 믿음이 다르게 된다는 것을 보면서 실망하는
0: 맞아요.
2: 경우도 있거든요.
0: 맞아요.
2: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제 말씀이 먼저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 위에 이제 학문적으로 틀을 벽을 세우는 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1: 네. 미국 교회는 초, 중, 고, 주일학교 성경 자체를 가르쳐요.
2: 네.
1: 그도 Sunday School 가면은 5분간 찬송 기도하고 55분이 성경 배워요.
0: 네.
1: 근데 한국교는 예배 보는 시간이 40분, 45분 걸리고 네. 성경 배우는 시간은 10분이 안 돼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초등학교 성경 한 번, 중학교 한 번, 고등학교 한 번. 그래서 미국은 교회를 잘 다녔던 친구들 신학교 오면 성경에 능해요.
0: 네.
1: 근데 우리 내 자신도 보면 헬라 히브리를 모르는 게 아니고
0: 네.
1: 또 제가 고대 샘조고 7개를 했는데
0: 네.
1: 고대를 모르는 게 아니고 성경 자체를 몰라요.
2: 아, 네.
1: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0: 네.
1: 그래서 내가 이 원어를 모르는 게 아니고 성경 자체를 모르는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2: 네. 아우,
0: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신 분이 저
2: 말씀하시니까. 박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네.
0: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2: 네.
0: 그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 같아요. 우리가 신학교를 가서 신학을 많이 배웠지
2: 네.
0: 성경을 가지고 씨름하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공부해낼라 뭐 하려 합니까? 성경 오히려 뒷전이고 근데 지금 총장님께서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2: 네.
1: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믿음이라는 게 교회당에서 중심적인 삶이 아니고
0: 네.
1: 내가 배운 만큼 다른 사람을 가르쳤을 때
0: 네.
1: 배울 때 성장하지 않더군요.
2: 네.
1: 배운 걸 다른 사람한테 가르쳤을 때 성장해요.
0: 네, 네.
1: 그래서 교인도 자기 제자를 키우면 성장해요. 성장하다 보면 이 사람 때문에 자기가 성경을 더 공부해요.
0: 네, 네.
1: 그래서 배울 때 성장한다 생각하지 않아요. 배우고
0: 가르칠 때.
1: 남을 가르칠 때. 그래서 교회 구조가
0: 네.
1: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져야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0: 네. 기다마 듣겠습니다.
2: 네.
0: 또 많은 사회 가운데 또 다문화 교회,
1: 예, 예.
0: 다세대 교회 그 부분도 또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떤 건가요?
1: 저도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안수 받을 때 주임 랍비 교수가 안수식에 참석했어요.
0: 네.
1: 교회 설립 예배, 당회 처음 또 설립하는 부분, 또 저 안수, 하여튼 2시간 예배였어요. 이 랍비 교수님이 2시간 동안 참석하시고 논문 수정 때문에 찾아갔더니 아, 이거 이제 반갑게 맞이하신 거예요.
0: 네.
1: 그래서 한국에 교수로 가지 않고 목양하는 것도 너희 민족을 위해서는 좋다. 목양하는 것도 나는 용납하겠다. 하면서 자기 랍비드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0: 네.
1: 그러면서 그때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한국계도 살아남으려면 우리 유대인들을 좀 배워라. 유대인들은 히브리 학교가 꼭 있다.
0: 네.
2: 네.
1: 회당 곁에는 꼭 히브리 학교. 아무리 없어도 위켄드 히브리 학교가 있다. 언어가 사라지면 민족은 사라지는 거다. 하면서 그때 학교를 하려고 애를 쓰다가 한국을 돌아가는 바람에 네. 학교를 못하고 갔어요.
0: 네.
2: 네.
1: 그리고 30년 뒤에 일로 오니까 아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2세대까지 넘어가지만 우리 한인교회가 3세대를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 아쉬움이
2: 네. 네.
1: 언어가 중요한 건 아니죠.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뭐냐 한인 크리스찬의 의미가 뭐냐 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 놓지 않으면
0: 네네.
1: 언어가 익숙하지 않더라도 정체성은 건너가요.
0: 네네.
1: 유대인들이 그 전통을 강조하고 세베스 디너를 강조하다 보니까 어머니 계통으로 정체성을 인정하잖아요.
2: 네.
1: 왜? 전통이라는 건 어머니 손길로 넘어가요. 지금도 기억나는 건 우리 후배가 얘기하는 게요. 한글을 한마디도 못한 한인 신학교로 왔는데 한국은 한마디도 못한데 깍두기를 먹으면 찾아온대 냄새 맡고.
2: 네.
1: 네, 거기에 우리 정체성이 끼어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뭔가 우리 한인 목회자들이 이 부분을 위해서 물론 다 자기 교회 매여 있지만 조금 넓혀서 3세대, 4세대 교회 미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으면 해요.
0: 네.
1: 그래서 Korean, Christian, Identity 부분을 그래서 지난번 어느 교회 목사를 만났는데 그 교회는 한국의 70년대 전통을 그대로 유지해요.
0: 네네.
1: 지금도 주일 성수로 강조해요. 그러니까 주일 젊은 사람들은 고리탑탑한 교회가 있는지 하지만은 그 교회를 다닌 사람은 꽤 큰 교회인데
2: 네.
1: 또 뭐 한국의 기독교인 나는 진짜 기독교인이다.
0: 네.
1: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면 좀 이상하잖아 하고 얘기할 정도로
0: 네, 네.
1: 그것 다 one of them이에요. 우리가 또 꼭 그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0: 네.
1: 그러면서 우리 다세대 부분들 다문화 속에 넘어가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이 세대들이 인터내셔널 처치가 많이 되지만 3세대가 되면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2: 네.
0: 그럴 것 같아요.
1: 그래서 저도 미국에 목회할 때 찾아봤던 자료 기억으로는 홀랜드 사람들이
0: 네.
1: 자기 네덜란드 말로 예배를 인도하고 그게 3세대까지 가능했다 그래요.
0: 네, 네.
1: 3세대 이후로는 거의 미국계로 들어가는 밤에 교단이 아마 스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네.
1: 그래서 우리는 2세대까지는 지금 많이 왔는데
0: 네, 네.
1: 3세대 부분은 아마 상당히 연구하고 그러나 하나 최근에 좋은 건 K컬처가 커지기 때문에
0: 네, 네.
1: 그걸 우리가 활용하시면 어떨까.
0: 관심들이 많으니까
1: 우리는
0: 있으니까.
1: 공동체 문화거든요.
0: 네.
1: 가족 공동체.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저는 지금 언약신학을 주로 가르치는데
0: 네.
1: 언약 공동체 중요한 개념인데 공동체라는 개념이 교회가 약해요. 그래서 오히려 언약에 기반한 공동체 문화.
0: 네.
1: 그럼 언약 공동체는 세상과 다른 대조 사회를 살았어요.
0: 네.
1: 구별된 사회입니다. 아니, 독자적인 어떤 개토가 아니고 세상 속에 살면서도
0: 네.
1: 구별된 삶을 살도록 가르쳤던 교회들입니다.
0: 네, 네.
1: 막 그런 부분들을 교회가 도입하기도 필요하고
0: 네, 네.
1: 예. 그래서 뭔가 우리가 새로 준비하지 않으면 3세대, 4세대까지는 쉽지 않을까 하는 좀 염려를 합니다.
2: 네. 요즘 사실 이제 미국으로 이민 오시는 분들도 숫자가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하고 우리 자녀 세대가 사실은 3세대인데
1: 네.
2: 이 아이들이 한국어를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렇게 완전하게 하는 건 좀 어렵다 보니까
0: 그렇죠.
2: 교회도 영어권 예배를 가게 되고 미국
0: 네.
2: 교회를 가다 보니까 한국인만이 가지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2: 네. 그렇지만 희망을 가지고 우리 K-Culture도 얘기하셨지만 또 요즘 네.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한국어 학교를 다시 활성화하고 또 뭐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도 꿈을 놓지 않고
0: 네.
2: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2: 네. 그리고 목사님께서 목회가 관계에서 출발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살다 보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게 관계잖아요.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관계를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1: 옛날 70년, 80년대는 한국은 유교라는 큰 틀이 있었어요. 네. 그 틀 내에서 일했죠. 네. 교회도 그 틀 내에서 그걸 복음적으로 잘 해석을 했었고, 그래서 70년, 80년대 공동체들이 많았죠. 동창회도 많았고, 큰 틀 내에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성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만들어졌었어요.
0: 네네.
1: 예, 초등학교 동창회, 중등부 동창회, 무슨 동창회, 네, 또 심지어는 영락 교인들은 미국에서 영락 맨, 충현 맨이란 말을 쓸 정도로.
0: 네.
1: 근데 그게 1세대 문화였거든요.
2: 아, 네.
1: 근데 2세대 넘어가다 보니까 공동체적인 게 약해져요. 그러다
0: 네.
1: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가 약해져요.
0: 네.
1: 근데 재미난 것은 전도라고 하는 것은 70년, 80년대 또 중국의 90년대 이렇게 문화가 살아있을 때는 길거리 전도회도 받았어요.
0: 네네.
1: 중국 가서 말을 안 통하지 전도지 중국으로 전도주고 몇 마디 하면 이들이 그 전도지를 받고 이렇게 호주머니에 넣는 모습들
0: 네.
1: 얘기를 들으려고 기도하는 모습들
2: 네.
1: 산업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게 깨져요. 그러면 전도 전에 관계가 만들어져야 돼요.
0: 네네.
1: 관계를 만들면서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요.
0: 네.
1: 제 제자는 서울에서 개척하면서 커피숍에 매일 같은 커피숍에 가요.
0: 네.
1: 그러면 점심때에 같은 시간에 오는 사람들을 눈에 보아요.
0: 네.
1: 의도적으로 접근해요.
2: 네.
1: 같이 앉아도 되냐, 뭐하냐. 그러면 또 다음에 또 만나고. 그게 만나면서 한 2주, 3주 이렇게 관계가 되면 그 다음에 성경에 들어가요.
0: 네.
1: 그 관계 없이 곧바로 성경 공부합시다. 그건 불가능해요.
0: 다들 이상한 사람이라.
1: 아, 그러면
0: 네.
1: 이상한 사람이에요.
0: 아. 그러니까
1: 관계, 이웃과의 관계, 직장소의 관계.
0: 네.
1: 근데 재미난 것은 자기가 자기 친한 친구는 전도 못해요.
0: 너무 친한 친구.
1: 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전도를 잘하는 사람을 묶어요. 함께 이 사람이 내 친한 친구를 관계를 맺도록.
0: 네.
1: 그럼 이 사람이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관계를 맺으면 서서히 뿌리로 내려가는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은 그렇게 해서 6개월 만에 60명 개척한 사람도 있어요.
2: 네. 네.
0: 그렇군요. 오늘 말씀인데 저도 가족들한테 복음 전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1: 어렵습니다.
2: 아, 예수님도 고향과 가족들에게는 또 예, 그런
1: 친구나 가족 전도 오면 네. 너나 잘 믿으라고.
0: 맞아요. 그 말 꼭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내가 목회 오래 하니까 그래 교회 갈게 하고 나가고 네. 나가는데 가장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너무 기뻐가지고 같이 전하니까 너나 잘 믿어 난 됐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들은 또 다른 그 관계로 통해서 이렇게 전하기 예, 예, 좋다는 예. 거네요. 네.
1: 하여튼 대화의 통로가 열어야 되니까
0: 네.
1: 우리 지금 사회는 이 단절 사회다 보니까
0: 네.
1: 낯선 사람의 말을 건면 좀 불편해요.
0: 네.
1: 그냥 주장해서 하하 호호는 쉽지만
2: 네.
1: 좀 깊은 얘기하려면 관계가 없이는 접근이 안 돼요.
2: 네.
1: 그러면 그 관계를 만들려면 주변에서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제 그리고 관계가 맺어지고 어느 단계가 되면.
0: 네.
1: 특별히 한국 문화는 지금도 어렵지만 아파트 전에 들어가서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예수를 얘기하기 전에 자녀 얘기 끄집어내고 자녀 얘기하다 보면 서로 차 마시러 오가기
2: 네.
1: 시작하고
2: 네.
1: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문이 열리는 거죠.
0: 네. 여기 미국 안에서도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서 전도하고 뭐 하는데 거의 뭐 그걸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2: 네.
1: 그것도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긴 하죠.
0: 네.
1: 예.
0: 성도님들이 아는 분들을 예.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게 가장 나은 것
1: 그렇죠.
0: 같아요.
1: 예. 네.
0: 청년님께서 언약신학을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청취자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언약신학이 어떤 건지 좀 그리고 우리들은 어떤 언약을 갖고 또 하나님을 살아가고 있는지
1: 가장 비근한제로 구약 신약이란 말의 의미 자체가 옛 언약 새 언약이에요.
0: 네네.
1: 영어로는 Old Testament, New Testament. Testament란 말은 유언이란 말로 번역이 와중 좀에
0: 네.
1: 좀 오해가 돼서 된 번역이고
0: 네.
1: 20세기 와서 이제 많은 고각을 통해서 이제 발견되다 보니까 거기에 주어진 개념이 유언 개념이 아니고 네. 약속 개념이에요. 네.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로 땅의 모든 족속을 구원하겠다. 네. 내가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다 언약이에요.
0: 네. 네.
1: 언약이란 것은 성경에 우리는 언약이 계약하고는 틀려요. 계약은 쌍방 계약입니다.
0: 네, 네.
1: 쌍방에 동일해야 돼요. 근데 성경은 일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네. 또 다윗에게 일방 약속이고 모세에게 주어진 약속은 조건부가 붙죠.
0: 네.
1: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래서 약속이라 언약이란 말은 일방적
0: 네.
1: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것들
0: 네.
1: 그 약속이 이제 창세기부터 흘러와요.
0: 네.
1: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약속하시고 그래서 범죄하게 되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구원하겠다.
0: 네.
1: 샘의 가문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가문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국가가 되고 오늘날 와서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가
0: 네.
1: 그래서 신약 신구약 전체를 보면 언약 공동체입니다.
0: 네.
1: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그래서 특별히 새 언약에서는 예,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한다.
0: 네.
1: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때가 되면 우리 모든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완전 네. 속죄 개념이 나오고
0: 네.
1: 그다음에 히브리서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단번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0: 네.
1: 그다음에 이미 그분이 우리 모든 걸 사하셨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죄사함을 느꼈고 누리고
0: 네네.
1: 그 죄사함을 받은 상황 속에서 세상을 변화해 나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쓰신 말씀 중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0: 네.
1: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빛이 다라고 말해요. 이미 빛이다.
2: 네.
1: 그 빛이면 가족에게 이미 빛을 보임으로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0: 네네.
1: 근데 지금 그 사실들이 이슬람권에서 벌어져요.
2: 예.
1: 이슬람권에 지금 교회가 어마어마 생깁니다. 하나님이 네네. 환상과 꿈으로 부르세요.
0: 네.
1: 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0: 네.
1: 많은 사람들, 많이 보는 사람 인도네시아 인구 30%를 기독교로 볼 정도로
2: 네.
1: 환상 중에 불러요.
0: 거기가 이슬람
2: 이슬람으로 알고 있는데
0: 30%.
1: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0: 네.
1: 그래서 저도 그 사회가는 프론트 미션 하는 분들 컨퍼런스 할 때 두 번이나 갔는데
0: 네.
1: 이해가 안 되고 꼭 혼합주의처럼 느껴져요.
0: 근데
1: 두 번째 갔을 때 그러니까 목사인 이슬람에서 목사 된 사람 얘기하니까 나는 그 이사 알 마시 Jesus the Messiah 메시아인 예수를 믿는 무슬림이다. 근데 무슬림이란 네. 말이 이슬람 믿는 사람이란 말이 아니고
0: 네.
1: 신실한 사람. 신에게 신실한 사람.
0: 그렇군요.
1: 그게 마호메시 아니고 네. 알라가 아니고 나는 예수께 신실한 사람. 그 말도 이해가 안 돼서
0: 네.
1: 근데 30년 넘게 일한 침례교 미국 선교사님 그분이 저한테 질문 한 20개 받더니 저한테 하신 마지막에 하신 질문이 있어요. 너 메시아닉 주를 믿냐? 믿는다. 내 친구도 메시아닉 주다. 근데 너는 왜 메시아닉 이슬람은 안 믿냐? 저들은 무슬림이란 말은 더 faithful이야. 알라를 믿는단 말이 아니고 신에게 faithful한데 그 신이 알라가 아니다.
0: 예수다.
1: 네. 네, 메시아인 예수다.
2: 네.
0: 무슬림이 그음이었군요. 네. 우리 모르니까 네. 그냥 완전 마음의 그쪽으로 열성이신 분들을.
1: 네, 그쪽에 제가 오래 다니다 보면
0: 네.
1: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한국계, 미국계, 유럽계 약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21세기 이슬람의 새 교회를 세우시는 게 초대교회를 또 세우셔.
2: 네.
1: 지금 이락 기독교 많습니다.
0: 네.
1: 시골에 가면 많아요. 터키 엄청납니다. 터키에 있는 신학교는 우리 인준을 받아서 국가 인준을 줘가지고 국가가 우리 졸업생들을 목사 인준해주고 교회 설립 허가를 주는데 교회가 150개가 넘어요.
0: 터키는 네. 완전 이슬람 중에서 이슬람인데 또 거기서 네, 기독교
1: 맞습니다. 예.
0: 인준을 줬어요.
1: 예. 그래서 그분들 지역에 다 큰 교회들이에요. 100명, 150명 교회 많습니다.
0: 네, 네.
1: 계속 전도해 가면서.
2: 예. 보통 메시안이 주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네. 메시안이 무슬림이라는 걸 오늘 저도 좀 처음 그런 예, 단어를 듣고
1: 메시안은 무슬림이라면 네. 이제 그분들이 그 네. 선교사님 날 이해를 도우려고 메시안이 무슬림인데 그분들은 무슬림 following Jesus 무슬림 following Jesus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목회자 된 분 하니까 감옥도 많이 갔고 네. 그 다음에 정확하게 그리스도로 고백해요. 근데 이제 이슬람 문화권 내에서는 모스크를 안 갈 수 없으니까. 모스크는 가지만 나는 예수께 기도한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이맘들이 변화받아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MP3로 보급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쿠란은 너레이티브가 없으니까. 너레이티브가 된 성경 이야기. 쿠란에는 구약을 읽으라 그러거든요. 구약과 그 다음에 복음서를 읽으라 그럽니다. 그걸 MP3로 보급해주면 그걸 귀로 듣다가 회심한 이맘들이 많아요. 그 이맘들이 선교사 찾아와서 성경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내가 감리교 선교사 만났는데 언제 2년밖에 안 돼. 인도네시아. 근데 자기 관리한 사람이 3,000명이래. 내가 놀래가지고 손을 들면서 악수까지 해서 아니 2년 동안에 3천명 했냐고 아니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맘 하나가 환상 중에 예수를 보더니 성경이 있다 이해 안 된다고 와서 네. 성경 가르쳤더니 이맘이 자기 제자들 3천명을 예수를 가르친 거예요
0: 네, 네.
1: 그래서 집단 세례도 했다는 거예요
0: 또 하나님이
1: 안 믿어지는 일들이죠
0: 예, 하나님 예. 또 예, 하나님이 사역을 하시네요
1: 예, 새롭게 사역을 하시네요
2: 우리가 그렇군요. 눈으로 보지 못해도 엄청난 네.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군요.
0: 네.
2: 많이들 가르치시고 이제 이런 사역을 쭉 이어오시면서 기억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1: 네, 많죠. 예, 예,
2: 그중에서도 좀 이분은 정말 말씀드리고 싶다는 분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1: 최근에 만난 분은 참 제가 고개를 숙일 만한 분이고 실리콘밸리에서 IT로 큰 회사를 가지고 계시다가 저 르완다
2: 네.
1: 민족 상잔 제노사이드 때 들어가서 레퓨지들 돕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2: 아.
1: 선교 사역을 하신 미국에 많이 알려졌어요.
2: 김평육 선교사님
1: 그분 내가 만나면서 거기로 완전히 숙였습니다. 아,
0: 네.
1: 아 정말. 정말 귀한 사역을 하시고
2: 네.
1: 나도 저렇게는 못한다 할 정도로 또 중국에 들어가셔서
0: 네.
1: 또 제가 처음 개척했던 교회 집사님이신 나중에 권사님 되시고 나중에 선교사로 들어가셔가지고 중국의 특별히 지체 부자여자들
0: 네,
1: 등소평 네. 큰아들 네. 지체 부자여자더군요.
0: 네.
1: 그분하고 함께 중국의 지체 부자여를 만드신 분. 그분들이 이제 먼저 들어가서 조선족 목사들하고 누나 동생이 된 거예요.
0: 네, 네.
1: 그때 이제 나한테 연락이 와서 내가 누나 동생 만든까지는 했는데 목사 교육은 목사님 하셔야죠. 그래서 네. 제가 중국에 끼어든 겁니다.
0: 네, 네.
1: 그분 때문에 들어가서 조선족 목사 재교육 동북신학교 나온 조선족 목사들이 많은데 신학은 배우는데 너무 약해요. 그래서 2년제짜리 매달마다 한 주간씩 3기를 공부시켜서 전부 졸업생을 재훈련시켰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한족 목사와 연결돼서 그래서 한족 신학교 가서도 열심히 가르쳐주었던 그래서 특별히 그들 중에 성경 통독 사역하신 분들이 많아요.
0: 네.
1: 그랬더니 성경 통독으로 중국 목사를 바꾸고 통독시키면서 신학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러 지역에 뿌리 내린 일들을 반영합니다.
0: 네.
1: 선교지 다니면 정말 저분 선교사구나라는 분들이 많아요.
0: 네.
2: 네.
1: 예, 귀한 분들 많고
0: 근데
1: 저는 선교사보다도 장로님 한 분을 소개하고 싶네요.
2: 네.
1: 소천하셨어요.
2: 네.
1: 이번 동대문 사업 가셨고 동대문 사업단들 성경 가르쳐달라고 해서 그분들과 관계를 맺고 이분이 성경을 깊이 배우면서 선교에 눈을 뜨기 시작하시고 그래서 중국 선교할 때 그 장로님 집사님 몇 분이 1년에 10만 부씩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학교를 여러 군데 운영했던
2: 네.
1: 이분들이 시간 나면 내가 성경을 가르쳤거든요. 2년간 그때 배운 성경들을 가지시고 지역마다 가서 현지 평신도 가르치고 목사도 가르치고 근데 놀라운 것은 중국 교인들이 왜 목사는 봉급받고 일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일하면서 예수 믿는데
2: 네.
1: 그 목사님이 사려주는 걸 이해를 못해요.
0: 네, 네.
1: 근데 장로가 가서 교인들에게 11조를 얘기하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아 그래서 우리가 헌금해야 되는 거군요. 목사가 헌금 얘기하면 괜히 목사가 얘기하는데
2: 네.
1: 교인이 가서 얘기하니까 자기들 문을 열고
0: 네, 네.
1: 아 그건 그 말이 됩니다. 하면서 이야기가 지금도 새롭게 들리네요.
2: 네.
0: 평신도 분들이 하시는 또 사역이 또 다른 역사를
1: 그러면요, 예.
2: 네.
0: 그러네요, 네. 아, 오늘 총장님 모시고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말씀 나눴는데, 아, 총장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보면서, 야,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할 일이 많구나. 우리가 여기에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역할 게 정말 많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총장님께서 앞서 가시면 우리 후배들이 또 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네,
1: 제가 오늘...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거 한 가지예요.
0: 네.
1: 예, 목양은 숫자는 아닙니다. 내가 나이가 들면 70이 넘어가면서 내가 가슴 깊이 새기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
0: 네.
1: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0: 네.
1: 오, 내가 세운 게 아니네. 예수님이 세우셨네.
0: 네.
1: 그러면 예수님이 세우셨다고 언급하신다면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0: 네, 네.
1: 그다음에 숫자로 판단한 건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0: 네.
1: 그러니까 최근에 교회의 형태는 바뀝니다. 가정 중심 공동체고 가정이 가정으로 엮어나가는 그런 교회로 이어간다면 교회는 다시 한번 꽃이 피워지리라고 봅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도 마지막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1: 예, 우리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가면 우리 모든 옷을 다 벗습니다. 목사란 옷, 선교사란 옷, 또 모든 옷을 벗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때 주어진 것은 우리 예수님의 피 공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로 아니면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게만 내게 남은 마지막 고백같이 보아집니다.
0: 네.
2: 네.
0: 우리 청취자들을 듣고 함께 예수 믿고 또 구원에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우리 모두 다 예수 믿고 주님 앞에 함께 나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 네. 아,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총신대학원 총장님으로서 또 아에타 신학 학위 인준단체 우리 대표님으로서 총장님으로서 함께하시는 김의원 총장님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 또 평생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셨고 또 다음 세대를 향한 여러 가지 또 소망과 비전을 오늘 함께 나누어 주셨는데요. 네, 우리 모두 안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을 향해서 또 귀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저도 함께 꿈꿔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후에도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3: 요즘 부모님 표정이 달라지셨다고요?
4: 비결이 뭘까요? 바로 그 이름,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3: AHCC가 복합된 독보적인 후코이단.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특별함으로 지금도 수많은 분들의 일상에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4: 희망을 놓치지 마세요. 네이처메딕 후코이단이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
3: 무료 상담 888-761-1188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오늘도 건강하게.
5: 창립 기념 이벤트로 5병 구매 시 작은 병 1병 추가, 10병 구매 시 1병 추가 및 작은 병 2병 무료 증정합니다.
6: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7: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를 통하여 부동산 관련 상식과 지식을 수년째 전달하다 보니까 간혹 부동산 에이전트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하고 문의해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계십니다. 저는 부동산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한 필수 60시간을 강의할 수 있는 Real Estate Pre-Licensing Education Instructor Certification을 가지고 라이선스를 위한 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간단히 버지니아에서 부동산 에이전트가 되는 절차를 현재의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라이선스는 흔히 에이전트라고 부르는 Sales Person 라이선스가 있고 다음에는 Real Estate Broker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처음 라이선스를 취득하시는 분들은 Sales Person 라이선스를 어플라이 하셔야 하는데 버지니아의 경우 공인된 라이선스 교육 학교에서 공인된 강사로부터 60시간의 수업을 들으셔야 정부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보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온라인 학교도 있고 부동산 회사에서 운영하는 여러 학교들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DPOR로부터 공인된 학교인지 공인된 강사인지를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60시간은 공인된 강사가 수업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받으신 수업이 무효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60시간 교육을 마치시면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 National Portion, State Portion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즉 연방정부의 시험이 있고 각 주마다 따로 요구하는 주정부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내셔널 시험은 105분 동안 80문제를 풀어서 70%를 맞춰야 하고 버지니아 스테이트 시험은 45분 동안 40문제를 풀어서 75%를 맞추어야 통과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오래전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암기 과목과 이해 과목으로 나누어 공부하던 기억이 있으시죠? 암기 과목은 책을 달달달 외우고 시험을 보고 이해해야 하는 과목은 컨셉을 알기 위해서 애쓰시던 기억이 있으십니다. 미국에서 부동산 라이선스 시험은 컨셉 위주의 질문들이 대부분입니다. 간혹 책을 외우다시피 공부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 시험 문제는 책에 나오는 문장 그대로 나오는 내용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컨셉을 이해하고 아셔야 풀리는 문제이고 어떤 예문을 가지고 그 안에서 몇 가지 질문이 파생되기 때문에 그 예문에 나오는 컨셉을 이해하시는 것이 시험을 쉽게 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험을 통과하셨다면 다음 순서는 라이선스를 받고 브로커리지 회사, 즉 부동산 회사에 조인하시는 일입니다. 이후에는 지역의 어소시에이션에도 조인을 하셔야 그 지역에서 세일즈 활동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북버지니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NBAR, Northern Virginia Associate of Realtor에 조인하시게 되면 Virginia Associate Realtor 그리고 National Associate of Realtor에 함께 동시 가입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아있죠. 라이선스를 받고 부동산 세일즈로 도전을 한다면 과연 1년 수입은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저의 대답은 무한대입니다. 세일즈 직업이 한편으론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노력한 만큼 계속 수입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며 내 손님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보금자리를 거래한다는 큰 보람도 있습니다. 매력적인 직업이라 적극 추천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8: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9: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8: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9: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8: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10: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8: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9: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5: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복 8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화해, 그리고 미래 세대가 함께 만들어갈 통일의 비전을 모색하고자 종교인 대화와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협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기도회는 마음을 열고 평화통일을 기도하다라는 주제로 8월 9일 일요일 오후 5시 페어팩스에 있는 성공회 워싱턴 교회에서 열립니다. 종교를 초월한 대화와 기도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11: 라디오 정오 주요 뉴스입니다. 뉴저지주 아이스 이민 구금시설에서 엘살바도르 출신 이민자가 의료 응급 상황 뒤 사망해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구금시설 내 의료관리와 감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2분기 어닝 시즌이 반환점을 돌며 이익 성장률이 5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AI와 에너지 업종이 호실적을 이끌며 예상보다 강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비자가 금융사기 방지 스타트업 바이오캐치를 약 24억 달러에 인수합니다. AI 기반 금융사기 대응과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행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공시설 훼손 사건의 공소기각을 요청한 측근 제닌 피로 워싱턴 DC 연방검사장의 해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판단이 대통령의 입장과 배치되면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민주당 소속 25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강제노동 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위법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무역법 301조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버지니아주 구글 데이터 센터 건설을 둘러싸고 물 사용량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뭄 시 지역 수자원 부담 우려가 제기되며 데이터 센터 확장과 인프라 관리 문제가 주 차원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백악관이 최첨단 AI 모델의 보안 검증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AI 기업들과 비공개 논의에 나섭니다. 최근 AI 모델의 외부 시스템 침입 사례가 잇따르면서 안전성 검증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희귀 세균 감염병인 토끼열 의심 환자 3명이 발생해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야토병은 진드기나 감염 동물 접촉으로 전파되며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버지니아주에서 30년 넘게 활동한 제니 타월 전주 상원의원이 향년 82세로 별세했습니다. 여성 정치인의 길을 연 선구자이자 교육 재정 분야의 주요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화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관료체제 개편을 추진해온 미 정부가 일본과 캐나다 등 5개국의 외교 공관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로이터가 소식통들을 인용해 3일 보도했습니다. 미 외교 공관 폐쇄 사안과 관련된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주 말 해외 공관 5곳을 폐쇄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담은 통지서를 의회에 보냈습니다. 폐쇄 대상인 해외 공관은 일본 나고야와 캐나다 위니펙, 인도네시아 메단의 영사관을 비롯해 카리브해 지역 그레나다 수도 세인트 조지스의 대사관, 카메룬 두알라의 대사관 분관 등 모두 5곳입니다. 정부가 특정한 지정학적 사건과 관련 없이 다수의 해외

0: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관련 사안을 추진할 경우 의회 통지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510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사기 사건에 연루된 한인 간호사가 선고를 앞두고 도주해 연방당국이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간호사가 한국에 체류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관련 정보를 가진 시민들의 제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연방당국이 510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사기 사건에 연루된 한인 간호사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연방보건복지부 감찰관실은 최근 보건의료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등록 간호사 김지혜 씨를 수배 명단에 올리고 행방을 알고 있는 시민들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당국은 김 씨가 형량 선고를 앞두고 도주했으며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가정 간호업체인 그레이트 케어 홈헬스에서 등록 간호사로 근무했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메디케어 환자의 건강 상태와 가정 간호 필요 여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실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자격이 없는 인력이 방문한 경우에도 간호 서비스가 이루어진 것처럼 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런 허위 문서를 통해서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작성하거나 승인한 기록과 관련해서 약 110만 달러가 지급됐으며 해당 업체와 관련된 전체 부당 청구 규모는 510만 달러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주로 한인 고령층 메디케어 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측은 환자 소개 대가를 지급하고 실제로 가정간호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서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레이트 케어 대표 문희정 씨는 연방법원에서 징역형과 함께 500만 달러가 넘는 배상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공개 수배 중인 김지혜 간호사의 경우는 유죄를 인정한 뒤 보석 상태에서 선고를 기다리던 중에 도주해서 현재까지 체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김 씨를 의료 사기 관련 주요 수배 대상자로 분류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제보 전화 888-476-4453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애플이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싸고 영국 정부와 다시 한번 정면 충돌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범죄 수사를 위해 암호화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이른바 백도어를 요구하자 애플은 이용자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애플이 암호화한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영국 정부의 요구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애플은 사법당국 등이 이용자의 데이터를 감시할 수 있는 백도어를 만들어 달라는 영국 정부의 요구에 대해 수사권 재판소 IPT에 소송을 냈다고 AFP 로이터 통신과 영국 일간 가디언이 3일 보도했습니다. 백도어는 마치 뒷문으로 몰래 들어가듯이 정상적인 인증을 거치지 않고 암호화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나 계정 등을 뜻합니다. 영국 정부는 테러나 아동 성학대 범죄 수사를 위해 이와 같은 암호화 데이터 접근권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영국은 당초 지난해 전 세계 모든 애플 이용자의 암호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미국과의 마찰에 직면하자 한발 물러나 이를 철회했습니다. 이후 영국은 접근 대상 범위를 자국 이용자로 한정한 기술 역량 통지서 TCN을 애플에 발부했고 애플은 이에 반발해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애플은 그간 여러 차례 우리는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에 백도어나 만능 열쇠를 만든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절대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한 성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애플은 백도어가 만들어지면 악의적 행위자에 의한 데이터 유출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애플은 영국 정부가 계정 소유주만 접근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고급 데이터 보호 ADP를 우회하는 기능을 요구하자 지난해 초 영국 내에서 아예 ADP 서비스를 중단하는 강경 대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인권단체 리버티 측은 이번 사건은 사생활 보호 권리의 미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며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를 만드는 것은 개인 데이터의 광범위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영국 정부의 요구를 비판했습니다. 애플은 이전에도 정부기관의 백도어 요구를 거부하며 법적 다툼을 벌인 바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연

0: 국방수사국 FBI는 총기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을 해제할 수 있도록 보안 기능을 우회하는 백도어를 제작해달라고 애플에 요구했으나 애플은 이에 응하지 않고 법적 대응을 벌인 바 있습니다. 팀쿡 최고 경영자는 당시 공개 서한을 통해 백도어에 대해 현실 세계에서 식당과 은행, 상점과 주택에 이르기까지 수억 개의 자물쇠를 열 수 있는 만능 열쇠나 다름없다며 만약 악의적인 사람 손에 들어간다면 어떤 아이폰이든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 잠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쿡 CEO는 정부는 이 도구가 단 한 번만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기술은 일단 만들어지면 어떤 기기에서든 몇 번이고 반복해서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 뉴멕시코주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장벽 건설 과정에 투입된 공사업체들이 지하수를 확보하기 위해 우물을 시추하다 주민과 목장주들의 반발에 부딪혀 신규 시추 작업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미 국경세관보호국은 공사업체들의 뉴멕시코 내 국경장벽 공사와 관련한 신규 우물 시추를 중단하도록 지시했다고 AP통신이 3일 보도했습니다. 국경세관보호국은 성명을 통해 지역 토지 소유주들과 협력해 공사 활동이 이들의 용수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는 뉴멕시코 접경 지역에서 장벽 공사용 콘크리트 생산 등에 필요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지하수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겁니다. 지난 7월 열린 공청회에서 지역 목장주와 농업 종사자들은 공사업체들이 접경 지역 대수층에서 지하수를 대규모로 끌어올릴 경우 주민과 가축의 식수 공급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경 인근에서 목장을 운영하는 러셀 존슨은 공사업체가 자신이 방목지로 임차한 토지에 분당 300갤런을 퍼올릴 수 있는 산업용 우물을 설치하려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장에 있는 우물 12곳은 각각 분당 3에서 7갤런 수준만 취수한다며 대규모 양수는 인근 지하수 자원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존슨은 즉각적인 재앙이 될 수 있으며 가축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우리뿐 아니라 일부 목장들은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목장주는 공청회에서 이 유역의 우물 하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며 국경 순찰대 관계자들과 대화해보니 대수층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고 지적했습니다. CBP는 그동안 콘크리트 생산과 도로 건설, 장벽 설치, 공사 현장의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물이 필요하다고 설명해왔습니다. 하지만 뉴멕시코주 우물 허가를 담당하는 주 엔지니어실은 최소 6개의 국경 지역 우물이 개발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모두 주법이 요구하는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주 엔지니어실은 추가 미확인 우물이 더 있을 가능성도 있다며 지난 7월 현장 점검한 우물 두 곳은 각각 분당 약 200갤런을 퍼올리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 엔지니어실은 뉴멕시코에서는 주정부 소유지든 연방정부 소유지든 부족 자치구를 제외한 모든 우물은 시추와 양수에 앞서 반드시 주 엔지니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남부 국경을 가로지르는 장벽 건설을 핵심 국경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에는 460억 달러 이상의 연방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다만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등에서도 공사 과정과 환경 영향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백천더 펀드당 2불99, 참외박스당 12불99, 배추 금토 1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고기 한정 2박스까지 박스당 14불99, 파 5번드당 1불99, 냉동 대패 갈비 본살 샤브샤브 스마트카드 고기 한정 파운드당 17불99, 돼지 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양념 마늘 돼지 벌집 목살 스테이크 파운드당 5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임기가 반환점을 돌면서 뉴욕 현장 곳곳에서는 통계 잡히지 않는 이민, 학술, 외교 분야의 구조적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민 단속 강화와 연구비 삭감 여파로 미등록 이민자와 이공계 해외 인재들의 발길은 줄어든 반면 뉴욕 거리 한복판에서는 K-POP과 한식 등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되는 극명한 대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K-Radio가 보도합니다.
4: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 정책이 장기화되면서 뉴욕시 내 미등록 이민자들의 대외 활동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뉴욕 지하철 내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초콜릿 및 간식 판매 이민 여성들의 모습이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신분과 관계없이 체류자와 이민자에게 영어 교실과 어린이 프로그램을 제공해온 뉴욕 공공도서관 NYPL 이용자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이민 당국의 대규모 단속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공공장소 방문 자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학술 및 연구 현장의 타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연구비, 삭감 기조로 인해 뉴욕 내 주요 대학의 방문 교수와 박사 후 연구원 유입이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기존 외국인 인재들의 이탈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및 무슬림계 이공계 인재들의 경우 본국의 파격적인 조건 제시나 타국 대학으로의 이적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향후 미국 기술 경쟁력에 장기적인 손실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제기구 역시 예산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분담금 납부 지연으로 유엔 사무국은 올 한 해 지위를 21% 감축하는 등 고강도 구조 조정을 진행 중이며 유엔 본부가 위치한 뉴욕 주거 지역에서도 직원들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정치 사회적 위축 분위기 속에서도 K-컬처의 영향력은 뉴욕 전역에서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맨해튼 코리아타운을 중심으로 고급 한식당과 K-뷰티 매장이 늘어난 것은 물론 지난 주말 BTS가 뉴욕 뉴저지 매드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초대형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 문화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현지 10대 백인 청소년들 사이에서 K-POP 아이돌을 주인공으로 한 팬픽 완성이 서머캠프 주제로 등장하고 센트럴파크 등 주요 관광지에서도 한국어 가사에 K-POP 신곡이 올려 퍼지는 등 한국 문화의 저변이 뉴욕 일상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뉴욕 사회 전문가들은 강화된 이민 및 연구 통제 정책이 가져올 장기적 손실과 K-컬처가 가져온 역동성이 2026년 현재 뉴욕의 새로운 단면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K-라디오입니다.
3: 뉴저지주의 이민세관 단속구 구금시설에 수용돼 있던 엘살바도르 출신 이민자가 의료 응급 상황을 겪은 뒤 사망해 당국이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이스는 뉴저지주 뉴어크의 델라이니홀 구금시설에 수용 중이던 41세 에드윈 로페스 코르네호가 의료 응급 상황을 겪은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지난 2일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스는 정확한 사망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민자 권익단체는 고인의 어머니인 마리아 코르네호와 접촉했다며 그가 생전에 발작과 당뇨병, 고혈압 치료를 위한 약을 복용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단체가 공개한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아들과 통화한 지난 1일 아들이 얼굴 오른쪽과 오른손에 저림 증상을 호소했으며 추가 검사를 받을 예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어떤 어머니도 내가 겪는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한다며 내가 원하는 건 정의이며 아들을 잃은 고통은 결코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스에 따르면 로페스 코르네호는 지난 6월 18일 뉴저지주 플레이필드에서 체포됐으며 기존 추방명령 복원 절차에 따라 미국에서 추방될 때까지 델라이니 홀에 구금돼 있었습니다. 아이스는 구금 기간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며 의료진의 진료도 받았다. 모든 피구금자가 안전하고 보안이 유지되며 인도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마이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이번 사망 사건에 깊은 우려를 느낀다며 유가족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답을 들을 자격이 있으며 주정부는 연방의회 대표단과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롭 메넨데스 연방 하원의원은 로페스 코르네호가 2일 몸 상태 이상을 호소한 뒤 시설 안에서 쓰러졌으며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전했습니다. 메넨데스 의원은 의료 관련 여러 사항을 아이스에 질문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유가족과 함께 관련 기록을 공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로페스 코르네호가 약 20년 동안 미국에서 생활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아이스는 로페스 코르네호가 2006년 8월 불법 입국했다가 같은 해 10월 연방법원의 추방 명령에 따라 엘살바도르로 송환됐으며 이후 정확한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다시 불법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셰릴 주지사와 라스 바라카 뉴요크 시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아이스 구금시설로 다시 문을 연 델라이니 홀을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바라카 시장은 개소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또 다른 가족이 구금시설에서 사랑하는 이를 잃었다며 이번 사건은 적절한 감독과 책임성, 투명성 없이 운영되어온 시설의 문제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델라이니 홀에서는 지난해 12월에도 IT 출신 41세 남성이 아이스 구금 하루 만에 자연사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숨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공습 가능성을 경고했다가 대화 재개를 이유로 공격을 보류했지만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 자체를 부인하며 강경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 비핵화라는 미국의 목표가 이란의 버티기 전략 앞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양국 간 힘겨루기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공습을 위협했다가 이란과의 대화가 재개됐다면서 보류하고 이란은 미국과의 대화는 없다면서 부인하는 상황이 이란 전쟁의 새로운 패턴으로 굳어지는 모습입니다. 공습 위협을 반복하면서 미국이 달성하려는 호르무즈 해협 완전 개방, 이란 비핵화라는 전쟁 목표가 이란의 버티기 전략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언론은 전쟁 주도권이 이란에 넘어갔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주재한 내각회의에서 이란을 향한 강력한 공습을 예고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주말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를 타격해 전쟁이 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 작전을 전격 취소한다고 밝혔으며 전날에도 기자들에게 호르무즈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서 그 다음에는 이란의 비핵화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란과 3일 오후 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미국과의 대화가 예정돼 있지 않다고 부인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의 안전보장 경로 합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 협상은 호르무즈 해협을 영해로 두고 있는 이란과 오만 사이의 문제라며 미국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6월 중순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가 파기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공습을 위협했다가 대화를 이유로 보류해왔고 이란은 대화 진행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13일 연속 공습을 중단한 지난달 24일 이후 이란의 요청으로 진지한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으며 바가이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현재 우리는 미국과 어떤 협상에도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습니다. 현재 공개적으로 드러난 대화는 이란과 오만 사이의 호르무즈 관련 협상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이란과의 대화와 관련해 중재국을 사이에 둔 물밑 협상이 진행 중일 수는 있어도 공개된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란이 공습 위협에 굴하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확보를 위한 마이웨이를 걷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의 공습 철회를 두고서 이란 입장에서 보면 누가 전쟁에서 우위인지를 보여준다면서 이란 당국자들이 적극 부각하려는 점, 즉 전쟁을 두려워하는 건 이란이 아니라 트럼프라는 주장의 새 빌미를 제공했다고 짚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제 이란 강경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딜레마를 조롱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의 강경파 평론가인 쉐헤드 무하마드 마란디는 자신의 X계정에 치킨 타코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꼬는 용어인 타코, 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를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3: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0년 가까이 유지해온 미 정부가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북한 인권 특사를 지낸 로버트 킹 전 특사는 인도적 대북 지원을 위한 방북까지 제한하는 현행 정책은 실익이 없다며 인도주의 활동가들에 대한 방북 허가를 보다 유연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입니다.
6: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북한 인권 특사가 인도적 대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인의 북한 방문 신청에 대해선 국무부가 방북 허가를 쉽게 내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북한인권특사는 3일 워싱턴 DC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가 2017년부터 시작돼 매년 갱신되면서 2027년 8월 말까지 연장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지난 10년간의 금지 조치가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북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공개적 평가가 없었다면서 관광객뿐만 아니라 미인도주의 활동가들의 방북도 막힌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금지 조치 이후 소수의 미국 시민이 인도적 목적으로 예외를 인정받아 북한을 방문하기는 했지만 2017년 이전보다는 현저히 작은 규모라면서 미국 정부가 국민에 대한 방북 금지 조치를 재고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관광 목적의 방북 금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관광객이 북한에 갔다가 당국에 억류당해 사실상 인질이 되는 상황을 우려한 것입니다. 하지만 킹 전 특사는 인도주의 단체 소속 활동가들의 방북은 지금보다 수월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 당국자들을 상대해본 경험이 많은 이들이 좀 더 쉽게 북한에 갈 수 있다면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대북 인도 지원 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킹 전 특사는 방북 신청에 비용이 많이 들어 미국의 인도 지원 단체들의 부담이 되는 실정이라면서 시간적 지연과 높은 비용 없이 인도 지원 활동가들이 방북 허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북 인도 지원은 민간 구호 활동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민간의 인도 지원이 당국 간 접촉과 교류의 물꼬가 트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내세우면서도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은 비핵화 불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북한 인권특사를 지냈습니다. 미국은 1기 트럼프 행정부 첫 해인 2017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풀려난 직후 숨지자 북한 여행을 금지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3: K라디오 정오뉴스 이 시간은 벤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뉴스는 벤커포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하우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센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 캔 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맑은 하늘에 구름이 조금 끼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 여름 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85도, 섭씨 29도까지 오르겠고 최저기온 70도, 섭씨 21도로 전망됩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많아지면서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3도, 섭씨 28도, 최저기온 76도, 섭씨 24도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뉴욕 지역과 마찬가지로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다소 올라 덥게 느껴지겠는데요. 오늘 낮 최고기온 88도, 섭씨 31도까지 오르겠고 최저기온은 74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흐린 하늘 속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과 오후 모두 몇 차례 소나기가 지나갈 가능성이 있어 이동하실 때 날씨 변화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6도, 섭씨 30도, 최저기온 76도, 섭씨 24도로 전망됩니다. 당분간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오가는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이 높은 시간대에는 수분 섭취와 건강관리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8월 4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1: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0: 라디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2: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3: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2: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즐기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미 동부 메릴랜드주와 버지니아주에 걸쳐있는 거대한 만인 체사피크만 일대에서 이른바 살을 파먹는 박테리아로 알려진 비브리오균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4: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바닷물 온도까지 상승하면서 체사피크만 일대에서는 이른바 살 파먹는 박테리아, 비브리오균 감염에 대한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메릴랜드 보건 당국에 따르면 최근 체사피크만 지역에서 비브리오균에 노출된 뒤 심각한 피부 감염 치료를 받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브리오균은 따뜻한 해수와 강과 바다가 연결되는 지역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되는 세균으로 여름철 수온이 높아질수록 활동성이 커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비브리오균 감염은 주로 두 가지 경로로 발생합니다. 하나는 피부에 난 상처가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하면서 균이 투입되는 경우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감염된 생굴이나 조개류 등 날것의 해산물을 섭취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개를 잡거나 어구를 다루는 과정에서 작은 상처를 통해 감염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감염 초기에는 피부가 붉어지거나 부어오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일부 환자에게서는 감염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괴사성 근막염이나 혈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특히 간질환, 당뇨,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중증으로 발전한 위험이 더욱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감염 증가의 배경으로 기록적인 폭염과 해수 온도 상승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비브리오균은 수온과 염분 등 환경 조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따뜻한 계절에 위험성은 높아집니다. 다만 보건당국은 일반적인 물놀이 자체가 매우 높은 감염 위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과도한 불안보다는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상처가 있을 경우에는 바닷물 접촉을 피하고 물놀이 시에는 방수밴드를 사용합니다. 맨발 대신에 아쿠아 슈즈 등을 착용하고 개잡이 등 해산물 작업 시에는 장갑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피부에 갑작스런 붉은 반점이나 부종, 심한 통증, 물집 같은 것이 생길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한편 비브리오균은 최근 미 남부뿐 아니라 기온 상승 영향으로 일부 동부 해안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와 해수 온도 상승이 세균 분포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의 명소인 리플렉팅 풀 파손 용의자에 대한 공소기각 요청에 분노해 측근인 제닌 피로 워싱턴 DC 연방검사장의 해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은 3일 트럼프 대통령이 피로 검사장에 대한 해임을 고려하고 있으며 그의 분노 수위를 고려할 때 해임될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통들의 전언을 소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피로 검사장을 불러서 만날 예정이며 그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참모들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난 이유는 리플렉팅 풀 파손 용의자인 전 국가대표 카누 선수 데이비드 허른에 대한 배배심 기소를 취하해달라고 워싱턴 연방검찰청이 지난달 31일 법원에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내셔널몰의 리플렉팅 풀을 이름 그대로 파란 하늘과 주변 건물들을 표면에 비추는 연못으로 꾸미기 위해 $1,000,000가 넘는 돈을 들여 물을 빼고 바닥을 칠하는 공사를 벌였습니다. 미 건국 250주년인 지난달 4일 독립기념일에 맞춰 개장하겠다는 일정도 잡았습니다. 하지만 고온다습한 기후 속에 녹조류가 퍼지면서 예산 낭비 논란이 불거졌고 그 와중에 리플렉팅 풀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통령은 이 사건을 반달리즘이라고 비판했고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허른을 기소했습니다. 리플렉팅 풀 바닥에 방수자재가 벗겨진 게 허른의 고의 훼손 때문이라고 본 겁니다. 이를 두고 미 언론에선 리플렉팅 풀 사업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할 희생양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에야 허른의 기물 파손이 아닌 보수공사 부실 시공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법원에 공소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담당 부처인 내무부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검찰이 반기를 든 모양새가 펼쳐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친트럼프 인사로 분류되어온 피로 검사장 저격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피로는 실수했다. 그것은 기물 파손이었다며 공소기각 요청을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SNS 등을 통해 설파해온 리플렉팅 풀 파손은 반달리즘 탓이라는 플레임을 뒤집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리플렉팅 풀의 손상이 기물 파손범 소행이라는 믿음을 유지하고 있다고 CNN이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도 지난 주말 SNS에서 피로 검사장의 부실 시공 주장을 일축하며 증거가 명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세계적인 K-POP 그룹 BTS가 오는 2027년 그래미 시상식 출품을 거부하면서 미국 음악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BTS는 최근 신설된 최우수 아시아파 퍼포먼스 부문이 아시아 음악을 별도의 틀 안에 가두는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출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논란은 다양성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차별을 고착화할 수 있다는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K-Radio에서 전해드립니다.
6: 세계적인 그룹 BTS가 최근 발표한 새 앨범 아리랑을 2027년 그래미 시상식에 출품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BTS는 공식 SNS를 통해 우리의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받기를 바란다며 그래미가 신설한 최우수 아시아 팝 퍼포먼스 부문 출품을 거부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BTS 멤버 전원이 군 복무를 마친 뒤 발표한 첫 정규 앨범이 빌보드 200 차트 1위에 오르는 등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직후 나온 것으로 미국 음악 산업에도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래미를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의 하비 메이슨 CEO는 아시아 음악의 다양성과 성장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부문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해당 부문에 출품하더라도 올해의 앨범이나 올해의 노래 같은 주요 부문에도 동시에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BTS의 문제 제기는 절차가 아니라 구조 자체에 있습니다. 아시아 음악만 별도의 부문으로 분리하는 것이 결국 주요 부문은 따로 있고 아시아 음악은 따로 경쟁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포브스는 이번 논란이 처음이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2023년 신설된 최우수 아프리카 음악 퍼포먼스 부문에서도 아프리카 음악을 세계 무대와 분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고 최근에는 컨트리 음악 부문을 전통과 현대로 나눈 결정 역시 비슷한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반대로 2011년에는 라틴 재즈와 하와이 음악 등 여러 장르를 하나의 지역 음악 부문으로 통합하면서 소수 음악을 지워버렸다는 반발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문제는 부문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미가 오랫동안 백인 중심의 미국 대중음악에 편중됐다는 인식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느냐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포브스는 BTS처럼 그래미를 공개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아티스트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다고 평가했습니다. 대부분의 신인이나 중견 아시아 가수들은 그래미 후보 자체가 큰 기회이기 때문에 같은 선택을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번 BTS의 결정은 단순히 시상식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음악을 국적과 인종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음악 자체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미국 음악계에 던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헤이 라디오입니다.
5: 다음 소식입니다. 주요 인공지능 모델이 외부기관 시스템에 침입하는 보안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련 보안 테스트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행정부는 최첨단 AI 모델의 해킹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 테스트 세부 사항을 확정했다고 로이터통신과 악시오스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3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4일 오픈 AI와 엔트로픽, 구글, 메타 등 주요 AI 개발사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테스트 방안은 AI 개발사들이 신규 모델을 정식 출시하기 전 최대 30일 동안 연방정부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의 모델을 조기 제공해 검증받도록 하는 구조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백악관 관계자는 결과에 대한 보고 방식이나 테스트에 어떤 지표를 사용할지 등 세부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는 관련한 성능 지표와 기준 수치 등이 행정명령상 기밀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행정명령을 통해 최첨단 AI 시스템의 해킹 가능성 등 안전성을 평가하는 테스트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AI 보안 논의는 오픈 AI와 엔트로픽의 AI 모델이 인간의 명시적인 지시가 없는데도 외부 기업 시스템에 침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직후 이뤄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오픈 AI는 최근 자사 GPT 모델들이 외부 AI 플랫폼인 허깅 페이스 등을 해킹했다고 밝혔고 엔트로픽도 최근 AI 모델의 과거 행동을 검토한 결과 세계 기업 시스템에 무단 침입한 사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 CEO는 최근 백악관을 방문해 아스트라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자사 차세대 모델을 소개하고 테스트 관련 세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미 의회와 주정부들도 AI 모델의 보안 사고 관련 대응에 나섰습니다. 연방 하원 사이버 보안위원회는 올트먼 CEO에 직접 의회에 출석해 허깅 페이스 해킹 사건을 브리핑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공화당 소속 15개 주 법무장관은 오픈 AI에 서한을 보내 주 소비자 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음을 알리며 허깅 페이스 해킹 사건 관련 모든 증거 문서를 보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버지니아주 보토토트 카운티에 추진 중인 구글 데이터 센터를 둘러싸고 대규모 물 사용과 전력 수요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장기 가뭄 시 식수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주 상원의원은 데이터 센터 신규 승인 절차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승규 기자입니다.
7: 버지니아주 보토토트 카운티에서 추진 중인 구글 데이터 센터를 둘러싸고 물 사용량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크 타이슨 보토토트 카운티 계획위원회 위원은 자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 센터가 장기 가뭄 시 로어노크 밸리의 수자원 공급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이슨 위원은 14쪽 분량의 수자원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구글 데이터 센터가 하루 최대 800만 갤런의 물을 카빈스 코브 저수지에서 사용할 경우 현재와 같은 가뭄이 이어질 경우 저수지의 가용 수량이 약 60일분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해당 분석을 서부 버지니아 수도 당국에 전달하고 검증을 요청했지만 충분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수도 당국은 타이슨 위원의 보고서를 부정한 적은 없으며 아직 세부 검토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재 구글이 허가받은 취수량은 하루 최대 200만 갤런이며 첫 번째 데이터 센터 건물은 당초 계획과 달리 물냉각 방식이 아닌 공냉식 설계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실제 물 사용량도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도 당국은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개 설명회를 열고 데이터 센터의 물 사용 계획과 수자원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논란은 단순히 물 사용 문제를 넘어 버지니아 전역의 데이터 센터 확산에 대한 정책 논쟁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글렌 스턴티번트 버지니아 주 상원 의원은 에비게일 스팸버거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신규 데이터 센터 승인 절차를 일시 중단하는 주 차원의 모라토리엄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스턴티번트 의원은 데이터 센터의 급격한 증가가 전력망과 수자원 등 기반 시설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버지니아의 전력 공급 능력과 인프라 수용력을 먼저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스터티 번트 의원은 데이터 센터의 막대한 전력 수요로 인해 새로운 발전 시설과 초고압 송전설 건설 비용이 결국 일반 주민들의 전기요금과 공공인프라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수조 달러 규모의 빅테크 기업들이 버지니아에 들어오면서도 충분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은 채 추가 전력 생산과 송전망 구축 비용은 결국 주민들이 떠안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한 데이터 센터 건설 여부를 넘어 급격한 산업 성장 속에서 버지니아의 전력망과 수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주 전체의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버지니아에서는 오는 4일 예비 선거를 앞두고 주요 선거 쟁점으로 경제 성장과 인프라 부담,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 센터 확장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와 물 사용 문제는 유권자들이 주목하는 새로운 정책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5: 뉴욕주 롱알랜드에서 희귀 세균성 감염병인 토끼열 의심 환자 3명이 발생해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포카운티 보건국은 최근 최소 3건의 야토병 추정 사례를 확인했으며 최종 확진까지는 수주가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은 야토병 확진은 실험실 검사 결과와 함께 임상적, 역학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확인 검사에는 몇 주가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야토병은 프란시셀라 툴라렌시스라는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드문 감염병으로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이 질환은 주로 감염된 야생토끼, 산토끼, 사향쥐, 설치류 등의 피를 빨아먹은 진드기나 사슴 등에 물리면서 전파됩니다. 사람 간 전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염된 동물의 사체를 다루거나 오염된 먼지나 에어로졸을 흡입하는 경우 또는 오염된 물을 마셔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벤더빌트대 메디컬센터의 윌리엄 샤프너 예방의학 교수는 사냥꾼들이 토끼를 손질하는 과정에서 감염되는 사례가 있어 토끼열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고 설명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야토병은 남성에서 더 많이 발생하며 진드기 활동이 활발한 5월에서 9월에 주로 보고됩니다. 미국에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200건 미만의 환자가 보고됐습니다. 증상은 감염 경도에 따라 다르지만 모든 형태에서 최고 섭씨 40도에 이르는 고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감염 후 잠복기는 일반적으로 3일에서 5일이며 최대 3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스턴 터프츠 메디컬 센터의 임상 미생물학 책임자인 조이 와이즈 박사는 초기에는 갑작스러운 발열과 오한, 두통, 근육통, 극심한 피로 등 독감과 비슷하게 시작된다며 다만 물린 부위의 궤양과 인접 림프절의 통증 부종이 동반되는 게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염된 동물을 만진 뒤 눈을 비비면 눈의 염증과 귀 앞 림프절이 붙는 안선형 야토병이 생길 수 있으며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한 경우에는 인후통, 구강 궤양, 편도염, 목 림프절 종창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형태는 오염된 먼지나 에어로졸을 흡입해 발생하는 폐형 야토병으로 기침과 흉통, 호흡곤란 등을 유발합니다. 뉴저지주 공립학교들의 봄방학 일정이 앞으로 하나의 기준으로 조정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학군마다 달랐던 봄방학 날짜 때문에 자녀가 여러 학교에 다니는 가정이나 맞벌이 학부모들이 겪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4: 뉴저지주가 공립학교 봄방학 일정을 보다 일관되게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마이키 쉐릴 뉴저지 주지사는 최근 각 학군이 참고할 수 있는 공통 봄방학 날짜를 주 교육국이 제시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 S-170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저지 교육국장은 매년 새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인 6월 30일까지 다음 학년도 봄방학 권고 일정을 각 공립학군에 전달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2027년에서 2028학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뉴저지에는 약 600개의 공립학군이 운영되고 있으며 각 학군은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봄방학 날짜를 결정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인근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학교가 다르면 방학기간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여러 자녀가 서로 다른 학군 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가족 여행 계획을 세우거나 아이들의 돌봄 일정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법안 지지자들은 주차원의 기준 마련이 학부모와 교직원의 일정 조율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한 학군에서 근무하고 자녀는 다른 학군에 다니는 경우에도 휴가 계획을 세우기가 한층 쉬워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모든 학교가 반드시 같은 날짜를 사용토록 강제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주 교육국이 권고안을 마련하면 각 학군이 이를 참고해서 학사 일정에 반영하는 구조로 최종 결정권은 여전히 지역교육위원회와 학군에 남게 됩니다. 일부에서는 봄방학 날짜가 완전히 통일될 경우에 여행 수요가 특정 기간에 몰리거나 지역별 교육 일정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뉴저지주는 교육국 권고 일정이 실제 학군 운영에 얼마나 반영될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8: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인 삼색피망 한 팩 2불 99 상하이 박초이 파운드당 1불 2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4불 49 니아벨 포도 3파운드 크렘쉘 9불 99 신선하고 건강한 한 끼를 한 번에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9: 케이라디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8월 4일 화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2026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대회가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주최로 열립니다. 올해 대회는 내 장막터를 넓히라 2라는 주제로 오는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사흘간 플러싱 30일 스트리트 에비뉴에 위치한 프라미스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대회 집회 시간은 8월 7일 금요일과 8일 토요일은 저녁 7시 30분 그리고 9일 주일엔 오후 5시에 시작되며 강민수 목사, 마크 최 목사, 노희성 목사가 차례로 강사로 나섭니다. 같은 시간에 이은혜 전도사가 인도하는 어린이 대회도 함께 열립니다. 할렐루야 대뉴욕 복음화 대회 기간 동안 무료 셔틀버스가 플러싱 노던 한양마트 앞에서 프라미스 교회까지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6시 20분과 40분, 주일은 오후 4시 20분과 40분 각각 두 차례씩 출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준비위원장 김명옥 목사 전화 718-679-7721, 718-679-772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광복 8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화해 그리고 미래 세대가 함께 만들어갈 통일의 비전을 모색하고자 종교인 대회가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 협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기도회는 마음을 열고 평화통일을 기도하다라는 주제로 오는 8월 9일 일요일 오후 5시 페어팩스에 있는 성공회 워싱턴 교회에서 열립니다. 종교를 초월한 대회와 기도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신하는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분장을 하지 않아도 톱스타 상인 김수로, 진선규, 지석진 닮은꼴이죠.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2: 박광일 선생님은 뭐 이제 광일 룩으로 대변되는 예, 옷걸이로도 굉장히 유명하시지만 또 에디터들 사이에서는 선생님 얼굴에 그 광채가 또 장안의 화제라고.
3: 네, 장안의 화제.
2: 오늘따라 뭔가 더 밝아 보이는.
3: 네, 스튜디오가 조금 더 조명이 밝아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2: 평소에 뭐 화장을 따로 하거나 하진 않으시잖아요.
3: 그렇죠. 대부분 제 주변의 남자들이 그런 것처럼 저희 세대는 화장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세수하고 그냥 얼굴에 이렇게 뭐 이렇게 허옇게 뜨지만 않게 그러니까 로션 하나 바르고
2: 타고났다
3: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그 화장품 가게에 가면은 모든 것이 하나에 다 들어 있습니다.
2: 아, 올인원
3: 뭐 이런 상품들이 좀 있으니까 그것 중에 그냥 하나 향이 있거나 약하거나 없거나 뭐 이런 것들을 골라서 쓰는 편인데. 네. 여자분들은 진짜로 여러 단계를 거치고 다양한 종류의 화장품이 있다라는 거를 아마 철들고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아 다른 세계가 있구나라고 해서 그 세계에 이제 가까이 하진 않았었는데 가끔 이제 뭐 방송 출연 때문에 이제 분장을 하고 나고 제 얼굴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확실히 이제 그냥 화장을 할 때와 안 할 때가 차이가 나고 그리고 이제 가끔 제가 일반 이제 그 강의 현 장소에서 만났을 때 약간 저 사람이 그 사람인가
2: 그 정도 아니에요.
3: 의아해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
2: 정도는 아니에요. 예. 아 오늘도 아주 훤하십니다. 예. 요즘 이제 뷰티 하면 K뷰티 아니겠습니까? 이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이제 올리브땡 이런 데 가면 외국인 손님들도 부쩍 늘었다고 하는데요. 아 근데 문득 지금처럼 화장품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그 아름다움을 가꾸셨을까 이런 게 궁금해져서 오늘은 진짜 K-뷰티의 뿌리를 찾아서 조선시대 화장품에 대해서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화장이란 말이
3: 네.
2: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화장이란 표현을 썼을까요?
3: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여러 연구를 통해서 보면은 일본에서 들어온 낱말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될 화자에다가 얼굴을 꾸민다라는 의미의 장자라고 하는 한자 조어는 일본식 조어로 추정이 되는데 다만 근대의 문건 일부 그러니까 국문으로 되어 있는 가사집이나 소설에 보면은 일부 그 표현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널리 쓰였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한글로는 화장이라고 하더라도 꽃 화자를 쓴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몸을 좀 이렇게 단정하게 한다라는 의미의 옷 의자가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장자를 쓴다거나 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대체로 뭐 단장, 성장 이렇게 해서 얼굴뿐만 아니라 몸 전체를 이렇게 좀 꾸민다라는 의미 속에서 화장도 조금 포함이 됐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다만 이제 야용이라 그래갖고 얼굴만 야용. 조금 꾸미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 특히 이제 실록에서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이제 화장이라는 말을 이제 요 야용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뭐 다른 한자의 화장이라든지 네. 뭐 성장을 쓰는데 연산군 때는 기생들이 화장하지 않는다고 매를 쳐서 쫓아내거나 벌을 준
2: 아, 연산군이요?
3: 네. 그래서 아니 기생이 오늘 기생이 왜 그 화장을 하지 않았느냐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화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뭐 분명히 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2: 특정 사람들이 하는
3: 되고요.
2: 것으로.
3: 다만 이제 조선시대에 화장을 할 때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담담하게 색조 화장이 없는 기초 화장을 조금은 선호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담장이라고 해서 담담하다라고 하는 흐릴 담자를 써서 담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이제 그 반대편이 농장이라는 표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짙을 농자를 써서
2: 아, 농담할 때
3: 네.
2: 농담의 반대 농.
3: 네. 예. 그런데 그 농은 의외로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농장이라는 표현이 있기는 한데 네. 그걸 사람에 대고 쓰진 않아서 그냥 너 담장을 했느냐 담담하게 이렇게 좀 꾸몄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있는데 네. 오히려 농장의 개념으로 쓰였던 말이 분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2: 분대는 뭐죠?
3: 분은 얼굴에 바르는 분.
2: 아, 예.
3: 그다음에 대는 이 눈썹을 칠하는 검은 머리.

0: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화장 자체는 크게 발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화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도 좀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꾸미기 위해서 화장을 하지만 예전에는 좀 신성하게 보이기 위해서 서로 다르게 보이기 위해서 특히 이집트 같은 데는 이집트 왕족들은 다른 일반 사람들하고 구분되기 위해서 좀 특별하게 특히 눈썹하고 눈 부분을 굉장히 진하게 칠을 했대요.
1: 맞아.
0: 네,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구분과 어떤 신성함을 보여주게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1: 아, 쉽게 영화 같은 데 보면 눈화정이 너무
0: 굉장히 짙어서.
1: 아니, 무슨 옛날 고증을 저렇게 했어요.
0: 그렇죠. 마치 헐리우드의 네. 어떤 그 분장 기법으로 네. 보여지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 그 다음에 이제 때에 따라서는 자신의 어떤 치료 목적이나 이런 것들로 쓰였는데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어떤 종교, 주술, 치료 목적보다는 아름다움 쪽으로 어떤 화장의 기법이 발달했고 서양에서도 그렇게 화장을 아름다움 중심으로 넘어간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한 17세기, 18세기 정도로 보니까
1: 자연스럽게 유행이 된 거겠죠.
0: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서로 남녀가 얼굴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상대방에 대해서 미를 평가하거나 그걸 바탕으로 사회관계가 유지되면서 화장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화장은 어떤 부분에 방점을 찍었습니까?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다고 봤는지.
0: 네. 이게 화장이라고 봐야 될지는 참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화장법의 핵심은 피부랍니다. 피부 톤이요.
1: 아, 피부 화장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0: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피부를 흰 피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늘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 이 사람은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다.
1: 백옥빛 피부 이런 피부.
0: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김춘추를 표현할 때도 얼굴이 희고 그다음에 잘생겼다. 그러니까 잘생겼다가 아니라 얼굴이 희고 잘생겼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희다라는 표현 자체가 미남 미녀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1: 그러네.
0: 거죠. 그렇다면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 화장을 할 때 내 얼굴을 다른 사람들한테 예쁘게 보이는 방법은 하얗게 칠하는 거예요.
1: 하얗게 하는 거.
0: 그러니까 그게 화장이 아마 기본이 되었을 걸로 추정이 되고요.
1: 네.
0: 그런 다음에 얼굴을 하얗게 보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꾸로 다른 곳을 진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1: 다른 부분을.
0: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입술 빨갛게 하고 네. 그다음에 눈썹 까맣게 하고 이 부분이 우리나라의 기본적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다만 화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예전에 이제 삼한시대에 이제 문신했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었어요.
1: 문신을 했습니까?
0: 아마 이제 옷을 덜 입을 때는 이제 문신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을 걸로 추정이 되고요. 화장과 관련해서 실물은 없지만 기록을 통해서 이 화장이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에게도 널리 퍼졌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있죠.
1: 뭐죠?
0: 화랑.
1: 아, 화랑. 아,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에게도 퍼졌다는
0: 거죠. 그렇죠.
1: 거를,
0: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화랑 제도 이전에 원화 제도라고 해서 네네. 그러니까 왕실의 여성 귀족들이 그 낭도들을 이끌었는데 남모 준정이 서로 죽이면서 그거를 남자들로 바꾸게 되는데 그때 바꿀 때 여성을 뽑을 땐 그러니까 원화를 뽑든 화랑을 뽑든 기준이 외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외모 지장을 굉장히 화려하게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과장된 느낌은 있으나 영화 황산벌에 보면은 관창하고 방구리 얼굴을 하얗게 칠하고.
1: 맞아요. 완전히. 그 경극처럼.
0: 맞아요. 예. 그거는 정확한 어떤 근거라기보다는 여러 기록을 가지고 아마 영화적인 표현을 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화랑들이 화장을 했을 것은 거의 확실시 되고.
1: 풀메이크업.
0: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당시에 다른 사람들과의 격차를 드러내지만 또 한편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방법. 그런데 그중에서도 얼굴을 하얗게 하는 것.
1: 야.
0: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1: 예. 화장은 남녀 공용으로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는데요. 예, 혹시
0: 그걸 처음 알았어요. 저 분장하고.
1: 아, 분장 받기 시작하면서.
0: 네.
1: 항상 그 처음에 메이크업 선생님들이 이거 잘 지우셔야 된다.
0: 그렇죠. 그래서 집에 가서 괜히 해수빈으로만 하시면 안 되고 뭐 처음에는 뭐 기름으로 하고 뭐로 하고 뭐로 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1: 살아온 거예요.
0: 꽤 많구나.
1: 인구의 절반이.
0: 그러니까 그래서 새삼 이제 존경스럽게 되고 이른바 가치 판단하지 말자. 그냥 애쓰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1: 예, 지우는 거 관련한 기록은 없나요?

0: 그러니까 지운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흰 얼굴, 그다음에 흰 피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다른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도 씻는 거를 잘했던 것 같아요.
1: 아, 저희 전에 목욕의 역사 때.
0: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당시 이제 고려도경을 썼던 서긍이 와서 왜 고려 사람들은 맨날 씻냐고 이렇게 놀라기도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남자든 여자든 세수할 때는 쌀뜨물이라든지 그다음에 곡식 갈은 물을 이용해서 미안수 그러니까 세수를 해서 네. 얼굴의 각질을 제거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썼다라는 기록이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1: 대충 아빠 세수 정도로 끝내는 게 아니네요. 아빠 세수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네요.
0: 맞습니다.
1: 조선시대에는 치장 금지령이 내려진 적도 있습니까?
0: 그럼요. 늘 치장 금지령.
1: 아, 늘?
0: 늘은 아니고 왜? 정말 자주 치장 금지령이 내려지고 특히
1: 성리학의 국가라 그런가요?
0: 성리학의 국가여서 그 어떻게 너무 화려하게 꾸민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적절하지 않다고 봤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가채 금지하는 거.
1: 아, 가채?
0: 예.
1: 안 여자들.
0: 네. 그래서 이제 그.
1: 영조가 금지했죠.
0: 영조가 자주 금지를 했었던 그렇죠. 부분들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에 이제 화장을 했던 사람이 네. 천민으로 분류되는 기생들이었어요. 그런데 기생들이 진한 화장을 하는데 사대부의 부녀나 일반 평민이 그런 화장을 할 돈도 없거니와
1: 어디 기생 화장을 하느냐
0: 그렇죠
1: 이렇겠죠
0: 그러면은 아유 저 사람은 좀 가벼워 보여 허래 보여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면 굳이 그 사람들이 그런 화장을 했겠느냐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화려한 색조 화장은 조선시대에는 좀 피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다만 화장품 자체는 네. 많이 팔렸던 것 같아요
1: 화장품이 많이 팔렸다고요?
0: 네.
1: 그럼 뭐 기생들이 다 산 건가요?
0: 기생들이 사는 것들은 아마 자체적으로 좀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조달했을 걸로 보여지고 네. 그 매분구라고 해서
1: 매분구?
0: 분을 파는 아주머니, 할머니 정도로 해석이 되는 낱말이거든요.
1: 아, 네.
0: 그러니까 매분구라는 기록이 있어서 네. 비록 남자들이 볼 때는 저 아줌마 또 왔어 라고 해서 비판적이긴 하지만 여성들은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시전 중에서 분전이라 그래서 화장품 파는 그러니까 화장품 전체를 파는 가게도 있었습니다.
1: 아, 당시에 화장법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식으로 화장을 했을까요?
0: 네, 여러 자료들을 정리해서 어쨌든 이게 기생일 수도 있고 양반 사대부 부녀일 수도 있는데 대체로 삼백삼흑삼홍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 아, 삼백삼흑삼홍.
0: 그러니까 네. 세 가지는 흰색이어야 되고요. 네. 세 가지는 검은색이어야 되고 세 가지는 붉은색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흰 것은 살결 치아 손.
1: 살결 치아 손.
0: 뭐 다 같은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은 것은 머리카락, 눈썹, 눈동자.
1: 눈썹, 눈동자.
0: 그 중에 이제 눈동자는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 서클렌즈는 없었을
1: 없으니까.
0: 테니까.
1: 네, 어쩔 수
0: 이제
1: 없죠.
0: 그 눈썹.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살짝 염색을 했대요.
1: 염색이 있었다고요.
0: 그러니까 지금의 염색용품은 아니고 흑칠을 한 거죠.
1: 아, 흑채 느낌.
0: 그렇죠.
1: 예, 예,
0: 그러니까 먹으로 이렇게 살짝 칠을 했던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핵심은 이제 붉은 것. 그래서 입술, 볼, 손톱인데 특히 입술과 볼, 연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전해지는 그러니까 여러 뭐 여성 관련된 그 규방 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여성 관련된 그 전기 소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화장에 대한 내용들이 묘사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1: 아, 네.
0: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이제 쭉 봤더니 네. 예를 들어 피부 관리는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 세수용 술을 저기 물을 만들어 내는데 수세미를 잘라서 솥에 넣어서 삶아서 사용하거나 창포잎, 복숭아잎, 오말류잎, 그다음에 무잎을 더하고 때로는 좀 있는 집은 인삼이나 인삼잎을 삶아서 그 물에다가 세수를 합니다.
1: 야, 섬세하네.
0: 그러니까
1: 얼굴에서 냄새 날 것 같은데.
0: 굉장히
1: 한약재 그, 냄새 날.
0: 네, 생약 성분의 미안수
1: 그러네.
0: 뭐 이런 팩을 하는 느낌이었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으로 치면은 크림에 해당하는 건데요. 저는 로션과 크림을 아직도 구분 못 합니다만.
1: 많이 어렵죠.
0: 네, 크림에 해당하는 게 꿀, 복숭아꽃, 동아씨 등을 섞어서 이렇게 좀 끈적끈적하게.
1: 보습하는 건가?
0: 보습제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1: 네.
0: 이제 머릿기름은 널리 알려진 게 이제 동백기름을 많이 쓰고요. 여기에 약간 이제 지금은 다른 표현을 쓰는 건데 무스 같은
1: 아 무스 예,
0: 예. 이거는 밀랍에다가 기름을 해서 이렇게 비밀머리 붙이는 거
1: 아니 밀랍으로 하면 이거 뗄 때 머리카락 같이 떨어질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그런 걸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습니다
1: 예, 예, 예.
0: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쏙 붙이는 아니, 밀랍을, 걸 그렇게 했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일반적인 세수물은 이제 쌀겨 물 그다음에 녹두를 갈아서 하는 것들 이런데 이것의 이제 단점이 뭐냐면 네. 이 날 곡물을 갈면은 비린내가 굉장히 세게 나옵니다.
1: 아, 그렇죠. 예.
0: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향랑 향통을 많이 들고 다녔다.
1: 아, 향기로 덮었다.
0: 그렇다고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붕꽃 열매를 곱게 빻아서 쌀가루 등을 넣어서 만든 이 분인데 예. 문제는 이 분이 안 발라지는 거예요.
1: 안 발라지면 소용이 없잖아요.
0: 그래서 이걸 이제 당시 이렇게 바르는 걸 퍼프라고 하더라고요.
1: 아, 네네.
0: 아이, 참 어려웠어.
1: 퍼프가 있었나요?
0: 그게 누에고치.
1: 누에고치로 하면 그게 발려요?
0: 예, 그 누에고치의 그 저기 비단을 뽑고 나면 아직도 포실포실한 부분이 남아있거든요. 예. 그걸로 퍼프처럼 이렇게 발랐다고 하는데 이걸 바르고 한 20분 정도 이러고 있어야 이게 붙지 안 그러면 떨어진다고 합니다.
1: 이야, 신기하다.
0: 그러니까 이게
1: 보통 일이 아닌데.
0: 분을 바르고 바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1: 그렇죠. 예.
0: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뭘 만드냐면 여기에다 납을 섞어서 염분이라고 해서 예. 이렇게 촥 이렇게 좀 밀착감을 높이는 예. 그런 분이 나왔을 때 각광을 받았지만 문제는 이게 납성분이어서 얼굴을 검게 만드는.
1: 아하, 그렇게 예, 안 좋겠네.
0: 예, 그런 게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 눈썹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대에 해당하는 것인데 네. 이거를 이제 먹이나 재를 참기름에 갠 다음에 홍화를 배합해서 이제 눈썹먹을 만들어서 네. 이제 붓 같은 걸로 이제 그리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목욕 때 이제 백단양 가루를 풀거나 향유를 몸에 발라서 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했는데 아까 이제 납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몸에 다 좋은 것들.
1: 몸에 다 좋고 생약성도. 지금이랑 비슷한 것도 많고.
0: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동안 이제 화학 제품으로 화장품을 쓰다가 요즘에 다시 생약으로 바뀌고
1: 그렇죠.
0: 있는데
1: 네.
0: 조선시대에 이런 재료들이 때에 따라서는 굉장한 뭔가 이렇게 참고 자료가 돼서 한국의 어떤 미용 용품이 이런 것에서 기반한다라고 얘기를 해도 네. 여러 부분에서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 이때도 보통 일이 아니었네요, 화장이.
0: 화장이 보통 일이
1: 화장 다 했는데 약속 취소되면 이때도 엄청 열받았겠네요.
0: 약속은 없었을 것 같긴
1: 한데. 아, 약속이 없었다.
0: 오늘 생각이 뭐 오늘 광교로 나와 뭐 이런 일들이
1: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0: 아주 드물게 1년에 며칠 예, 예. 고려 시대 같은 팔관에 조선 시대 같으면은 뭐 정월 보름 요 정도에만 약속이 있고 단오 때 이제 며칠 전부터 바쁘긴 했을 것 같아요.
1: 예, 누에도 다 준비해놓고
0: 맞아요. 예. 그래서 그 퍼프 준비했니부터 시작해서 분 갈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아하. 보여집니다.
1: 왕실 여인들의 화장법에는 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그래서 이제 이 성분들이 유기물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썩어서 없어지는데 다행스럽게 갑자기 이제 그 무덤에 석회를 붓고 나면 열이 확 올라오면서 네. 이게 불에 타긴 하지만 일정하게 그 성분이 유지되는 경향도 나타납니다. 열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 네.
0: 그래서 이제 일부 내용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왕실 여인의 화장도 크게 다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 화장 더하기 이제 색조 화장으로 구분이 되는데, 기초 화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미안수로 얼굴을 닦고, 그 다음에 면약, 크림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여유가 있으니까 밀랍.
1: 밀랍. 아까 머리카락에다 붙였습니다.
0: 예, 머리카락은 이제 그건 섞어서 붙이는 거고, 예. 이게 밀랍을 약간 또 그 개가지고, 예. 이거를 팩처럼 발라요.
1: 아, 팩처럼?
0: 꿀팩이 되는 거죠.
1: 아, 붙였다 떼는 거예요?
0: 네.
1: 미용 목적으로?
0: 네, 미용 목적으로.
1: 오,
0: 그래서 예. 이렇게 기초가 끝나면, 저는 벌써 여기까지 가기도 지치는데, 이게 기초.
1: 아, 기초고.
0: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색조 화장이 추가가 됩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왕실에 썼던 화장품을 보니까, 기본 민간에 썼던 미분, 분에다가, 곡물가를 주로 했던 거에다가,
1: 네.
0: 활석하고 진주를 갈아서 썼던 것으로 보여져요. 특히 이 진주가 갈아서 들어갔던 것들은 왕실 전용으로, 추정이 되는데
1: 네.
0: 얼굴을 하얗게 그다음에 약간 빛이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뭔가 이렇게 촬영 같은 거 할 때 이게 하얀색이지만 펄이 들어가 있어서 반짝입니다.
1: 아, 그런 거 있죠.
0: 요 네. 톤이 얼굴 톤으로 들어갔겠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요.
1: 예, 예, 예.
0: 그리고 그 나라에 이제 뭔가 재향을 지내거나 할 때는 이렇게 좀 몸가짐을 이렇게 좀 이렇게 수더분하게 해야 되잖아요.
1: 아, 그렇죠.
0: 그런데도 기초 화장하고 이 분까지는 발랐다고 합니다.
1: 아, 그럴 때도?
0: 네, 그러게 치장의 기본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 기초 화장 정도는 굉장히 보편적이었네요.
0: 네, 얼굴을 왕실에서. 하얗게 하는 것까지는.
1: 예.
0: 그리고 이제 여기에 색을 더할 때는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미묵, 그래서 분대에 대에 해당하는 것을 가지고 눈썹 화장을 했고요. 이 미묵도 왕실에서는 좀 귀하게 해서 그 관설먹에다가 달개위 꽃잎, 목화꽃을 태운 재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훨씬 더 부드럽게 하는데 뭐 방송에 계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급하면은 눈썹만 그리고 와도
1: 아 눈썹이 반이죠.
0: 그렇죠. 화면에 나오는데 거죠. 크게 문제는 예. 없으니까
1: 당시에도 눈썹을
0: 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다만 이제 이 눈썹의 모습을 만드는 방식이 시기에 따라서 미인의 기준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1: 어 어떻게 다른가?
0: 그래서 16세기까지는 가늘고 긴 눈썹.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금음달, 초승달 같은 요런 아미라고 하는
1: 같은 눈썹.
0: 요런 어떤 눈썹이 되어다가 네. 근데 17세기부터는 상현하연 같은 크고 넓은
1: 아 조금 뒷시대로 가면
0: 네.
1: 좀 두꺼운 눈썹
0: 네.
1: 짙은
0: 그래서,
1: 눈썹
0: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크고 두꺼운 것으로 돼서 네. 미인의 기준이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았을까 보여지는데
1: 물론 저분은 이제 17세기 분은 아닙니다만
0: 훨씬 더 후대의
1: 예,
0: 분이긴 하죠. 예. 연지 역시 민간과 비슷하게 홍학가를 기초로 해서 살구시 복숭아씨로 만든 기름에 개서 썼던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궁궐 안에는 이제 그 아주 일부이긴 하지만 화장품 재료를 조달하던 보염소라고 하는 관청도 네. 한때 존재하기도 했었습니다.
1: 아, 관청이 따로 있을 정도고 네. 예. 좋습니다. 박가분 이런 거는 조선시대 이후 거죠?
0: 맞습니다. 그래서 한참 지나서 이제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여러 전통들이 끊기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서양에서 그리고 일본 서양을 거쳐서 일본에 들어온 화장품들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여성들이 볼 때는 부득이하게 일본 상품들을 써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일본 상품 쓰는 거는 아직 너무 비싸서 어렵고 네. 그다음에 기존의 전통분 아까 바른 다음에 한동안 있어야 되고
1: 아, 어렵죠. 예.
0: 물론 염분을 쓰긴 하지만 그것도 품질이 좋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큰 장사를 하고 있었던 장사꾼의 장사하시는 분의 부인이죠.
1: 부인.
0: 사모님이 네. 우리도 분 하나 만듭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장사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당시 포목점, 미두점을 하고 있었던 박승직.
1: 두땡
0: 네.
1: 그룹에.
0: 네. 네. 네. 그래서 종로 일대에서 성장을 해서 지금 재벌이 된 그 네. 집인데 그 박승직 집에서 그 사모님이 이제 만들자고 해서 분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분 이름을 뭘로 할까? 그러니까 당신이 성이 박씨니까.
1: 아, 그래서 박가분.
0: 그러면은 우리는 분 이름은 뭘로 할까?
1: 박가분으로
0: 하자. 박가분. 라고 해서 예, 예. 이 박가분이 공전의 히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사 상품도 등장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박가만 분을 만드냐? 서가 장가도 부들
1: 나오겠지 나오겠지.
0: 그래서 장가분 서가분.
1: 아 장가분 서가분도 들어봤.
0: 나왔어요. 예. 예. 이렇게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화장품의 전성 시대가 열리게 되고요. 예. 일본으로 볼 때는 총독부가 볼 때 조선 상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여기에는 여러 제한을 두는데 비해서 일본에서 들어왔던 수입품들은 예. 판촉 판매도 가능하도록 허락을 해서 그 격차 속에서 한국의 화장품이 고군분투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분을 잘 바르기 위해서 납을 넣었던 부분이 박가분까지는 포함되어 있었는데 아하. 이게 이제 나중에 그 무연 납을 더하지 않은 분이 나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박가분의 시대는 가고 새로운 화장품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사실은 그때 새로운 화장품이 등장할 때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가 등장을 하는 게 지금 한국 화장품의 큰 흐름을 만들어낸 또 그 집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합니다.
1: 그 집에서. 자, 이제 마치면서 우리나라 화장품사를 짚어주셨는데 조선시대 화장품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0: 네, 그래서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망은 동서고금을 뭐 구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시대에서 지향하는 미의 가치가 그때마다 달라서 거기에 따라서 화장법이 좀 달라지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구할 수 있는 재료도 그 나라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열을 논할 수는 없는데 다만 이제 우리 여성들은 우리 땅에서 구할 수 있는 것 더하기 거기에 조금 더 외국의 것을 더해서 예쁘게 꾸미려고 했던 것 같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제조 기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생산자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 우리나라의 그 화장품 산업이 크게 발전하는 데는 이거는 한편으로는 생산자 측의 노력도 있지만 소비자 측의 노력.
1: 그렇죠.
0: 예.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져서 네. 이제 아마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처 몰랐던 사이에 한국 산업의 바탕이 지하철업에서 펼쳐져 있었고
1: 한국인은 지하철에서도 예, 화장을 많이
0: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예. 의외의 공간에서 한국의 장점들이 이렇게 발견되는 것들을 보면 참 신기하다라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1: 그러네요. 소비자와 생산자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발전해온 우리나라 화장품의 역사가 아닌가 싶고요. 자, 박광일 선생님과 예나 지금이나 여전했던 아름다움을 향한 소망, 화장품의 역사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3: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1: 대구 달성군 현풍읍을 본관으로 하는 현풍곽씨의 자랑이자 과학도시 대전 카이스트를 5학기 만에 졸업한 과학계의 자랑이죠.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4: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1: 자, 오늘은 야구의 과학을 준비했습니다.
4: 스칸둥편 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야구장에 강력한 조명을 켜놓으면 밤에 저 멀리서 1km 밖에 있는 그 구장이 환하게 빛이 나면서 그 빛이 하늘로 이렇게 막 빛을 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막 보입니다. 예. 그리고 멋진 플레이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잖아요. 네. 그러면 1km 떨어진 그 집까지 와 하는 소리가 막 들려요.
1: 롯데 팬이시네요. 네,
4: 그러면 절로 그쪽으로 관심이 안 갈 수가 없거든요. 예.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는 롯데 자이언츠 응원하면서 야구 많이 봤던 편이고요.
1: 하지만 지금은
4: 먹고 살다 보니까. 아, 롯데.
1: 아, 우리 카이스트 동문들.
4: 90년대 이 야구, 특히 이제 롯데 자이언츠 관심 많으셨던 분들은 그 추억의 그 이름 호세 선수라는 분이죠.
1: 호세 선수. 한국일 때죠. 네,
4: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인데.
1: 그렇죠, 그렇죠.
4: 도미니카 공화국이라는 곳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사실 관심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 어떤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정말 호세 선수 개성있고 이제 재밌는 그런 멋진 플레이 많이 보여주던. 이야기거리 많이 보여주는 선수였는데. 그때 이제 롯데 게임을 열심히 봤었는데.
1: 그랬던 분이. 호세하면 사실 삼성 배영수 선수와의 일화가 유명한데. 먹고 살다 보니까 또 삼성을 응원하고 계시네요.
4: 그렇습니다. 삼성이나 기아 이런 팀 쪽에 요즘은 훨씬 눈이 많이 나. 아, 왜 이렇지.
1: 자, 먼저 우리 한국 프로야구가 전 세계 프로리그 가운데 최초로 도입한 게 있습니다. 바로 AI 심판이라고도 하는 자동투구 판정 시스템 ABS. Automated Ball Strike 시스템인데요. 예, 투수가 던진 공에 스트라이크 볼 판정을 자동으로 해주는 겁니다. 아, 근데 이제 타자마다 뭐 키라든지 자세도 다 제각각이고요. 그런데 ABS는 어떻게 실시간으로 스트라이크 존을 설정할 수가 있고 또 이제 공의 궤적을 추적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4: 기본은 카메라 세 대를 가지고 공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보면서 공이 마지막으로 들어온 위치, 특히 이 홈플레이트 부분, 그 타자가 서 있고 포수가 뒤에 앉아있는 그쪽에서 공이 어느 위치로 들어와서 어디로 빠지는지를 카메라 세대로 잘 본 다음에 그거를 판독을 해가지고 볼이냐 스트라이크냐를 결정을 해가지고 알려주는 그런 체계입니다. 알려주면 심판한테도 그걸 알려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었는데 지금은 팀에게도 그걸 바로 알려줍니다. 그렇게 하면 심판이 뭐 스트라이크냐 볼이냐를 선언을 하거든요.
1: 네.
4: 근데 그 선언을 할 때 심판이 뭐를 최종 판단해서 선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듣고 말만 해주는
1: 그렇죠,
4: 거예요.
1: 그렇죠.
4: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트라이크 볼 판정할 때는 우리나라 심판들은 좀 하는 일이 확 없어졌습니다.
1: 통역.
4: 네, 말만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뭐 야구에서 심판 볼 게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심판분들이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시는데 요 공 투구의 스트라이크 볼 판정은 우리나라에서는 기계가 인공지능이 하는 걸로 완전히 좀 넘어오게 되었죠.
1: 네.
4: 사실은 뭐 우리나라 세계 최초다라고 하는데 이거 기술적인 걸 조금 살펴보면 이거 약간 묘한 면이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이거를 개발해가지고 혹시 운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1: 아, ABS 시스템.
4: 네, 이거 뭐 누군가 뭐 야구 선수들이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4: 야구 뭐 협회에서 만들지도. 이거 허구현 총재 이분이 이 야구 협회 쭉 운영을 하면서 네. KBO 하시면서 네. 강하게 좀 지지했다라고 해서 어떤 분들은 허구현 최고의 업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요.
1: 네.
4: 허구현 선생님께서 개발하시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1: 아니죠. 네. 우리나라에서 쓴 시스템을 어디다 개발했냐?
4: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네. 야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스포츠의 기록을 관리하고 그 자료를 정리하는 일을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뭐 인공지능 시스템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여러 가지 야구나 다른 스포츠와 관련된 그런 통계 기록들을 다 모으고 네. 그걸로 뭐 이렇게 숫자를 계산을 해가지고 어떤 팀은 어떤 정도의 위치에 있다, 어떤 선수는 어떤 수치를 계산해 보니까 이 선수가 뛰어난 것 같다 이런 자료를 많이 제공하는 네. 야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역에서 그런 걸 하는 그런 회사였거든요. 네. 이 회사가 1999년도에 세종대 수학통계학부에 이원우 교수님이라는 분이 중심이 되셔가지고 이 회사가 처음에 생겨서 네. 그러니까 이분이 좀 어떻게 보면 선구적이셨던 거죠. 우리나라의 이런 스포츠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네. 이런 각종 스포츠의 기록, 통계를 관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판매를 하거나 그걸 계산을 해가지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사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과감하게 90년대 말에, 20세기 말에 이런 사업을 시작을 하셨는데 네. 지금은 아마 이원우 교수님이 그렇게 많이 관여 안 하실 거예요. 주인이 몇 번 바뀌었어요. 이 회사 주인이 좀 바뀐 다음에 이런 류의 사업을 많이 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투구를 판정하는 이런 거에까지 개입을 하게 된 거죠.
1: 예.
4: 이 회사가 인공지능 투구 판정하는 이 기술 들여올 때 제가 알기로는 미국 쪽에서 개발된 기술을 꽤 많이 들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미국에서 워낙에 야구 문화가 많이 발달했다 보니까 그리고 인공지능도 발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진작에 기계로 자동으로 이 투구를 판정을 한다 이런 게 좀 무르익은 상태였거든요.
1: 미국도 마이너리그는 쓰고 있습니다.
4: 네, 많이 개발된 네.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네. 그거를 이제 들여왔는데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수용성에서 한국에서 과감하게 앞서 나간 거죠. 메이저리그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좀 많아가지고 네. 지금까지도 전면 도입은 안 하고 있고 뭐 이제 뭐 조금씩 어떤 특이한 방식으로 조금 더 도입한다.
1: 내년에 좀 부분적으로.
4: 네네. 뭐 예.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2024년에 이미 작년에 과감하게 도입을 해가지고 밀고 나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야구의 부활을 위한 어떤 과감한 조치라고 할까요? 예, 뭐 이런 식으로 좀 도전을 한
1: 그렇죠.
4: 예, 이런 작업이었습니다.
1: 네.
4: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이 이걸 원했느냐, 누가 이거를 제일 바랐느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당시의 야구 문화의 좀 특성상 이 인공지능이 판정을 한다는 데 대해서 좀 호감을 가질 만한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일단은 좀 제일 많이 언급됐던 거는 우리가 언뜻 생각을 하면 사람의 일을 기계가 인공지능이 대신해 주니까 그 일을 원래 하던 사람이 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1: 그렇죠.
4: 일자리를 빼앗긴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거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물론 뭐 일부의 의견일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적어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꽤 여러분들이 심판들이 이 시스템 도입을 오히려 상당히 바라는 경향이 있다.
1: 오히려 바란다.
4: 왜냐하면 이 야구 판정에서 사실은 공이 얼마나 빨리 들어옵니까? 그걸 보고 즉각적으로 판정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비거리가 되는 수가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오심이 있기도 하고.
4: 이게 스트라이크가 맞느냐, 볼이 맞느냐, 이게 시비거리가 돼가지고 네. 막 서로 싸우고, 이 선수들끼리 싸우고, 뭐 감독들끼리 싸우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그 중간에 낀 심판 입장에서 좀 고통스러운데.
1: 네.
4: 이거 내가 뭐 잘못해서 인정을 해야 되나? 그 끝까지 밀어붙여야 되나? 네. 저렇게 화가 났다고 날뛰는데 뭐라고 밀어붙이지? 그것도 스트레스 있는 데다가.
1: 퇴장 주면 또 퇴장 준다고 뭐라.
4: 네. 네. 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 데다가. 네. 야구 경기라는 게 이제 팬들이 얼마나 좋아해 주냐가 중요한데
1: 네.
4: 그런 게 약간 시비거리가 되기 시작하면 네. 전체 게임의 그 후에 팬 분위기들이 되게 이상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1: 그렇죠.
4: 팬들이 막 야구 관중이 한 만 명 운집해 있는데 만 명이 동시에 나를 욕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는 수가 있다라고 네. 기계로 판정해가지고 기계선에서 딱 말해주고 나는 그거를 전달하는 역할만 하면 뭔가 불만을 품더라도 어떤 한 명의 개인한테 불만을 품고 이번 경기에서 저 애가 잘못했다, 저 심판이 잘못했다 라는 식으로 개인적인 감정 분출을 하면서 싸운 일은 없어지지 않겠느냐. 아, 우리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 왜 이렇게 성능이 낮아? 이 프로그램 미국에서 개발됐더니 한국 사정에 너무 반영이 안 돼 있는데 뭐 이런 식의 불만을 어느 정도 가질 수는 있겠지만 네. 개인적인 이게 분노로 커지지는 않을 거다.
1: 그렇죠, 그렇죠.
4: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구 경기를 즐겁게 즐기는데 부드럽게 진행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1: 그렇죠.
4: 생각하는 의견들이 심판 쪽에서 좀 있었거든요.
1: 네, 네.
4: 그리고 이제 이런 판정 불만 이런 거는 사실은 투수는 투수대로, 타자는 타자대로 다 자기 나름의 불만이 있잖아요.
1: 그렇죠.
4: 아니, 그걸 어떻게 스트라이크로 잡아주냐고.
1: 네.
4: 그게 왜 볼이냐고. 막 이런 게 항상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양쪽에서, 아이, 그걸 기계로 하자고. 기계로 하면 내가 맞지.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1: 힘을 받아서.
4: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조금, 과장된 표현으로 하자면 어떻게 보면 야구 문화에 약간 위기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들 좀 불만이 있는 상태다 보니까
1: 앞서 나가서
4: 그래 AI로 한번 해보자 네. 라고 해가지고 AI 도입이 세계적으로 좀 잘 이루어진 측면 그런 게 있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1: 예.
4: 정규 시즌 관객이 이번 해에 역대 최고 1200만을 넘었다 그러죠. 1230만 작년에 1000만 돌파했을 때 막 대기록이다. 이렇게 야구 관중이 많이 들게 되었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막 이랬었는데. 네.
1: 계속 늘어요.
4: 이번에 그거보다 훨씬 늘어가지고 네. 123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관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야구 관객이 야구가 어떻게 이렇게 인기를 얻게 됐느냐라는 네. 게 네. 지금은 스포츠계뿐만 아니라 모든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공통적인 좀 연구 대상이 된 것 같아요. 한때는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문화, 한국의 어떤 흥행,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영화가 제일 인기다라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한국 영화 관람객이 뭐 1억 명을 넘는다, 2억으로 가고 있다, 막 이런 게 많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랬던 시대에 비하면 지금은 영화 관객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영화는 왜 이렇게 잘 보던 사람들이 안 보는데, 야구는 왜 이렇게 안 보던 사람들까지 다 몰려가서 보는 걸까?
1: 네, 분석해보겠네.
4: 그래서,
1: 네,
4: 그래서 야구의 인기 비결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온갖 여러 가지 연구들이 많이 있고, 20, 30대 여성 관객들이 되게 많이 가고 있다.
1: 그렇죠. 실제로 그렇죠.
4: 네, 원래는 스포츠 이런 거는 남성들이 좀 좋아한다는 인식이 있었고 특히 야구는 남자들이 예를 들어서 스포츠라도 뭐 농구라든가 배구 이런 쪽은 여성 관객들이 옛날부터 그래도 좀 있었는데 네. 야구는 남자들이 많이 본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1: 그 호세 좋아하셨을 때 사직 생각해보세요. 네. 그때 진짜
4: 요즘은
1: 아저씨들 정말 예.
4: 그 시대에 심지어
1: 예.
4: 사직동에 호세 한의원이랑 한의원 있었어요. 그게 호세 그 도미니카 공화국의 야구 선수 이름을 딴 한의원이야. 아, 예. 저 황당하지 않습니까? 예. 한의원은 개업을 하는데 오. 내가 좋아하는 거에 한의원이 뭐든 나는 그냥 호세라고 할래.
1: 예.
4: 그래서 뭐 아, 호세 그 야구 선수 사인인가 사진인가도 막 입고 이랬어.
1: 아, 뭐 침이라도 맞고 가.
4: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도 조금 아, 예. 나고 실제 침 맞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 거기서 근데 조금 그런 느낌도 나게.
1: 아. 그런데 요새는 진짜 20, 30대 여성들이 많이 가죠.
4: 20, 30대 여성들이 네. 막 가는 그런 좀 분위기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집에서 OTT 이런 걸 요즘 워낙 많이 보고 사람들이 게임, 뭐 영상, 뭐 인터넷 매체 이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어디 가가지고 자기의 시간을 즐기는 거는 생생한 현장감을 느끼는 재미를 즐기기를 원하기 때문에 가수 이런 사람들을 소비하는 방식도 요즘은 콘서트가 워낙에 커진 것처럼 네.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중에서도 야구 현장 관람 이런 거를 되게 즐기는 문화로 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와중에 이제 슬쩍슬쩍 작년부터 금년 사이에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렇게 새로 유입된 관객들이 좀 편안하게 야구 경기 흐름을 중간에 막 야 사람들 왜 이렇게 다 갑자기 화난 거야 왜 이렇게 다들 욕하고 있어 좀 분위기 무서워졌다 이런 게 안 일어나게 하는 그 진행을 좀 부드럽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ABS 인공지능 기계를 통한 이 자동 판정이 좀 공을 세우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살짝살짝
1: 경기 시간 단축에도 좀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항의하고 이런 시간이 없습니다.
4: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형 하나만.
1: 하나만. 이제 1번 질문.
4: 이게 짧게 넘어가면 하나만. 그 생각이 좀 묘한 게 뭐냐면 예. 인공 이거는 뭐 조금 원래 의미하고는 조금 벗어나는 거긴 한데요. 인공지능이나 이런 기계 자동화 이런 걸 이야기할 때 한 예전부터 막 60, 70년대 이럴 때부터 70, 80년대 이럴 때부터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로 계속 내려오고 있다가 요즘은 용어가 굳어져가지고 모라백의 역설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1: 모라백의 역설.
4: 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1: 못 들어봤어요.
4: 이게 뭐냐면 기계나 인공지능이나 컴퓨터나 이런 자동화된 이런 체계한테 네. 뭔가 일을 시키려고 하면 네. 의외로 사람한테 시킬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일, 쉬워 보이는 일을 기계나 자동화된 체계로는 하기가 되게 어렵고 사람이 하기에는 되게 어려워 보이는 일을 허무할 정도로 기계는 쉽게 한다. 그런 역설적인 현상이 자주 보인다라는 게 이제 모라베기 역설이거든요.
1: 그래요.
4: 제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요즘은 그런 거 좀 줄어들었는데 옛날에 무슨 뭐 텔레비전 쇼에서 뭐 기인을 소개합니다. 아주 희한하고 특이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1: 달인,
4: 이런 걸 하면 막 천재인 사람, 머리가 엄청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1: 그렇죠. 예.
4: 자신의 두뇌가 뛰어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막 암산 같은 거 엄청 빨리 하는 거 뭐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예. 287 곱하기 3593은 얼마입니까?
1: 맞아요.
4: 이런 막 2초 만에 대답하고
1: 예.
4: 그다음에 숫자 한 30개 정도 딱 보여준 다음에 기억하세요 이런 다음에 뭐 1분 지나가지고 뭐였죠? 라고 물어보면 막 다 이야기하고
1: 예.
4: 그러면 와 천재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1: 있었죠.
4: 이런 건 엄청나게 지능이 뛰어난 천재들만 할 수 있는 일 같아 보이니까 그런데 컴퓨터나 계산기에게 뭐 네 자리 숫자 곱하기 하는 거 이런 거는
1: 일도 아니죠.
4: 50년 전, 60년 전 컴퓨터도 그냥 쉽게 하던 거잖아요.
1: 네.
4: 숫자 20개 기억했다가 뭐 2년 후에 얘기해 주는 거 기계나 컴퓨터가 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잖아요.
1: 그렇죠.
4: 그래서 천재들이 하기 어려워하는 일을 기계들이 하기에는 이렇게 쉬워하는데 사람에게 진짜 3살짜리 애한테도 시키려면 시킬 수 있을 만한 일. 야, 저 부엌에 가서 컵 하나만 가져와. 이런 일도 만약에 로봇에게 시킨다라고 하면 로봇의 입장에서는 컵이란 과연 무엇인가?
1: 아,
4: 어떤 게 컵인가?
1: 많구나.
4: 이런 것도 사실은 명확하게 말하려고 하면, 정의하려고 하면 기계적으로 어떤 이런 지시를 내려주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1: 그렇죠.
4: 컵이란 게 색깔하고는 큰 상관없잖아요.
1: 예.
4: 색깔로 컵을 구분하면 안 돼요. 너무 커야 큰 것도 컵이라고, 냄비는 컵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 그러니까 너무 크면 컵이 아니야. 크기가 적당해야 되고, 손잡이가 달려 있는 것만 컵인가?
1: 잔이랑 컵은 어떻게 다른가?
4: 손잡이가 안 달려 있어도 대충 컵이라고 불러요. 종이컵이란 것도 있잖아요.
1: 그렇죠.
4: 이게 재질로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 네.
4: 사실은 뭘 컵이라고 해야 되느냐.
1: 아, 멘붕 오네.
4: 이게 사실 쉬운, 그럼 물을 담을 수 있는 거면 다 컵이라고 하자라고 하면, 뭐 이상한 물 담을 수 있는 이상한 장난감 같은
1: 됐대요.
4: 거를, 뭐 그런 걸 또 컵이라고 가져오면
1: 그렇죠,
4: 안 되거든요.
1: 그렇죠, 예.
4: 그래서 상식적으로 그냥, 야, 컵이 컵이지. 라고 해주면 그냥 인간들끼리 나오면 뭐, 이러면서, 누구나 다, 3살박이 어린애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1: 그러네.
4: 기계한테 이걸 시키려고 하면 되게 어려운 게 그런 쉬운 이야기거든요.
1: 네.
4: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여러 가지 일에서 도처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1: 그게 모라베개 역설.
4: 모라베개 역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예전에 그 생각 되게, 예전도 아니고 최근에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맛집이라고 해가지고 뭐 우동집에 제가 언제 한번 간 적이 있는데.
1: 예. 서울에?
4: 네. 요즘은 그런 작은 가게는 뭐 사람이 한 명, 두 명만 일하고 있는 곳들도 있잖아요. 그런
1: 예, 그렇죠.
4: 가게였어요.
1: 예.
4: 그러니까 손님을 받고 손님이 주문하고 돈 계산하고 이런 거는 키오스크, 컴퓨터를 세워놓고 그게 다 맡아가지고 하더라고요.
1: 예.
4: 그래서 그 키오스크에 가니까 키오스크가 막 인사를 해줘요. 안녕하세요. 어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뉴 이런 이런 게 있고 이게 추천 메뉴고 요거하고 요거 하시면 뭐 얼마를 할인해주고
1: 그런 것도 있죠.
4: 적립을 하면 뭘 공짜로 주고 이런 게 막 설명돼 있더라고요.
1: 친절하네.
4: 그래서 그거 막 골라가지고 주문하고 돈 계산하고 그러니까 막 감사합니다. 또 오십시오. 이런 인사도 키오스크가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1: 예, 예, 예.
4: 그런 키오스크 있잖아요.
1: 아, 있죠.
4: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손님을 접대하고 손님의 취향에 맞춰서 좋은 음식을 추천하고 이런 우리가 예전에 좀 인간적이라고 생각했던 일들 그런 걸 기계가 다 하고 있어요.
1: 맞아요.
4: 돈 계산해주고 카드 받아주고 뭐 이런 좀 약간 복잡할 것 같은 일들 애들은 그런 거 하기 어렵잖아요.
1: 그렇죠.
4: 어른들이 좀 해야 될 법한 이런 일들을 기계가 다 하고 있어요. 그 가게의 사장님은 들어오는 손님들 얼굴도 못 보고 저 주방에서 화면에 주문 뜨는 것만 보면서
1: 우동 참고
4: 튀김 우동 하나 시켰다 이러면서
1: 그렇죠.
4: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1: 네.
4: 조그마한 구멍으로 우동 이렇게 내밀어주는 그 일만 하고 계시더라고. 그 사람이 얼뜻 생각하면 이런 단순 노동
1: 반대로 가야 될 것 같은데
4: 네, 노동하면서 작업하고 힘쓰면서 일하는 거를 막 기계가 하고 로봇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사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고
1: 예.
4: 손님 응대하면서 돈 계산해주는 거는 기계가 하고 있더라고요.
1: 사람 영역인 줄 알았는데
4: 네, 그래서 이게 좀 현대적인 모라베개 역설이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야구에서도 지금 적어도 뭐 아직도 심판분들이 중요한 일들 많이 맡고 계시지만
1: 네.
4: 스트라이크 볼을 판단하는 거는 기계가 자동화된 시스템이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말을 해주는 거 이거를 지금 사람이 맡아서 하고 있다라고
1: 그러네.
4: 생각하니까 아 이런 모라베개 역설 비슷한 현상이 지금 이제
1: 어허.
4: 이게 호세까지 안 가더라도 로이스터 감독님이 활동하던 시대만 하더라도 이런 미래가 가까이에 그렇게 있다라고 별로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1: 아, 그때 안 했죠.
4: 예. 이 심판 대신에 기계가 판정하는 시대. 거기에 맞춰서 선수들이 경기를 하고 수많은 관중들이 울고 웃는 시대가 과연 올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과 한 10년 세월이 지나면서 2020년대에는 이렇게 인공지능 기계 컴퓨터가 중요한 판단을 내려주는 시대가 오고야 말았다. 이런 얘기 해볼 수 있겠죠.
1: 그렇습니다. 야구는 이제 데이터의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뭐 타율, 타점, 탈삼진 이런 건 기본이고 그 밖에 온갖 세부 기록이 요새는 다 매겨져서 이 수치를 이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추세가 점점 이제 강해지고 있는데 나중에 이런 데이터 분석 영역이 더 확대가 되면 진짜 나중에는 감독이나 코치도 AI가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4: 그러니까 뭐 감독이나 네. 코치 일을 AI가 다 한다라고 하면 이제 감독이나 코치분들이 되게 싫어하실 거고요.
1: 싫어 또 몰라요. 이제 한 20년 후에는.
4: 뭐 그럴 수 있죠.
1: 예, 예.
4: 그런데 어느 정도 비슷한 방향의 도움 뭐 이런 게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간다라는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제일 뭐 유명한 비슷한 방향의 일화를 생각을 해보면 영화 머니볼로도 나왔던 그 일화 많이 이야기하죠. 오클랜드인가요?
1: 오클랜드.
4: 예,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단에서 있었던 일인데 빌리 빈이 감독이었던 시절에 하버드 경제학과 출신의 디포디스타라는 분을 데려와가지고 같이 치밀하게 선수들의 기록과 수치를 분석을 하면서
1: 네.
4: 예전에 이제 어떤 새로운 선수를 영입을 한다. 우리 선수들을 내보낸다. 이런 걸 하면 이제 오랜 경험과 가까이에서 지켜본 이 눈을 믿으면서 열심히 이런 지도진들이 대화를 해가면서 네. 저 선수가 우리 팀에 오면 좋을 것 같다 네. 이런 식으로 다분히 사람의 깊은 직관과 감정이 개입된 이런 걸로 많이 판단을 해가지고 네. 그리고 저 선수는 타율이 높으니까 저 선수는 홈런을 잘 치니까 이렇게 이렇게 데려오면 우리 그렇죠. 팀이 잘 되겠지 예. 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1: 단장으로 있었죠 단장으로
4: 네, 네, 예. 네, 이 시대에 아 그렇군요 네. 네, 이 시대에 이 디포디스타 이런 분들이 그런 거 좋지만 선수들의 여러 가지 분석 자료들을 다 가지고 이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네. 이 선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팀이 점수를 내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네. 그에 비해서 이 선수의 연봉 가치 평가는 최대한 안 되는 선수
1: 그렇죠.
4: 이 선수들 네. 이런 선수들을 계산을 통해서 쭉 잡아내가지고 네. 지나치게 비싼 우리 편 선수는 내보내고 네. 네. 그 돈으로 이런 선수를 많이 모아가지고 게임을 하면 잘 될 것이다 그렇죠. 라고 했는데 마침하게 그러고 나서 좋은 성과가 나와가지고 네. 굉장히 이게 많은 충격을 주었던 그런 사건이었죠. 네. 디포디스타가 그런 다음에 딴 TV에 가서 잘 안 됐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막 되게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되게 크게 추앙받지는 못한 걸로 맞아요, 제가 알고 맞아요. 있는데 예. 하여튼 큰 어떤 충격을 준 흐름을 준 그런 사건이었던 것으로 많이 네. 이야기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래서 이럴 때 보는 그 자료, 흔히 세이버 매트릭스 이런 말 많이 사용하죠.
1: 세이버 매트릭스.
4: 네, 세이버의 세이버는 SABR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야구 연구협회 네, 이런 뜻의 약자로 쓰는 말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 듣고 뭔가 세이브 승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한 그런 매트릭스라서
1: 아,
4: 그런 표라서 위한... 세이버 매트릭스라고 부르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V가 아니고 B를 쓰죠. 그래서 미국 야구 연구협회 그러니까 야구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보는 사람들이 보는 표다. 보는 숫자들이다라는 뜻으로 약간 광범위하게 뭐 세이브 승만 보는 거 전혀 아니고요.
1: 아, 아니죠.
4: 그런 광범위하게 여러 자료들을 일컫는 말이고 지금은 약간 그런 복잡하게 만들어낸 수치로 사람이나 전력을 평가하는 뭐 이런 쪽의 계통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세이버 매트릭스로 중시한다라는 식으로 많이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네.
4: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통계학이나 확률이나 이런 거를 따져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쪽으로 야구의 최선의 전략, 야구의 어떤 최고의 경기 운영 방법 이런 거를 숫자를 통해서 뽑아내는 이런 쪽으로 많이 연구가 진행되어 있고 자료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1: 그렇죠.
4: 더군다나 미국 사람들이 이거 워낙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수학, 통계학, 확률 이런 쪽에 요즘 특히 AI 이런 쪽에 학문이 미국에서 많이 발달해 있다 보니까 온갖 종류의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4: 그래서 요즘은 이런 다양한 수치, 자료 이런 것들을 감독 이런 분들도 많이 보시는 편이고요.
1: 아, 당연히.
4: 예, 경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또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이 선수가 얼마나 우리 팀이 필요하느냐를 보기 위해서 세이버 매트릭스만 전문으로 보는 사람들만큼 안 본다고 하더라도 호세 선수 시절에 비해서는 요즘 이렇게 그 시절이라고 많이 이야기할까요?
1: 호세 시절.
4: 훨씬 더 많이 보는 호세라고 하니까 뭔가 좋은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1: 그때는 타자라고 하면 그냥 타율 정도 그냥 막 보고 그렇죠. 이랬는데 이제는 네. 우리나라 팬들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4: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변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은 특히 이런 그런 거에 관심이 많으신 일반 애호가 분들도 그런 수치 같은 걸 막 던지면서 인터넷에서 막 싸움도 하시고 뭐 이럴 때도 있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서로 되게 지금 비등비등한 상황이다. 어떤 결단을 내리냐에 따라서 큰 승패가 오갈 것 같다.
1: 그렇죠.
4: 이런
1: 네.
4: 상황에서
1: 네.
4: 이때 좀 과감하게 나가는 게 그래서 짧은 시간에 사람들 되게 긴장했고 이렇게 하는데 이럴 때 과감하게 좀 경기를 운영하도록 하는 게 좋을 거냐 아니면 이럴 때일수록 차근차근 조금이라도 유리한 약간이라도 더 승률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게
1: 네.
4: 그렇게 깨작깨작 뭔가를 하는 게 이렇게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유리한 거냐 이런 거 사실은 선택의 문제거든요.
1: 네.
4: 아 이럴 때 과감하게 내가 승부수를 한번
1: 던져볼까? 큰 거 한 방 노려?
4: 노려?
1: 아니면
4: 아야야 이렇게 지금 위험한 상황 이렇게 지금 아슬아슬한 상황인데 네. 이럴 때 괜히 뭐 도박적인 걸 했다라고 했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이게 고민해볼 만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럴 때 누가 이제 연구한 자료를 들이미는 거죠.
1: 그렇죠.
4: 9회 말 투아웃 상황일 때 우리나라의 40몇 년간 야구 상황을 쭉 이렇게 해보니까 이럴 때 승부수 던진다고 한 사람 치고 안 망한 사람이 없다. 뭐 이런 통계를 딱 내보내면 아 이거
1: 흔들리죠.
4: 이거 깨작깨작 해야 되나
1: 그렇죠.
4: 생각할 수 있죠. 또 한편으로는 그렇긴 한데 너네 팀 선수들의 특성을 생각을 해보라고. 너네 팀 선수들이 좀 간이 짧은 사람들밖에 없지 않냐고. 특히 너네 팀 선수하고 저 상대 팀 선수들하고 할 때는 이 비슷한 상황에서 항상 과감한 승부수 했을 때 다 망했다고. 그러니까 깨작깨작 해야 된다고. 뭐 이런 거, 이런 자료에서 나오는 통계, 경향, 확률이라는 게 네. 중요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네. 그런 수많은 자료를 입수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계산을 요즘에는 그냥 개인들도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의 통계, 뭐 경향, 숫자 이런 거를 보는 게 야구의 효율을 높이는 데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더러 아마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더러 한편으로는 재미를 더할 수 있는 요소도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야구는 사실 통계 보는 맛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4: 예, 그런 수치가 들어오면 아, 정말 그런가? 혹은 아, 이 수치가 이렇게 낮은데 감독이 이렇게 위험한 수를 뒀다고?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게 더 좀 마음 졸이게 하는 네. 뭔가를 더 찾아보게 만드는 네. 막 이런 기사라도 한번 더 읽게 되는
1: 통계 반대로 했는데 그게 먹혔을 때 짜릿함이 또 있죠.
4: 뭐 그런 네. 게 또 있거든요.
1: 저게 감독의 감인가?
4: 네, 이게 재미를 더하는데도 좀 요소가 그렇죠.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이것은 시사인가 코미디인가 여론조사와 성대모사의 콜라보 배종찬 이상민의 배추 한판
2: 예, 박종현 판승부 여러 문서과 성대모사의 황금기로 시사 이슈의 맥을 짚는 시간 배추 한판 시간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계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십니까. 전대배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2: 전당대회.
3: 전대는 아니고요.
2: 예.
4: 전이 없습니다.
2: 예. 아, 오랜만에 정우 의원님이 방금 초반에 웃어주셨습니다. 예. 에너지가 공급이 됐어요.
3: 부모님입니다. 네.
2: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5: 네, 반갑습니다. 이상민입니다.
2: 예. 자, 엘레강스정 정우 전 의원님 어서 오시고요.
6: 네, 안녕하세요.
2: 예. 카인드 장이었다가 뭐였죠? 우리가 새로 하기로
3: 한 파마장.
2: 파마장. 아, 맞다. 아, 예. 네, 스타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예. 네, 장미 대변인 네, 어서 오시고요. 자, 일단 민주당 전당대회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엄청 지금 뜨겁습니다. 지금 40도가 넘는 전국적으로 폭염이 있는 곳도 있는데, 민주당 전당대 한 40도 넘는 것 같아요.
7: 한 45도?
2: 45도?
7: 이제 낮춰야죠, 온도를.
2: 당원들이 다 익으면 어떡해요?
7: 아,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수위 조절을 수위절. 하면서 원팀으로.
2: 할 수 있습니까?
7: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it. We can do it.
2: 아니 장미 대표님 당대표 후보가 아니어가지고. 아,
7: I can do it. 제가 당대표 후보면 하나를
2: 할 수 있는데
7: 아쉽게도
2: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7: 아니요, 될 수 있습니다.
2: 자, 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됩니까 지금?
6: 되긴 뭐가 되겠어.
2: 되긴 뭐가 돼요 지금.
7: 아, 아닌데.
2: 네, 지금 이제 누적 합산으로 정책 후보가 약 1%포인트 앞서고 있는데 배 소장님 어떻게 네. 보시나요?
3: 저는 김민석 후보 쪽에서 네. 아라라라라 이 이야기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네. 구조적으로 우세하죠. 왜냐하면 세 가지 이 이른바 승리 요건을 다 가져간 사람이 누굽니까? 김민석 후보예요.
2: 네.
3: 첫 번째는 대통령의 후광, 두 번째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세기를 박았잖아요.
2: 네.
3: 세 번째는 이른바 도우미, 바로 송영길 후보라는 도우미, 막강 도우미,
2: 예.
3: 최강 도우미.
2: 예.
3: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 충청 합해서 사실 대세론이 형성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세론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청래 후보 쪽에서는 봐라 친청계 최민희 후보가 최고위원 1위다.
2: 예.
3: 잘만 하면 3명 다 될 수 있다.
2: 예.
3: 그래 뭐 지명직 해서 그쪽에서 3명 임명해도 3대3이다. 해볼만하다.
2: 예.
3: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전당대회라는 것은 이렇게 치열한 승부도 있지만 지금 대통령 임기 초반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미는 남자 왕미남 아 저희 왕 하여튼 그 시기네.
2: 예. 예.
3: 하여튼 이렇게 되면 대세론이 형성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만으로도 저는 이미 김민석 후보 쪽에서는 빨간 등이 켜져 있다 이렇게 보죠.
2: 아니 당초 충청과 부울경은 정청래 후보 쪽이 우세하다는 예측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김민석 후보가 우세하다는 거 아니에요?
3: 아니 근데
2: 처음 듣는 분석에서 드린 질문인데.
3: 아니 왜냐하면은 네.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다른 데에는 압도적일까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고 최고위원을 보십시오.
2: 네.
3: 그러면 최고위원도 뭐 김용이든 또는 박선원이 더 앞질러 가야 되는데
2: 네.
3: 꼭 그렇지만도 않거든요.
2: 그러니까
3: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 전망과 우리 한판성부의 전망은 차원을 달리합니다. 그런 뭐 분석을 또 비교를 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6: 그것만 예. 잠시 이의를 예. 제기하자면
2: 예.
6: 지금 최고위원 후보들은 표가 지금 분산됐기
2: 그렇죠.
6: 때문에
2: 예.
6: 그거는 우리가 지금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외부자가 볼 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2: 예.
6: 하나는 김민석이 이기는데 득표율로 이기느냐 아니면 구조 때문에 이기느냐.
2: 선호투표.
6: 그렇죠.
2: 예.
6: 그걸 봐야 되고요. 만약에 구조 때문에 이기면 그 당은 바람잘 날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관전 포인트는 뭐냐. 예. 최고위원 중에
2: 네.
6: 5등을 김용희 하느냐 이성윤이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함의가 커요.
2: 3명이 되느냐 2명이 되느냐.
6: 그렇습니다.
2: 예. 예.
6: 그리고 이제 김용 위원이 가지는 또 그 뭐랄까. 입지라는 게 있잖아요.
2: 그렇죠.
6: 김용 하면은 대통령의 오른팔 아니면 왼팔, 측근 예. 중에 측근
2: 예.
6: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이제 관전 포인트고요. 생각보다 정청래 후보가 구조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장담하긴 이르죠. 결국 호남표, 그다음에 수도권. 이 표가 어디로 가느냐. 그다음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의원하고 여론조사는 아직 안 한 거잖아요. 예. 결과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아우 근데 날씨도 더운데 이렇게 짜증나게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2: 날씨도 더운데 진짜 짜증나신데요.
7: 잘해봐야 되는데 우리 정옥이만님 짜증 안 나시게.
2: 짜증 안 나시게.
7: 근데 판세 분석을 할 때 아까도 이제 처음 듣는 분석이라고 말씀 주신 게 저도 쭉 모니터링을 해보면 정청래 대표가 더 이겨야 되는데 덜 이겼다라는 평가를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여러 요소가 있는데 아마 딱 이제 김민석 후보가 나 처음에 7% 질 그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그 효과가 그래? 그러면 거의 뭐 7%라고 하면 아마 본인은 지는 사람이 막 그걸 크게 얘기를 하진 않을 테니까 적게 좀 잡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나 보다.

0: 정청래 대표가 해볼만하지 뭐 않다고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가기는 힘들 거예요. 하는 데까지 모든 걸 다 던지는 거예요. 다 던지는 이유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우리의 전망하고는 좀 더 다른 차원의 접근을 할 수 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호남 여론에 굉장히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보 노무현을 밀어줬던 결정적인 기반은 사실은 호남이었거든요.
1: 예?
0: 영남이 하나 아니라. 그렇다면 그 기억이 새록새록 2002년부터 있었던 일들을 기억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이 당원들이 그 호남뿐일까? 마지막 수도권에 사실은 당원이라고 하는 뭐까지 합하면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예? 수도권 당원들도 상당히 호남 기반이에요. 그건 또 하나 중요한 게 저는 정호김 의원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뭐 저기 어디가 포인트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인천이 포인트일 것 같아요. 인천이 이 박찬대 시장이지만 충청 인구가 참 많거든요. 또 호남 인구도 적잖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1: 예.
0: 여기는 사실상 수도권이라기보다는 호남 충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의 결과가 어떤지가 굉장히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1: 정 의원님도 이 후보들 간의 네거티브 공원 보셨잖아요.
2: 네.
1: 어떠세요?
2: 근데 사람이 예. 승기를 잡았다 그러면은 원래 그 곳간 민심이 곳간에서 난다고 하듯이
1: 예. 예.
2: 좀 그 여유로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강하게 비방전까지도 펼치는 거 봐서는 내일 토론하잖아요.
1: 내일 토론은 2차 토론이면.
2: 그래서 저는 내일 신천지 얘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지금 지켜볼 생각이고요.
1: 토론회 때.
2: 나올 것 같지 않아요?
1: 나올 것 같아서 이미 토론회 네. 말고 연설회 때 이미 말하셨기 때문에.
2: 한 번 배신한 사람 말고 네. 신천지 의혹 제기로 맞습니다. 당을 위험에 빠뜨리 이렇게 나오는 거 봐서는 지금 그러니까는 정청래 후보로서는 다 던지는 것 같아요.
1: 예.
2: 지금 모든 걸 다 던지는데 사실 그 배신의 총량은 없다. 누굴 떠나서 그런 말은 사실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내 누구를 이렇게 지칭하는 거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1: 예, 예.
2: 그 배신이라는 말이 과연 권리당원들한테 예. 얼마만큼 각인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오래된 얘기잖아요.
1: 그렇죠.
2: 그리고 이제 지금 그 김민서 후보가 그 대통령과의 어떤 그 안정적인 국정운영 이런 데서는 이제 그 장점이 있는데 최근에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민주당 당원들도 꽤 있으리라 봐요.
1: 그렇군요.
2: 일단 주식이 흔들리고 있고
1: 예?
2: 또 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특히 서울에 민주당 국회의원들 많잖아요.
1: 예.
2: 다 환영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1: 체제 개편안.
2: 그렇습니다.
1: 예. 자, 이분 만나볼까요? 김민서 후보님 요즘 소리 지르면서 연설하시던데. 예. 예.
3: 제가 김민석이고요. 이번에 전당대회는 7% 역전극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예.
3: 네.
1: 1%포인트 차이이기 때문에
3: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승리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예. 요즘 연설하실 때는 그 콧소리가 별로 안 나시던데 성대모사 여전히 콧소리가 나서
3: 감기약이 부족했는데
1: 아 그렇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현재 추세를 그렇게 안 보시는 것 같은데요.
3: 정 후보가 저를 향해서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 했지만 저는 민주당을 떠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예.
3: 예, 명천 갈등으로 국운이 흔들리는데 누가 반명입니까 앵커님.
4: 너무 비슷한데.
3: 이 중에서도 반판 세력이 있습니다. 한판 승부 세력. 예, 총치율이 중요한데, 한판 승부를 떠나서 경쟁 프로로 갔던 배수장님이 보이네요.
0: 무슨 소리예요?
1: 예, 예. 자, 최고위원, 최고위원 후보들 간에도 지금 TV 토론이 있었는데, 최민희 후보가 이제 김영호 후보에게 박쥐라고 표현했다라고 이제 김영호 후보가 굉장히 강하게 토론 중에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사과도 했습니다. 최민희 네. 후보 굉장히 또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4: 네.
1: 또 네거티브도 열심히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4: 그러니까 해명을 요구받았잖아요. 예, 사과도 예. 요청받고 거기에 대해서 아, 사실 김영호 후보가 들으신지 몰랐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1: 예, 예.
4: 근데 아마 그거 같아요. 이게 적절했다는 건 전혀 아니고
1: 예.
4: 다만 이제 김영호 의원이 아마 송영길 대표 당시에 비서실장이셨고 송영길 대표랑 대단히 정치적으로 가깝고 김민석 후보도 지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두 당권 주자를 다 응원한다라고 했더니 이제 동영상에 찍힌 거 보면 이제 박쥐라고 이제 표현하는 부분이 담겼던 거고
1: 예.
4: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 왜 선을 정확하게 이제 딱 한 명을 고르지 않고 여기 저기 뭐 이런 인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최민희 의원이
1: 예.
4: 그거를 당연히 이제

0: 포착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매듭이 지어진 것 같습니다.
1: 아, 매듭 지어진 겁니까?
0: 김영우 의원님께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2: 예. 근데 매듭 지어진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뭔가 당의 혁신이나 아니면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최민희 의원이 이렇게 해서 나누면은 생일법도 이미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표본을 추출하는 키시 그리드 방법을 통해서 뒤섞이지 않게 본인이 1위에 올라설 수 있으면 한민수 견인하고 이성윤까지 전북에서 견인할 수 있다. 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가만히 보시면 일베가 침투하고 있다. 배신이다. 박지. 일관되게 이거는 정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 정리의 전면에 뭐 정청래 후보도 있지만 정청래 후보보다는 최민희 후보가 더 나서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당 외에서 유시민 작가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역할 분담이 분명히 보입니다.
1: 정 의원님.
3: 저도 그 박지라고 하는 거 동영상으로 봤어요.
1: 예. 추출.
3: 어, 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1: 예, 맞습니다. 예.
3: 그런데 최민희 의원이 예. 자기 친명이라 그러지 않았었나?
1: 아, 원래 그렇죠.
3: 그렇죠.
1: 예. 예, 지금도 친명이라고.
3: 지금은 뭐 극명이라고 또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은 예. 친청이고.
1: 예.
3: 그러니까는 그 누구를 상대로 해 가지고 이게 박쥐가 존경하는 의미로 박쥐라고 아주 박쥐 이렇게 정확하게 그게 카메라에 완전히 클로즈업 돼 가지고 근데 또 김영호 후보로서는 화가 나기는 나는데
1: 예.
3: 공개적으로 김영호는 박쥐입니다라고 마이크 잡고 또 한 건 또 아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예.
3: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그러는데 김영호 후보가 굉장히 화가 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1등이잖아요. 지금 최고
1: 최민희 후보가
3: 예. 그 후보 중에는
1: 누적 합산 1위 최고
3: 최민희 후보야말로 이런 태도 때문에 계속 누구와 이렇게 공격의 대상이 되고 비난을 당하는 위치에 서기보다는 조금 훨씬 그 덜 공격적이면서 친청계에 대한 이미지를 좀 순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도 될 것 같은데
1: 예.
3: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그 이미지를 그대로 그게 아마 그 표를 몰아오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나? 그래갖고 요새 유튜브 보면은 최민희 후보 성토하는 그 민주당의
1: 예.
3: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항상 표정이 니들은 짓거려라 뭐 이런 식이야.
4: 말해라. 예, 말해라.
3: 그래, 그런 말 있잖아요.
1: 예,
3: 그래도
1: 예.
3: 기차는 간다 뭐 이런 식으로.
1: 예.
3: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더 비분관계하는 민주당 분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1: 예, 최근 후보들이 굉장히 강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박선원 의원도 그렇고 한민수 의원도 굉장히 이분이 역동적으로 연설 잘 하시던데요.
2: 그러니까요.
1: 일동도 하시고.
2: 그렇죠. 불끈불끈하고 이제 이러는데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를 발견하셨는데 이 전당대를 제가 관찰을 해보면
1: 예.
2: 적어도 이 당대표 후보들 중에서는 송영길 후보에 대해서 집중하지는 않아요. 물론 이게 사실 양강 구도이긴 하지만 송영길 후보를 건드릴 경우에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죠? 호남이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특이한 점 하나는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김영호 후보는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1: 예.
2: 누구는 안 건드리죠? 김영호는 안 건드려요. 김영호를 직접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을 거의 직접적으로 공격한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이나 호남은 건드리지 않지만 그 외에는 다 건드리는. 그러니까 지금 윤리위까지 나왔거든요. 이 점이 저는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용 후보까지 공격하는 선까지 온다. 그 지점이 만약에 이 호남 15일 날 경선에서 그러면 저는 이건 완전히 선이 넘는다 보고 만약에 송영길 후보를 16일 날 마지막 수도권에서 공격하는 상황이 나온다. 그럼 이건 끝까지 갈 때까지는 다 가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5: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저 송영길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 지지 않았습니다. 필승메이크로 반드시 배종찬에게 이 물병을 던지겠습니다. 물병 왜 주는 겁니까? 갑자기.
0: 던지라고.
5: 아무튼 필승메이커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5: 송영길이었습니다.
1: 사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끝까지 각축전을 벌이다가 선호투표제 때문에 1, 2위가 결정될 경우에 선거 이후에 이게 또 당내 갈등이 예상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장 변호사님
0: 제가 의원님 말씀 듣고 듣는 생각이 네. 만약에 이게 압도적인 표차로 이기지 못하고 구조의 네. 어떤 선거 방식의 문제로 이기게 됐다. 그리고 이게 그냥 원래 있던 룰이라기보다는 한번 당규 변경으로 또 이번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바뀌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아마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당원들은 또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는데 저희가 근데 계속 좀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고 전당대회를 수십 번 치렀고 그때마다 저희가 이번 전당대회를 치르면서도 막 선호투표제를 해야 된다. 엄청 세게 붙고 청년을 지명직으로 최고위원으로 선출해야 된다. 또 세게 붙었지만 예. 지금 그 말 다 쏙 들어갔잖아요. 예. 저는 일단 룰 세팅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결론이 모아지면 뒷말을 하는 거 당원들이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시스템에 그냥 수긍해야 되는 게 예. 민주당의 전통이라서 그 후폭풍 여지는 저는 길게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예. 자, 일단 내일 또 2차 TV 토론이 있기 때문에 1차 TV 토론은 생각보다는 점잖게 진행했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내일 또 TV 토론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간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를 오늘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거부권 행사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이제 앞서 밝히기도 했었습니다만 이거 이제 걱정이 좀 많습니다, 사실은. 당 변호사님?
0: 우려가 나오죠. 이를테면 네. 제가 그냥 예시로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예. 돌려차기 그 부산 내 피해자분 제가 그분을 직접 이렇게 스치지만 뵌 적도 있고 인터뷰 내용도 챙겨보고 그랬거든요. 예. 예. 자기가 경찰에서 중상해로 이거를 의유를 했는데 검사가 보안수사로 이 성범죄 목적 살인 미수로 대단히 적극적으로 일단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바뀐 제도에서는 누락되거나 이런 귀결로 안 가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말씀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를테면 경찰이 법리 적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건 그리고 어차피 송치돼야 되는 사건이에요. 기소는 검찰이 하니까. 이건 암장될 수 있는 사건은 아니고. 그러면 검찰이 이거 야심한 시각에 여성을 따라 들어가서 범죄 피해자가 여성이고 또 옷을 강제로 탈의시키려고 했던 그런 증거들을 보면 이건 법리 적용을 더 해야 된다. 보안수사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시를 제대로 안 듣는다. 중수청에서 그거 보안수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2중 3중으로 저희가 대책은 마련한 거예요. 이게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대단한 근심과 우려 있다는 거. 그리고 특히 피해자분들이 하시는 말씀 저 서울이 흘려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새겨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제도 설정을 이렇게 좀 미진한 없도록 했다라는 점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 바로 그건데요. 이게 만약에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있었다면은 이렇게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칠 필요가 없죠. 그러면은 시간적으로도 신속하게 이게 성범죄 목적이었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여성의 경우는 만약에 경찰이 그때와 똑같은 경찰로서 단순한 뭐 상해, 치상으로 했다. 그러면은 검찰에 가서 이제 의견을 또 얘기해야 돼요. 예, 예. 그럼 검찰은 의견을 들을 권리는 있지만 거기서 검찰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 뭐 보안수사 요구를 한다든지 중수청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또 중수청에서도 또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제도 설정은 있는데 실제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요.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최근에 그 경찰에 제가 뭔가를 고소한 사건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 이유가 일단 인력의 문제라든지 또는 절차의 문제라든지 과거 같지 않다라는 거를 일단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랐는데 이 문제가 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일단 피해자가 되면 그때 느낄 수 있는 문제. 김진주 작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0: 제가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저희가 건경수 사건이 조정되고 사건이 핑퐁되면서 시간이 예. 진짜 지체되거든요. 예. 그 문제의식 속에 이제는 상해 법령으로 이 보안수사를 요구했을 때 한 달 안에 가져와라. 그 한 번, 근데 한 달 안에 실제로 실무적으로 끝내기가 어려우니까 한 번 해서 두 달 안에 그거를 좀 엄격하게 또 제안했다는 점은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1: 예. 근데 지금 검찰과 경찰이 협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잘.
0: 그렇죠.
1: 상황한 게 아니라. 지휘가 아니잖아요.
0: 지휘는 아니죠.
1: 이전에는 지휘책이었는데
0: 지휘책이에요.
1: 지휘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경찰이 제대로 부담 갖고 할 것이냐.
0: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까지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중수청에서 상호 또 다시 그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예. 이중으로 통제받도록은 하고 있습니다.
1: 국민들은 뭐가 좋아졌죠?
3: 국민들은 검사가 하는 게 훨씬 의지가 돼요.
0: 이게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보안수사 요구권만으로 부족하다고 했을 때 직자적으로 느끼는 그 감도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경찰과 검찰의 수사력의 차이가 없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수청으로 지금 검찰 인력이 다 공소청에 있을 필요는 없는 예. 거잖아요. 예. 이걸 잘 안착하도록 후속 조치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3: 예, 그래서 간단치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일곱 가지 그 이슈에 정권 대해서 송치. 정권 송치한다는 건 아직 법으로 지금 법제화가 된 건
0: 이게 개별 아니잖아요. 해야
3: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시간이 걸린다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수청으로 가는 검사들도 있겠지만 과연 과거의 검사라는 그러한 어떤 긍지를 가지고 중수청에 오랫동안 업무할 소명이 생길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헤아려봤어야 되는데라는 개탄스러움이 있죠.
1: 예. 자, 국민의힘 얘기 하면서 좀 마무리 해볼 텐데, 이제 윤리위 얘기입니다. 윤리위도 내용이 있네요, 배 소장님?
2: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 상황 보면 윤리위 내부가 지금 뭐 자충우돌이에요. 그러니까 예. 윤민호 위원장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윤리위 내부에서 부위원장하고 지금 이제 티격태격하는 예. 상황도 또 다른 윤리위원도 있고요. 물러나라. 그러니까 서로 간에 대해서 명분이 왜 징계를 하려고 하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뭐 관련해서 이제 이른바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지 윤리위원들은 누군지가 유출되고 있다.
1: 예.
2: 이것도 이제 파장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윤리위원은 누군지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는 공개해야 되는 거 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한데 이게 이제 이른바 확대돼서 지금 그대로 이 국민의힘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자충우돌, 티격태격. 우왕좌왕 그 상황입니다.
1: 예, 이런 가운데 조경태 의원이 내일 또 기자회견을 윤리위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황동훈 의원 징계 철회를 요구한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 예고한 상황인데 지금 이제 2억이 넘는 경비 사용한 점이 또 논란입니다. 장 대표님 2억은 어디다 쓰셨습니까?
4: 정말 억울합니다. 우원식은 2박 3일에 3억을 썼습니다. 왜 나만 가지고 그랬습니까? 그러면은 교통비 그 미국 정말 걸어다니란 말입니까? 햄버거는 환율이 올라서 정말... 눈물 젖은 햄버거를 드셔보셨습니까? 자산건 김민수, 우리 사랑하는 민수에게 물어보십시오.
1: 당초 일정 2박 4일에서 8박 10일로 갑자기 늘었잖아요.
4: 햄버거
1: 대표님.
4: 맛집이 많았습니다. 냠냠. 얼마나 맛있는 맛집이 많았는데 그걸 가만히 두고 보란 말입니다.
1: 예.
4: 배소장님, 따로 리스트 드리겠습니다.
6: 나를 우습게 만드는 저 이상민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윤리위에 제소해서
4: 저희 둘을 고소하지 말아 주십시오.
6: 제소해서 제명하겠습니다.
1: 예.
3: 고맙습니다.
1: 아유, 근데 이 논의가 막 버거는 내 돈도 먹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정 의원님.
3: 네.
1: 미국
3: 지금
1: 오셨습니까? 네.
3: 아니 근데 미국에서 누굴 만났는지를 가지고 얼마나 맞아요. 논란이 됐습니까?
1: 장안보급이었다.
3: 네. 네. 근데 그 정도 급의 사람을 만나면서. 돈을 많이 썼다고 생각하니까 예. 특정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1: 예.
3: 더군다나 보수 정론지라고 하는 언론에서 기사가 나왔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좀 성찰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윤리위 문제도 이거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1: 예.
3: 내부 정보가 지금 외부로 유출됐다라는 건데 그리고 윤리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서로 지금 갈등이 생기는
1: 맞아요.
3: 거잖아요.
1: 윤리위원도.
3: 이 예. 자체가 지금 당의 리더십의 지금 그 현실이 어떤가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정말 생경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봐요.
1: 장 변호사님.
0: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대안 세력은 아니에요. 그거는 거의 목소리가 모아지는 것 같아요. 뭐 기자들이나 출입하는 사람들이나 예. 그 근거리에서 보는 사람들. 왜 이렇게 국민의힘이 이 정도까지 됐던 것인가. 다들 본인의 이해관계, 작은 이해관계 때문에 선당후사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되게 강하게 받아요. 이 부분과 관련 장동혁 체제를 용인한다는 건 사실 공당의 역사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거에서 대패를 했는데.
1: 예.
0: 그런데 여러 작은 정치적 모멘텀이 있다고 이걸 용인하고 그 체제가 사실상 임기를 다 채우는 방향으로까지 간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이구나.
3: 아니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는데 국민의힘 지지도가 떨어져요. 민주당은 올라가고.
0: 전혀 못 받는.
1: 배 소장님 국힘의 앞날.
2: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해결 안 되면 안 되는 게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 또는 장동혁 대표의 거취에 대한 부분 한동훈 의원의 복당 여부 이 부분이 계속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1: 자, 이런 건데 이분이 요즘 기지개를 키우고 계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잠깐 나와주시죠.
7: 안녕하십니까. 박근혜입니다. 네.
1: 네, 웃으세요.
7: 말씀해 주세요.
8: 저도 웃는. 아, 예.
1: 울산에 최근에 좀 모습을 나타내셔서.
8: 그렇습니다. 예. 그, 나라가 예. 그 어려운 상황인데, 예. 국민들이 정말 저기하지 않도록 역할을 저기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1: 다시 복귀하시는 건가요?
8: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1: 어디 거리죠?
8: 걱정거리.
1: 아, 걱정거리.
8: 그렇습니다. 아, 많은 분들의 걱정과 염원 제가 잘 알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아, 날씨 좀
8: 재밌었는데.
0: 오늘도
2: 예, 개그 말하면 좋겠는데.
1: 더우니까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8: 땡큐합니다.
1: 예, 자, 배추 한파, 자, 배 소장님, 이상훈 크리에이터 두 분 고맙습니다.
7: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9: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네, 박동현 판정과 한판 브리핑 시간 김승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0: 네, 반갑습니다.
1: 예, 이제 오늘 서울에서 처음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됐군요.
10: 네, 기상청은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동남권과 서남권에 폭염 중대 경보를 발효했습니다. 폭염 중대 경보는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인 상태가 이틀 이상 이어지는 지역에서
1: 예.
10: 최고 체감 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 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령되는 것이고요.
1: 예.
10: 지난 6월 1일 제도 시행 이후에 경북 경산과 포항에서 가장 먼저 발령 났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 예.
10: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외출과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한 한편 시원한 곳에서 휴식하고 가족의 안전도 함께 살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시는 폭염 대응 위기 경보를 경계 2단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시내 4천여 곳에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는 한편 도심 곳곳에 물 청소차를 투입했습니다.
1: 예, 지금도 저녁 이제 7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 서울이 36도란 말이죠, 목동이. 그러니까 엄청 더운 거죠, 사실은. 정부도 이제 상황을 국가 재난 사태로 보고 있다라는 거고 총력을 기울이라 당부하고 있는 거죠?
10: 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전국에서 연일 기록적 폭염이 이어져 국민의 일상생활마저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현 상황을 국가 재난 사태로 보고 국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필요한 조치를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책을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피고 옥외 작업장과 밀폐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관리도 꼼꼼히 챙겨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노동자들의 작업 중지권이 작동되도록 점검하고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 가뭄 농가에 대한 긴급 용수 대책, 냉방 수요 폭증에 따른 전력 수급 문제에 대해서도 주문했습니다.
1: 예. 두 분도 요즘 많이 더우시죠?
3: 네.
1: 이거 에어컨만으로도 안 된다. 막 그러니까 한데 어떻게 더위를 아시는지. 이제 어떻게 대책이 필요한지.
3: 아, 조금 전에 이제 네. 김수민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네, 네. 물 많이 마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1: 네, 네.
3: 그리고 에어컨도 환기가 네. 필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딴 거보다도 어떤 일에 집중을 하면 덜 더워요.
1: 아.
3: 그러니까 뭐.
1: 집중.
3: 책을 본다든지.
1: 예.
3: 아니면은 넷플릭스 드라마라도 그냥 몰두해가지고 보면.
1: 예.
3: 예. 그러면은 좀 덜 덥지 않을까? 이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기후 위기에 이제 이렇게 되면 지구가 망가진다라고 걱정을 하는데 지구는 그대로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사람이 망가지는 거죠.
1: 예, 장부 변호사님.
0: 저는 그러니까 보통 재난안전문자는 다 흘려듣는데 이게 하나도 버릴 글자가 없는 거예요.
1: 예.
0: 외출과 야외 활동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하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하고 가족의 안전. 왜냐하면 저도
1: 안전이요?
0: 고령의 할머니가 계시는데 혼자 계시는데 분명히 우리 할머니 전기세 아까워서 에어컨 안 틀 텐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너무 더웠고 조금만 건강이 약간 잠을 덜 자도 막 심장이 아프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있고 오늘도 댓글 중에 자기가 배달 노동자인데 물을 마셔도 토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더워서.
1: 예.
0: 근데 저희도 더워서 집에서 불 쓰기가 너무 좀 어려우니까 엄청 시켜 먹게 되는데 이분들 너무 더우시겠다. 그래서 진짜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죠. 김수인 평론가는 거위를 잘 이기실
0: 잘 안 탈 것 같은 느낌은 좀 있어요.
10: 땀을 많이 흘리는.
1: 아, 그렇습니까?
3: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10: 그래서 뭐 저도 많이 덥습니다. 뭐 잘 이겨내고 있는 것은
11: 그래도 이제 신뢰에 있으면 예. 잘 이겨내는 것 같은데 이런 때일수록 또 공공기관의 역할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이왕 냉방을 하는 거, 예. 뭐 지금 서울시에서 무더위 쉼터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예. 적정 인원을 좀 이렇게 또 더울 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사실 이웃 간에 또 친한 관계가 있으면은 뭐 애들이 있을 때 한쪽으로 좀 한 집으로 정해가지고 예, 예. 네, 냉방비를 아낄 겸 또 같은 집에서 또 여러 아이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어울려 지내는 그런 것도 또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더위일수록 또 그 사회 역량이라든지 또 공동체가 어느 정도로 무르익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1: 예, 사실 이렇게 또 냉방이 이제 굉장히 많이 쓸 시기가 됐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또 전력 수급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대응하고 실시간 체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논란의 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 정부가 내놨는데 일단은 초고가 비거주 부동산을 주로 타겟을 한 거죠?
11: 네, 그렇습니다. 일단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주택 수에서 주택 총 가액으로 바뀌게 됩니다.
1: 예.
11: 일단 정부 안에 따르면 과세 표준 6억 원, 시가로는 약 36억 원 정도인데요.
1: 예.
11: 6억 원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6억 원부터 12억 원까지는 세율이 1.0%에서 1.3%로 올라가고요. 12억 원에서 25억 원 사이에서는 1.3%에서 2027년에 1.5%, 2028년 2.0%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1: 예.
11: 그리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각종 공제 혜택도 축소가 됩니다.
1: 예.
11: 현재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적용하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세액 공제는 2028년에 거주 공제로 전환을 하기로 했고요.
1: 예.
11: 2027년에는 한시적으로 보유공제의 2분의 1과 거주 공제 가운데서 높은 비율을 선택을 하는 제도를 채택을 합니다. 또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20억 원 주택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고 20억 원, 30억 원 이 사이 구간에서는 세 부담이 오히려 감소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1: 예.
11: 또 시가 30억, 40억 수준의 주택은 세액 변동이 크지 않고 40억 원 이상부터 세 부담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게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 예,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택 수에서 똘똘한 한 채가 중요한 시기가 됐는데 이제 똘똘한 한 채 중에서도 진짜 비싼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가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고 이 부분이 또 이제 어떻게 시장에서 그리고 국민들에게 반응이 일어날 것이냐. 양도세는 어떻습니까?
11: 네, 양도세에서는 고가주택과 비거주자에 대한 혜택을 대폭 조정하는 안입니다. 현행 장특공제는 단계적으로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요.
1: 예.
11: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재는 거주공제가 연 4%, 보유공제가 연 4%로 10년간 최대 80%인데요. 하지만 2028년에는 거주공제 연 6%, 보유공제 연 2%로 조정하게 됩니다.
1: 예.
11: 그리고 공제금액의 한도도 설정합니다. 지금까지는 양도차익 규모에 상관없이 일정 비율로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28년 20억 원, 2029년에는 10억 원의 한도가 적용이 되고요. 장기 거주자나 고령자가 주택을 매도하고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확대합니다.
1: 예. 사실 방송 들으시면서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이제 해당되는 내용에서 좀 잘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고. 정부가 이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에 이게 이제 집값 잡기용이 아니다. 시장 안정과 거래 정상화를 위한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11: 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라는 원칙 아래서
1: 마이니아 리빙이다.
11: 그렇습니다. 예. 실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라고 밝혔고요.
1: 예.
11: 지난 7월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선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예. 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운영하지 않는다면서
1: 예.
11: 거래 정상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1: 예.
11: 또 KBS 9시 뉴스에 출연한 구 부총리는 저희들이 이번에 30억 원 이하는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고 20억 원 이하는 아예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고요.
1: 예.
11: 세 부담이 커지는 대상은 주택수의 0.4%라고 덧붙였습니다.
1: 예.
11: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커지지만 실거주 목적의 중산층 1주택자는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1: 예. 사실 0.4% 이게 아마 이제 서울 강남 예, 특정 지역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시민단체에서는 좀 부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11: 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 기, 경제기획위원들은 예. 입장문을 냈는데요.
1: 예.
11: 더 걷고 덜 주며 생색만 내는 양도구역 개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다 올려 공급만 줄이게 될 것이라면서 세금 부담은 세입자에게 전가돼 결국 전월세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세부담 강화는 일부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자에게 집중됐고
1: 예.
11: 대다수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똘똘한 한채 현상의 강화와 버티면 감쇄된다는 학습 효과를 우려했습니다.
1: 예. 정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대책. 이게 좀 내용이 많긴 한데
3: 네.
1: 어떤 부분을 좀 짚어야 될지.
3: 저 여러 번 듣고 예. 읽어봤는데
1: 예.
3: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1: 예.
3: 근데 그 전문가들도 똑같은 얘기 하시던데요.
1: 아, 모르시겠대요.
3: 네. 그리고 이렇게 전부 꼬리를 달아놔가지고 네, 네. 뭐가 이렇게 산뜻하고 시원하게 정말 그 초고가 주택 소유자라든지
1: 예.
3: 또는 살지 않는 주택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겨냥했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게 다 꼬리가 달려있다.
1: 예.
3: 그러면서 이렇게 세제 개혁을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조세 수익이 한 7천억 원이 되는데
1: 예.
3: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7천억 원 하면 많은 것 같죠? 근데 막상 국가의 어떤 그 예산으로서 7천억이라는 건 많은 숫자가 오히려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자체를 흔들어놨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 정부의 상당히 우호적인 부동산 전문가마저도 정말 크게 인심 써서 60점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1: 예.
3: 근데 제가 볼 때 그 검찰개혁, 뭐 사법개혁 하면서 우리가 한 얘기가 있어요.
1: 예.
3: 결국 변호사 좋은 일만 시킨다. 요번에 이 부동산 이 세제개혁은 예. 복잡하잖아요? 세무사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아주 그냥 초고가로 상상할 수 없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1: 예.
3: 세금을 물린다 그러면은 시원할 것 같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이라는 게 다 이렇게 서로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3: 피해자는 네. 다른 데서 나온다는 거죠.
1: 자, 우리 민주당 우려 섞인 눈빛으로
0: 이게 전국의 예? 그러니까 핀셋 규제라는 표현도 언론에서 쓰더라고요. 초고가에 대해서 과세한다라는
1: 예,
0: 부분.
1: 예.
0: 근데 이 0.4% 과세 대상이라는 게 서울로 한정했을 때는 아마 더 높아질 거예요.
1: 예.
0: 거기에 대한 어떤 조금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지금 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1: 그래요.
0: 이를테면 저희가 가장 강조해서 드리는 건 종부세 대상자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과세 구간을 12억에서 14억으로 하니까
1: 예.
0: 시세가 실제로 20억 원 이하인 아파트에는 종부세 대상에서 완전히 빠져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비거주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취지인데 1가구 1주택인데 비거주인 경우에 이 제도를 하는 것이 맞느냐도 한번 검토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또
1: 예.
0: 하나는 다주택자를 규율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서울의 다주택자와 지방의 다주택자, 그러니까 지방에서 다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신 분과 서울에서 여러 채, 이거는 재산 가액의 차이는 또 현저히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미세 조정 같은 거는 아마 이거는 그냥 세법 개정안이잖아요. 세제 개편안이라고 해서 나온
1: 예.
0: 부분이. 그러니까 입법으로 마침발 찍어야 되기 때문에
1: 예.
0: 이제 당에서 그 숙제를 풀어낼 것 같습니다.
1: 예.
3: 이거 1가구
1: 예.
3: 1주택 비거주
1: 예.
3: 전문가 얘기가 이 또렷이 기억이 나서 이것만 좀 말씀해요.
1: 예, 말씀하세요. 예.
3: 말이 비거주지 1가구 1주택인데 집주인이 안 사는 집은 세입자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비거주기 때문에 세금 많이 내면은 본인이 들어가 산다 그러면 세입자가 나가야 되잖아요.
1: 그렇죠.
3: 그럼 어딘가에 가서 또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1: 세입자는.
3: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있는 사람 비거주하는 사람에게만 핀셋으로 타격을 주는 이런 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사람들 걱정합니다. 특히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1: 예. 사실 이 부동산 정책을 하면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가격이 더 이상 안 올라가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유지하게 하는 것이냐.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냐. 뭐 이런 궁금증도 있고 정부 발표는 이제 시장 안정과 거래 정상화라는 건데 김수민 평론가?
11: 네.
1: 시장 안정과 거래 정상화라면 뭐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11: 일단 뭐 집값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목표를 밝히고
1: 네.
11: 있기보다는
1: 예.
11: 뭐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게 만든다거나 예, 그런 목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세제 관련해서 어떤 조세 형평성 이런 것들을 고려했다. 뭐 그럴 때 보통 이제 집값 잡기용이 아니라 시장 안정과 거래 정상화를 위한 것이다.
1: 예.
11: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집값을 떠나서 이 세제 관련해서도 이게 공평한 세제인가 또 매물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또 여러 논란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1: 예.
11: 일단 이 세금에 관련해서는 증세론, 감세론, 그리고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자 이 주장이 있는데 예. 여기에 따르면 제가 봐도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쟁점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번에 그 종합부동산세 위주로
1: 종부세?
11: 예, 증세를 했기 때문에 예. 근데 일반적인 보유세, 재산세 쪽은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핀셋 증세라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너무 선택적인 증세다 이런 비판이 있고 또 양도차익의 경우도 초고액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과세를 할 필요가 있다 예. 이런 입장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실거주, 임대, 저활용, 빈집 이걸 좀 구별해가지고 세금을 매길 필요가 있다
1: 예. 예,
11: 이런 지적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보유세 증가분은 양도세에서 대신에 공제하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런 제안들 또 양도세 한시적 완화에 그치고 있고 취득세 인하가 빠졌다 또 이런 지적들이 있어가지고 증세론, 감세론 또 제3의 입장 여러 입장 사이에서 또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될 것 같습니다.
1: 부동산 정책 정말 어렵네요. 토론으로 해결될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정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 부분도 참 중요 포인트일 것 같은데
3: 시장 안정은 안 될 거고요. 안 그러다 될 거고요. 보니까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 조세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근데 지금 집이 부족하다는데 그리고 예. 부동산 불안정을 지금 그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대책을 내놓는다는 예. 거잖아요. 계속 이렇게 증세 정책만 내놓으니까 2030년에 무슨 135만 가구를 뭐 착공한다라는 거 사람들 안 믿어요. 왜 안 믿는 줄 아세요?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공약 때 이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신뢰가 무너지는 거죠.
1: 예,
3: 그리고
1: 예.
3: 아직까지도 어떤 구체적인 공급 정책 안 나오니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패닉 상태에 빠지고 전문가들 중에 지금 정부의 이 대책에 대해서 옹호해 주는 사람 딱 한 사람 봤어요. 근데 그 사람도 얼마나 신뢰가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이것이 이 정부에게 득이 될까? 아니면 이 자체가 오히려 정부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까? 서울 지역의 그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 국회의원들 속이 시꺼멓게 타들어가지 않을까요? 20억이요? 웬만한 집값 서울 다 20억 불러요.
1: 그게 지금 간담회 한다고 하잖아요.
0: 네.
1: 민주당에서 지금.
0: 그러니까 이제 뭐 MBN 보도를 보면은 별도로 서울 지역구 의원들.
1: 네.
0: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빠르면 또 4월에 서울시장 선거를 치를 수도 있어요.
1: 그 내년 4월?
0: 내년 4월이 예. 빠르면 예. 6.3.4 원칙이 관철된다고 하면
1: 예.
0: 그랬을 때 저희가 마용성 라인 서울의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었던 그러니까 선거상으로는 그랬던 그 기시감이 좀 있어서 이게 잘 제도적으로도 안착해야 되겠지만
1: 예.
0: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반작용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굉장히 엄중함은 이제 당에 좀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공급 대책도 또 추가적으로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발표된 것도 아까 말씀 주셨지만 하반기 성장 뭐 전략
1: 예.
0: 여기에서 좀 청사진이 나온 바가 있어요. 3기 신도시 착공 그리고 뭐 남양주 뭐 그러니까 태릉 성남 이런 곳에도 더 착공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거. 어제도 구윤철 이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도 들어왔더니 그린벨트 해제해서라도 어쨌든 공급을 다 맞추겠다는 거. 그러니까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앞으로도 계속 이제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 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부동산 때문에 재선거 해도 우리가 이길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많아서.
0: 이길 것이다. 국민의힘이 모르겠네요.
1: 아, 이거 그만큼 이제 부동산 문제 풀기 어렵다. 네. 뭐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건데, 지난 7월 30일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훈련 중이던 미군 무인기를 요격할 뻔한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한미 당국자 간의 소통 오류가 원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군요.
11: 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합참 전비 태세 검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 예.
11: 미군 실무자가 훈련 전날 문자메시지로만 비행 계획을 통보했고 육군 1군단 소속 실무자가 이 계획을 상부에 전파하거나 보고하지 않으면서 소동이 벌어졌다는 내용입니다.
1: 예, 예.
11: 미군 측은 훈련 전날인 7월 29일 육군 1군단 실무자에게 무인기 비행 계획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했고요. 이 실무자는 제한사항이 없다는 답을 했을 뿐 통보받은 사실을 상급자나 상급 부대에 보고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1: 예.
11: 일정 고도 이하의 무인기 비행이라서 1군단 내 재량사항이라고 판단한 건데요.
1: 예.
11: 하지만 미국의 무인기는 고고도로 비행을 했습니다.
1: 예.
11: 우리 군 당국은 이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면서 요격까지 준비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1: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무인기면 적어도로 나니까 통보만 하고 사실은 레이더에 잡히지 않을 정도 낮게 나는 걸로 생각하고 이제 그냥 처리를 한 것 같은데.
11: 네, 그렇습니다.
1: 이게 미군 거는 성능이 좋아서 너무 높이 뜨니까 레이더에 잡힌 거예요. 네.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11: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뭐 그런 저고도 비행이나 이런 또 전력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냥 그 정도 수준이라고 좀 어느 정도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고 전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1: 예, 그럼 어느 쪽 책임이 크다고 봐야 되냐? 합참 관계자 뭐라고 네. 말하고 있습니까?
11: 합참 관계자가 밝히길 일정 고도 이하의 사안으로 착각하고 따로 보거나 전파는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라고 전했는데요. 예. 1차적으로는 우리 군 관계자의 잘못이라고 보여집니다.
1: 예.
11: 다만 미군 역시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합참의 설명인데요.
1: 예.
11: 일정 기간 전에 정식 공문을 보내 비행 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는데 하루 전날 문자 메시지로 보냈던 것입니다.
1: 예.
11: 그동안 한미 실무자 관에는 관행적으로 이렇게 소통이 이뤄져 온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한미 양쪽 가운데 한 곳이라도 제대로 절차를 지켰다면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국방부는 1군단장을 직무배제 조치하고 관련 사안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예, 자, 이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정 의원님부터.
3: 이제 알고진 예. 상황이 벌어진 예.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군 측에서도 참 오만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할 거라고 쪽지로 문자로 보내고 예. 실제로 프로세스도 정식으로 거치지 예. 않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인기는 당연히 저고더라고 생각해갖고 혼자 그냥 익십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큰일을 치를 뻔한 거잖아요.
1: 예.
3: 저는 이게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 아,
3: 최근에 여러 가지 신경전이 있고 또 그 상부 차원에서는 뭐 쿠팡 문제를 포함해서 한미동맹의 미래와 관련해서 전혀 진척이 없어요.
1: 예.
3: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낮은 차원에서 이런 일까지 벌어진다라는 거는 기강회의, 특히 그 육군 1군단의 예, 그 예. 사례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나사가 빠진 듯한 그리고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더 불안하죠.
0: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뉴스를 보고 상당히 놀랐어요. 만약에 정말 요격이 이루어졌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한반도에서 정말 예측 불가한 건데
1: 예.
0: 여러모로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이런 중요 사항을 문자를 보내지 친구 사이에 문자하듯이
1: 예.
0: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걸 또 왜 진짜 보고를 안 하는 거야?
1: 예.
0: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해서 이거는 반드시 점검해야 되고 이건 뭐 진보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한미동맹이란 건 공고하기도 하거니와 이게 우리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책임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 점검과 문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3: 근데 보통 카운터파트끼리는 통화도 할 수 있는 건데 문자 보내는 거 보면은 예. 사이가 점점 요원해지는 뭔가가 있는 데다가
1: 예.
3: 그나마 무인기라서
1: 그렇죠.
3: 만에 하나 요격을 했더라도 그런 그 위험은 없었겠지만
1: 예.
3: 이거 자체가 주는 함의가 크다라고 생각됩니다.
1: 예. 사실은 이게 비행기획 통보하면 항적 번호 다 미리 배정하고 함에게 레이더에 뜨면 몇 번이다라고 다 뜨게 돼 있거든요. 제가 공군에서 알아요.
0: 공군 장교를 사시는군요.
1: 네. 근데 제가 했던 일이 그거였습니다.
0: 와우.
1: 근데 이거 정말 뭔가 문제 분명히 있는 것이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김승희 평론가 두 분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무화과 박스당 8불 99, 줄기 토마토 박스당 5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K타운 소불고기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1불 99, 통통배 칼슘 가득 지리멸치 어린이용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4: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5: 케이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0: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복 8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화해, 그리고 미래 세대가 함께 만들어갈 통일의 비전을 모색하고자 종교인 대화와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협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기도회는 마음을 열고 평화통일을 기도하다라는 주제로 8월 9일 일요일 오후 5시 페어팩스에 있는 성공회 워싱턴 교회에서 열립니다. 종교를 초월한 대화와 기도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였습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어김없이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지금 다들 눈물나게 그리운 것 클릭해보면요. 새하얀 설경과 패딩 입은 사람들 사진이 주르르 뜹니다. 그럼 다들 댓글로 겨울아 얼른 와, 겨울 사랑해 뒤늦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사진 많이 많이 찍어두세요. 그리고 유난히 추운 어느 겨울날 여러분들도 올리세요. 지금 나를 괴롭히는 게 언젠가는 눈물나게 그리워질 테니까요.

성경과 영의 예곡 그리워라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괜찮죠? 근데요 내일부터 9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일주일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하루 종일은 아니지만 비와 뇌우까지 거의 매일 비가 오는데요. 현재 기온이 86도, 섭씨로 딱 30도입니다. 기상청 예보를 보니까 이번 주 기온이 장난 아닌데요. 날씨 이야기 시간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 바르셔야 합니다. 요샌 뭐 워낙 다양한 것들이 많아서 선블락 하면 괜히 찐득거릴 것 같잖아요. 아닌 것도 꽤 많습니다. 파운데이션하고 같이 나온 것도 있고요. 어쨌든 비가 오나 구름이 끼나 자외선 차단제 바르시는 거 이젠 일상화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4일, 벌써 4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다가 8월 말 되고 그러다 보면 금세 가을이 우리 코앞에 와 있을 텐데요. 더운 여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유난히 여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더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요.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안곡 소개해드립니다.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죠? 엘레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0: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1: 사장하는 역시 장원 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 반점. 매생이 누룽지 탕도
0: 703-354-1950 703-354-1950.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무화과 박스당 8불 99, 줄기 토마토 박스당 5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케이타운 소불고기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1불 99, 통통배 칼슘 가득 지리멸치 어린이용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6: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5: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날씨 이야기. 쿠바의 수도 아바나의 한 주민은 자기 집 침대가 아니라 아바나 항구의 유명한 해변 산책로에 있는 콘크리트 바닥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잠에서 깨어납니다. 이 건설 노동자는 숨막히는 여름 폭염과 전국을 다시 암흑 속에 몰아넣은 최근의 장기 정전 사태 때문에 결국 다른 쿠바인들과 함께 아바나시의 말레콘 방파제 위에 나와서 살기에 이르렀는데요. 지난 일요일 밤은 여섯 번째로 전국의 모든 전기가 끊겨 암흑 천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의 유일한 에너지원인 원유 수입을 지난 1월에 금지를 하고 모든 원유 반입을 봉쇄한 이후 벌써 여섯 번째 전국적 정전 사태인데 그의 봉쇄로 가뜩이나 에너지 위기에 고질적으로 시달리던 쿠바 경제는 완전히 추락했습니다. 정부 당국은 일부 정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지만 섬 대부분은 여전히 전기가 완전히 끊긴 상태인데요. 전기 사정은 계속해서 악화할 뿐이다. 내일이면 다시 정전이 계속될 것이고 우리는 또 말레콘으로 돌아와서 자야 한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에서 노란색 스티로폼 폼을 베개 대신에 베고 잔다고 하는데 계속되는 정전과 숨막히는 폭염으로 쿠바 주민들은 그야말로 집단 불면증 상태에 빠져 있어서 밤을 보내는 일이 고역이라고 합니다. 이 남성처럼 아예 바닷가 산책로에서 자기도 하고 대부분은 집 앞에 발코니나 포치에 나가 누워서 억지로 잠을 청하기도 하는데요.

가장 최근 대규모 정전이 일어난 지난 일요일에는 최고 기온이 93도였지만 실제 체감 온도는 106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카리브해 지역 특유의 높은 습도가 거의 80%에 달했는데 이런 날은 이제 쿠바에서 거의 매일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미국이 쿠바에 석유를 팔거나 지원하는 나라에는 그 나라의 모든 수출품에 특별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이후로 사정은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이나 계속된 미국의 경제 제재 이후로 일어난 최근 사태는 쿠바의 모든 기반 시설을 파괴했고 이민 행렬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국에서 살 수 없다면 이민을 생각하거나 이도 쉽지 않게 된다면 담을 넘을 수밖에 없는데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이 편히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결국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다음은 미국 서부 유타주의 필모어 지역에서 일어난 산불이 급속히 확산이 되면서 현지 주민에게 내려진 대피령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와이드마우스2로 명명이 된 이번 산불은 빠른 속도로 번져나가 거의 7만 에이커로 확산되었다고 하는데요. 낙뢰로 시작된 이 산불은 7월 27일에 처음으로 발견된 이후 어제까지만 해도 진화율이 제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유타주 부지사에 따르면 99번 고속도로 동쪽 지역에 500 사우스에서 1600 사우스 지역 모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이곳 밀라드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은 카노시와 메도 지역 25세대의 주민들이 이미 대피했으며 그 주변 지역 주민들도 대피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타주의 원주민인 파유트 인디언족은 카노시밴드 원주민 보호지역에 대해 산불 비상사태를 선언했으며 소방당국은 산불의 불길이 이미 세비어 카운티로 번졌으며 락우드 지역도 위험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도 유타주에서 이미 1,000가구 이상이 대피 명령을 받았고 유타주에 대한 연방소방국의 지원도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주 DMV 지역 계속해서 비 소식이 있는데 좀 유타주까지 내려줬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오늘 화요일에는 습도가 약간 낮아지면서 오후에 체감 온도도 다소 낮아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86도, 섭씨 30도. 하늘은 대체로 맑고요. 북동풍이 약하게 불고 있습니다. 밤사이 따뜻한 전선이 다시 유입되면서 습도는 높아지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72도, 섭씨 22도, 습도는 83%이고요. 늦은 밤에 곳에 따라 소나기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수요일 이른 아침 출근길에도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름이 조금 더 걷히면서 햇볕이 더 많이 비치고 기온도 약간 오를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해 대기가 더욱 불안정해져서 소나기와 뇌우가 내릴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85도, 섭씨 29도, 바람은 남풍으로 가볍게 불겠고요. 밤 최저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으며 새벽에 산발적인 소나기 또는 뇌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기상청의 예보입니다. 습도는 90%까지 올라가겠네요. 목요일은 대부분 지역에 부분적으로 흐린 날씨 예상되고요. 오후에는 곳곳에 소나기와 뇌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근에 정체된 저기압이 주말쯤 해상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강한 폭풍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겠는데요. 목요일 낮 최고 기온은 93도, 섭씨 34도, 밤 최저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며 역시 저녁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예상되고요. 폭풍에는 강한 바람이 동반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금요일 오후에도 소나기 가능성이 있고요. 지역 곳곳에서 돌발성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와 번개, 강풍을 동반할 수 있고요. 금요일 낮 최고 기온은 92도, 섭씨 33도. 금요일 저녁에도 밤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강우 확률은 50%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말 역시 90도를 웃도는 무더위 예상되며 간간이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이러다가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비는 그치겠지만 화요일과 수요일에 다시 소나기가 내리면서 날씨는 80도대로 안정을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해 뜨는 시각은 오후 8시 17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14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이런 거 말고요. 예쁜 사랑비가 유타주에 좀 많이 내려줬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떠나간 적 있겠죠. 김태우가 부릅니다. 생각 Love Rain. 있겠죠.

같은 노래의 다른 느낌. 번안곡 소개해드리는 이 시간, 오늘은 현숙의 정말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슴이 찡할까요 정말로, 눈물이 핑 돌까요 정말로. 이 정말로가 정말 번안곡이었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 또한 번안곡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현숙이 불러 크게 히트했던 정말로의 원곡은 미국 록앤롤 가수 프랭키 포드의 대표적 앨범인 Sea Cruise인데요. 여기서 잠깐 한번 듣고 넘어갈까요?

이 음반은 1979년 일본 에이스 레코드에서 재발매된 버전으로 프랭키 포드의 대표곡들과 1950년, 60년대 락앤롤 R&B 넘버들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프랭키 포드의 타이틀곡 Sea Cruise는 1959년 빌보드 싱글 차트 탑 20에 오르며 큰 인기를 끌었고 이후에도 수많은 뮤지션들에게 커버된 락앤롤의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는 19살에 이 곡이 히트를 하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향년 76세, 지금으로는 꽤 이른 나이에 사망한 그는 사인이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고 다만 2010년 프랭키 포드를 명예의 전당에 헌액한 루이지애나 음악 명예의 전당의 사무국장 말에 의하면 죽기 몇 년 전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한동안 병을 앓았고 걷지도 못했었다고 합니다. 경쾌하고 힘찬 리듬과 단순하고 밝은 가사 Be my guest, you got nothing to lose. Won't you let me take you on a sea cruise? 예, 좋을 대로 해. 잃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 바다 크루즈를 타고 가자. 뭐 이런 단순한 가사가 어우러진 Sea Cruise는 1959년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14위, 리듬 앤 블루스 차트에서는 11위를 기록한 곡이고요. 프랭키 포드의 유일한 빌보드 탑 40위 싱글입니다. 이 곡은 뉴올리언스 R&B 피아니스트 휴이 스미스가 작곡을 하고요. 스미스와 그의 그룹이 원래 녹음을 했지만 발매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프랭키 포드는 인종차별로 인해 음악방송 시간이 제한적이었던 당시 루이지애나 지역 흑인 음악가들의 노래를 커버하기 위해 코시모 마타사의 뉴올리언스 스튜디오로 초청된 백인 루이지애나 출신 아티스트 중 한 명이었는데요. 작곡자와 프랭키 포드 둘 다 소속되어 있던 에이스 레코드는 포드에게 작곡자인 스미스 밴드의 반주 트랙에 맞춰 새로운 보컬을 녹음하도록 했는데 모든 음악이 뉴올리언스에서 나왔지만 펫분 같은 사람들은 리틀 리처드나 또 패츠 도미노 같은 사람들의 노래를 커버해서 히트곡을 냈었죠. 라며 흑인과 백인 사이의 교류라고 말을 했습니다. 프랭키 포드의 Sea Cruise는 단박에 히트를 치면서 100만 장 이상 판매됐고요. 이후 이 노래는 비치 보이스, 허먼스 허밋츠, 또 존 포커티 등 수많은 아티스트들에 의해 녹음이 되었습니다. 1939년생인 그는 어린 시절부터 노래를 불렀고요. 5살 때 부모와 함께 뉴욕으로 건너가 당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주최하는 오리지널 아마추어 아워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의 정식적인 음반 활동은 1958년에 시작이 되었고요. 그의 예명은 에이스 레코드의 소유주가 핫로드 자동차에 대한 10대들의 열광을 활용하기 위해 제안한 것이라고 합니다. 1960년대 초 이후로는 히트곡을 내지 못했지만 나름 뉴올리언스 음악계에서 꾸준히 활동했고요. 그의 마지막 공연은 2013년 그레트나 헤리티지 페스티벌이었습니다. 루이지애나 음악 명예의 전당 박물관에 전시할 스팽글 재킷을 비롯한 물품을 받기 위해 프랭키 포드를 방문했다는 사무국장은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된 그를 보았고 프랭키 포드는 올라가서 원하는 건 뭐든지 가져가거라. 난 다시는 저 옷들을 입지 않을 테니까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같은 노래의 다른 느낌, 번안곡 소개해드리는 오늘 현숙의 정말로의 원곡인 프랭키 포드의 Sea Cruise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숙의 정말로 원곡인 Sea Cruise 들으셨는데요. 원곡하고 어떤 느낌이세요? 지금은 번안곡인 현숙의 정말로 들려드릴 텐데 현숙은 1959년생으로 원래 성인 가수로 데뷔를 했다고 해요. 작곡가 임종수에게 발탁이 돼서 전북 김제에서 상경한 그녀는 1979년에 타국에 계신 아빠에게를 시작으로 1980년 오늘 소개해드릴 노래 정말로로 인지도를 붙인 다음 1982년에 포장마차를 연이어 대히트를 시킵니다. 특히 포장마차는 당대 최고의 히트곡이었던 이용의 잊혀진 계절을 방송 횟수로 제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고요. MBC 10대 가수 가요제에 3년 연속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현숙에게는 늘 붙는 닉네임이 있죠. 바로 효녀 가수라는 타이틀. 단순한 방송용 수식어가 아닌 그녀의 삶 그 자체입니다. 오랜 시간 지병으로 투병하던 아버지가 1996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리고 연이어 중풍과 치매로 누워계시던 어머니가 2007년 별세할 때까지 모든 병수발을 홀로 도맡아 직접 수발을 들었는데 연예계 활동으로 바쁜 와중에도 대기실에서 대본 대신 어머니의 약을 챙기고 촬영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달려가 부모님을 간호했던 일화는 아주 유명합니다. 지독한 효심으로 부모님 곁을 지키다 보니 의도치 않게 혼기를 놓쳐 현재까지 미혼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부모님이 모두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현숙의 효심은 사회적 약자와 어르신들을 향한 기부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 노인들을 위해 수억 원에 달하는 이동식 목욕 차량을 기부하는가 하면 전국 노래자랑을 통해 인연을 맺은 돌아가신 송혜 선생님과는 생전에 수양아버지로 모시기도 했는데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도 친딸처럼 직접 병상 수발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송혜 선생님이 2022년 별세했을 때 가슴 절절한 추모 편지를 낭독을 해서 국민들의 심금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고향 사랑도 미담도 아주 유명하죠. 자신의 고향인 전북 김제의 지평선 축제 등 지역 행사에는 사실상 노 개런티로 참여를 하고 그나마 받은 개런티마저도 전액 지역사회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이에 감동한 김제의 군민들은 벽골제의 현숙 효녀비를 세워 그녀의 공덕을 기리고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 가창력에 대한 평가에서는 부정적입니다. 전통 트로트의 화려한 꺾기나 기교는 부족하다는 평을 받고 있으나 박자와 음정이 정확하고 매력적인 콧소리와 함께 담백하고 신나는 창법이 오히려 그녀만의 독보적인 무기가 되었는데요. 부족한 가창력 부분은 폭발적인 흥과 무대 매너로 채우고 있는 현숙. 또 특이할 만한 사항은 고음의 제왕으로 불리는 락 발라드 얀이 큰언니의 아들로 조카인데요. 집안에서 워낙 막내급 늦둥이라 조카인 얀과는 불과 13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남매처럼 다정한 사이로 지낸다고 합니다. 작년에 발표한 신곡 푹 빠졌나봐를 발표하며 여전히 무대 위에서 탬버린을 흔들며 대중에게 웃음을 주는 현숙.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단 한 번의 잡음이나 안티 없이 전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대 아래에서 보여준 그녀의 진실한 삶 덕분이 아닐까 합니다. 프랭키 포드의 씨 크루즈의 번안곡 현숙의 정말로 들어보시겠습니다.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치과, 보철치과, 구강외과, 미용치과까지. 이제 BK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치과.
4: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5: 어, 한 모금 아니잖아.
4: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5: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4: 마지막 딱 한 모금만.
6: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0: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미 법무부가 미국 명문대 아이비리그 대학들과 전쟁 중인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하버드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재정 지원에 관해 수사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하버드대가 중국인들 기부금으로 장학금을 신설한 뒤 미국 학생들을 소외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그동안 트럼프가 하버드를 비롯한 아이비리그 대학들을 향해 수많은 연방수사와 감사 등의 포화를 퍼부어온 데 이어 또 하나의 공격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리들은 이 같은 수사에 대해 하버드대학교의 외국 장학금을 조사한 결과 외국 학생들에 대한 차별 가능성이 있다는 게 확인되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는데, 법무부 당국자는 어떤 장학금과 지원 프로그램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특정해서 밝히지는 않았지만 아직은 어떤 결론에도 도달하지 못한 상태라고만 밝히면서 이번 수사의 타겟은 하버드대의 중국 기반 재정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법무부는 꼭 집어 말했습니다. 중국 기부자들이 하버드대학교에 돈을 내면서 특정 국가들에서 온 학생들에게만 지원하는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했고, 이 때문에 하버드대에 대한 연방 지원금을 끊었다가 법원 명령으로 복구된 적도 있었는데, 학교들은 연방정부 지원금을 달러로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외국 자금을 받아서 고의적으로 미국인 학생들을 배제하는 건 그건 불법이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그런 경우를 발견하면 즉시 중지시킬 것이다 라고 법무부 인권침해 조사과 과장은 발표했습니다. 반면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의 대변인은 이번 사태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중국과 미국의 교육협력은 상호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중국은 정상적인 학술 교류나 교육협력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왜곡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하버드대도 외국으로부터 직접 지원금 기부나 각종 계약들을 수락하고 있지만, 트럼프 정부는 외부 자금에 관련해서 좀 더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특히 중국 등 적대적인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받는 것은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짓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연방정부 발표에 따르면 하버드대는 수십 년 동안 중국 쪽 자금으로 6억 3천만 달러, 한화로 약 9,314억 5,500만 원을 받았으며, 외국 기부금의 총액은 45억 달러, 한화로 6조 6,532억 5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그 액수와 관련해서 현재 조사 중인 기부자나 프로그램의 이름 등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았는데, 이번 수사는 외부인의 고발이 아니라 연방정부가 주도하고 지시한 내부 명령에 따라 실시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전체의 대다수 대학들과 달리 하버드대와 소수 대학교들은 국제 유학생들에게 국내 미국인 학생들과 똑같은 필요 기반에 따른 장학금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기금에 따라서 어려운 외국 학생들에게도 취업이나 장학금 혜택을 주고 있는 내용은 하버드대 재정 지원 홈페이지에도 밝혀져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외국인 기부자가 국제 유학생들에게 써달라고 특정해서 기부하는 일도 많았는데, 연방 정부는 그런 것들도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고 하네요. 이자본 게 중국이구먼. 이 우리의 또람뿌 대통령은 중국이 싫은겨. 괘씸죄에 걸려서 중국이 하는 건 무조건 싫은겨. 얘들이 커나가는 것이 두려울지도 모르죠. 워낙이 쪽수가 많은 게 세계 곳곳에 안 나가 있는 데가 없어요. 아무래도 미국에 위협적이 될 수도 있으니까 미국인들은 좋아라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놓고 하면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기도 한디, 여태 이런 식으로 산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나라를 말아 잡수시든 뭐 어쩌시든 뭐 더 나아질 것 같지는 않은지, 우짜둥 지 생각이 좀 틀렸으면 좋겠네요. 네네네. 할리우드 배우 벤 애플릭이 미국 퀴즈쇼에 출연을 해 상금 100만 달러를 획득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금 전액은 그가 설립한 자선단체에 기부된다고 하는데요. 방송사 ABC의 인기 퀴즈쇼 Who Wants to be a Millionaire? 이라는 방송에서 애플릭은 유명 퀴즈쇼 제퍼디에서 31연승을 기록했던 제이미 딘과 한 팀으로 출전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날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100만 달러가 걸린 마지막 15번째 질문이었는데요. 문제는 미국 대통령이 매년 감사절인 땡스기빙 정통으로 사면한 칠면조 이름 중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었는데 보기로 피넛버터 앤 젤리, 데이터 앤 톳, 맥앤 치즈, 스파게티 앤 밋볼 이렇게 4개의 보기가 제시됐다고 합니다. 이들은 남은 힌트 찬스 중 사회자에게 묻기를 사용해 진행자의 의견을 물었는데 확실하지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자신의 직감에 따라 스파게티 앤 미트볼을 추천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친구에게 전화하기 찬스도 사용을 했으나 확실한 정답을 제시하지 못했는데요. 결국 두 사람은 사회자의 직감을 믿고 스파게티 앤 미트볼을 최종 답안으로 채택했는데 이것이 정답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100만 달러를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우승으로 확보한 100만 달러는 애플릭이 2010년 자선활동을 위해 직접 설립한 비영리 단체 이스턴 콩고 이니셔티브에 기부된다고 합니다. 이니셔티브는 콩고 민주공화국 동부에서 경제 자립 등을 지원하는 단체인데요. 특히 애플릭의 이번 우승은 절친한 배우 맷 데이먼이 지난 시즌 동일한 프로그램에서 100만 달러를 획득한 데 이어 달성한 기록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하네요. 아이고. 참 끼리끼리 보인다고 말이오. 이 맷 데이먼도 사람이 아주 좋더만. 이 인이는 얼굴도 잘생기고 뱀씨도 그렇고 그런데 이 벤 애플릭은 말이오. 여자 보는 눈은 없는 것 같아.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이 취미도 아니고 말이오. 넷플릭스 미국 사무실에서 600억 원대의 제작비가 투입이 된 영화 사본이 도난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을 해 넷플릭스가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는 소식입니다. 넷플릭스는 최근 LA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도난당했는데 도난당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중 하나에는 미공개 영화인 폴티튜드 디지털 사본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영화 제작사 측은 영화 사본 도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넷플릭스를 상대로 1억 500만 달러, 약 1,498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넷플릭스는 지난해 말 영화 홍보 자료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 올해 6월 제작사로부터 디지털 사본을 받았습니다. 제작사 측은 넷플릭스 측에 내부 검토 후 해당 사본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영화는 할리우드 유명 배우인 니콜러스 케이지가 주연으로 출연하는 첩보 스릴러물로 런던을 배경으로 영국 정보 요원들이 제2차 세계대전의 흐름을 바꾸는 이야기를 담았다고 합니다. 4,500만 달러, 약 642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이 된 이 영화는 춤 레이더와 장군의 딸을 연출한 사이먼 웨스트가 감독을 맡았습니다. 제작사 측은 소송을 통해 원고는 영화 사본 도난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제작진과 출연진 등이 전 세계 시장에서 제대로 작품을 개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홍보 및 인지도 획득 기회를 잃게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 대변인은 폴티튜드에 대한 저작권은 없지만 불법 복제 사이트를 감시하는 등 추가 조치로 콘텐츠 보완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업계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장치 없이 전달이 된 영화에 대한 손실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는 제작사 측의 주장을 일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 영화 구매 책임자는 회사에서 이런 유형의 도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처음이라며 보안팀이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뭐든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한다고 말이오. 넷플릭스 그동안 재미 좀 봤을 건디 도로 아무 타불이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니 근데 이 영화
1: 이번 사건으로 더 유명해지는 건 아닌지 몰라. 아니, 지부터도 도대체 무엇던 영화인지 나오자마자 한번 봐야겠다 싶으니까. 이런 것이 노이즈 마케팅 아닌가?
0: 중국 한 제과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빵의 라벨을 서로 교체하는 모습이 공개가 돼 식품 안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빵집에서 촬영이 된 영상으로 베이커리 관계자로 보이는 한 여성이 빵 포장 상태에 붙어있던 기존 유통기한 라벨을 제거한 후 새로운 라벨로 바꿔 붙이는 모습이 공개됐는데 여성 주변에는 새로운 유통기한이 적힌 라벨지가 다수 쌓여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제보한 제보자 말에 따르면 일반 소비자가 냄새만으로 유통기한을 구별하기 힘든 제품들이었다며 맨눈으로 라벨을 교체한 제품인지 구분하기도 힘들어 식중독 위험이 커 보였다고 했는데요. 유통기한 라벨이 무단으로 교체된 빵들의 유통지역과 경로는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중국 여행에서 음식을 조심해야 한다고 했는데 영상을 보니 사실인 것 같다. 중국인들 먹는 것으로 장난치는 건 이제 일상일이 된 것 같다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한편 중국 식품업계 내 위생 논란은 꾸준히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2021년에는 한 김치 공장에서 근로자가 알몸으로 배추를 절이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고 2023년에는 중국 4대 맥주 브랜드인 찡따오 맥주 공장에서 한 남성이 맥주 원료에 소변을 보는 영상이 퍼지기도 했다고 하네요. 예, 너런 말이오. DNA 자체가 그러니까 이 피요 피 어쩔 수가 없이오. 지들이 이러니까 놈도 못 믿어. 이 오죽하면 중국 놈 빤스를 입었나 왜 이렇게 못 믿어 라는 말이 나왔것이오. 우물을 파다가 석유를 발견한 브라질 농부가 현지 언론에 소개가 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브라질 연방 에너지부 산하 석유관리국이 농부가 발견한 물질을 원유라고 확인한 데 이어 매장량과 경제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상업적 개발이 확정이 되면 석유를 개발한 농부는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매장량과 경제성에 따라 보상금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지어낸 이야기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진 곳은 브라질 북동부 세아라주 타블레이루 두 노르치입니다. 수도 공급이 불안정해 농업 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던 농부는 용수 확보를 위해 운물을 팠고 운물은 약 40m쯤 땅을 팠을 때 터졌습니다. 하지만 운물에서 나온 건 고대했던 맑은 물이 아니라 끈적끈적한 검은 물질로 강한 연료 냄새까지 나자 농부는 순간 혹시 석유? 라고 의심을 했고 바로 브라질 석유관리국에 확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브라질 석유관리국은 정체불명의 물질이 발견된 지 1년 4개월이 지난 후 현장을 방문해 운물에서 샘플을 채취하고 성분 분석을 실시했는데 분석 결과 운물에서 나온 건 일명 검은 황금으로 불리는 석유가 맞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얕은 지하에서 석유가 발견되는 경우는 보기 힘들다면서 매우 놀라워했는데요. 현지에서는 특히 농부가 얼마나 큰 돈을 벌 것인지에 관심도 쏠리고 있다고 하는데 브라질 현행 법률에 따라 석유 등 지하자원의 소유권은 연방정부가 갖게 되지만 다만 유전 개발이 승인이 된다면 석유를 최초로 발견한 농부는 토지 사용료 명목 등으로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토 면적 순위 세계 5위인 브라질은 중남미에서 가장 큰 국토를 가진 국가로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브라질의 석유 매장량 추정치는 최소 158억 배럴, 최대 174억 배럴로 세계 15위권으로 현지 언론은 매장량에 따라 농부가 막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하네요. 그게 지가 뭐라 그래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느냐 나느냐가 중요하더니께. 여그 버지니아는 뭐요. 워싱턴 DC도 그렇고 메릴랜드도 그렇고 석유는 개뿔. 석유값이나 안 오르면 땡큐네. 말레이시아 국적 항공사 소속 조종사가 쿠알라룸푸르에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까지 환각상태에서 항공기를 운항하고 마약 밀수를 시도했다가 공항에서 체포됐다는 어처구니없는 소식입니다. 그는 지난달 28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엑스터시 7만 정과 필로폰 4g 등 마약을 자카르타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 사건 발생 당일 그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항공기를 몰고 자카르타에 있는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공항의 세관 직원들은 수화물을 엑스레이로 검사하던 중 의심스러운 여행 가방을 발견했고 확인 결과 소유주는 조종사로 드러났는데 그는 경찰에 넘겨진 뒤 진행이 된 소변 검사에서 필로폰, 엑스터시, 코케인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세관 당국은 조종사가 마약 운반책이었다며 비행 당시에도 환각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는데 경찰 조사에서 그는 다른 인물로부터 5만 링깃, 약 1만 달러를 받는 대가로 마약을 자카르타까지 운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카르타에 도착한 뒤 말레이시아에 있는 인물로부터 추가 지시를 받을 예정이었으며 마약은 다른 인물이 호텔로 와서 받아갈 계획이었다고 덧붙였는데 더욱이 이번이 세 번째 범행이었다며 과거에도 두 차례 마약을 운반한 사실을 인도네시아 경찰에 실토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세관 당국은 최근 마약 밀수 조직이 항공사 승무원들에게 별도로 적용되는 수화물 규정을 악용해 항공업계에까지 침투했다고 우려하면서 항공사 승무원에게 적용이 되는 별도의 수화물 처리 절차가 마약 밀수에 악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지난 6월 호주 경찰도 헤로인 1kg을 자국으로 밀반입한 혐의로 태국 국적 항공사인 타이항공 소속 여성 승무원을 적발한 바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마약 유통 사범에게 최고 사형을 선고하는 등 엄격한 마약 처벌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휴양지인 발리섬에서 헤로인을 밀반출하려 한 마약 밀수 조직이 적발이 됐고 이 조직 소속 호주인 두 명은 10년 뒤인 2015년 사형에 처해졌다고 하네요.
1: 아이고, 이젠 비행기 탈 때 좌석만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 조종사 출신도 알아봐야 하고

그래도 노래는 신나니 있게 한번 들어보죠. 이 더우시죠? 비행기 거북입니다.

거북이의 비행기 들려드렸습니다. 잠시 후 안내 말씀드리시고요. 저는 2부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또 랄랄라 퀴즈 들려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화요일이죠. 친절한 폴리시, 폴리스, 또 로이체 보안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도 역시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 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마음, 행복한 가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워싱턴 가정상담소에서는 부모님과 교사, 상담사, 교회 리더, 그리고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분들을 위한 청소년 정신건강 응급처치자, 뉴스 멘탈 헬스 퍼스트에이드 교육 신청을 받습니다. 교육은 8월 22일 토요일 10시부터 4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며 청소년의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문제의 신호를 알아보고 어떻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지와 전문적인 도움을 연결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일찍 알아차리고 조금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둔 부모, 교사, 자원봉사자 등 모두가 참여 가능하며 몽고메리와 페어팩스 카운티 주민은 무료이며 타 주민은 40불 수강료가 있습니다. 교육 일정과 신청 방법은 fccgw.org 워싱턴 가정상담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703-761-2225, 703-761-22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4일 화요일입니다. 라라랜드 2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오늘 2부 이 시간에는요, 잠시 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친절한 폴리스, 폴리스, 로이츠의 보안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 아울러서 라라라 퀴즈도 여러분께 드립니다. 자, 이번 주 퀴즈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가수와 또 제목을 다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힌트를 드리자면은 이제 뭐 가수에 대해서 조금 설치해보시면은 아마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2부 첫 곡은요, 박미경이 부릅니다. 2부의 경고.

0: 친절한 폴리스의 폴리스, 로이처의 보안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 오늘도 로이처의 보안관님 스튜디오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잘 계셨었습니다.
0: 네, 네, 잘 계셨죠?
1: 예, 뭐 교통 티켓은 안 먹었죠?
0: 이젠 그만 먹어야지. 그동안 많이 못 아이가.
1: 맞습니다. 이제 조금 안 먹는 게 좋아요.
0: 그럼요. 예. 우리 로이처 보안관님은 태어나셨을 때부터 그렇게 눈이 크셨어요?
1: 아, 예. 저는 이거 속쌍꺼풀도 엄청 길었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 이제 나이 들어서 다 빠졌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항상 얘기하는 게 뭐 성냥개비 한 3, 4개는 올라갔다 이러는데 그거 뭐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은 나요. 누가 자꾸 위에다 올리는 거. 그런 기억은 나는데 네. 그때부터 눈이 커졌나.
0: 아닌
1: 왕눈이죠?
0: 예, 눈도 너무 크고 얼핏 보면 진짜 이 쌍꺼풀 수술 막 하고 나오신 분처럼 이 쌍꺼풀도 되게 커요.
1: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 자연적으로 생겨서 누가 보면은 돈 벌었다고 이런 사람.
0: 그러니까. 예. 형님도?
1: 예, 저 형님도 조금 이렇게 부리부리 하시죠.
0: 예. 예. 누구 닮으신 거예요?
1: 아, 글쎄요. 저희 어머님 닮았다 그럴까요?
0: 아, 네. 어머님이 미인이시구나.
1: 지금도 저희 어머님이 한 93대 되시는데 네네. 본인이 미인인 줄 아시고 사십니다.
0: 예. 조지아에 계시다 그랬죠?
1: 예, 예. 예, 예, 아직 예. 건강하십니다.
0: 그러게 말이에요. 고맙게. 너무 감사한 거죠.
1: 그렇죠.
0: 예. 근데 이 자녀들도 늘 부모님을 생각하지만 부모님도 늘 자녀들이 뭘 원하는지 뭘 해주고 싶은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안 해준 것만 기억이 남으신데요.
1: 그렇죠. 예. 근데 저희 어머님은 항상 뭐 저한테도 전화 오시면은 네. 아들이 뭘 하는지는 아시니까 뭐 항상 몸 건강해라 그쵸. 뭐 저기 조심해라 네네. 이런 말씀 꼭 하시지만 꼭 마지막에는 나 돈이 필요하다 선물은 보내지 마라 나는 캐시가 좋더라.
0: 야, 어머니 너무 멋쟁이신데 솔직하게 네. 말씀하세요.
1: 저는 아니 어머님이 무슨 돈이 쓰실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너는 모른다. 나는 90이 넘어도 돈 쓸 일이 많다 여자는.
0: 그럼요. 제가 보니까 네. 어르신들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쓰던 안 쓰던 돈이 남편이고 돈이 자식이고.
1: 글쎄 그렇더라고요.
0: 그렇대요.
1: 근데 그 돈은 솔직히 쓰지도 않으세요. 보면은 나중에 그거 모았다가
0: 다 어차피 자식들 줘요.
1: 저한테 주면 땡큐게. 그럼. 저 손주더라고 뭐 이렇게. 우리 이제 저희 어머님은 증손주 까지 보셨죠.
0: 아, 대단하세요. 네,
1: 그러니까 증손주한테 이제 뭐 주시고 이제 그런 게 낙이시고 또 저희 어머님은 캔디를 그렇게 많이 사세요.
0: 캔디.
1: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님 그 조자의 별명이 캔디 할머니세요.
0: 아하.
1: 왜냐하면 캔디를 그렇게 사셔갖고 이렇게 드시는구나. 운전하고 오시는 분들에게 왜 공로당이라 그런 게 아니라 뭐라 그러죠.
0: 데이케어?
1: 데이케어. 예. 거기 가면은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거기 일하시는 분들한테 캔디를 그렇게 나눠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 별명이 캔디 할머니예요.
0: 지금 제가 뭐 어머님들 마음 또 어머님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는데 네네. 지난주에 말씀하셨지만은 그 이바이크
1: 일렉트로닉 바이크라 그래 가지고 그 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요즘에 부쩍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길에 보면 우리 그 청소년 아이들이 그 자전거인데 페달을 안 굴려? 그런데 잘 가? 이게 왜냐면 거기에 일렉트릭이 그 정착이 돼 있어가지고 약간 어떻게 보면 모로사이클 같이 네. 예, 이렇게 해서 타고 다니는 애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0: 근데 그게 결코 가격이 싸지
1: 싸지 않습니다.
0: 않을 거란 말이죠.
1: 그리고 종류도 많고.
0: 그러니까.
1: 그리고 또 이게 바이시클뿐만이 아니라 또 스쿠터 있지 않습니까?
0: 네네네.
1: 옛날에는 왜 발로 막 밀면서 수동으로 갔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다리도 튼튼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0: 그럼요.
1: 근데 요즘에 또 그것도 아니라 거기다가도 또 일렉트릭을 넣어서 그냥 서서 그냥 가는.
0: 사실 몇 년 전에 제 아는 지인분이 저한테 주셨어요. 자기네 아이들은 좀 위험할 것 같으니까 혹시 필요하면 가지라고. 그래서 일단 주시길래 받기는 받았지만 생각해보니까 아니 자기네 애들도 위험하면 우리 애들도 위험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도 아이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안 줬어요.
1: 근데 그게 이제 안전하게 타거나 네. 안전한 장소에서 타는 거는 괜찮지만
0: 그래도
1: 이거를 갖다가 얘네들이 이제 교통수단으로 쓰는단 말이에요. 뭐 친구네 집에 갈 때 막 그냥
0: 학교
1: 길로,
0: 갈 때도
1: 예, 길로 가고
0: 도로를 막 질주해요.
1: 제 그 예. 동료 여자 동료 한 분 중에 한 1년 됐나? 그걸 타고 이제 여기서 아니라 다른 주에 놀러 갔다가 그걸 타고 이제 친구들끼리 쭉 달리다가 네. 그 친구가 안 보이더랍니다. 한 친구가.
0: 네.
1: 알고 봤더니 넘어졌대요. 그게 이게 보도블록.

0: 그게 높낮이가 틀린데
1: 네.
0: 이 바퀴가 거기 튕겨가지고 그게 이제 쓰러졌는데 머리를 부딪힌가 봐요.
1: 헬멧을 안
0: 예,
1: 썼구나.
0: 수술을 몇번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나서 지금도 아직은 100% 리커버가 안 돼서 아직 현장에 근무를 못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애들은 그것도 저는 막 서커스 하는 것 같이 본 것도 있어요. 한 애가 이게 한명 타기도 버거운데 뒤에다가도 태우고 또 어떤 애는 또 거기다 업어갖고 또 태우고
1: 그거
0: 와 이거 무슨 뭐
1: 진기명기 시어폼에
0: 네.
1: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타는 거 나왔어요.
0: 그러니까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1: 그것도 그거를 도로를 질주하면서.
0: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이바이크 그 잦은 것도 이 학생애들이 이런 동네 커뮤니티 안에서 탈 때는 이거를 진짜 모로사이클 타는 것 같이 앞바퀴를 들고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세운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막그 학생은 이제 경찰이 세우니까 놀래가지고 막 빌고 울고 막 난리가 났어요, 미국인데. 그래서 내가 이거를 널 티켓을 주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너 세이프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이런 데서 이렇게 타면 안 된다. 교육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너가 자꾸 또 이런 걸 내가 또 보게 되면 그때는 내가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겠다. 근데 이거는 그런 학생들보다도 부모님이 더 많이 아셔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이 라우든 카운티나 페어팩스 카운티, 프린스윌리엄 카운티 같은 경우에 그런 웹사이트를 들어가시면 그 이바이크 이스쿠로라는 그거에 대한 교육을 주는 게한 달에 한 번인가 뭐두 번인가에 어느 장소에 몇 시에 한다는 게그 공지사항이 뜹니다. 그러면 그거를 부모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세요. 그러면 거기서 정말 세이프티하게 탈수 있는 거 어떻게 해야 탈수 있는 거또 헬멧도 꼭 써야 되는데 헬멧도 안 써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 헬멧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사람들이 아는데 왜 중요한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편해서 안 쓰는 거지. 이게 만약에 뇌진탕 걸리면 식물인간까지도 뭐 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1: 그럼요.
0: 이거를 조금 교육을 주기 위해서 저희 카운이나 지금 여 주변에 있는 카운이 경찰서에서 그걸 하니까 꼭 그런 웹사이트에 보셔서 가셔서 자녀들한테 그런 교육을 주시면 부모님 입장에서 걱정도 안 하시니까. 근데 지금 뭐 송은경 씨도 아시다시피 밖에 나가면 애들들이 그냥 무법천지식으로 다니는데 부모님들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걸 걱정돼요.
1: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코트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견학도 하고 그리고 또 드라이버 라이센스 딸라면 또 코트 가서도 또 교육을 받고 하잖아요.
0: 그렇죠.
1: 예, 마찬가지로 이 바이크 이거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0: 아닙니다.
1: 한
0: 그게
1: 달
0: 진짜.
1: 전인가 언제 뭐 애시번에서 큰 사고
0: 그렇죠. 그
1: 났었다면서요. 예.
0: 큰 차하고 부닥쳐가지고 사고 났고, 그 다음에 전번주인가에 그 저희 또그 애시번 쪽에서 스크로하고 부닥쳤는데 그 스크로하고 부닥친 친구는 죽었어요.
1: 그 자리에서?
0: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스크로나 이런 이바이크는 뭐라 그럴까 보통 그런 모로사이클이나 이런 자동차 같은 그런 속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빨리 달리거든요. 근데 자동차나 이런 정말 모로사이클 같은 경우는 빨리 다니는데 그거랑 부닥치면 그 속도는 배가 돼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큰 사고가 날수 있습니다.
1: 자녀분들한테 이거는 싸우시더라도 예, 꼭 반드시 교육을 시키셔야 되고.
0: 그렇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라는 거죠.
1: 그럼요. 교육받는 곳 다시 한번 좀
0: 아니요. 그러니까
1: 알려주셔야
0: 제가 그 교육받는 곳은 우리 부모님들이 왜냐면 이게 날짜가 다 틀려요.
1: 아하, 예.
0: 그리고 매달 또 다른 날짜도 있고 이렇기
1: 어떻게
0: 때문에
1: 알아봐야
0: 그런
1: 되는지.
0: 웹사이트.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페어팩스 카운티 같으면 페어팩스 카운티 폴리스 디파트먼트 웹사이트. 라우든 카운티 같으면 우리 라우든 카운티 셔프스 오피스 웹사이트.
1: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0: 들어가면 그 이바이크.
1: 이바이크를 치면.
0: 예, 이바이크 트레이닝, 뭐, 세이프티 트레이닝, 이렇게
1: 네네.
0: 치면,
1: 네.
0: 거기에 대한 날짜나, 이런, 그런, 세이프티 팁이 나옵니다.
1: 예. 혹시 자녀분들이 사달라고 조르거나, 그거를 이미 사주신 분은, 어머님들이나 아버님 꼭 제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0: 예.
1: 이 교육을 받으면, 그때 주겠다.
0: 그거 좋은 생각이죠.
1: 예. 그렇게 예. 해서, 근데 자녀들만 보내지 마시고, 네 친구들 다 같이 가서 엄마가 밥 사줄게.
0: 그럼요.
1: 끝나고, 맛있는 거, 니네들이 원하는 거 사줄게.
0: 그럼요.
1: 예.
0: 그거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1: 예, 그러면서 부모님들도 가서 영어를 예. 알아듣든 안 듣든 들으세요.
0: 예, 그러면 아마 다른 부모님도 이제 바쁘셔서 자식들 못 데리고 가는 부모님들은 너무 좋아할 거예요.
1: 그쵸.
0: 예,
1: 맞아.
0: 저 같으래도 제가 못 가는데 우리 친구 부모님이 그렇게 발렌티어로 해준다면, 어우, 제가 용돈 드려요.
1: 그러게 말이에요.
0: 예.
1: 그러면 진짜 저 같아도 점심값은 제가 할게요.
0: 당연하죠.
1: 그렇죠.
0: 얼마나 좋은 겁니까?
1: 예. 자, 오늘도 우리 루이체 보안관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폴리스 루이체 보안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뵐게요.
0: 네, 안녕히 계세요.

운전할 때 무단횡단하시는 분들도 좀 위험하지만 자전거를 도로 한복판에서 타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자전거를 탄 풍경이 부릅니다. 너에게 난, 나에게 넌.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색이 누룽지 탕도
0: 703-354-1950 703-354-1950.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2: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0: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2: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0: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2: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3: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4: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3: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5: 계속해서 들려드리는 곡은 김현식이 부릅니다. 주저하지 말아요. 우리 앤디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참여율이 낮으세요? 그랬더니 아유,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요. 그러면서 양보를 하셨나 봐요. 신경 쓰지 마시고 듣고 싶은 곡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34편 19절 말씀. 범사에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감사 기도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할 수 있는 삶과 축복이 마음과 몸에 다가와 있으니 언제나 쉬지 않고 감사합니다. 삶의 기쁨은 물질보다 마음의 평안이 제일이에요. 불편한 마음은 기쁨이 없습니다. 가정의 행복, 이웃과 동행 모두 감사할 수 있는 제목입니다. 오늘도 기쁨의 날을 보내셨나요?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복별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오, 오늘은 기존에 신청하시는 곡하고는 조금 장르가 다른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 정말 오랜만에 듣는 곡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 신나죠. 그런데 어떻게 이 정치 쪽에 이렇게 기웃기웃하시다가 말년에 조금 지금 상황이 안 좋다고 하시는데 정말 좋은 분이세요. 누구냐고요? 김은국 씨입니다. 한국에서도 저랑 몇 번 이렇게 술자리도 하고 식사도 했는데 또 와이프 태영이 언니하고는 또 저하고 아주 친하거든요. 그래서 이 김은국 씨 보면은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고 예, 뭐 오빠라고는 하지만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착해요. 순수하다고나 할까? 속이 없고 좀 그렇습니다. 혹시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귀엽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워낙이 좋으신 분이에요. 자, 김은국의 호랑나비 신청해 주셨는데요. 오랜만에 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아싸!

요즘 잘 다녀오셨나요? 후기 좀 올려주시지. 네, 콜드님이 보내주신 또 좋은 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어제 연미님도 어우 한번 다녀와 봐야겠네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온갖 비행기란 비행기는 다 있다고 하시면서 인증샷도 보내주셨는데, 글쎄요, 챈틀리 사시는 분들, 안 가보신 분들 의외로 많으실 겁니다. 저도 아직까지 못 가봤거든요. 물론 센터빌에 살지만. 김필의 다시 사랑한다면 신청해 주셨습니다. 살다 보면 참 힘든 날이 있습니다. 힘든 시간들을 마주하게 되죠. 그럴 때 당신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저보다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그런 라라랜드가 됐으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글 보내주셨는데요. 한 번쯤 사랑해 라고 해보세요. 그리하면 정말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 번쯤 보고 싶어 라고 해보세요. 그리하면 정말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가끔은 내가 있어 행복하지? 라고 해보세요. 당신 때문에 정말 행복해질 겁니다. 가끔은 힘들지 않느냐는 안부 전화 꼭 해보세요. 그리하면 그 사람 당신 때문에 살고 싶어질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내가 서 있던 자리가 낯설고 외로움이 밀려들 때 당신도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뿌린 씨앗은 당신만이 거둘 수 있으니까요. 내가 있어 참 좋아.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회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무화과 박스당 8불 99, 줄기 토마토 박스당 5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K타운 소불고기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1불 99, 통통배 칼슘 가득 지리멸치 어린이용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3: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4: 한 모금 아니잖아.
3: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4: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쉬지. 이제 돌려줄래?
3: 마지막 딱 한 모금만.
5: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네, 이번 주 조금 어렵습니다. 좀 고민을 해보셔야 하는 퀴즈가 될 것 같은데요.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보내주시는 거 아시죠? 정답자는 물론이고 퀴즈 내주시는 분에게도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고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중화요리 드실 수 있는 곳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통 중화요리 하오하오하오에서 드리는 20불 상당의 식사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퀴즈는 뽀들 현도님께서 보내주신 퀴즈인데요. 지금부터 다섯 곡 들려드릴 테니까는요. 공통된 그 무언가가 떠오르신다면 바로 카톡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감이 안 오시나요? 힌트를 조금만 더 드리면은 노래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수에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네 번째 곡은요. 왁스가 부르는 오빠.

0: 마지막 다섯 번째 곡은 김범수의 보고 싶다. 이렇게 다섯 곡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1: 모르고
0: 아직까지 정답을 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데 힌트를 하나 더 드리면 다른 가수들은 두 번째 치더라도 김범수를 잘 생각하시면은 정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매주 월요일 발표합니다.

골드님께서 그 뮤지엄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했더니 바로 이렇게 또 답을 보내주셨습니다. 챈틀리에 자리하고 있고요.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오픈합니다. 입장료는 없고요. 파킹비도 구경하고 오후 4시 이후에 나오면요 프리라고 합니다. 공짜 구경 잘하고 오셨다고요. 목요일 이후에는요 최근에 개봉한 오디세이 약간의 피가 있고요. 저녁 늦게까지 상영한다고 합니다. 꼭 한 번은 가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여기가 챈틀리에 있는 뮤지엄인데요. 스미소니안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가까운 분들 꼭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도 주말쯤에서 한번 갔다 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이고요. 지금까지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이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레코3는 물론 에난데일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저 송은경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천천히 오세요. 여러분 사랑하고요. 감사합니다. 내일 봬요.

0: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오래된 동네에 허름한 집을 구입해서 근사하게 내가 꿈꾸던 집을 지어봅니다. 또는 넓은 뒷마당을 활용해서 선룸과 패밀리룸을 넓히고 더하여서 투카 거라지까지 이어붙여보니 집 크기가 단번에 거의 두 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만하면 내 집이 이 근방 서너 블락 안에서는 가장 멋지고 큰 집이 되어 있어서 어깨에 힘을 줄 만도 하겠죠. 그렇게 만족을 하시고 새로 지은 집을 충분히 인조이 하시면서 살아가신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몇 년 후에 부득이 집을 팔려고 보니까 예기치 않은 결과를 접하게 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되고 작은 집들이 모여있는 한 복판에 새로 지은 성 같은 집은 그 가치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굳이 집을 지어보고 싶으시다면 어떤 동네를 골라서 지어야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가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첫째로 마켓입니다. Supply and Demand,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르는 마켓이 1차적인 요소이고 그 다음에는 주변의 시세가 집값을 좌지우지합니다. 즉, 내 집을 판단할 때 오로지 내 집만을 놓고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집들을 반드시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변이 온통 50년, 60년 넘은 올드하우스이고 1500, 2000 정도의 크기를 가졌는데 3년 전에 허물고 새롭게 4000 스퀘어 이상의 집을 지어놓았다면 그 집은 그만한 시장 가치를 인정받을까요? 또 다른 질문은 그런 동네에 나만 홀로 우뚝 서 있는 성 같은 집에서 사는 것을 선호하는 바이어가 얼마나 있을까요? 공인된 감정사도 주택에 대한 감정가를 판단할 때는 주변의 시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집을 새로 고치고 짓고 하는 데 들어가는 건축 비용을 중심으로 감정가를 판단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코스트 어프로치라고 하는데 그것은 주택시장의 매매에 활용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주택시장에서는 마켓 어프로치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주변에 비슷한 수준의 주택이 없다면 종종 감정가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동네에 땅이나 허름한 집을 사서 내가 꿈에 그리던 집을 짓고 살아야 할까요? 여기저기 다니시다 보면 골목골목에 집을 부수고 새로 짓는 집들이나 집을 지어주겠다고 간판이 붙어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한두 채만 우뚝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동네의 분위기가 이미 새롭게 변화가 시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 지역은 부동산 전문인과 한번 같이 둘러보시고 지역에 팔린 기록을 잘 살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존의 집을 수리하거나 늘려야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가능한 부동산 전문인에게 문의하셔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후에 집을 팔아야 하니 어떤 리모델링, 익스텐션을 하는 것이 동네 분위기나 시세를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인지 조언을 구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0: 케이라디오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트럼프 행정부는 조만간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미 정부가 관료 체제 개편의 일환으로 일본과 캐나다 등 5개국의 외교 공관 폐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의 과도한 변동성을 언급하면서 미 외환 정책이 원화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오는 2031년까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최강의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제 유가 급등으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오르자 트럼프 행정부가 국내 해상 운송을 자국 선박에만 허용하는 존스법의 추가 유예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장벽 건설 과정에서 지하수 확보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뉴저지 뉴욕의 이민 구금 시설 딜레이니 홀에서 또다시 구금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 단속과 국정 홍보에 포켓 몬스터를 비롯한 유명 캐릭터와 대중문화 IP를 무단으로 활용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오픈 AI를 상대로 한 영업 비밀 탈취 소송 제기에 이어서 탈취한 영업 비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버지니아주 예비선거가 4일 실시됐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연방 상하원과 주요 지방선거 후보들이 확정되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향한 본격적인 경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뉴욕시가 부모들의 가장 큰 부담 중에 하나인 보육비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만 2세 아동을 위한 무료 보육 프로그램 2K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2천여 명의 어린이들이 올가을부터 무료 교육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뉴욕시가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총격과 살인 사건에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오늘 조만간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겸하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비핵화에 관한 장기적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단기적으로 더 많은 선박이 안전하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서 우리가 관여 중인 오만과 이란 사이의 대화와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을 영해로 두고 있는 오만과 이란이 선박 통학 문제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이 해당 협상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루비오 장관은 그러면서 해당 협상에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다면서 매우 조만간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란의 비핵화가 궁극적인 목표라면서도 당면 과제이자 많은 관심이 쏠린 건 해협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란 비핵화 문제는 차후 협상으로 돌리더라도 국제 유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해협에서의 민간 선박 통학 문제를 먼저 해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CNBC 방송에 출연해서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 작전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조처를 하겠다고 위협했고 그로 인해 우리는 현재 이란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본인 생각에는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해협을 개방하고 이 분쟁을 좀 더 정상적 국면으로 이끌어갈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료 체제 개편의 일환으로 일본과 캐나다 등 5개국의 외교 공관 폐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교 영향력을 둘러싼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1: 관료 체제 개편을 추진해온 미 정부가 일본과 캐나다 등 5개국의 외교 공관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로이터가 소식 통지를 인용해 3일 보도했습니다. 미 외교 공관 폐쇄 사안과 관련된 소식 통지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주 말 해외 공관 5곳을 폐쇄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담은 통지서를 의회에 보냈습니다. 폐쇄 대상인 해외 공관은 일본 나고야와 캐나다 위니펙, 인도네시아 메단의 영사관을 비롯해 카리브해 지역 그레나다 수도 세인트 조지스의 대사관, 카메룬 두알라의 대사관 분관 등 모두 5곳입니다. 정부가 특정한 지정학적 사건과 관련 없이 다수 해외 공관을 폐쇄하는 건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초 재집권 후 관료체제 개편과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대대적인 행정부 개혁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십 개 부서가 폐지됐지만 외교 공관은 폐쇄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소규모 외교 공관은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하다며 30곳의 해외 공관을 폐쇄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인 민주당과 전직 외교정책 담당자들은 외교 공관을 축소하면 전 세계에 대한 미국의 리더십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미국이 대외 원조를 대폭 축소한 가운데 외교 공관까지 폐쇄하면 중국과 러시아 등 경쟁국들이 그 공간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외교 공관 폐쇄 사안을 확인해 주진 않았지만 외교 공관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관련 사안을 추진할 경우 의회 통지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4일 엔화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미일 양국이 외환시장 공동 개입에 나선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국 원화의 급격한 변동성을 언급해 달러화의 견준 원화 가치 회복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베센트 장관은 이날 CNBC 방송 인터뷰에서 엔화가 상당히 약세를 보인다며 다른 통화들도 그 뒤를 따라갈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 원화의 과도한 변동성을 목격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서울 외환시장 통계를 보면 최근 몇 년 새 원화는 엔화와 동조화돼 달러화 대비 약세 흐름을 이어가면서도 변동폭은 엔화보다 컸습니다. 달러화에 견준 원화 환율은 연말 기준으로 2023년 달러당 1288원에서 2024년 1472.5원으로 급등한 바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달러화 대비 원화 절하폭은 12.5%로 달러화 대비 엔화 절하폭 10.6%보다 컸습니다. 원화의 변동성은 최근 들어 더 커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0: 과도한 약세를 막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설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줄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시장 일각에서는 미일 양국이 지난달 30일 밤부터 이달 1일 새벽에 걸쳐 간헐적으로 엔화 매수, 달러 매도 개입으로 엔화 가치 상승을 유도한 가운데 한국 외환 당국도 비슷한 시기 원화 매수, 달러 매도 개입으로 원화값 부양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급격한 원화 약세가 한국의 대미 투자를 어렵게 한다는 점도 트럼프 행정부가 엔화와 함께 원화 가치의 회복을 바라는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한국이 오는 2031년까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최강의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K-라디오가 전해드립니다.
1: 프랑스 시장조사업체 요그룹의 조지 핀 라우 분석가는 현지시간 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서 열린 메모리 산업 행사 FMS 2026에서 한국이 2031년까지 메모리 시장의 선두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라우 분석가는 한국 정부가 5년 내 웨이퍼 생산량을 2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운 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점을 주요 근거로 꼽았습니다. 한편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로 인해 글로벌 메모리 소비 비중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메모리 소비 비중은 2021년 37%에서 지난해 52%로 15%포인트 급증한 반면 규제 직격탄을 맞은 중국의 비중은 같은 기간 35%에서 29%로 감소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메모리 시장이 단순 학습 중심인 AI 1.0을 지나 추론 중심의 AI 2.0 단계로 진입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제품 개발 주기가 기존 18개월에서 12개월로 크게 단축되면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기업의 민첩성이 핵심 경쟁력으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그동안 고대역 폭메모리 시장을 독점해온 엔비디아의 점유율은 지난해 66%에서 올해 58%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구글을 비롯한 대형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 칩 대신 자체 주문형 반도체 ASIC 도입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국 창신 메모리가 선도 업체들의 10나노급 3세대 기술 수준까지 추격한 것으로 분석되는 등 메모리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은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Radio입니다.
0: K-Radio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0: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3: H매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4: 백천도 펀드당 2불 9구, 참외 박스당 12불 9구, 배추 금토 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 카드 고기 한정 2 박스까지 박스당 14불 9구, 파 5번드당 1불 9구, 냉동 대패 갈비 본살 샤브샤브 스마트 카드 고기 한정 파운드당 17불 9구, 돼지 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0: 7199 양념마늘 돼지 벌집 목살 스테이크 파운드당 5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9047

0: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2: 키스뷰티 그룹에서 호스 설치와 기술 지원을 담당해 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관련 경력이 없어도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516-331-2250 516-331-2250번으로 연락주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장벽 건설 과정에서 대규모 지하수 개발 논란이 불거지면서 뉴멕시코주에서 신규 우물 시추가 중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뉴멕시코주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장벽 건설 과정에 투입된 공사업체들이 지하수를 확보하기 위해 우물을 시추하다 주민과 목장주들의 반발에 부딪혀 신규 시추 작업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미 국경세관보호국은 공사업체들의 뉴멕시코 내 국경장벽 공사와 관련한 신규 우물 시추를 중단하도록 지시했다고 AP통신이 3일 보도했습니다. 국경세관보호국은 성명을 통해 지역 토지 소유주들과 협력해 공사 활동이 이들의 용수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는 뉴멕시코 접경 지역에서 장벽 공사용 콘크리트 생산 등에 필요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지하수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겁니다. 지난 7월 열린 공청회에서 지역 목장주와 농업 종사자들은 공사업체들이 접경 지역 대수층에서 지하수를 대규모로 끌어올릴 경우 주민과 가축의 식수 공급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경 인근에서 목장을 운영하는 러셀 존슨은 공사업체가 자신이 방목지로 임차한 토지에 분당 300갤런을 퍼올릴 수 있는 산업용 우물을 설치하려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장에 있는 우물 12곳은 각각 분당 3에서 7갤런 수준만 취수한다며 대규모 양수는 인근 지하수 자원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존슨은 즉각적인 재앙이 될 수 있으며 가축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우리뿐 아니라 일부 목장들은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목장주는 공청회에서 이 유역의 우물 하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며 북경 순찰대 관계자들과 대화해보니 대수층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고 지적했습니다. CBP는 그동안 콘크리트 생산과 도로 건설, 장벽 설치, 공사 현장의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물이 필요하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뉴멕시코주 우물 허가를 담당하는 주 엔지니어실은 최소 6개의 국경 지역 우물이 개발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모두 주법이 요구하는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주 엔지니어실은 추가 미확인 우물이 더 있을 가능성도 있다며 지난 7월 현장 점검한 우물 두 곳은 각각 분당 약 200갤런을 퍼올리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 엔지니어실은 뉴멕시코에서는 주정부 소유지든 연방정부 소유지든 부족 자치구를 제외한 모든 우물은 시추와 양수에 앞서 반드시 주 엔지니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남부 국경을 가로지르는 장벽 건설을 핵심 국경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에는 460억 달러 이상의 연방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다만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등에서도 공사 과정과 환경 영향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워싱턴 DC를 안전하고 아름답게 만들기를 위한 태스크포스 일환으로 주방위군이 워싱턴 DC에 배치된 지 약 1년이 지난 가운데 군 당국은 범죄를 사실상 제로에 가깝게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과 시민단체에서는 장기간 이어지는 군 투입의 비용과 필요성 그리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워싱턴 DC 치안 강화를 위해 배치된 주방위군이 오는 2029년 1월까지 수도 지역에 남을 예정인 가운데 작전을 지휘하는 군 관계자가 범죄 제로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작전을 총괄하는 랜드 블랜차드 준장은 주방위군의 임무가 워싱턴 DC 전역의 공공안전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랜차드 준장은 우리는 범죄를 제로에 가깝게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러한 목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모든 주민과 방문객은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이동할 권리가 있다며 수도를 찾는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임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 방위군에 따르면 지난해 배치 이후 현재까지 대원들은 워싱턴 DC 곳곳에서 발생한 788건의 의료지원 상황에 대응했고 약물 과다 복용 상황에서 325차례 나르칸을 투여했습니다. 또한 순찰 과정에서 262건의 싸움과 충돌 상황을 예방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랜차드 준장은 일부 주민들이 이전에는 방문을 꺼렸던 지역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블랜차드 준장은 주민들로부터 예전에는 이 지역에 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으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특히 유니언역 주변에서 안정감을 느낀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 방위군 배치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워싱턴 DC 주민과 시민단체는 지난 3일 열린 프리 DC 집회에서 주 방위군 운영 비용과 정책 방향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납세자 비용으로 주 방위군 대원들의 주거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워싱턴 DC 주민들에게는 지난 2013년 이후 새로운 주택 바우처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 참가자는 워싱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안전이지 이런 방식의 대응이 아니다며 군 투입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블랜차드 준장은 작전 비용에 대한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도자로서 자원을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 방위군은 앞으로 몇 주 안에 아나코스티아와 트리니다드 지역에도 추가 병력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군 당국은 해당 지역에서 가시적인 순찰 활동을 확대해 주민들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워싱턴 DC에는 약 4,600명의 주 방위군 병력이 배치돼 있으며 블랜차드 준장은 향후 치안 상황과 작전 필요성에 따라 병력 규모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DC의 치안 강화를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범죄 감소와 주민 안전이라는 목표와 함께 장기적인 군 투입의 비용과 지역 사회 영향에 대한 논의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라디오 김승도입니다.
0: 월가의 주요 금융회사들이 SK하이닉스 미 주식 예탁 증서에 대해서 저평가돼 있다며 일제히 매수 의견과 함께 기업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월가의 낙관적인 보고서가 쏟아지자 뉴욕 증시에서 SK하이닉스 ADR 주가는 7% 넘게 급등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K라디오가 전해드립니다.
3: 현지 시간 4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Bank of America를 포함해 최소 6개 월가 금융회사가 SK하이닉스 ADR에 대한 기업 분석 보고서를 내놓고 매수 또는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첫 보고서에서 미국 기술 기업들의 견조한 주문과 고급 메모리 칩 시장에서의 선도적 지위 그리고 지속적인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확대를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슈퍼사이클 수준의 실적이 기대된다며 SK하이닉스 주가가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UBS의 니콜라스 고도아 애널리스트도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주가 204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고도아 애널리스트는 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이 2028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현재 평가 가치에는 구조적으로 높아진 메모리 수익성과 강화된 현금 창출력 그리고 확대된 주주 환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로젠블렛 증권은 가장 높은 목표주가인 32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전날 종가인 142.72달러 대비 124% 이상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처럼 월가 증권사들의 저평가 분석 보고서가 잇따라 쏟아지면서 뉴욕 증시에서 SK하이닉스 ADR 주가는 미 동부 시간 오후 2시 55분 기준 전장 대비 7.5% 급등한 153.5달러에 거래됐습니다. K-Radio입니다.
0: 증시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진전을 이루었다는 소식에 오늘 국제유가가 급락하고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71% 오른 54,085.8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79% 오른 7736.52,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59% 오른 26584.99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오늘 상승으로 종전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지난 6월 2일 이후 2개월 만입니다. 지금까지 증시였습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0: 날씨입니다. 오늘 뉴욕 맑고 화창한 날씨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 84도, 섭씨 29도. 오늘 밤 최저 기온은 70도, 섭씨 21도로 오늘 밤 조금 흐릴 예정입니다. 수요일엔 내일 최고 기온은 82도, 섭씨 28도로 흐리고 일부 지역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74도, 섭씨 23도 예상됩니다. 현재 화창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일원입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렸습니다. 최고 기온 89도, 섭씨 32도, 오늘 밤 최저 기온은 76도, 섭씨 24도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내일 최고 기온은 88도, 섭씨 31도, 최저 기온 77도, 섭씨 25도 예상됩니다. 조금 흐리고 몇 차례 비 내리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전 세계의 뜨거운 시사 이슈와 생생한 영어를 함께 전해드리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입니다. 오늘 다룰 소식은 뉴욕타임스 탐사기획 기사 Uber's Strategy for Fighting Sexual Assault Suits. What were you wearing? 성폭력 소송에 대응하는 우버의 전략, 당시 무슨 옷을 입고 계셨습니까? 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승차 공유 거대 기업 우버의 성폭력 소송 대응 대항에 관한 것인데요. 겉으로는 성폭력은 피해자의 탓이 아니다. 피해자 중심의 법이 필요하다. 피해자 중심의 대처를 하겠다며 선한 기업 이미지를 홍보해온 우버이지만 정작 법정에서는 피해자들의 과거 트라우마, 복장, 음주량, 심지어 성생활까지 집요하게 파헤치며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기업의 가식적인 면모와 잔혹한 법정 전술을 다룬 기사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Despite publicly advocating for a trauma-informed approach to sexual violence, Uber faces backlash over aggressive courtroom tactics used against assault survivors. Uber는 성폭력 피해자를 배려하는 트라우마 중심 접근법을 공개적으로 강조해왔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격적인 소송 전략을 사용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Publicly advocating Publicly는 공개적으로 라는 뜻이고요. Advocate는 지지하다, 주장하다, 옹호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Publicly Advocating 이란 공개적으로 주장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Faces Backlash, 거센 비판에 직면하다, 역풍을 맞다 라는 의미인데요. Face, 여기서는 얼굴이 아니죠. 동사로 직면하다, 맞닥뜨리다 라는 의미이고요. Backlash는 criticism, 비판이란 의미보다 훨씬 강한 의미로 강한 반발, 거센 반응이란 의미입니다. 그리고 trauma-informed approach, 트라우마, 상처를 고려하고 이해하는 접근법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상담이나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과거 상처를 세심하게 배려할 때 We need a trauma-informed approach. 트라우마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During depositions, defense attorneys grilled victims with intrusive questions regarding their attire, alcohol intake, and unrelated childhood trauma. 증언 녹취 절차, 증언 조사에서 우버 측 변호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복장과 음주 여부는 물론 사건과 관련 없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까지 집요하게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eposition, 법률 용어인데요. 재판 전에 변호사들이 증인을 불러 선서한 상태에서 질문하는 절차입니다. Grill someone with questions, 누군가를 취조하듯 집요하게 추궁하다, 질문 세례를 퍼붓다 라는 의미인데요. 고기를 구울 때 grill에서 굽지요. 마치 고기를 굽듯 아주 강하게 질문하고 심문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청문회나 면접에서 질책하듯 물을 때 The committee grilled the CEO. 위원회는 CEO를 집요하게 추궁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In several cases, the company attempted to shift blame onto the passengers, even when drivers had already been criminally convicted. 여러 사건에서 우버는 운전기사가 이미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책임을 승객에게 돌리려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Attempted to, 무엇무엇 하려고 시도했다 라는 의미이고요. Shift blame onto someone, 누구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다, 덮어씌우다 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 자신의 실수를 다른 사람에게 돌릴 때 Don't try to shift blame onto others,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지 마라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Legal experts argue that scouring private medical and therapy records creates an intimidation factor that risks re-traumatizing survivors. 법률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의 개인 의료 기록과 상담 기록까지 샅샅이 조사하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이미 겪은 트라우마를 다시 떠올리게 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Legal experts argue that 법률 전문가들은 that 절 이하의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지적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Scouring something for something,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 샅샅이 파헤치다, 뒤지다 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 경찰이 증거를 찾기 위해 현장을 뒤질 때 Police scour the area for evidence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While Uber defends these inquiries as standard civil litigation procedures, critics condemn the practice as classic victim blaming designed to force lower settlements. Uber는 이러한 질문들이 통상적인 민사소송 절차라고 주장하지만 비판자들은 이를 배상 합의금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행태라고 비판합니다. Condemn A as B, A를 B라고 강하게 비난한다는 의미고요. Victim blaming, 피해자 탓하기,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2차 가해, 피해자 책임 전가를 뜻합니다. 그래서 victim blaming discourages survivors from reporting crimes. 피해자 비난은 피해 생존자들이 범죄 신고를 꺼리게 만듭니다. This aggressive strategy stands in stark contrast to the firm's multi-million dollar marketing campaigns promoting safety and survivor support. 이러한 공격적인 전략은 안전과 피해 생존자 지원을 강조해온 회사의 수천만 달러 규모 마케팅 캠페인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Aggressive strategy, 공격적인 전략, 강경한 전략이란 의미고요. 여기서 aggressive는 물리적인 공격이라기보다 보통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의미입니다. Stand in stark contrast to 무엇무엇과 지독할 정도로 극명한 대조를 이루다 라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를 때 His actions stand in stark contrast to his promises. 그의 행동은 약속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multi-million dollar, 수백만 달러 규모의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기사는 글로벌 거대 기업 우버가 직면한 윤리적 파산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버는 그동안 늦은 밤 술을 마셨을 때 가장 안전하게 귀가하는 방법으로 홍보하면서 수조 원대의 기업 가치를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법정에 선 피해자들에게 그날 밤 술을 얼마나 마셨나, 어떤 옷을 입었나, 어릴 때 학대당한 적이 있나 등 피해자의 기억과 도덕성을 공격하는 질문들로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운전자가 이미 형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에서조차 승객의 과실을 주장하는 우버 변호인단의 행태가 있는데 수천 건의 소송 비용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모습. 기업이 겉으로는 사회적 가치와 피해자 인권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사법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압박하는 이중성을 버리지 않는 한 소비자들이 느끼는 배신감과 브랜드 신뢰도 추락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였습니다.
0: 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3: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4: 모기지는?
3: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4: 모기지는?
3: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5: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4: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3: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6: 뱅크오퍼 홈모기지.
7: 뱅크오퍼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드.
8: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9: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8: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9: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8: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9: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8: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10: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11: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12: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1: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브레인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1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1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4: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3: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4: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5: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버지니아주 예비선거가 4일 실시됐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연방 상하원 또 주요 지방선거 후보들이 확정되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향한 본격적인 경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특히 연방 하원 다수당 향방을 좌우할 주요 격전지 경쟁과 함께 민주당의 마크 워너 연방 상원의원에게 도전할 공화당 후보도 이날 결정됩니다. 북버지니아 등 한인 유권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도 주요 선거구 경쟁이 펼쳐지면서 향후 이민, 경제, 교육 등 한인 사회와 밀접한 현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 버지니아주 예비선거가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실시됩니다. 오후 7시 이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해 줄을 선 유권자는 모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예비선거는 연방 상원의원과 연방 하원의원 주요 지방선거 후보를 확정하는 선거로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를 향한 본격적인 경쟁의 출발점이 될 전망입니다. 올해 예비선거는 예년과 달리 8월에 치러집니다. 당초 6월 실시 예정이었지만 선거구 재조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민주당은 새로운 선거구 지도를 통해 연방 하원의석 확대를 기대했지만 버지니아주 대법원이 선거구 재조정안을 무효화하면서 결국 2021년부터 사용해온 기존 선거구에서 선거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후보들은 출마를 포기하거나 다른 선거구로 이동해야 했고 정치권은 예년보다 길고 혼란스러운 예비 선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가 단순히 각 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절차를 넘어 오는 11월 중간 선거의 판세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버지니아 연방 하원 의석은 민주당 6석, 공화당 5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중간 선거에서 최소 2석 이상을 추가 확보해 연방 하원 다수당 탈환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전략입니다. 가장 관심을 받는 지역은 공화당 현역 의원들이 지키고 있는 제1선거구와 제2선거구입니다. 제2선거구에는 공화당 현역 제니 키건스 의원의 맞서 맞설 민주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이 진행되며 전 연방 하원의원 일레인 루리아 후보가 유력 후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1선거구에서는 헬리코 카운티 검사장 셰넌 테일러 후보가 민주당 후보 경쟁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반면 제5선거구에서는 공화당 현역 존 맥과이어 의원이 멜라니 루세로 후보와 당내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워싱턴 DC 인근 제8선거구에서는 민주당 현역 돈 바이어 의원이 당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북버지니아 지역 역시 이번 선거의 주요 관심 지역입니다. 페어팩스 카운티와 애넌데일, 센터빌 챈틸리, 라우든 카운티 등 한인 밀집 지역은 제8, 10, 11선거구와 연결돼 있어 한인 유권자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제10선거구에서는 민주당 현역 수아스 수브라마냠 의원이 최종 후보자로 이미 확정되어 따로 이번 예비선거를 치르지 않습니다. 제11선거구 또한 민주당 현역 제임스 워킨쇼 의원이 이미 후보로 확정돼 이번 예비선거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들 북버지니아 지역에서는 교육정책과 주택비용, 교통인프라, 연방정부 구조조정, 소상공인 지원, 이민정책 등이 주요 관심사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 학부모와 자영업자, 연방정부 및 전문직 종사자가 많은 지역 특성상 이러한 정책들이 지역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상원의원 선거도 이번 예비선거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민주당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당내 경쟁 없이 본선 진출을 확정한 가운데 공화당은 킴 페링턴, 버트 미주사와 데이비드 윌리엄스 세 후보 가운데 한 명을 11월 본선 후보로 선출합니다. 워너 의원은 버지니아 주지사를 거쳐 2008년부터 연방 상원의원을 지내고 있으며 현재 상원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와 정보정책, 반도체 산업, 연방 예산 등 주요 현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로 평가됩니다. 정치권에서는 워너 의원이 2,500만 달러가 넘는 선거자금과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이번 예비선거 결과는 공화당이 어떤 메시지와 전략으로 본선에 도전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연방의회 선거뿐 아니라 버지니아 곳곳의 지방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특히 알링턴 카운티 교육위원 선거에서는 유권자가 후보를 선호 순위대로 선택하는 순위 선택 투표 방식이 적용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북버지니아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과 공공안전, 교통, 주택공급, 인공지능과 학교정책 등 지역 현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버지니아 한인사회가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는 사안들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버지니아는 정당 등록 없이 원하는 정당의 예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과 공화당 예비 선거에 동시에 참여할 수는 없으며 유권자는 한 정당의 투표용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예비 선거는 단순한 후보 선출을 넘어 오는 11월 중간 선거의 향방을 가늠하는 첫 관문이 될 전망입니다. 연방 하원 다수당을 둘러싼 전국적인 경쟁 속에서 버지니아 주요 격전지와 마크 워너 상원의원에게 도전할 공화당 후보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본선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 사회가 밀집한 북버지니아 지역 역시 여러 핵심 선거구와 맞물려 있는 만큼 교육과 이민, 경제, 연방정책 등 한인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이번 예비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5: 뉴욕시가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총격과 살인사건에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6: 뉴욕시에서 올해 들어 총격사건과 살인사건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경이 3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 뉴욕시에서 발생한 총격사건은 381건, 총격 피해자는 462명, 살인사건은 14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해당 기간 기준으로 기록이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7월 한 달만 놓고 봐도 같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7월에는 총격사건 59건, 총격 피해자 81명, 살인사건이 21건이 발생했는데 이 역시 7월 기준 역대 최저 기록을 세웠습니다. 뉴욕시경은 올해 7월 전체 주요 범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7%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절도와 강도, 차량 절도, 중범폭행 등 뉴욕시가 관리하는 7대 주요 범죄 유형 모두 감소했고 5개 자치구 전 지역에서 범죄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치구별로는 더 브롱스의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브롱스에서는 7월 주요 범죄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 줄었습니다. 제시카 티시 뉴욕시경 국장은 올해 여름 국제규모의 대형 행사가 잇따른 상황에서도 범죄 감소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습니다. TC 국장은 올 여름 뉴욕시경은 NBA 파이널, FIFA 월드컵, 세일 250 행사, 그리고 미국 최대 규모의 독립기념일 행사 등 전례 없는 대규모 행사를 동시에 관리해야 했다며 그럼에도 경찰관들의 노력으로 주요 범죄는 두 자릿수 감소했고 강력 범죄는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 기준으로 주거 침입 절도, 강도, 차량 절도, 중절도, 중범 폭행 등이 모두 줄었고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소매 절도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3% 감소했습니다. 공공주택 지역에서도 범죄 감소세가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경은 올해 첫 7개월 동안 공공주택 단지에서 발생한 살인과 총격사건, 총격 피해자, 강도사건이 모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모든 범죄가 감소한 건 아닙니다. 대중교통 관련 범죄는 올해 들어 1% 증가했고 7월 한 달 기준으로는 지난해보다 10.9% 늘었습니다. 또 증오범죄 역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첫 7개월 동안 확인된 증오범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증가했으며 뉴욕시경은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반유대주의 관련 사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은 강력범죄 감소 추세를 이어가는 동시에 증가한 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5: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뉴욕은 내일 오후부터 워싱턴은 오늘 저녁부터 거센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브닝 뉴스 이 시간 제작에는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믿음 안에서 만날 기회가 없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LES의 프로젝트와 함께하는 CK 크리스천 결혼지원센터가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만남의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제3회 크리스천 싱글 만남의 날이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뉴욕 프라미스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결혼을 희망하는 초혼 크리스천 싱글이라면 지금 바로 ckshingles.org에서 신청하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 믿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제3회 크리스천 싱글 만남의 날을 통해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세요. 자세한 문의는 646-515-5074, 646-369-7124번으로 해주십시오. 1973년 설립된 KCS는 지난 53년 동안 한인 이민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공공보건, 교육, 이민법률, 시니어 복지 등 다양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무료 시민권 상담, 메디케이드 가입자를 위한 획기적인 복지제도인 소셜 케어 네트워크, 정신건강 클리닉, 홈바운드 밀과 소셜 어덜트 데이 케어, 그리고 뉴저지에서 킨더부터 5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는 여름방학 캠프 등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문을 연 KCS 웨체스터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매주 수요일 AI와 스마트폰 교육, 서예, 키보드 교실을 무료 점심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나 KCS가 함께합니다. 문의 전화 718-939-6137, 718-939-6137이며 kcsny.org를 방문해 주세요. 뉴저지 한인 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 나이악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의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유택시, 브레이슬리 HGI 그룹,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뷰리 아울렛, 하이스트 부동산, 송민용 회계사, 백승석 CFP, 써니엄 꽃풍선 파티, 오나니 부동산, 이길수 현대자동차, 월드와이드 출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올여름 당신이 꿈꾸던 유럽이 펼쳐집니다. 동부관광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여름 초초강추 유럽 여행 2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동반인 50% 파격대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역사체험 7박 8일, 피사, 베네치아, 로마까지 이어지는 예술과 미식의 일정과 베네치아 곤돌라를 타며 가장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가성비 여행, 오는 8월 17일 단 1회 출발합니다. 두 번째,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 8박 9일, 니스와 모나코의 눈부신 해변을 지나 신이 빚은 알프스 돌로미티의 웅장한 대자연까지 오직 이 시기에만 허락된 완벽한 8월의 여정을 8월 24일에 단 1회 출발합니다.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행은 역시 동부관광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8-939-1000번, 718-939-1000번.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누군가의 이름을 몰래 입안에서 굴려본 적 있으신가요? 소리내어 부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잊을 수도 없어서 그냥 마음 한구석에 남겨두기만 했던 이름. 티내면 멀어질까봐 아슬아슬 숨기고 모른 척 시선을 거두면서도 온통 그 사람의 하루를 따라가게 되는 마법. 누군가를 혼자만의 마음으로 묵묵히 좋아해본 사람이면 알 겁니다. 짝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바보로 만들면서도 동시에 반짝이게 만드는지요. 메시지 창을 열었다 닫기를 수십 번, 수백 번, 잘 지내? 라는 다섯 글자 앞에 멈춰서 있는 당신. 오늘 밤은 그 혼자만의 비밀스러운 이야기 마음껏 꺼내놓아 보세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누군가도 당신 몰래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오늘의 테마는 짝사랑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짝사랑하고 있는 제이든이고요. 지금은 노는 시간. 게이 플레이 D&B 시작합니다. 지금 이것은 워싱턴 버지니아 메릴랜드 대표 방송국 K 라디오입니다.

8월 4일 화요일 제이든의 K-Play D&B 시작했습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시작에는 짝사랑이 있죠. 그 사람의 미소 한 번에 심쿵, 마음은 무언가에 홀릴 듯 녹아버리고 더 나아가서 밤에 잠도 설치게 되죠. 별거 아닌 거에 실망하고 섭섭하게 되는 그런 거. 이런 게 짝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짝사랑은 어떻나요? 어떤 분은 이제껏 짝사랑을 한 번도 안 해봤다고 하시는데 저는요 이분들이 걱정이 됩니다. 짝사랑을 하게 되면 엄청 힘들거든요. 설레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다림에 지치고 슬프고 속상하고 그래도 좋다고요? 그래요. 그런 게 바로 짝사랑입니다. 예, 힘들 거야. 힘내. 하지만 모든 짝사랑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제가 짝사랑을 옛날에 정말 많이 짝사랑을 하면 좀 한마디 한마디에 좀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거에 기쁘고 정말 슬프고 속상하고 서운하고 뭐 그런 느낌. 아 정말 생각만 해도 싫다. 그때 당시는 근데 정신없이 어떻게 매혹에 걸린 듯 어쩔 수 없이 내가 나답지 않은 행동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고장나버리고 안절부절 어쩔 줄 모르고 이런 느낌 정말 싫다. 쉽진 않겠지만요. 힘내십시오. 예.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짝사랑하다가 등 떠밀려서 고백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죠. 혹은 뭔가 이벤트 데이, 발렌타인, 뭐 크리스마스 이런 거에 무조건 고백해야 된다 이런 느낌. 성공률을 좀 봐야 되는 게 요즘 트렌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턱대고 하다가는 안 돼 내 눈! 이런 느낌이 날 수 있으니까요. 매일 아침 출근길 항상 똑같은 시간 같은 버스 정류장에서 마주치던 직장인 남성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상대방도 나를 보기 위해 일부러 출근 시간을 10분 앞당겨 나왔다는 사실을 나중에 우연히 알게 됐는데 둘 다 소심해서 끝내 말 한마디 못하고 노선이 바뀌어서 헤어진 이런 느낌. 한마디 못하고 이런 분들은 우연으로라도 인연으로 다른데 우연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뭐 드라마죠 이런 느낌. 네. 안 돼. 10년 넘게 절친으로 지내면서 곁을 지켰던 남사친. 너 같은 여자랑 결혼하는 남자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을 거야. 와 라면 농담을 던질 때마다 속으로 삼켰던 마음. 결국 그 친구의 청첩 모임에서 축하를 건네야 했던 쓴웃음 지어지는 아픈 사연. 이런 경우 은근히 많을 것 같아요. 씁쓸하다. 뭐 이런 느낌. 내가 스토리를 올리기만 하면 누가 보기도 전에 칼같이 좋아요를 누르던 짝사랑. 설마 나한테 관심 있나? 혼자 김치국을 마시면서 설레발을 쳤지만 알고 보니 알람 설정까지 해둔 친한 친구 계정 실수였다는 허탈하고도 웃픈 사연입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둔 친한 친구 계정. 동네 작은 카페, 근데 왜 눌렀지? 동네 작은 카페 아르바이트생을 몰래 좋아하던 단골 손님인데 매번 아메리카노만 시키다가 어느 날 일회용 컵홀더에 악필로 꾹꾹 눌러 남은 오늘도 힘내세요.

0: 느낌이었는데, 예,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 이제 1초는 안 걸고 아는 정도 그런 느낌. 어,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곳은요, 카카오톡 K라디오 DC 열려 있습니다. 또한 오픈톡 K라디오 검색하시면 저희 오픈톡 들어오셔가지고 익명으로 마구마구 떠들어 주실 수 있고요. 인스타 스레드 K플레이 DMB 혹은 K라디오 DMB 둘 다 사연 신청곡 받고 있어요. 다들 이렇게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많이 올려주셔야 힘이 많이 됩니다. 예. 방송 듣는 방법은요. kradio.us로 들어오시면 우측 상단에 온에어 버튼이 있거든요. 그거 꾹 누르시면 라디오 들을 수 있고요. 새 창으로 하셔야 돼요. 여기서 하시지 말고 카톡에서 하시지 마시고 인터넷 창 하나 키시고 거기다 kradio.us 그 PC로도 컴퓨터로도 들을 수 있어요. kradio.us로 들어와서 방송 듣기 아 아니다. 온에어 우측 상단에 누르시고 DMB를 꾹 눌러야 돼요. DMB 그런 다음에 카톡으로 들어와서 채팅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모르시겠다 하면은 저한테 메시지 주세요. 방송 참여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담 너무 주시면 너무 좋고요. 나 좀 관종이다. 예. 영상으로도 남기고 싶다 하는 분들도 다 좋습니다.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 이제 테스트 베타 테스트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자 저희 방송은요 다 같이 놀자 재밌게 놀자 하는 시간입니다. 그냥 편하게 오셔가지고 들으셔서 얘기하시고 놀다가 가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소소한 모든 이야기들 공유해 주세요. 궁금하니까요. 오늘 방송 예프님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스카이님도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좋은 노래 듣고 올게요.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4: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5: 한 모금 아니잖아.
4: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5: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를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4: 마지막 딱 한 모금만.
6: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0: 어디 보시는 거예요?
1: 자, K-Play DMB,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고품격 음악방송으로 불리고, 주접 파티로 불리는 우리 K-Play DMB. 오늘 화요일이죠. 화요 게스트, 옐프님, 그리고 스카이님 불렀습니다.
0: 주접세스터.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네.
2: 안녕하세요.
1: 뭐 오늘 뭐 마이크 키면은 뭐 지금 좀 편하게 얘기한다더니 왜 저희 엄마처럼 약간 전화 오면 아! 얘기할 때, 야! 야, 제이드나! 이러다가 갑자기 전화 오면, 네. 여보세요? 이런 느낌으로 좀 변하는 것 같아가지고.
0: 안녕하십니까?
1: 네. 이질감 돋고 좋네요. 네, 아무튼 두 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어제 또 우리 또 스카이님 어제 봐가지고.
0: 아, 네.
1: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0: 저 약간 네. 계속. 요번 주는 계속 곱창을 진짜 계속 먹었네요.
1: 곱창이요?
0: 곱창 저기 센터, 네, 센터빌에 곱창 스토리 가가지고 좀 거기 많이 먹었어요.
2: 닭발도 팔아요.
1: 맞아요.
0: 아 그랬나요?
1: 네. 거기 무슨 국수도 되게 맛있던데.
0: 어떤 네. 국수? 잠깐만 센터빌?
1: 네.
0: 저 센터빌 왔다 갔는데.
1: 맞아요.
2: 네, 거기 맞아요. 거기요.
0: 오마이갓.
1: 네. 오마이갓.
0: 어떤 국수?
1: 어떤 국수예요? 잔치 국수인가? 뭔가 국수인가? 냉기 국수인가? 저도 잘 몰라요. 맛있게 먹었던 기억밖에.
0: 네,
1: 궁금하시면 거기 가셔가지고
0: 네네네.
1: 물러보시.
0: 제이든님이 제이든님 한 통 쏘시는가요? 아하.
1: 또?
0: 네. 네.
1: 네. 그래서 또 곱창 먹은 거 말고 또 뭐 있어요?
0: 네. 곱창도 먹고 뭐 네. 다양하게 뭐 스시도 먹고.
1: 곱창 스토리에서 스시도 팔아요?
0: 아니 이게 딴 데서 네. 딴 데서.
1: 자 여러분 저희는 그 광고 뭐 그런 거 하나도
0: 네네, 받은 거 없습니다.
1: 네, 그냥 이렇게 네,
0: 그냥 네. 수다.
1: 스폰서도 아니에요.
0: 네네. 네.
1: 그 듣고 아니에요, 계시는 곱창 스토리 관계자분들 저희에게 네, 배고파요. 춥고 배고픕니다. 네, 덥고 배고픕니다.
2: 네, 협찬 환영합니다.
1: 네, 협찬 받아요.
0: 근데 오늘 좀 약간 네. 좀 습하긴 하네요 오늘.
1: 스파게티?
0: 아니 습하다고요.
1: 아, 죄송합니다. 예, 예.
0: 네네.
1: 그러니까 어떻게 뭐 곱창 먹고 또 오늘 또 하이킹도 하시고.
0: 예. 네. 네. 네. 아, 저 그 워런트인데.
1: 네, 워런트.
0: 아, 이병익 님이라는 분이
1: 그래도 돼요?
0: 아니, 그분이 거기를 네. 도네이션으로 그 땅을 이렇게 내 주셨대요. 그래서 교회 분들이 거기를 네. 리트릿 가게끔 네. 너무 좋으신 분이시죠. 그런 한국 분이 있다는 게 저는 좀 토요일 날 네. 되게 자랑스러웠어요. 거기를 한번 워런트에 있는데
1: 네.
0: 거기 봄에 가면 그렇게 이쁘대요. 그 사쿠라 트리가 쫙 있어서
1: 네, 네.
0: 데이트 코스로 좋을 것 같다고요.
1: 오, 네. 그렇군요. 워런튼.
0: 네, 워런튼 있습니다.
1: 뭔가 이렇게 지어지면 네, 지금은 뭔가 짓고 있는 단계잖아요.
0: 아니요. 지금 다
1: 그쵸? 지었어요.
0: 거기에 네. 그 풍욕이라고
1: 네.
0: 그 파인트리가 쫙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풍이 윈드.
1: 풍.
0: 네, 네. 웬, 욕이.
1: 그 베이징. 아파서 이렇게 풍 걸리고 그런 거 아니고요.
0: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되게 좋은 데더라고. 네. 땅도 되게 넓고.
1: 그렇군요.
0: 네, 막 좀 좋아요. 되게 네. 힐링하기 좋은 데인 것 같아요.
1: 에즈라 수양관 그거 맞아요?
0: 네.
1: 어떻게
0: 맞구나.
1: 오, 이분이 그 이대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0: 와, 네 맞아요. 저 되게 자랑스럽더라고요.
1: 엘프님이 진짜 다 좋거든요. 설명을 잘 못하시는
0: 네,
1: 것 같아요.
0: 네, 진짜 더럽게 못해요.
1: 아니, 장난이고요.
0: 아, 진짜 못해요.
1: 그래서 뭐 이번 주는 뭐 별일 없으셨고
0: 네 그냥 네, 별일 없이
1: 저번 주도 그냥
0: 네네네 네. 네,
1: 그냥 다음 주에 또 이제 일하러 가신다고
0: 네 저
1: 방탄도 네, 저
0: 알바
1: 네. 뭐
0: 알바하러 갑니다 네, 네 한번 좀 재미삼아 네. 좀 익스피리언스도 해보고 네. 또 이제 BTS
2: 공연도 보고
0: 아니 공연까지는 못 보더라도
1: 공연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0: 아니, 그 일하느냐고 바쁠 것 같은데요?
1: 공연을 할 때는 아마 사람들 없을 거예요. 그때 이제 싹 가가지고 보시고.
2: 맞아요.
1: 약간 그 누가 걸어오면 눈빛을 봐봐요. 저 사람이 핫도그를 먹으러 오는 건지 아니면 화장실을 가는 건지.
0: 저 정국님 네. 한번 진짜 아니, 실물로 보고 싶어요.
1: 정국님이.
2: 가서 또, 보시면 되죠.
1: 네, 정국님도 좋은데 제 얘기 듣고 있나요?
0: 잠깐, 살짝 네, 정국님 생각하니까.
1: 네네네. 네,
2: 가서 보세요. 그러니까. 가서 보시면 되죠.
1: 네, 가서 보시고.
0: 아, 나름 네,
1: 핫도그도
0: 또.
1: 핫도그도 많이 드시고.
0: 우리 제이든님이
1: 네.
0: 또.
1: 네.
0: 나름.
1: 뭐요?
2: BTS.
1: 어떤
0: BTS 못지않은 BTS 못지않은 외모로.
1: 진짜요? 언제 그랬지? 다 모르겠는데. 알겠어요. 사드리면 되잖아, 내가. 밥 사드리면 되잖아.
0: 살짝 뿌운 네. BTS. 살짝 뿌운 BTS.
1: 한 많이 이렇게 많이 맞은 BTS. 네.
0: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냥 살짝 약간 게으른 BTS.
1: 알겠습니다. 그 일부러 지능적으로 좀 안티 만드시지 마시고요. 네. 방송을 충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자, 우리 또 스카이님은 또 하루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2: 네.
1: 오늘 좀 약간 소년의 그런 이미지로 그리고 제가 약간 아, 옷도 네, 옷도 약간 해적 느낌. 아, 해적이 아니라 뭐죠? 약간 하얀색.
0: 시식
1: 예. 시식 아니 시식 알바요?
0: 아니 CC 그 college
1: 아, 맞아요.
0: 약간 예. 그런 느낌.
1: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항해하는 그런 선원의 그런 느낌.
0: 항해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1: Sailor. 세일하는 보트 거기 아~ 위에 있는
2: 네, 그런 배를 타야겠군요.
0: 저 뽀빠
1: 모자 하얀색 모자 딱 쓰고
2: 뽀빠이
0: 오빠.
1: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테마가 또 뭐였죠? 짝사랑입니다. 아, 여러분들 짝사랑 해보신 기억 있으신가요?
2: 네. 저는 네 그렇죠.
1: 짝사랑 제일 오래 해본 짝사랑이 얼마큼이에요?
2: 저는 네. 진짜 제일 오래한 짝사랑이
1: 3시간?
2: 아니요. 3년.
1: 3년.
0: 네. 3년씩이나요?
2: 네.
1: 옛날에?
2: 네. 옛날에. 네.
1: 안 꺼낼 거예요, 주머니에서. 안 꺼낼
2: 아, 너무
1: 거예요.
2: 슬퍼요.
1: 너무 슬퍼. 네. 그럼 노래 듣고 오면은 저기 얘기해 줄 거예요?
2: 그럼요. 노래 알겠습니다. 듣고 오면 네. 생각해 볼게요. 네.
0: 짝사랑 막... 너무 슬픈 네. 것 같아요.
1: 짝사랑 해보신 적.
0: 저 연예인 짝사랑 네. 한 적 있어요.
1: 연예인이요?
2: 연예인이요.
1: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0: 아니, 그냥 미국. 아니. 네. 그냥 짝사랑으로 그냥 남겨지는 그냥.
1: 되게 많잖아요. 그 짝사랑이라는 게 사실 뭐라고 해야 되지? 선생님을 짝사랑한 사람도 있고. 아니요, 그 한국에는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 선생님들도 멋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다 안 맞는 사람들도 있고.
0: 근데 그거 보면 전 짝사랑을 안 했던 네. 것 같아요.
1: 짝사랑 안
0: 했어요. 예. 짝사랑을 별로 약간 네. 그런 사랑은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1: 본인은 인기가 항상 많아서 그런 거 안 해봤다.
0: 아니 그런 네. 말은 아니고.
2: 짝사랑 따위 필요 없었다.
0: 짝사랑 따위라는 건 아니고 그냥 네. 약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뮤추얼리 좋은 게 좋지 이렇게 그리고 약간 혼자 약간 김치 국물 마시는 스타일도 아니고
1: 김치 국물은 또 약간 동치미가 다른... 맛있죠.
2: 동치미가 네. 시원하고 좋죠.
1: 떡볶이도 괜찮고요. 그렇습니다.
0: 나박김치 좋아요.
1: 나박김치도 네. 괜찮죠. 예. 그래서 그 나얼 박효신 또 누구 있죠? 나박초? 누구 있는데? 막 노래 잘하는
0: 사람. 나 이거 빡쳤어.
1: 나박 뭐 있는데?
0: 아, 제가 제이든님의 아재 개그 되게 싫어하거든요.
1: 이거 아재 개그 아니에요, 이거. 이거 진짜 있는 말이에요. 나박, 노래 잘하는 사람 4명 이렇게 있어가지고. 나얼, 박효신, 누구였죠 또?
2: 아시는 허가. 분들.
1: 나박허? 아닌데?
2: 김나박이라는.
1: 김나박은 누굴까?
0: 김범수.
1: 김범수. 네. 나얼, 박효신, 이승철 맞나?
0: 이승철
1: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0: 눈물 나.
1: 아무튼.
0: 아니 가끔씩 제이스님이 저기 빵빵.
1: 자. 소름 돋네. 짝사랑에 관한 심리학적, 과학적 팩트, 상식 몇 가지 한번 들려드릴게요. 아, 이수 맞다 이수. 이수 인정, 킹정. 요즘 근데 노래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진짜.
0: 요즘은 좀 다 잘하는 것 같은데요?
1: 진짜 너무 잘해.
0: 요즘 솔직히 말해서 아이돌 가수님들도 네. 엄청
1: 노래 다. 정국님도 잘해요, 되게.
0: 존중해드려야죠. 네. 정국님의 목소리가 저 짱 좋아요.
1: 그렇군요. 네.
2: 가서 직접 들으시죠.
0: 네, 생긴 것도 좋고요.
1: 네. 아, 진짜 잘생겼어요.
2: 짝사랑 중이신가 보네요.
1: 맞아요. 그러니까 그럴만해, 진짜. 정국가리 할만해.
0: 아, 정국님을 짝사랑한 네. 건 아니고.
1: 그거 아니에요?
0: 아니에요.
1: 전 세계에 있는 방탄 아미들한테 사과하세요.
0: 아! 아니!
1: 아니 장난이고요. 네네.
0: 아미 여러분. 살짝 무서웠었어요.
2: 아미 여러분, 볼티모어 콘서트 가시면.
0: 네, 아니, 네. 살짝 무서웠었어요.
1: 이분 보시면. 네.
2: 이분 보시면.
1: 만약에 볼티모어 콘서트에서 이제 알아보고 이제 인사하면은 어떻게 뭐.
0: 사진 꼭 찍을 거예요. 그거 내 제 미션이에요.
1: 아니요, 미션. 그거는 아, 네. 그분들이 원해야 찍는 거고.
0: 아니, 네. 와, 예. 네.
1: 팬들이 이거 듣고 만약에 들었어. 네. 근데 이제 우리 또 엘프님을 찾았어. 엘프님 저 팬이에요.
0: 아, 그럴 적은 없어.
1: 그러면 핫도그 안에 있는 그 소세지 하나 더 넣어줍니까?
2: 소세지 2개 가네?
1: 2개 가네?
0: 제가 제 돈 넣어서라도 더 사드릴 것 같아요.
1: 오,
0: 네.
1: 오~
2: 여러분 듣고 계신가요?
1: 이야, 이거는 진짜 열정이다.
0: 아니, 솔직히 열정. 그렇잖아요. 네. 그냥.
1: 뭐가 그래요?
0: 아니, 누가 알아봐준다고. 아니, 근데 만약에.
1: 언젠가는 또 우리가.
0: 네, 네, 네. 그런
1: 날에. 언젠가 우리도 방송을 듣고 계신, 또 우리 듣고 계실지 모르는 정국님이 네, 오셔가지고 핫도그를.
0: 네, 정국님.
2: 대표님. 네. 팬이에요.
0: 정국님, 저.
1: 그러면 진짜 완전. 나 갈래.
0: 저 되게 한참 네. 정국님 그 네. 노래 혼자 그 앨범 나왔을 때 네. 저 유튜브하고 저 엄청 막 하트 누르고 엄청 그랬어요.
1: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0: 되게 너무 멋있더라고. 춤도 잘 추시고. 네. 잘생기시고.
1: 일기장은 일기장에. 자, 첫 번째는요. 뇌는 짝사랑할 때 마약을 할 때와 똑같이 반응한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짝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이나 이름을 볼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 복측 피계 영역 등이라고 합니다. 는 코카인 같은 마약에 중독됐을 때랑 정확히 일치한대요. 짝사랑을 할 때. 그 짝사랑 할 때 사진과 이름을 볼 때 활성화하는데.
0: 코카인 그런 거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1: 짝사랑 조용히 하세요. 짝사랑은 문자 그대로 합법적인 중독 상태입니다.
3: 아, 이거.
0: 좀 위험한. 네.
1: 짝사랑 위험하죠. 이런 거예요.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겠네. 이런 겁니다. 네. 두 번째는요. 짝사랑은 실제 신체적 통증을 유발한다. 거절당하거나 상대방이 나를 바라봐보지 않을 때
0: 맴찌
1: 느껴지는 뼈저린 아픔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뇌의 전방 대상피질은 시련이나 짝사랑의 고통을 신체적 부상과 똑같이 처리하기 때문에 실제로 가슴이 먹먹하고 아픈 통증을 느낍니다. 그런 애닌 느낌. 좀 눈이 촉촉해졌는데.
3: 아, 그럴리가요. 아닙니다.
1: 자, 한번 읽어주시죠, 그러면.
3: 자, 3번. 완벽한 사람보다 약점 있는 사람을 더 오래 짝사랑한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실수 효과에 따르면 너무 완벽한 사람보다 약간의 허술함이나 실수를 보여주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짝사랑 기간이 더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1: 아, 이거 근데 그, 뭐랄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사람들 좋아하거든요. 완벽하지 않고 허점 많고 흐트러진 이런 사람들. 그럼 뭔가 좀 챙겨주고 싶잖아.
0: 아, 완벽한 뭐 로봇 아니에요? 그건?
1: 로봇은 아닌 것 같고요.
0: 와, 완벽은 에.
1: 어떤 사람을 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이게 반대 아닐까? 여자분들은 약간 농구 잘하고 완벽해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 또 동경하면서 짝사랑하지 않나요, 보통?
3: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 약점 있는 사람을 더 오래 한다니까. 뭐 짝사랑의 기간에 대해서 네. 얘기한 것 같아요.
1: 좀 말투랑 약간 눈빛이 촉촉해지거든요. 그만 생각하시고요.
3: 네. 자, 4번. 짝사랑의 대상은 실제 모습이 아니라 네. 내가 만든 패너시다.
1: 아, 패너시 판타지.
3: 아, 짝사랑은 상대방의 실제 성격이나 단점보다는 내가 바라는 이상형의 모습을 그 사람에게 투사, 프로젝션해서 좋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좋습니다.
3: 그래서 나중에 연인이 되었을 때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네? 하면 환상이 깨지기도 합니다.
1: 저는 근데 그런 거 있었어요. 옛날에 정말 좋아했던 친구를 그 나중에는 싸이월드나 뭐 이런 걸 찾을 수가 있거든요.
0: 싸이월드?
1: 인스타그램 못 찾아요. 왜냐? 이름 치면 안 나와.
3: 아,
1: 근데 싸이월드는 나왔어요.
3: 싸이월드가?
1: 싸이월드 네. 옛날 거.
3: 도토리. 네.
1: 맞아요.
3: 거예요?
1: 도토리 끼자리 그런 거. 그런데
3: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1: 그게 근데 페이스북 글 뭐 이렇게 살짝 비슷한 그런 느낌이긴 한데 이름 찾기는 쉬웠어요.
3: 아, 그래요?
1: 내가 누구를 찾는다 찾으면 바로 나와 그런 느낌. 네. 그래서
0: 아니 싸이월드가 아직
1: 끝났어요.
0: 있나요?
1: 끝났어요.
0: 끝났고 열어도
1: 그
0: 못 하나요?
1: 대표가 스레드에다 글을 올렸어요.
0: 뭐라고요?
1: 그 싸이월드 되찾고 있는 그런 거를 하고 있다.
0: 아, 그래서 약간
1: 댓글 엄청
0: 레트로.
1: 많이 댓글 엄청 많이 달렸어.
0: 아, 약간 레트로.
1: 돈 줄 테니까 내 옛날 사진 돌려내. 저도 똑같은 거예요. 옛날 그 추억들 다 없어졌으니까 돌려내세요. 돈 줄게요. 아무튼 그래서 찾았는데 그 느낌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보고 반했던 그런 느낌. 왜 웃으시죠?
0: 아니 저 이제 그 봤어요. 네. 그 단톡 김나박이.
1: 김나박이.
3: 김나박이.
0: 아. 이 대장님 네. 다 아시는데요?
1: 그러니까 네. 또 이제 노래를 또 음악 하시는 분이니까.
0: 아!
3: 네. 와, 이 대장님이. 네.
0: 그럼 이 대장님이 여기 네. 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목요일 나오세요. 잠깐만요. 저희 방송 안 들으시죠? 딱 걸렸네.
0: 어디요? 아니, 단톡방이 아니, 제가 단톡방이 하면요. 네. 아무도 저를 답장 안 해주시더라고요.
1: 단톡방은 네. 저희는 이제 답장을 저희가 해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라디오를 보고서 진행하는 거예요. 네. 누가 답장해주시길 바라세요? 눈빛이 서운하네.
0: 네, 서운하네. 아, 그리고 저기 제이든님이 처음부터 네. 저 프로파일 사진 꽃 사진 한다고 할머니들이나 그렇게 한다고.
3: 맞긴 네. 해요.
0: 아줌마들, 엄마들이나.
1: 제가 이런 걸 또 코칭 해줘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3: 저희 할머니.
0: 네. 저 겁내 놀렸어요.
3: 꽃 사진이 꽃이거든요.
0: 저기 뷰티 앱도 옛날 거 쓴다고.
1: 네, 맞아요.
0: B61 쓴다고 나 구박.
1: 제가 혼나가지고.
3: 그건 뭐예요?
0: 1위야.
1: 모르잖아요, 지금. 저희가 그 앱을 사용해가지고 사진을 네. 찍은 것들이 네. B612 이걸 그 옛날에 썼거든요.
0: 저는 아, 얼마 전에 네. 안겨냈거든요. 네,
1: 저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한번 눌린 거예요. 제가 쓰는 건 아니고. 근데 아, 이제 친구들이 아, 저거 입틀 막 이러면서 이제 요즘에 누가 쓰 이러면서. 네.
0: 아니 그러니까 좋은 거 있으면 알려달라고.
1: 알려줬죠.
0: 쏟아만 하나 알려줬잖아요.
1: 그거 쓰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0: 또 더 좋은 거 있으면 알려달라고.
1: 알겠습니다. 그 많이 쓰시고요.
0: 네.
1: 자, 짝사랑 기간이 길어질수록 뇌는 스트레스 모드가 된다. 맞을 것 같아요. 불안과 기대가 반복되는 짝사랑 초기에는 도파민이 뿜어져 나와 행복하지만 이 상태가 장기화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져 만성 피로와 무기력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진짜 짝사랑 해본 적 없으세요?
0: 뭐
1: 어렸을 때도?
0: 어렸을 때는 더 안 했고요. 네. 네.
3: 할 수 있죠.
1: 그렇구나.
0: 아예 오히려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이제 네.
3: 너무 바빠서
1: 바빠서 짝사랑 시간이 없다고요?
0: 아니 그냥 미국에 처음 네. 91년도에 미국 왔거든요.
1: 네.
0: 그때 뭐 그냥 쟤 잘생겼다 그런 건 있었어 또 이렇게 막 짝사랑. 짝사랑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1: 알겠습니다.
3: 네. 네.
1: 자 다음은요. 접촉 빈도가 높을수록 짝사랑에 쉽게 빠진다. 이건 맞을 것 같아요. 이건... 특별히 매력적인 요소가 없더라도 매일 마주치거나 자주 보게 되면 호감이 생기는 심리 현상입니다.
0: 그거는
1: 직장이나 예, 학교에서 짝사랑이 싹트기 가장 쉬운 이유가 단순 이 노출 효과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콜라를 또 영화관에서 먹고 싶어하는 이유가 계속 노출해 주거든. 네, 처음에.
3: 그죠.
1: 프레임.
3: 단위. 영화관 가면 네,
1: 그런 느낌이라.
3: 콜라 선전도 많이 나오고.
1: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느낌. 또 이게 또 케바케 아닌가요? 왜냐하면 또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나는 교회를 엄청 열심히 나와서 그 친구한테 얼굴도 많이 보여줬는데 나한테 뭐 별로 관심이 없다더라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3: 네.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1: 모를 수도 네. 관심을
3: 자 7번 짝사랑하는 네. 동안에 모든 사랑 노래가 내 얘기 같다 뇌의 자기참조 효과 self-reference effect 때문에 짝사랑 중에는 세상의 모든 애절한 발라드 가사가 온통 내 마음을 대변하는 것만 같고 다른 사람의 이별 사연조차 내 일처럼 깊게 공감하게 됩니다.
0: 그러고 보면 진짜 짝사랑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노래를 들 때 이별이나 사랑할 때는 공감은 되는 거 있어도 짝사랑에 관한 그 노래 가사 들으면요 화가 나요. 왜 저렇게까지? 네? 왜 저렇게까지?
1: 이거 맞아? 네,
0: 이거 맞아. 왜 저렇게까지? 좀 약간 쟤 좀 너무 구질구질한데 좀 약간 좀 그런 근데 이게 이별이나 네. 사랑 가사는 좀 공감은 하는데 짝사랑에 대한 그 가사는 쟤 좀 약간 that's creepy 아니면
1: 진짜로?
0: 응.
1: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그게 한 끗 차이긴 해요 사실. 짝사랑이라고 했는데 뭐야? 이거를 잘못 보면 또 스토커 느낌이 있기 때문에
0: 그쵸. 솔직히 한국 가사는 더 웃기잖아요.
3: 사랑과 집착은 한 끝이라잖아요.
1: 맞아 맞아.
3: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3: 이해가 됩니다.
1: 그래서 있는 게 있잖아요. 위장 남사친.
0: 아, 위장 남사친. 뭐야?
3: 저희 어제 네. 얘기했거든요. 위장 남사친, 위장 여사친.
1: 그 이성 친구인데 이 사람이 나를 좋아를 해. 근데 그 마음을 숨기고 친구로 지내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좀 호감도를 높여서 고백을 하든지 이런 네네. 느낌이어가지고
3: 맞아요.
1: 그런 테스트도 있어요. 여자가 네 명이 있어.
0: 네네.
1: 근데 남자가 와.
0: 네.
1: 그럼 그 사람을 쳐다봐 갑자기.
3: 네 명이 동시에
1: 쳐다보면 한 명을 이제 상대방이 쳐다볼 거 아닙니까?
0: 네.
1: 그 사람이 이제 관심이 있다는 거.
0: 아니 더 편한 사람을 먼저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3: 그럴 수도 있죠.
0: 왜들 그렇게 깊이 생각해?
1: 왜들 그렇게 깊이 생각해?
3: 자, 양방향 사랑보다 짝사랑일 때 창의력이 폭발한다. 안타깝고 애달픈 감정은 예술가들이 명곡을 쓰고 작가들이 명작을 탄생시키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1: 그렇죠.
3: 실제로 심리적 결핍 상태는 뇌의 상상력과 예술적 감수성을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1: 맞아요. 좀 약간 이별 좀 해보고 짝사랑도 해보고 사랑도 해봐야 노래도 이제 또 애절하게 나오는 거죠.
3: 절절하게.
1: 네, 절절하게. 네. 그런 느낌이라서. 짝사랑을 고백하고 거절당하는 게 미련보다 뇌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마음을 숨긴 채 끙끙 앓는 짝사랑은 뇌의 미완성 과제로 남아서 계속 자원을 소모합니다. 차라리 시원하게 고백하고 거절당하는 편이 뇌의 미련을 끊어내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때 훨씬 이롭습니다. 왜 웃으시죠?
0: 저 공감해요.
1: 네, 저요? 짝사랑 길게 하지 말고.
0: 네, 네. 그래. 그냥 빨리,
1: 바로 그냥 끝내버리시고. 마음의 짐을 덜으십시오.
0: 네. 아, 내가 김은 긴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1: 그죠, 그죠. 네. 김은 또 완대국임이긴 한데. 아무튼, 짝사랑은 또 그런, 네. 네. 괴로우니까. 괴롭지 말라고.
3: 그렇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0: 저는 짝사랑. 네. 네.
1: 자, 짝사랑을 많이 해본 사람이 공감 능력이 많다. 아, 그러면 F 그런 건가? 타인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좌절을 겪고 상대방의 작은 시선이나 숨소리 하나에도 온 신경을 집중해 보았던 경험들은 타인의 감정을 읽고 배려하는 깊은 공감 능력의 밑거름이 됩니다. 라고 합니다. 아,
3: 이거, 네. 이거 제이든 씨인데요.
1: 저예요?
3: 공감 능력이 높잖아요.
1: 네. 그것은
0: 공감 능력이 높았나요?
1: 그러기 위해서 처음 듣는 소리라서 그것은
0: 언제부터?
1: 아, 저는 근데 좀 사랑을 하고 관심을 많이 주는 사람한테 공감을 좀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 나다리로 살다가 이제 좀 더 약간 그
0: 연애할 때는
1: 또 이제 연애 모드로 또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공감을 약간 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학습된 티다.
3: 학습된 티다.
1: 네, 이런 느낌 좋습니다. 자, 그 짝사랑에 대해서 좀 약간 상식을 좀 알아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뭐 맞는 것도 있는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3: 뭐 대부분 네. 맞는 것 같아요.
1: 굉장히 또 아까 네. 영어 발음이 또 좋으셔가지고 예, 방송하실 때 영어 그 약간 그 코너도 한번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좀 유행하는 영어라든지 미국에 와서 이제 어떤 영어를 좀 알면 될까?
3: 네.
1: 제일 많이 듣는 그 얘기가 미국 와서 이제 뭐 How you doing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맞아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이런 문화가 발전 안 됐거든요. 누가 반대편에서 걸어오면은 네. 인사하는 문화가 없어요. 그냥 이제 왜 막 되게 삭막한 느낌이라 가지고 미국 와서 이 외국 사람들은 이런 토크를 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3: 아, 그래요?
1: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고
3: 어렵지 않습니다. 네. 네.
1: 그러니까 다음에 저희는 이제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약간 익숙해져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와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할 때 저도 되게 처음엔 당황스럽거든요.
0: 왜냐면 네. 여기서는 그냥
1: 인사하잖아요.
0: 지나가다가도 네. 그냥 눈이 마주치면 하이 이렇게 그러니까. 좀 거의 대부분 느낌. 약간 하거든요. 네.
3: 그죠.
1: 네. 약간 실수. 네.
3: 근데 여기 D&B는 좀 덜한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3: 네, 인사하는 게 확실히 동부라 그런지
1: 그래요.
3: 사람들이 네.
0: 근데 확실히 캘리포니아만 가도 네. 되게 they're very laid back, 되게 되게 chill해요.
1: 그러니까 chill.
0: 네. 아, 뭐 역시 날씨가 워낙에 좋으니까 네. 아 그래서 뭐 여기는 좀 얘 휴멜하고 좀 짜증나잖아요. 막 찐득거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짜증을 잘 내는 건지. 근데 캘리포니아 가면 진짜 확실히 사람들이 되게 쿨해요.
3: 아, 그래요? 네. 캘리포니아까지 안 가도 돼요. 그냥 여기 옆 동네인 뭐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0: 진짜?
3: 그쪽만
0: 가도. 그쪽은 또 안 가봤어요.
1: 야, 그럼 사람들이. 오늘 그러면 그런 느낌으로 한번 칠한 노래 오케이. 듣고 오도록 네, 할까요? 네, 네, 네. 어떤 노래죠? 올리비아 딘의 So Easy.
0: 오케이.

0: 한 주간의 핫이슈를 담았다. K update. Always go hard with this girl. Welcome to the show. K update는요 연예계 소식과 로컬 소식을 전해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Turn the whole room up, it's never enough.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강균성 오늘 10월 결혼합니다. 기분 좋은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그룹 노을의 멤버 강균성 씨가 오는 10월 배우 유하진 씨와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소속사는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아끼고 신뢰하며 미래를 약속하게 됐다라고 밝혔는데요. 팬들에게도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축가는 과연 누가 부를지 또 노을 멤버들이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도 벌써부터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Let's go, let's go, let's go. 강균성 씨 하면은 또 약간 그 혼전순결을 계속 얘기했던 그런 배우였 그 가수였거든요. 강균성 잘 모르시죠?
1: 압니다.
0: 알아요?
1: 네.
0: 누구죠?
1: 잘 모릅니다.
0: 노을에서 좀 약간 옛날부터 약간 연예계 그 재밌게 약간 성대묘사도 많이 하시고
1: 네. 머리 긴 분은
0: 네. 그분이에요. 강균성 씨가. 네. 혼전순결 얘기하셨거든요. 혼전순결 뭔지 아세요?
2: 아, 그 단발머리.
0: 네, 맞아요, 맞아요. 결혼한다고 이제 나왔어요.
2: 아! 10월
0: 배우 유하진 씨랑. 네.
2: 누구?
0: 무한도전에 나오셨던.
2: 누구라? 연예인분이랑. 네,
0: 배우.
2: 아, 축하드립니다.
0: 핫도그 한번 먹으러 오세요. 네? 핫도그 먹으러 오세요. 네.
1: 영화 팬들이 기다리던 작품이죠. 할리우드 인턴이 한국판으로 새롭게 돌아옵니다. 배우 최민식 씨와 한소희가 주연을 맡은 한국판 인턴이 오늘 9월 개봉을 확정했는데요. 원작은 세대를 뛰어넘는 우정을 그려 전 세계적인 큰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죠. 과연 한국적인 감성과 두 배우 연기가 어떤 새로운 매력을 보여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0: 인턴 정말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 거기서 이제 그 누구죠?
2: 앤 하스웨이.
1: 앤 하스웨이.
0: 맞아요. 그리고 이제 깐깐하게 했다가
2: 로버트 드 니로.
0: 네, 맞아요. 인턴이 이렇게 좀 화합을 맞추면서 되게 재밌게 본 영화인데 다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원작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1: 아,
0: 그런 느낌. 네, 그것만 또.
2: 근데 또 많이 주세요.
1: 전 세계를 사로잡은 BTS가 지난 8월 1일과 2일 미국 뉴저지 MetLife Stadium에서 월드 투어 아리랑의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공연은 양이 모두 수만 명의 팬들로 가득 찼고 현장은 말 그대로 보랏빛 물결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곳곳에서 BTS를 테마로 한 팝업스토어와 전시, 팬 이벤트가 함께 열렸고 한인타운과 주변 상권에서에도 팬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지역 경제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특히 군 복무를 마친 7 멤버가 완전체로 함께하는 월드투어인 만큼 팬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남긴 공연이었는데요. 공연을 다녀온 팬들은 콘서트가 아니라 하나의 축제였다. 역시 BTS는 무대에서 가장 빛난다. 는 후기를 남기며 뜨거운 감동을 전했습니다.
0: 이번에 가시잖아요. 되게 BTS. 아까도 말했습니다.
2: 알바로 간다고요.
0: 근데 이번에 사실 그 얼마 전에 그 뉴저지에서 공연이 있었거든요.
2: 네. 네.
0: 가셨다고요?
1: 제가 네. 그 뉴욕에 갔었죠. 그 주말에.
0: 그 네. BTS 보러 간 거 아니잖아요.
1: 네, 근데 거기 네. 가니까 BTS 네.
0: 엄청
1: 진짜
0: 장난 아니죠.
1: 콜라보레이션 네. 한 그 음식점들도 많고
0: 진짜 많아요.
1: 네. BTS 콜라보레이션 한 커피숍도 막 네. 네, 엄청 많고.
0: 네.
1: 보기 좋았어요. 정말
0: 역시 BTS.
1: 한국 사람들보다는 한인타운 그러니까 K타운인데 보통 K타운 가면 한국 친구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난 주말은 K타운에서 그 한국 친구들보다는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
2: 아니 근데
1: 정말 네. 많았어요.
2: 진짜 BTS님들 보면요. 이렇게 텔레비나 유튜브로 보면요. 그냥 외국인들이 좋아할 만해요.
0: 네, 되게 쇼맨십도 좋고, 네, 되게 네, 그리고 예의 바르고,
2: 또 예의도 네. 바르고, 또 네. 되게 밝은 것도 밝은데 되게 좀 뭐지? 또 재밌으세요. 재밌으시고
0: 어디가 재밌었죠?
2: 아니 웃기시던데요?
0: 사람들이 그런 얘기 요즘 많이 하거든요. 그 잘생긴 사람이 나오잖아요. 응. 이제까지 본 영상 중에 제일 재밌네. 이러니까 개그 콘서트가 망하지.
2: 아, 네. 잘생겨서 재밌다고요?
0: 네, 그렇죠. 아... 영상 보는 내내 재밌다고. 네, 그런 느낌.
2: 아니 그냥 진짜 literally 재밌던데. 농담도 잘 하시고 또 RM님은 네. 또 영어를 배우신 적이 없고 혼자 이렇게
0: 그러니까,
2: 배우셨는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0: 한국에 계신 분들이 영어를 막 독학해가지고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2: 그리고 탤런트가 BTS님들이요. 네. 탤런트가 되게 많으세요.
0: 맞아요.
2: 우리 예지 정국님은 또 예술도 네. 잘하시고.
0: 아 어떤 예술을 잘하시죠?
2: 뭐 그림 막 페인팅도 하시고 그러시던데요.
0: 아 페인트도 하세요?
2: 네 봤습니다. 봤어요.
0: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이번에 사실 그 항상 콘서트를 할 때마다 앵콜 공연을 하기 전에 그 관객들을 비추는 그런 타임이 있어요. 카메라로. 그럼 전광판에 크게 나오죠.
2: 네.
0: 예를 들어서 이제 방탄이 춤을 춘다. 그럼 그 춤에 제일 잘 추는 사람을 잡혀가지고 전광판에 크게 나온다. 혹은 이 사인들. 널 보러 왔다, 뭐, 이런 사인들을 이제.
3: 감동인데.
0: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 시간대.
2: 네.
0: 이번에 이제 그래미를 욕하는.
3: 아.
0: 그래미를 비판하는 그런 이 피켓을 잡혀서 네, 큰 화제가 됐습니다. 역시 BTS다. 이런 느낌이고요. 자, 여기까지 그, 저희, K-업데이트 핫이슈만 모은 네, 잘 들려드렸습니다. 저희가 노래를 듣고 이제 다시 오도록 할게요. 로맨틱 펀치의 눈을 감아도

0: Who is this?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가수의 진짜 흥미로운 리얼 팩트를 힌트를 드릴 테니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바로 문자로 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 쫑긋 세우시고요. 오늘 Who is this는요. 홍대 반지하 방구석에서 대형 페스티벌 헤드라이너가 되기까지.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인공은요. 뿔태안경의 흰 티셔츠. 어? 엘프님인데? 어? 엘프님인데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 또 대학교 시절 캠퍼스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이분 노래 부르면서 썸 타던 기억이 한 번쯤 있을 겁니다. 지금은 티켓 오픈만 했다 하면 1분 만에 매진되는 어마어마한 레전드지만 이분이 처음부터 꽃길만 걸었겠습니까? 지금의 이 화려한 왕좌에 오르기까지 그야말로 눈물겨운 뼈가 깎이는 고생 역주행 스토리가 숨어 있습니다. 처음 음악을 시작할 때는요. 화려한 대형 기획사는커녕 홍대 근처의 허름한 반지하 작업실에서 시작했습니다. 여름에는 찌는 듯한 더위에 에어컨도 없어서 선풍기 하나로 버티고 겨울에는 난방비 아끼려고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한 채 덜덜덜덜덜덜 떨면서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당신의 음원 정산이라는 개념도 희미해서 통장 잔고에 영원 찍히는 건 일상이고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면서 내가 계속 음악을 하는 게 맞나? 수백 번도 더 자문자답했던 진짜 처절한 문명 시절이었어요.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친구한테 밥 얻어먹고 다녔다니까요. 아, 쉽지 않다. 그러다가 이분이 세상에 이름을 쾅 박아버린 결정적인 계기가 찾아오죠. 남들은 다 아름답고 포장된 사랑 이야기만 할 때 이 형은 전곡을 찔러버립니다. 직장인들이 영혼 없는 생존 카페인 흡입 본능을 커피 내용의 가사로 박아버렸고 이어 나오는 곡마다 세상 찌질하고 애절한 짝사랑의 감정을 기가 막히게 불어냈어요. 놀림이 버스커버스커 하는데 아니에요.
1: 저도 그거 생각... 근데 버스커버스커는 좀 상큼해가지고.
0: 그렇죠? 예?
1: 상큼하잖아요.
0: 오케이. 일단 알겠고요. 순식간에 음원 차트를 싹 쓸어버리고 대한민국 청춘들의 플레이리스트를 완전히 장악해버린 겁니다. 그때였죠. 이 형이 홍대 대통령으로 등극한 게. 그렇게 지독한 방구석 무명 시절을 이겨내고 버텨낸 결과는 어땠을까요?
1: 싱글 사세요?
0: 에? 싱글 샀냐고요?
1: 아니.
0: 그거 커플일 수도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예전에는 홍대 작은 라이브 클럽에서 관객 몇 명 두고 기타를 치던 그 청년이 지금은 국내 최대 규모의 뮤직 페스티벌 헤드라이너로의 수만 명의 떼창을 일으켜내는 명실상부한 공연계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십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목소리 하나 안 늙고 발표하는 곡보다 차트 상위권을 휩쓸며 진짜 세월을 비켜간 방부제 보이스. 자, 여러분 눈치채셨죠? 아메리카노 하면 생각나는 그 사람 바로 10cm 권정이었습니다.
1: 아메리카노. 그분들은 잘 많이 올라가지고.
0: 아, 진짜요? 네, 네. 그분들은 잘 몰라.
1: 아니, 네. 저기 10cm는 많이 들어봤는데요. 네. 그냥 저 학노래 그렇게 많이 안 들어서. 아. 네, 그래서 제가 이 코너에는 좀 약하네요.
0: 아, 괜찮습니다.
1: 옛날 가수들이.
0: 옛날 가수. 예. 제가 한번 다음에 한번 아니요. 저는 아니요. 옛날 가수 안 준비하고 요즘 가수 준비할 테니까 공부해 보세요.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2: 저는 네. 가수는 아는데 네. 백그라운드를 다 몰라요.
0: 그럼 노래 부르면 제가 맞았다고
1: 생각해요. 차라리 노래를 불러주세요. 네. 제리님.
0: 제가 아무튼 노을님이 맞추셨으니까 노을님에게 우리 또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 중중.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전 10cm 아메리카노 뻔할 것 같아서 10cm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이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12시까지 DMV. 여러분의 여러분은 고품격 음악 방송 제이든의 K플레이 DMB 그리고 스카이 그리고 옐프 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3부가 시작됐습니다. 유후 브르하.
1: 이거 실제로 봐야 되는데.
0: 아, 현타 와요. 그렇게 쳐다보시면 두 분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밸런스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1: 네.
0: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한테 해당하는 질문이다를 하면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네. 하나 둘 셋 하면은 이렇게 짝사랑은 고백한다. 혹은 마음속에 간직한다.
1: 고백한다.
2: 간직한다.
1: 변태야.
0: 뭐 변태냐고요? 왜요? 그 사람이 싫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부담감.
1: 아니 그래도 그냥 고백해버리면
0: 바로 그냥.
1: 아니 바로
0: 인스턴트입니까?
2: 근데 그거는
1: 성격이 급해가지고.
2: 그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0: 맞아요.
2: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고백을 함으로써
1: 아, 불편해질까
2: 봐.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
1: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런 당신은 평생 짝사랑만 하세요.
0: 그런 명언 있잖아요. 뭐죠? 누가 그랬더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할 수도 있는 거니까.
1: 아 그러면 그거는 never mind. 상황 사람 봐서.
0: 그러니까.
1: 죄송해요. 사람 봐서 해야 되는데.
0: 궁금하긴 해요. 연애가 다 그럼 백발백중 다 맞았다는 거 아닌가? 그러면.
1: 네, 좀.
0: 와 대박인데요.
1: 저는 그 짝사랑 하기 전에 먼저 좋아해 주던데요.
0: 네. 와 거의 뭐 8배율 줌으로 쏴서 카고팔로 때린 그런 느낌인데. 오, 신기합니다.
1: 저 돌 맞을 것 같아요.
0: 자, 그럼 두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지금 쓴다. 혹은 미래를 위해 모은다.
2: 지금 쓴다.
0: 지금 쓴다. 돈 제일 많이 있으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1: 뭐, 네? 반반? 네.
2: 그러니까요.
0: 반반? 저는 양념이요.
1: 아, 네.
0: 자, 세 번째는요. 좋아하는 일을 한다 혹은 돈을 많이 버는 일을 한다. 하나, 이거 되게. 이거 네. 되게.
1: 이거 되게 좀.
2: 네. 이거는 혹시 죽음인가요? 아니면 원래. 살던
1: 저는 확실히 좋아하는 일 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
0: 뭐라고 하셨어요?
2: 전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는 걸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네. 현실적으로 제가 살고 있는 걸 말하는
0: 건가요? 그냥 이제 추구하는 거?
2: 추구하는 거? 네. 좋아하는 일을 한다.
1: 아, 나도.
0: 네, 사실
1: 이거는 카피 안 했습니다.
0: 좋아하는 일은 사실 어느 정도 돈을 딴 거가 이제 있어야 돼. 시드머니로. 그죠?
2: 아니요.
1: 아니요.
0: 왜요? 그냥 하면 된다고? 돈 그렇죠. 없는데?
1: 아니.
0: 돈 없는데 이거... 그냥 하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좋아하는 일에 돈 안 나.
2: 근데 십센티처럼 나중에 잘 될 수도 있죠.
0: 십센티처럼 맞아 살 수도 잘 될 수도
2: 있죠. 그쵸.
0: 맞아요.
1: 꿈은 크게 꾸라고 했고요.
0: 네. 그냥 계속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1: 네네. 네.
0: 저희도 네, 언젠가는 또 우리 그 정국님이 네. 또 한 2초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정국님이 들어왔어. 와가지고.
1: 아, 너무 좋겠다.
0: 아, 장난 아니죠. 핫도그 드리고,
1: 네.
0: 네, 이렇게
1: 네.
2: 마음도 드리고,
0: 그렇죠. 하늘보리 이런 것도 또 드리고 제가.
1: 아까 저 프레시베리처럼 프레시베리도.
0: 자 오늘 제가 항상 게스트가 오시면은 최대한 뭔가
1: 깎아를
0: 대접하려고 네. 하고 있어요. 오늘
1: 되게 깎아가 네. 되게 매우 좋았어요.
0: 그죠.
1: 네. 감자떡에다
0: 초코파이 마차에다가 감자떡 그리고 후레쉬베리.
2: 후레쉬베리가 제일 맛있었어요.
1: 후레쉬베리, 네. 네, 저 못 먹었다고요?
2: 아 정말 맛있었어요. 아. 진짜 쫄깃쫄깃 입에서.
1: 아 저분이 다 드셨군요.
0: 아 그런 것 같아요. 어쩐지 오른쪽에서 복숭아 향이 이렇게 나는 그런 느낌. 자 첫 인상이 중요하다라 오래 볼수록 중요하다.
2: 오래 볼수록 중요하다.
0: 네,
1: 저도
0: 두 분은
1: agree. 왜냐면 첫 인상은 괜찮았는데. 보면 볼수록 좀 아닌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0: 옛날에는 첫인상이 진짜 중요했어요. 근데 요즘은 좀 바뀌는 추세인 것 같아요. 한 두세 번 보고서
1: 맞는 것 같아요.
0: 두세 번 보고 좋아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1: 가끔씩 이런 네. 얘기 하시면 제이님도 네. 옛날 사람 같았고.
0: 라떼는 말이요. 자, 애인이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거 지금 연애를 두 분이 안 하고 계셔서 괜찮은 거지. 이거 연애를 하고 있었다고 하면은 되게 논란이 될 수 있는 본인 집에 들어와서 본인이 오빠 왜 그랬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애인의 휴대폰을 볼 수 있다. 혹은 절대 안 된다.
1: 볼 수 있다. 볼 수 있다.
0: 진짜요?
1: 아니 뭐 당당하니까. 네.
2: 저는
1: 네. 뭐 쓰게?
2: 전
0: 애인 있을 때 또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1: 네. 아니.
2: 연애를 할 때도
0: 네. 항상 보여주는.
2: 네, 항상 보여주는.
1: 하늘님은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요.
0: 근데 보여줬는데 만약에 약간 이 사람 누구야? 아니면 약간 오빠 다른 폰 아니었어? 아
2: 그래서 그 이건 너무
1: 폰 두 개씩 갖고 다니시나요?
0: 아니에요.
2: 아, TMI이긴 한데 회사 폰도 검색 그 검사 받은 적이 있죠.
0: 오, 네. 야 대단하다.
1: 회사 어 네,
0: 사랑할 네. 준비가 돼 있는
1: 아니 근데
0: 남자?
1: 왜 이렇게 의심을 하실까? 의심할 만한 그러게요. 행동을 하셨을까요?
2: 아니요.
0: 좋은 포인트인데요.
1: 그렇죠?
0: 오늘 날카롭습니다. 손 보신 줄 알았어요? 어 알겠습니다. 아무튼 또 이런 또,
2: 그러면 네. 하나 더 네. 어, 애인과 그 위치 공유 된다 절대 안 된다.
0: 와 지금 약간 복사 느낌인데?
1: 아 저는 해도 돼요. 저는
0: 위치 공유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1: 어, 왜냐면 네. 저는 어딜 가든 저는
0: 반경이 있습니다.
1: 남자친구 항상. 있을 때 그냥 네. 난 여기가 저기가 저는 다 알리기 때문에
0: 아, 다 알려주는
1: 그런. 네, 네. 뭐 숨길 필요 있나요? 아, 저는 숨기시나요, 늘?
2: 아니요, 저는 이미 한 20년 넘게 이미 위치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0: 20년 넘게 위치 공유.
2: 20명 넘게.
0: 20명.
1: 아, 네. 20명씩이나요?
2: 어, 20명 넘어요. 한 30명 거의 다 되는 것 같은데.
0: 거의 약간
1: 제이든 카사노가? 네.
2: 제이든 씨도 제 위치 공유. 저,
0: 맞아요. 네.
2: 우리 같이 하고 있어요, 위치 공유. 네.
0: 아, 저는 근데 몰랐는데 제가 수락을 했더라고요. 몰랐어요. 네. 아무튼.
1: 아, 네. 몰랐어.
0: 몰랐는데. 뭐 하라고 하니까 오케이
2: 맞아요.
0: 하고 한 건데 네. 네. 어렵지 않은 거죠.
2: 그래서 제 위치를 아시는 분들이 이미 네. 많습니다. 어. 뭐 가족 아. 포함해서요. 저희 어. 엄마 아빠도 저 위치.
1: 그러니까 저렇게 뭐 별로 그렇게 네. 뭐 숨길 게 없으면 해도 어. 되죠.
0: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좀 알아봤고요. 어 저희가 아, 자,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매일 저녁 7시 도서관 3층 창가 자리에 앉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일부러 그 옆자리에 앉기 시작한 뒤, 어? 벌써 두 달째예요.

0: 텐데
1: 네.
0: 그때부터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 시험을 막 그 대학교 시험 있잖아요.
1: 네.
0: 대학원 시험도 그렇고 보통 9월, 10월에 많이 해서 그 점수를 가지고 10월, 11월, 12월에 지원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아마 두 분은 시험 공부하시는 것 같은데
1: 마음에 드는 사람이 옆에 있나 봐.
0: 로맨틱하네요.
1: 아 진짜.
0: 진짜 이 근데 귀엽다. 이러면 시험 공부 못 하는데 시험 공부만 하고
2: 방해되지 않을까요?
0: 시험 보고 그 다음에 고백하세요.
1: 근데 어떤 사람은 제 친구인데 진짜 시끄러운데 거기서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 있어요.
2: 아, 오히려
1: 공부 따로 약간 그 마음도 있긴 한데 공부도 공부대로 이럴 수도 있다.
0: 아, 네. 아.
1: 제가 이분이라면 배고프지 않아요? 나가서 잠깐 아니 뭐 이렇게.
2: 그냥 돈을 네. 들이대는 건데 진짜.
0: 안 돼요. 그냥 안 공부하세요, 돼요. 여러분. 무슨 시험 공부 시험 공부 열심히
2: 아니면 더 열심히 공부해서 멋있어 보이게.
1: 아니죠. 더 열심히 공부해서 멋있게 이제 다른 학교 이제 되면 이제 이사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 아니 멋있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1: 어떻게 호감 표시를 할까요? 만약에 만약에 우리 또 엘프님이 옆에 앉았어.
2: 네. 그러면
1: 야. 밥 안 먹냐? 밥 먹을 거잖아.
2: 야! 이거 완전 난데?
1: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옆에 있는 분이요.
2: 제일 편한 게 그냥 네. 뭐. 밥 먹자는가?
1: 쪽지 같은 거 주는 거?
2: 쪽지! 아, 그거, 쪽지는 그거는 완전 사실... 대놓고 들이대는 건데요?
1: 아니, 근데 저는.
2: 자연스럽게 하는 게 그러니까 맞죠?
1: 마음에 들었으면 뭘 네. 해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2: 아~
1: 옆에서 사람이 어떻게 뭐, 쪽지를 주든 뭐. 볼펜 뭐 이런 거 어?
0: 이게 도서관이잖아요. 그럼 도서관에 보통은 음식이나 이제 음료수 같은 걸 못 갖고 들어간단 말이죠.
1: 네 말씀해요.
0: 그래서 네. 저는 몰래 사탕 같은 거나
2: 드라마 많이 보시죠.
1: 아 근데 저는 이거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민트. 볼펜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괜찮아요 천천히 쓰세요라고 했잖아요.
2: 네.
1: 한 번 더 빌려서 일부러 빌리고 보답으로 하나 더 주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캔디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라프 형성을 한 다음에 좀 약간
0: 아 아닙니다 여러분 네. 공부하세요. 곧 시험이에요.
2: 아니면 빌려서 돌려주지 마. 빌려서 돌려주지 마요.
0: 아니요 여러분 공부하시고
1: 이 사람들 말 들으면 연애 못해요. 자, 두 번째 읽어주시죠.
0: 자 점심 시간마다 괜히 그 팀 앞을 지나가요. 커피 마시러 갈 때 타이밍 맞춰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는 게 요즘 제 유일한 낙입니다. 어제는 오늘 넥타이 잘 어울리시네요 라고 말했다가 혼자 입을 킥했어요. 정작 그 사람은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씩 웃었을 뿐인데 전 그 미소 하나로 며칠을 삽니다. 아 근데
1: 이게 애매하다. 웃어서 감사합니다가 딱 어울리고 딱 맞는 행동이었어요. 그렇지만 더고도 더 하진 않았기 때문에 애매하긴 해요 지금.
0: 아 근데 일 열심히 하세요.
1: 아니 왜 자꾸 다른 사람
2: 왜 자꾸 아니 거야? 그러니까 네. 저 도와달라고
1: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라고요.
0: 아 죄송합니다.
2: 근데
0: 제가.
2: 진짜 만약에 짝사랑을 하는데 같은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탔으면 좀 네. 설레긴 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2: 거기다 대고 또 약간 이쁜 넥타이를 했다.
1: 네.
2: 아 그리고
1: 이쁜 넥타이 무슨 색이에요?
2: 저 몰라요. 그냥 이쁜 건 다 이쁜 것 같아요.
1: 핫핑 귀여울 수도 있겠다.
0: 핫핑.
1: 근데 잘 어울려야 돼.
0: 남자는 쿨톤이, 핫핑크죠.
1: 쿨톤인지 웜톤인지 알아보고.
2: 그건 근데 그 네. 수치에 따라서. 그 저 양복? 양복이라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요?
1: 수치가 좀 있으면
2: 아니
1: 수치가 아니라
0: 네. 양복 그 정장 네. 그 스타일에 따라서.
2: 양복 정장에 따라서
0: 아.
2: 그 넥타이도. 나비 넥타이. 나비는 아니고요.
0: 저랑 나비?
1: 나비가 또 좋지 않습니다.
2: 좋습니다.
1: 제가 일하는 카페에 매주 화요일, 목요일 날 오는 손님이 있어요. 항상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음 적게요. 이제 주문 안 해도 미리 만들어 놓을 정도입니다. 오늘은 이름 물어봤는데 대답해 주면서 살짝 웃는 모습에 하루 종일 심장이 콩닥거렸어요. 다음엔 번호를 물어볼 용기가 생길까요? 라고 하시는데 물어보지 마시고.
2: 아직은 하시지 마세요. 네.
1: 그분이 줄 거예요. 그분이 줄 겁니다. 이제 곧 왔어요.
0: 네?
1: 곧 왔어.
2: 아니야. 그분이 미소 진 거는 좀 약간 이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기억해주네. 그게 좋아서 피식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1: 근데 거기서 이제 마음에 들면 또 이제 더 얘기를 하겠죠.
2: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 기다려봐.
1: 누가 기다려요?
2: 이분 보고. 그래서 너무 섣불리 하시지 마시고요.
1: 기다려보는 게 맞는데 네. 여지는

0: 계속 주세요. 여지를 줘.
1: 그렇지.
2: 아니면, 어. 아니면
0: drop the 여지.
2: 그 분의
1: drop the 여지.
2: 그분의 오더를 알잖아요. 네. 그럼 컵에다가 어. 좀 써요. 뭐라고? 뭐 좋은 하루 되세요. 아니면
0: 아니야 이 사람은 오늘도... 점원이 아니에요. 아 맞구나. 아, 점원이다.
2: 네, 점원이에요. 점원이.
0: 점원이네. 아 네. 반대구나.
2: 약간 그거를 조금씩 써봐요. 쓰고 나서 나중에는 뭐.
0: 아 맞아. 점원이니까 할 수 네. 있는.
1: 점원이 좀... 뭐예요?
2: 그 클럽... 그러니까
0: 아, 그 일하는 사람.
2: 일하는 사람 팔자. 아,
0: 풀타임이면 뭐 어떡하려고
1: 아, 저런 그러니까 내 말이
0: 네. 풀타임일 수도 있는데 아니면 BTS 캐셔. 약간 행사 때문에 그날만 아. 일할 수도 있잖아요.
1: 맞아요. 아니면 뭐 바리스타일 수도 있고
0: 맞아요?
2: 에? 맞아요.
1: 바리스타
0: 아 바리스타요.
1: 네네. 네.
2: 캐셔 캐셔 캐셔 네, 캐셔 죄송합니다.
0: 괜찮긴 한데 네.
1: 제네럴 제네럴
2: 자
1: Sorry.
2: 친구 생일 파티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딱 한 번 만났는데 이상하게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0: 이거 가능해. 맞아 맞아.
2: SNS로는 서로 팔로우도 하고 가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좋아요도 누르는데 그 이상은 없습니다. 이게 그냥 호감인지 아니면 정말 좋아하는 건지 저도 헷갈린데 한번 만나자고 먼저 연락을 해도 괜찮을까요?
0: 그냥 그 이거는 또 스킬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1: 어, 아니 어떤 스토리나 어떤 사진을 그렇지. 좋아하는 것 따라서
0: 아 아니 그게 스토리를 뭐 올리면은
1: 네, 네.
0: 어 나도 여기,
1: 얼마나 빨리 보는지
0: 갈 것 같은데 혹시 언제까지 계세요? 어, 괜찮잖아요. 와, 나 칭찬.
2: 아, 근데 저는 이게 친구 생일 파티에서 네. 처음 만난 친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생일 주최자 친구한테 한번 이 사람이 싱글인지 아니면 아. 커플인지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귀는데도 인스타그램에 이제 표현을
1: 아.
2: 안 하는
1: 아,
2: 친구들이
1: 맞아.
2: 있어요.
1: 맞아. 요즘에 약간 은큼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2: 그래서 한번 생일 파티 생일이었던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그 친구한테 어, 이 친구 싱글이냐? 라고 맞아. 한번 물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1: 맞아. 인자 네. 있는데 들이대면 안
2: 맞아요,
1: 되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0: 일단 그거 했고 했다고 쳐.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죠?
2: 그러면은 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냥 담백하게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어. Do you remember me from the birthday party?
0: 오호,
2: If you're free
0: 나오네.
2: on the weekend, would you like to grab lunch?
0: 새치만 피는 왜 하시는 거예요? 대체
2: Or,
0: 물어봤냐고요, 본인한테 지금.
2: Would you like to grab a small bite?
0: 스몰 바이트 어떤 거죠?
2: 아, 그러니까...
0: 얼마나 맛있는 거죠?
2: 핫도그.
0: 에버타이저? 아, 핫도그.
2: 핫도그.
0: 핫도그 조심해야 돼. 이게 입 빵 벌리면 이제 데이트할 때 좀 약간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털털한 또 예, 데이트하면 또 좋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아 이런 것도 얘기 들으니까 되게 풋풋하네요.
1: 네, 네
2: 진짜.
1: 풋풋하네요.
2: 생일 파티는 네. 요즘에 제 주변에 이제 제 여름 생일인 친구들이 많아서.
0: 아.
1: 생일 저는.
0: 예?
2: 가능할 것 같아요.
0: 뭐라고요?
1: 생일 파티가 아니고 저는 요즘 네. 생일 잔치.
0: 생일 잔치.
2: 아 생일 잔치.
0: 아
2: 칠순
0: 아 아.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보호해드려야 돼요. 우리 네. 아시스트거든요.
2: 아 네, 네,
0: 조심하세요.
2: 네.
0: 칠순 아닙니다.
2: 네. 네. 죄송합니다.
0: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편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과 연애를 시작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을 알게 됐어요.
1: 아, 아 그 그거 어 뿌잉.
0: 뿌잉은 뭐죠?
2: 뿌잉 뿌잉?
0: 뿌잉?
1: 도와드리는
2: 거.
0: 왜 사람을 잃을 것 같아야 소중함을 깨닫는 걸까요? 이제 와서 제 마음을 말하는 건 너무 늦은 거. 아 늦었지.
2: 이거 말하지 마세요.
0: 맞아.
1: 네, 예의가 아닙니다.
0: 갑자기 생각나는 노래가 있네요. Love, love, love. 혹시 몰라요? 그 노래 몰라요? 그 뭐죠? 그거? Love Actually. 나온 영화.
1: 아 그렇게 그러니까
2: 뭐 OST OST.
0: 그 뭐, 영화 안 보셨어요?
2: Love Actually 그 영화예요.
0: 그 아, 주위에 네. 주변에 이이 네. 이 여자가
1: 머리
0: 이 여자가
1: 머리 좀 어떻게 해주세요?
0: 그
2: 이 여자가 에피소드가 어, 이제 여러 커플의 그치. 얘기를 하는데 네. 그중 하나가 이제
0: 남사친이 있는 여자.
2: 남사친과
1: 어. 아 옛날에 봐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
2: 이제 어. I think 여자 남편이었던 것 같은데 어. 둘이 친구인데 이제 한 여자를 좋아했던 거예요.
0: 네. 그렇죠.
2: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네. 이제 고백을 하죠. 이렇게
1: 아, 아,
2: 네.
0: 이미 근데 카드를... 결혼한 상태야.
2: 맞아요. 헐!
0: 그래서 이제 라디오를 잠깐만요. 영화 시간에 졸았어요? 이거 다 아는 사실인데.
1: 아니 옛날 되게 오래돼가지고
0: 되게
1: 기억이 안 나.
2: 맞아. 그러니까 임팩트가 커요.
0: 이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고 부부예요. 네. 근데 갑자기 밖에서 띵동합니다. 크리스마스에. 그러면서 이제 그 여자가 나가봐요. 띵띵띵. 그래서 왔더니 그 남자가 노래를 틀면서. 스케치북을 풉니다.
1: 그거 기억나요? 네,
0: 스케치북 풀면서 네. 어, 지금 그냥 약간 여자들 애들 성가대가 뭐 노래 그로 선물 주기로 했다. 그렇게 둘러대라. 그래서 난 그 생각해보니까 그 놈도 나쁜 놈인데.
1: 그래, 아니 난
3: 쓰레기죠.
1: 네.
0: 남편한테는 아 지금 밖에서 그냥 애들이 노래 부른다 이렇게 하고서 그 남자가 고백을 해요. 스케치북으로 한 장씩 넘기면서.
1: 네, 네, 그건
0: 그리고 나서 그 여자가 와서 뽀뽀를 해주고 이제 그 남자는 그걸로 됐어.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한데 지금 생각하니까 조금 약간 남편은 입장에서 기분 나쁠 것 같긴 해요. 네.
2: 많이 나쁠 것 같아요. 네.
0: 맞아요. 옛날에는 또 1인칭으로 그런 것만 봤는데.
2: 친구로? 네. 친구로 남읍시다. 네. 저는 한 사람을 5년째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중간에 몇 번이나 포기하려고 했고 다른 사람도 만나봤지만 결국 그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상대는 제 마음을 전혀 모릅니다. 가끔은 한 번이라도 고백하고 후회할 걸 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가끔은 괜히 고백해서 좋은 추억까지 잃을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이라면 오래된 짝사랑 끝을 보기 위해 고백하시겠어요? 아니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두시겠습니까?
0: 이게 머리로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두는데 당사자는 이게 쿵쾅거리고
1: 그
0: 순간의 감정을 그 힘들 거야. 엄청 힘든 거지.
1: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를 그냥 좀 고백을 해서
0: 고백해 보셨어요?
1: 아니
0: 이거 기만 아닙니까?
2: 여러분 네. 이거는 5년 이 사연 분이 이제 네. 5년째 좋아하고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2: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고
1: 근데
2: 생각합니다.
1: 근데 5년이라는 세월이 뭐 특히 이게
0: 5년이 이런 경우 너무 이런 경우에 너무한데? 고백을 해야 돼요. 성공률을 높여서 어떻게
2: 아니에요.
0: 하시겠습니까?
2: 이거는 성공률이 낮습니다. 네. 5년 동안인데 5년 동안 알던 친구 5년보다 더 될 수도 있죠. 이게 짝사랑만 5년이니까.
0: 근데 주위에 보면 이렇게 5년 하다가 좀 사귀는 경우도 또 간혹가다 있긴 해요.
1: 맞아요. 일단은 뭐 약간, 고백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떠보면 안 될까요?
0: 스카이님 일단 눈이 촉촉해요. 안 돼요. 지금
1: 떠보세요. 고백까지는 아니더라도
0: 일단은
1: 떠보세요.
0: 눈물 제가 닦아드리기 때문에 그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요즘에 또 빠진 노래요 제가. 또 프로미스나인 좋았거든요. 비타민 미 듣고 오겠습니다. I think you need a dose of

0: 고민상담소 도와주세요. This is not a love song. 자, 고민상담소 도와주세요. 오늘 사연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오늘
1: 진짜 많이 들어왔어요.
0: 네, 한번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헤어진 지 어영부영 2년이 흘렀지만 사실 제 마음 한구석에는 그 사람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비록 헤어지긴 했지만 언젠가 다시 우연이라도 마주치지 않을까 하는 미련 같은 거였죠. 그런데 며칠 전 모바일 첩첩장 링크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보낸 사람은 바로 그 전 연인이었어요. 순간 숨이 멎은 줄 알았습니다. 친분이 아예 없는 사이는 아니니 첩첩장을 보낼 그 심정도 이해는 가지만 제 가슴은 다시 갈기갈기 찢어지는 기분이에요. 주변 친구들은 정신 차려, 절대로 가지 마, 눈물바람 하지 말라고 하고 말리는데
2: 마음, 이 바보야,
1: 이 마부야. 마음 한편으로는 마지막 가는 길, 정말 의미 그대로 결혼식 길이라도 축하해줘야 내가 진짜로 이별을 매듭지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축의금을 계좌로만 붙이지 말아야 할지 아니면 악착같이 결혼식장에 찾아가서 하객석 구석에서 멀리나마 얼굴을 보고 와야 할지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I'm inside
0: free. 자, 전 여친, 전 남친의 결혼 소식. 자, 본인이라면 가나요?
3: 아니, 왜 가요, 그거를? 저 살짝 약간, 예.
0: 갈 수 있다는 분도 은근히 많을 것 같아요. 뭔가 약간.
3: 아니,
0: 나는,
3: 진짜, 네. 진짜 아무것도, 약간, 그냥 되게 가볍게 만난 사이였으면은, 그리고 나중에 진짜 친한 친구가 됐으면은, 네. 괜찮은데, 잠깐 흥분했어요. 잠깐만요.
1: 저는요, 그
0: 친구들이 많이, 예, 네,
1: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이, 이제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대요.
3: 아, 그러면,
1: 저는,
0: 가면 안 돼.
1: 가서,
0: 안 돼요. 어?
1: 저는 가서, 어?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네,
0: 어떤
1: 가서 그 분이 결혼식 네. 이렇게 아여 걸어가는 걸 보시고,
3: 근데 그 신부한테 예의가 아니지 않은가요?
1: 아니, 저는 그건 신랑일 아닌 것 같아요. 수도 있죠.
3: 아, 신랑이든 신부든, 전 네. 솔직히 그 상대방의 결혼식장에 가서 전 여친이나 전 남친이 가가지고 그러는 거는 궁상 떠는 거는
1: 저는 가서 그냥 보고 조용히 보고 축의금 보고 내고 그냥. 오세요.
3: 그냥 축의금만 쿨하게 네. 내고 오세요. 그러시 마시고요.
0: 일단 네. 가는 것 자체가 쿨하지가 않아.
3: 아, 저 아닌 아니죠. 것 같아요.
0: 진짜 쿨, 전 제가
1: 쿨한 것 같아요.
0: 쿨한 건 어떤 건지 아세요?
3: 돈만 내.
0: 아니, 돈 내고, 거기 가서.
3: 밥 먹고.
0: 밥 먹고, 호스파티 가서, 친구들 그.
3: 아니면 데이트 데리고 가.
0: 아니. 거기서 친구들이랑 또 꼬셔가지고 사귀세요. 그러면 이제
3: 그건 찌질한 것 같아요.
0: 아, 왜 찌질하죠?
3: 아니야, 그냥 안 가는 게 낫죠. 무슨 거기까지 가가
1: 불순한 의도가
3: 가가지고.
1: 있어서. 안 됩니다.
0: 그러니까.
1: 그냥 가서 네. 그냥 걷는 거 보고 마음을 그냥 확 접으시고.
3: 아 근데 그거야말로 좀 이기적인 오세요. 거 아닌가요? 그냥 뭐냐면 남의 결혼식
1: 그래도 첩첩장이 왔잖아요. 첩첩장이 왔다는 건
0: 왔다는
1: 네? 건 이제
0: 축의금 얼마 줄 거예요 가서?
3: 몰라요. 그 사람 봐서 줄 거죠. 그때 봐서.
1: 그냥 예의로 예의로 그냥 성의만 표합시다.
0: 얼마?
1: 네?
0: 얼마? 나는 대답을 못해.
3: 밥값만.
1: 밥값만.
0: 밥값?
1: 네.
0: 밥값.
1: 20불? 30분?
0: 20불?
3: 오마이갓.
0: 밥값 50불 나올걸요, 아마.
1: 아, 그럼 50불만 내면.
3: 50불이야?
0: 50불 그 뱃모로 보내주세요.
3: 150불, 200불 나오는 거.
0: 아예 그러지 않아요.
1: 그러지 않아요.
0: 어디 가셨어요? 저도 갈래요.
1: 저도요.
3: 그런 데 네. 있던데.
0: 저희 초대 좀.
1: 결혼식.
0: 저희도 링크.
3: 결혼식.
0: 저희도 링크 주세요.
3: 몰라요.
1: 저한테 포워드 좀 해주세요.
0: 그러니까.
1: 네. 아니면 네. 그냥 그 굴럭이라는 의미로 그 이불짜리 지폐 하나 줘요.
0: 이불짜리 괜찮다. 네. 그거 커져가지고 나중에 그 돈 돈 될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1: 맞아.
3: 그냥 가시지 네. 마세요.
0: 아무튼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 네. 네.
0: 어차피 가고 안 가고는 본인이 결정할 건
3: 그렇죠.
0: 답정너기 때문에.
3: 네. 네.
0: 어차피 안 가는 게 일단 정상적으로
3: 아, 안
0: 맞긴 한데
3: 좋겠어요, 저는.
0: 만약에 그 친구의 친구를 또 만나고 싶다 이러면
3: 아 뭐 안
0: 말리지 아, 않겠습니다.
3: 저 개그만 드시고
0: 자, 저는 극가능의 내향형 인간 통칭 아이 성향을 가진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것 자체도 기가 빨려 죽겠는데 저를 가장 괴로운 지역으로 몰아넣는 시간은 바로 점심시간입니다. 우리 팀에는 모든 부서 사람들과 어울려야 직성이 풀리는 극단적 이성향의 선배가 한 분 계세요. 이 선배는 점심시간만 되면 어김없이 제자리로 와서 오늘 메뉴 뭐 먹지? 다 같이 나가야지. 어? 라고 하면서 저를 이끕니다. 저는 자리로 와서 조용히 정말 군내 식당 구석에서 혼자 샐러드를 먹거나 회사 근처 카페에서 샌드위치 하나 먹으면서 오전의 피로를 충전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매번 거절하니까 쟤는 왜 저렇게 사회성이 없지? 라고 찍힐까봐 억지로 나가서 꾸겨진 표정으로 밥을 먹습니다. 결국 최근에는 점심시간 10분 전에 비상계단으로 도망쳐서 근처 편의점에 쭉 구석에 쭈그려 앉아 삼각김밥을 먹거나 화장실 칸에 숨어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합니다. 저 이러다 회사 가기 싫어서 병날 것 같아요. 직장 생활에서 점심시간을 평화롭게 사수하는 법 알려주세요. 아, 화장실에서 밥 먹는 건 나 너무 슬프다. 진짜.
3: 아, 네. 그거는 그렇네요.
0: 그러니까. 그 한국이 또 있지.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직장 생활, 사회 생활 이런 것들 그 쉽지가 않다고 들었어요. 이게 약간 상사 잘못 만나면 피곤한. 사실 근데 미국이 그게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2: 미국이요?
0: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좋은 것들만 다 쓰는 그런 본인이 그런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아~
3: 근데 그건 한국이랑 네. 미국이건
2: 똑같아요.
3: 다 똑같은 네.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네. 그런 분이 있을 때 참 피곤하죠 저희들. 네.
2: 피곤하죠.
3: 근데 어떻게 보면 미국이 좀 그나마 난 게 한국에는 또 막 그 회식 문화가 되게 심하잖아요.
0: 아 근데 여기도 또
3: 심해 있어요. 여기는 네. 그 정도는 아니에요.
0: 아니요 그거는 사람마다 사람 다른데. 그런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오히려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한국에는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지고 있고. 미국에서 아~ 한국 문화를 이상하게
3: 아 이제 네,
0: 그런 분들이 그걸 계속 그래서 고집하시고
2: 특히, 거꾸로? 네. 특히 이제 그 약간 Korean American들이 있는 회사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0: 그렇지.
2: 여기 immigrate해서 오신 그 분들이 세우신 한인 회사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좀 심하다고 아직도. 들었습니다. 아직도 네.
0: 오히려 그쪽은
2: 회식하고
0: 네. 아 너무 남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2: 힘내세요. 아 이거는 밥. 진짜.
0: 근데 이거는 그분이 그런 저런 상사가 있으면 뭔가 되게 나르시스트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사람들 또 정치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괜히 꼽주고 이런 느낌.
3: Manipulating.
0: 네, 그런 것들은. 모르겠어요. 이거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따라줘야 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괴로워도 뭐 나중 회사를 옮기는 거밖에 저는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래도
3: 뭐 섣불리 네. 요즘은 또 잘 또 잘리기도 하고 네,
0: 그러니까 밥은 그러니까. 좀 뭐 힘들다.
3: 아 힘들다. 네,
0: 밥은 그냥 드세요.
3: 웬만하면은 잘 지내시고요. 네,
0: 웬만하면 밥은 또 같이 드시고 딴 거는 이제 그래도 간섭 안 하는.
3: 아니면 아예 좀 네. 밥을 좀 싸가세요, 돈. 네.
0: 아니면 진짜 아예, 아, 나 지금 돈이 없어서.
3: 싸가. 아니면 아예.
0: 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2: 자, 다음 사연.
0: 네.
2: 남들이 저한테 함부로 대하면 악을 쓰고 싸우기라도 하겠는데, 제 마음에 가장 깊은 대못을 박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제 가족입니다.
0: 가족이요.
2: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마다 부모님이나 형제들은 은근 저를 다른 집 자식들과 비교하면서 너는 커서 뭐 같으려고 그러냐? 쟤는 벌써 집을 샀다더라. 같은 잔소리를 칼날처럼 던지곤 합니다.
0: 너무
3: 옛날 개그맨
0: 3D인데 3D? 네네.
2: 밖에서 치이고 지쳐서 온전한 휴식을 얻어야 할 집이라는 공간마저 저에게는 재판장 같고 숨이 턱턱 막히는 곳이에요. 가족이니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지 라는 말로 포장하지만 그 말들이 제 자존감을 얼마나 갉아먹고 있는지 그들은 영원히 모를 겁니다. 그렇다고 연을 끊고 살자니 마음 한편에 죄책감이 밀려오고 그렇다고 같이 부딪히며 살자니 매일 밤 혼자 입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상처 어떻게 치유해야 할까요?
0: 아, 가족이 또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정말 편해야 되고 힐링을 받아야 될 곳이 집이라는 곳인데 그 집에 가족이 있고 거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맨날 너는 왜 그러냐 뭐 이런 느낌이 평소 그냥 항상 하는 말로 있을 수 있는데 정말 힘들고 지치고 이러면은 네. 그런 것도 상처가 될 수 있어요.
3: 터지죠.
0: 오히려 터지죠. 나는 쉬러 왔는데 엄마의 따뜻한 위로와 밥을 먹기 위해서 왔는데
3: 또 힘들 때 그러면 원래 참아 그냥 평소에는 잘 넘어갈 그러니까, 수도 그러니까. 있는데
0: 맞아.
3: 이게 이제 힘들 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무래도...
0: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죠.
3: 어, 네. 네.
0: 저는 약간 그게 좀 힘들었어요. 부모님이 항상 하는 게 너는 학생인데 공부를 해야지. 맨날 이야기하는 학생이면은 직업이 공부하는 거야. 그쵸. 다른 것도 생각하지 말고 연애도 하지 말고 공부만 해야 돼.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저는 되게 그게 힘들었었거든요. 왜, 아, 나도 어리지만 정말 많은 고민들도 있고 생각들도 많은데 왜 몰라줄까.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2: 근데
0: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3: 저는 다 우리를 네. 위해서.
0: 맞아. 맞아. 너를 위한 거야.
2: 네. 네, 맞는 말이긴 해요. 네. 네, 부모님들은 저희보다 이제 오래 사셨고 그만큼 쌓인 노하우나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시는데 그게 만약에 상처로 다가온다면 독립을 하시죠.
0: 독립을 오늘 좀 강하게 키우는데 오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너무 강하게 키우는데
3: 독립하세요.
2: 네, 경제적인 독립을 하시면
0: 저러면 사연 안 써요. 우리
2: 아 죄송합니다.
0: 네, 우리 그 아, 저기 케플리님들한테.
2: 아. 죄송합니다. 일단은 근데 제가 네. 너무 마음이 쓰여서 그래요.
0: 근데 맞는 말이긴 한데 좀 지금은 좀 약간 참으시고 이제 독립하라는 게 진짜 독립할 수 있으니까 독립하면 내 세상 되니까.
3: 최대한 네. 부모님과 그 딜을 하세요. 저는 그런 거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0: 딜.
3: 약간 좀 딜을 하세요.
2: 아 그러니까 엄마, 어느 정도 내가 이걸 할게.
3: 아하. 그리고 그러면... 어느 정도 좀 풀어주시기를.
0: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말이 통하면 괜찮은데. 그런 것까지 말도 안
3: 대신 약속을
0: 통하면.
3: 지켜야 돼요. 엄마하고 엄마 아빠하고 약속을 지켜야지. 이제 그게 예.
0: 엄마 말 잘 들으신.
3: 아니요. 잘 들었으면.
0: 제일 힘든 게 뭐였어요? 어머니가고 이제 뭐랄까 약속한 것 중에. 저는 약간 대학교 때 그 컬퓨가 좀 있어서 가지고.
3: 아, 저도 좀 심했어요.
0: 몇 시까지 들어와라.
2: 아 그래요?
0: 네.
3: 저도 심했었어요.
0: 그래서 처음에는 늦게 들어오면 혼나가지고
2: 아 진짜요?
0: 천천히 이제 늘려나가죠. 10분 아... 20분씩 들어오는 시간을 늘려나가면서 어... 그런 느낌. 네.
2: 저는 컬퓨는 없었고요.
0: 네.
2: 그냥
0: 컬퓨가 이제 통금 시간입니다, 여러분. 네.
2: 그냥 그건 있었어요. 그 만약에 늦게 들어온다면 늦게 들어온다고 미리 말을 해줘야지.
3: 아, 그건
2: 그래야지 이제
3: 당연한 거 아닌가?
2: 네, 부모님께서 이제 집 불을 다 끄고 주무시니까 네, 그런 건 있었습니다. 네.
0: 저희는 그런 것들도 엄청 엄해가지고 아예 그냥 딱
2: 아 그래요.
0: 부모님 주무시면 우리도 자야 되는.
2: 아
0: 근데
3: 오 되게 네,
0: 엄청 엄했는데
2: 아, 진짜요?
0: 듣지 않죠.
2: 아 그쵸.
0: 말을 듣지 않죠.
3: 그쵸. 네네네. 네,
0: 그런 근데, 느낌이어서
2: 와 좀 다르네요.
0: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모든 고민이 좀 더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2: 맞아요.
0: 네, 여러분들 그 지금은 좀 힘들고 슬프더라도 네, 조금 더 이렇게 견디고 뭐 하면은 또 좋은 날이 올 테니까요.
2: 그리고 네, 저희는 네.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네,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0: 네.
2: 네.
0: 그 뭐 저기 그런 게 있어요. 너는 뭐가 되려고 그러냐? 그러게요. 쟤는 벌써 집을 샀다거나 오 좋은데요. 그런데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치면은 또 이제 부모님도 지쳐가지고 잔소리를 안 하지 않을까요?
3: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는 뭐 네. 너는 뭐 되려고 그러면 아 좋은 게
0: 좋은 좀, 사람
3: 아니 파스를 하게 네. 답을 좀 약간
0: 어머니 아들
3: exactly
0: 그렇죠?
3: 뭐 그런 식으로
0: 네. 그 어머니 그 아들 이런 느낌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3: 듭니다. 좀 약간 깜찍한데요. 약간 네, 웃어넘기지 않을까요?
0: 그러니까요. 네. 네. 옛날에
2: 아니면 한번 말해 줘요. 어머니 아버님한테 엄마 아빠 난 엄마 아빠 편이야.
0: 어머니가 한번
2: 공격하지 마.
0: 어머니가 한번 그 화가 나셔가지고 저를 이제 잡으려고 매를 가지고 온 적이 있었어요.
3: 몽둥이.
0: 네, 몽둥이를 테이블을 끼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일로 저를 잡으러 이렇게 오시길래 저는 반대편으로 도망을 갔어요. 서로 이렇게 도망가니까 엄마가 피식 웃으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엄마도 이제 못 때리는 거. 그
3: 아예 그냥 코미디로 만들어 버려.
0: 코미디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3: 예. 아니 먼저 울어 버려.
0: 예, 한번 저 그런 적 있어요. 저랑 형이랑 이제 무릎 꿇고 이제
2: 엄하게 키우셨네.
0: 엄하게 키웠어요. 예, 무릎 꿇고 이제 손바닥을 많이 차려야 되는데. 와. 저보고 이제 몇 대 맞을래? 이래가지고, 한 대도 너무 아플 것 같아요 하니까 이제 빵 터지셔가지고, 네, 못 때리셨던.
3: 근데 그렇게 키우셔서 우리 제이님이 이렇게 좀 착하신 맞아요, 거 아닐까요?
0: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2: 저는, 저는요? 저는 안 혼났는데.
3: 저 약간 좀.
0: 자, 일단은 저희 오늘 또, 예, 마지막 코너, 또 준비한 거 있기 때문에, 저희 그 노래 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카이님이 또 신청을 해주셨어요. 네. 잔나비가 부르는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듣고 오겠습니다.

0: 심리 테스트.
1: 무슨 생각해?
0: 자, 오늘 I love 심리 테스트.
2: I love 심리 테스트.
0: 모두가 좋아하는 심리 테스트 한번 오랜만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갈게요.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노래방에 갔어요. 나는 하지만 다시 밖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3: 좋아하는 사람과 간 거죠?
0: 네.
1: 너무 설레서? 노래 부르는 모습에 반해서?
3: 일단 초이스를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0: 첫 번째.
1: 맞아.
0: 첫 번째는요? 좋아하는 노래가 보이지 않아서 나가고 싶습니다. 아. 두 번째. 노래방 자체가 질려서 나가고 싶습니다. 세 번째. 노래방 기기 음질이 나빠서 나가고 싶습니다. 네 번째, 분위기가 싫어서 나가고 싶습니다. 어떤 걸 선택을 하시나요?
1: 네 번째.
3: 네 번째. 저는 세 번째요.
0: 세 번째. 노래 기기 음질이 나빠서.
3: 막 삐 소리 나고.
0: 아, 이런 거.
3: 그런 경우가.
0: 그것도 맞긴 하다.
3: 맞아, 그 경우가 사실 있었어요.
0: 맞아요.
3: 네. 좋아하는 사람과 간 거잖아요. 네.
0: 일단 방 밖이 아니라 그냥 노래방 밖이에요. 노래방 방 밖이 아니라 노래방 자체 밖으로 나간 거예요. 이유가.
3: 아. 네. 그래도 그러니까 3번이요.
0: 3번 오케이. 좋습니다.
1: 4번. 아니 4번이 아니고
0: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를 한번 읽어주죠. 혹시나 좋아하는 노래가 보이지 않아서 나가는 분 궁금하긴 하다. 이거 고르신 분이 있는지.
3: 자, 네. 정신적으로 자립해 있는 타입으로 타인에게 결코 폐를 끼치지 않고 피해를 입는 것 또한 싫어하는 쿨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0: 굉장히 쿨한.
3: 연애에 대해서도 항상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관계를 바라고 있고 서로를 배려한다면 기브 앤 테이크가 당연하며 그것을 지키지 않는 상대에게는 마음이 식는 것을 넘어 경멸할 수 있습니다.
0: 아, 신기하네요. 아, 자, 두 번째는요. 노래방 자체가 질려서 나가고 싶음. 이런 거 너무 노래방을 어제도 하고 그제도 하고 그냥
1: 왜 가?
0: 그냥 가는 거지. 노래방 약속이 많았던 거지. 뭐 이런 느낌. 매너리즘화가 된 데이트가 계속되는 것을 못 견디는 타입입니다. 사랑의 온도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서로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며 둘이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생각을 게을리하는 것에 제일 화를 냅니다. 가끔씩 상투적인 장소에서 데이트도 좋지만 그것만 계속된다면 지겨워지는 기분이 들고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 버려서 연애가 시시해진다고 합니다.
3: 아하.
0: 아, 약간 항상 노력하는 그런 느낌.
3: 그러네요.
0: 이런 분들은 약간 뭔가 결혼을 해서도 자기 관리를 좀 빡세게 하지 않을까.
3: 그리고 서로한테도 네. 잘해줄 것 같아요. 왜냐면 서로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네. 거니까.
0: 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저랑 그런 황상. 뭔가 결혼을 했어도 뭔가 서로가 되게 노력하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느낌. 좋습니다. 자, 세 번째.
3: 3번. 네. 노래방 기기 음질이 나빠서 나가고 싶음. 지금의 연인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 있다면 사랑이 식는 타입입니다.
0: 어허, 위험하다, 위험하다.
3: 늘 한결같이 사랑해주고 있어도 다른 매력적인 사람이나 그를 웃도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쉽게 마음이 변심하며 잘 된다면 새로운 상대방과도 계단이 오르듯
0: 계단이 오르듯
3: 또 올라가지만 그것도 다른 누군가가 눈에 들어오기 전까지.
1: 하느님.
0: 야우, 와우. 오늘 도파민 제대로인데요.
1: 자, 4번.
0: 4번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싫어서 분위기가 싫어서 나가고 싶은 지속적으로 스킨십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타입.
1: 뭐? 아, 나 그건 아닌데.
0: 사랑해, 좋아해. 나는 사랑을 확인하는 말도 좋지만 스킨십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타입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서로 통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연애는 절대 무리. 무리예요. 무리, 무리. 서로 사랑하는 기분을 실제로 스킨십으로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타입.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1: 어느 근데 막 진짜 아니 근데 너무 심하게는 아니고
0: 너무
1: 전국 아니 너무 이렇게 막 너무 뜻 그러니까 너무 들러붙어 있는 건
0: 맞아. 아, 그죠, 그죠.
1: 정도껏 해야 되죠.
0: 그래도 이제 스킨십 어느 정도 중요하다.
1: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굳이 노래방 아니더라도 스킨십이 좀 중요하지 않나요? 연인 관계에서?
0: 그렇죠. 노래방은 일단 없고요. 네, 그런 내용. 네, 그렇습니다. 노래방 아닙니다. 예, 예, 예.
1: 잘 안 가요.
0: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떠세요? 좀 맞는 것 같습니까?
3: 저는 아닌 것 같아요.
0: 저는
1: 이거는 네. 좀 심리 테스트 중에서 제일 좀 약간
3: 맞아요.
1: 좀 그냥
0: 보통 우리 출연자분들이 본인에게 좀 힘든 거 나오면 이렇게 이런 반응이긴 하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네. 두 번째 한번 알아볼까요? 그러면
1: 네?
0: 두 번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네. 이 중에서 무엇을 타고 날아볼까요? 첫 번째는요. 연입니다. 연 카이트. 음흠. 두 번째 열기구예요. 열기구 뭔지 알죠?
3: 그, 네네. 그 알죠.
0: 에어블룬. 세 번째는 비행기.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걸 타고 날아볼까요? 저는 비행기. 근데 열기구도 땡기긴 한다. 열기구는 멀리서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약간 불안하긴 해서 저는 비행기 할게요. 뭐 하시죠? 연 타보시는 거 어떠세요?
1: 저 안 그래도 연 왜냐면 약간 네. 좀 제가 좀 약간 프리 스피릿 하는
0: 그렇죠,
1: 게 있어가지고
0: 그렇죠. 프리 스피릿.
3: 전 열기구요.
0: 열기구. 아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만 잘 쓰세요.
1: 그냥 뭐 카이. 네. 네, 저는 카이. 네,
0: 자 그럼 연 한번 알려주시죠.
3: 자, 네 잠시만요.
0: 네.
3: 연 기준이 자주 바뀌는 환경. 나는 공평하게 평가받지 못한 느낌, 노력했는데도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 연은 가볍고 자유롭게 떠오르지만 결국 바람과 줄의 제약을 받으며 흔들려야 하는 존재예요. 이걸 고른 당신은 학교 등에서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작은 불공평함 때문에 지친 상태의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0: 오.
3: 어떻게 공감되시나요?
1: 어느 정도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약간 좀 저 답을 좀 약간 이해를 살짝 못했어요.
0: 제가 그 나중에 그 소포로 보내드릴게요.
1: 네.
0: 이번 열기구를 생각한 사람, 아, 고른 사람은요. 학교, 학원, 집, 회사, 집, 집 등 반복되는 루틴, 목표는 있지만 동기부여가 안 되는 상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데 계기나 용기가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열기구는 천천히 떠오르지만 속도가 느리고 방향도 마음대로 잡기 힘들어요. 이 선택을 했다면 지루한 학교 루틴과 반복되는 하루가 답답함을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아. 그렇군요.
0: 네, 비행기를 고른 사람 저였죠.
3: 자, 왜 나는 이것밖에 못하지라는 자책, 더 잘해야 된다는 압박, 성적이나 결과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을 때의 실망감. 비행기는 가장 높이 가장 빠르게 날 수 있는 상징입니다. 이걸 고른 당신은 목표가 크고 스스로에게 걸어둔 기대치도 높은 타입일 가능성이 큽니다.
0: 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네, 그죠?
3: 목표가 크시죠?
1: 어느 정도
0: 스트레스,
1: 것 같아요.
0: 네, 스트레스, 그래서 처방전이 나왔어요. 연을 고르신 분은 노력에 따른 확실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대요. 네, 해서 다음 주에 우리 또 BTS. 예, 열기구를 고른 당신은요, 지루한 일상을 타파할 수 있는 새로운 도파민이 필요. 더 이상 도파민이 필요할까요?
3: 필요한가 봐요.
0: 아, 그렇죠. 네, 비행기. 네. 뭐였죠?
3: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목표와 짜릿한 성취감이 필요.
0: 아.
1: 제주님 필요하신 네. 것 같아요.
0: 아, 그러니까요. 네. 새로운 목표, 항상 네, 성취감.
1: 짜릿한.
0: 네. 짜릿한 것보다 저는 그냥 목표에 대한 네. 성취감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게 있으면 저는 또 살아가요, 또. 그거를 이제 원동력으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자, 이렇게 또 우리 두 분을 또 보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오늘?
1: 네, 오늘도 네. 당연히 또 재밌었고.
0: 저희가 약간 네. 초반에 에너지 다 써버린 느낌이 나요. 초반, 약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음에는 한 30분에서 시작해서 다음 30분까지 하시고 나머지는 쉬시는 게 어떨까. 그러면 제가 이제 옆에서 떠들면서 그냥 끄덕끄덕만 해주시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지만 그래도 이런 건 다 자유니까 아무튼, 네. 청취자분들께 인사 네. 한번 해주시죠.
1: 네. 일단 오늘도
0: 네.
1: 재밌었고요. 수다 네. 떠는 마음으로 그런 분위기로 지금 오늘 저기 뭐야 우리 스카이님도 네. 함께 하셔가지고 더 재밌었고요.
0: 그러니까요. 네. 갈수록 말이 느는 것 같아요.
1: 누구요?
0: 저는 두 분이요.
3: 저는 갈수록 새로운 네. 단어를 배워가서 너무 네. 행복합니다.
0: 오늘 그러니까 배운 단어는 뭐죠?
1: 저도 케이든님한테 네. 아
0: 케이든님 누구죠?
1: 제이든님. 저번에 양파님이 네. 케이든이라고 그래가지고.
0: 아 맞죠.
1: 네, 제이든님 네. 때문에 네. 오늘 새로운 그 뭐 네. 느조?
0: 느좋.
1: 아 느좋.
0: 그 발음 조심해야 되는데.
1: 아, 느좋.
0: 느에다가 좋아해의 좋입니다.
1: 아 느좋. 예, 네. 좀 또
0: 네. 느낌 좋은.
1: 네, 상큼한 네. 그런 단어를 배웠습니다. 오늘. 네,
0: 걸음마 하나씩 제가 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네. 네, 여러분들, 우리 또 옐프님의 예, 한국어 성장 그 스토리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1: 일단.
0: 아니요. 인사 끝났잖아요.
1: 아, 여기까지 이건 저는 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아, 그렇죠. 네. 맞아요.
1: 네. 저 BTS 알바.
0: 알바 네. 하시고, 네.
3: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네. 내일 뵙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저희 노래 듣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CN 블루가 부르는 사랑빛.

0: 짝사랑은 참 이상한 감정입니다. 아무 약속도 없는데 기다리게 되고 아무 말도 없는데 의미를 찾게 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루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짝사랑을 미완성이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가장 순수한 사랑은 그 미완성 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를 좋아했던 그 마음 덕분에 평범한 거리가 특별해지고 평범한 하루가 설레었던 시간. 비록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더라도 그 마음만큼은 분명 진심이었으니까요. 오늘도 누군가를 조용히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